0: 첫째 미션은요,
1: 네.
0: 우리 같은 초등학교 다녔어 라고 할 겁니다. 어디에 다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초등학교는 당연히 스펠링도 알아야 되겠죠.
1: 그쵸,
0: 그쵸?
1: 그쵸.
0: 알라이. 두 번째 미션은요, 너희 둘도 잘 어울려 지낼 것 같은데, 요때까지는 둘이 친해질지 몰랐던
1: 그렇죠,
0: 거예요.
1: 그렇죠. 예, 어쨌든 뭐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면
0: That's
1: 좋으니까라는
0: right.
1: 의미로 그냥 이렇게 소개시켜 준 거죠.
0: 그렇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친구의 친구를 더 깊게 만나러 한번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짜잔!
1: 도전!
0: How do you know that guy?
1: 아, that guy, you know?
0: How do you know that
1: How do
0: guy?
1: you? 아, 내가 어떻게 아냐고?
0: How?
1: 이렇게 우리 같은 초등학교 다녔어. 우리 같은 초등학교.
0: Sorry.
1: When we were young,
0: Young.
1: same school.
0: Oh,
1: Yes.
0: elementary.
1: Uh,
0: Oh,
1: um, 그거.
0: same
1: Yeah, same
0: school.
1: school.
0: When you were young,
1: Yeah.
0: I think I've seen him around.
1: No? Around?
0: Yeah, I think I've seen him around here and
1: Ah,
0: there sometimes.
1: 둥글게.
0: Sorry?
1: Around? 둥글게,
0: Here
1: 둥글.
0: and there,
1: Ah, here and there. You
0: sometimes,
1: see?
0: maybe last week, 2 weeks ago.
1: 너는 둘도 되게 잘 어울려 지낼 것 같은데?
0: 응?
1: 너희 둘도 잘 어울려 지낼 것 같아.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
0: Fighting.
1: No. 저기, him, you, and close.
0: Close.
1: Be
0: I
1: close.
0: don't know him.
1: 아니, 앞으로. Future. In the future.
0: In the future? Really?
1: 친구해. Let's be friend.
0: Me? Oh, you think so? Oh, okay. 네, 원래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1: 네네.
0: 아차 잘못하면 진짜 약간 로맨틱한 스토리로 발전할 수도 있다라는
1: 그쵸. 저또 그런
0: 거.
1: 거
0: 아,
1: 좋아하거든요.
0: 그렇군요. 네. 자, 어찌됐든 내용 자체에 우리가 쓸수 있는 패턴들이 너무나 많이 오늘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
1: 네.
0: 같이 한번 흡수해 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How do you know that guy?
3: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2: I think I've seen him around.
3: I think you two will get along well.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일단 우리 첫 문장 볼게요. 너저 남자애 어떻게 알아?
1: 그쵸. How do you know? 어떻게 알아, 너?
0: 어떻게? 넌
1: 너
0: 아니.
1: 알아? 저 남자애네요. 그럼
0: 남자애를.
1: 남자애, that a boy 할게요. 저 소년, 남자. Yes.
0: 오케이. 자, how, 어떻게, do you know, 너는 아니, that boy를, boy도 가능하네요. 자, 그런데, guy로 가겠습니다.
1: A guy.
0: 이게 boy하고 guy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근데
1: 예.
0: 진짜 우리는 왜 boy 하면 소년, 이런 느낌 있잖아요.
1: 조금 어린 친구에게?
0: 맞아요. That's right. 그래서, 근데 꼭 그게 boy가 무조건 자기보다 한참 어려야 된다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통
1: 네.
0: 또래들끼리 얘기할 때는 guy를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의문문이 나왔죠. 의문사가 나왔습니다. 바로,
1: How?
0: 자, how라고 하는 거뭐 물어보는 거라고 했었죠?
1: 어떻게?
0: 어떻게? So, 방법이 될 수도 있고,
1: 네.
0: 뭐 상태를 물어보는 게될 수도 있고, 그거는 맥락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너 어떻게 알아? 어떤 식으로 알게 된 거야?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러분, 의문사 뒤에는 어순 항상 뭐라고 그랬죠?
1: 의문문.
0: 의문문 뒤에는 질문이
1: 의문문.
0: 가야 돼요. 질문,
1: 질문.
0: right? 평소문이 가면 안 됩니다.
1: 네.
0: 그렇죠? Right?
1: 그쵸, 그쵸.
0: So, you know. 이런 평소문이 가는 게 아니라, do you know? 이렇게
1: 아하.
0: 질문이 항상 어순이 완성이 돼야 돼요. So,
1: 네.
0: 우리 how 뒤에 질문 어순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왕초보 영어에서 의문사로 시작을 해서 문장을 이어가는 걸 엄청 많이 해봤기 때문에
1: 아마 단련이 좀 되계실 것
0: 꽤나 많이
1: 같아요.
0: 트레이닝이 되셨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도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는 거 아시죠? 그리고
1: 그럼요.
0: 반복을 계속할 거기 때문에 자, how, 어떻게, 뭐뭐뭐야 정도의 느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 같은 거
1: 소프트웨어.
0: 설치하는 거 영어로 뭔지 아세요? 설치하다?
1: 설치하다? 픽스.
0: 아, 그거는 고치는 겁니다.
1: 고치는 것도 설치
0: 그거
1: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아.
0: install이라고 해요.
1: 와.
0: install.
1: 인스톨?
0: 예.
1: 그거 어디 브랜드 이름 아닌가요?
0: 아닙니다.
1: 인스톨.
0: install. install. 자, 그러면은 제가 그거 어떻게 설치해요?
1: 에?
0: 제가 어떻게 그거 설치해요? 인데요.
1: How do I install
0: 그것.
1: it?
0: it. Oh, very nice. Oh, not bad, not bad, right?
1: 오.
0: So, how do I install it? Right? So, do I install it? 이거 질문 어순이죠?
1: 네.
0: 제가 그걸 인스톨 하나요? 이기 때문에 그 앞에 how만 붙인 겁니다. Very nice. 자, 이번에 과거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뭔가를 알아내는 거 영어로 뭔지 아세요?
1: 알아내다.
0: 물건 찾아내는 건 뭐예요?
1: 물건 찾아내는 거는 find.
0: Find, right?
1: 예.
0: 그런데 그 뒤에 뭔가를 붙이면 사실을 알아내다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1: 어? Look into?
0: 아, find look? 뒤에 뭐만 넣으면 돼요?
1: Find out.
0: 오, 나이스.
1: 다 okay. 갖다 붙여봐요.
0: 아, 다 붙여봐요. 자, find out이 알아내답니다. 네. 너 그거 어떻게 알아냈어? 어떻게 비밀로 하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너 그거 어떻게 알아냈어?
1: How did you find out it?
0: 어, 오케이. 용어는 find out만 해도 되고요. Find it out. 뭔가
1: find it out.
0: 목적을 넣어도 되고요.
1: 아, 가운데 들어가야겠군요.
0: 어, 괜찮아요. Right. 자, let me show you. So, 이왕이면 오늘 install, 설치하다.
1: 네.
0: 그리고 find out, 사실을 알아내다까지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알아두면.
1: Yes.
0: 그런데 이것을 알더라도 이걸 질문 어순을 쓸 수 없으면 안 되겠죠.
1: 네네.
0: Right? So, you found out이 아니에요. 평소문이 아니라 did you find out? 넌 알아냈니? 라는 질문으로 이어가 줬습니다.
1: 네.
0: You guys, 같이 읽어볼게요. How do I install it?
1: How do I install it?
0: How did you find out?
1: How did you find out?
0: 자, 이번에는 너 어떻게 알아? 저 남자애를. 자, 볼게요. How do you know that guy?
1: How do you know that guy?
0: Alright.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미션 문장인데요. 아, 우리 같은 초등학교 다녔어.
1: 오.
0: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1: We went to the same 초등학교. 그쵸?
0: 우리는 갔죠.
1: 우리는 갔다 같은 초등학교를.
0: Yes.
1: 예. 여기 초등학교 나와야 되는데
0: 초등학교 여러분 기대해 보겠습니다. 스펠링.
1: 아, 제가 초등학교를 알긴 알아요.
0: 오케이.
1: 예. 킨덜가든이 그 저기 유치원.
0: 오케이.
1: 예.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가 저기 엘리멘터리.
0: 오호.
1: 엘리멘터리. 그다음에 스쿨까지죠.
0: 오호.
1: 예. 여기까지입니다.
0: 긴 것을 뭔가 느낌을 받았어요. 오케이.
1: 아, 어? 힘드네요.
0: 좋아요. 자, elementary school. 지금 보시는 분들도 잠깐만 저게 맞나? 그래요? 내가 쓴 게 맞나? 엄청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1: 아, 이렇게 긴 거는 솔직히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0: 자, 95% 맞았습니다. T-A-R-Y-L. Terry가 아니라, 그죠?
1: 네,
0: Elementary School이라고 하는 게 초등학교. 아마 뭐 많이는 들어봤지만 스펠링이 너무 길다 보니까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0: Elementary School. 사실 그런데 이 elementary school이라고 하는 게 또 나라에 따라 부르는 게 달라요. 그래서 어떤 데는 무슨 어떤 지역의 몇 번 school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elementary school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1: 네.
0: 자, 이거 나온 김에 슬기 씨가 방금 초등학교 가기 전에
1: 네.
0: 어디 간다고요?
1: 유치원.
0: 유치원 얘기를 했죠.
1: 네.
0: 이거 제가 점검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1: 아~
0: 유치원 이거 많이들 실수합니다.
1: 어린이집은 왜 안 나와요?
0: 아, 그 거기까지 가면은 너무 이거 너무 힘들어 이러실
1: 없어요.
0: 것 같아서.
1: 네. 킨더예요. 킨더. 킨더.
0: 아하.
1: 가든 아니거든요. 가튼 아니에요, 이거?
0: 오.
1: 가튼.
0: 잠깐 허다. 단어 두 개입니까?
1: 두 개.
0: 두 개. 네. 알겠습니다. 자, 정답. 아.
1: 오! 아.
0: One word입니다.
1: 다 왔는데.
0: One word인데. 그런데 저는 지금 높게 사고 싶은 게 벌써 느낌 왔을 것 같아요.
1: 네.
0: 많은 분들이 garden이라고 잘못
1: 나도
0: 써요.
1: 나도 garden이라고 생각했어요.
0: 맞아요. 대부분 왜냐하면 garden이 정원이란 뜻의 단어가 있다 보니까
1: 네.
0: 어? kindergarten. 이건 마치 원래 옷 입을 때 cardigan인데
1: 네.
0: 가디건이라고 읽는 경우 많죠. 실수예요. 그래서
1: 아.
0: 이것도 garden이 맞습니다. kindergarten인데 이게 현실적으로는요. garden 발음할 때 T 사운드를 거의 안 내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kindergarten처럼 은처럼 발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들을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되기는 해요.
1: 네네.
0: So kindergarten or kindergarten 이런 식으로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1: 네.
0: 여기 지금 보세요. Elementary school 다녔다라고 했는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1: The same.
0: Right? Same이 뭐죠?
1: 같은.
0: Right. 뭔가 same, right?
1: 네.
0: So, the same. 이거 항상 제가 알려드릴 때 얘 같이 넣어요, 일부러.
1: 아.
0: 네. 그래서 same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은 딱 한정돼 있잖아요. 정해져 네.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강조하고 한정하기 위해서 더를 넣는 거.
1: 그 같은 초등학교 이런
0: 맞아요. 느낌. 그래서 이거를 항상

0: 그 그냥 same 뭐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The same 뭐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색이 뭐 1번 색이 있고 2번 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색들은 같아라고 얘기를 하면 이 색들이 뭐예요?
1: 이 색들?
0: This
1: These colors.
0: 복수니까 these colors,
1: 예.
0: right? 근데 같다. These colors are.
1: These colors are same. The same.
0: 그렇죠. 지금 또 놓칠 뻔했죠. Right.
1: 맞아요.
0: So these colors are the same. 자, same은 다른 형용사처럼 그냥 명사 앞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 네.
0: 예를 들어서 같은 시계. 그럼 어때요? The
1: The
0: same
1: same watches.
0: watch. 이렇게 하면 돼요. Okay? So 나도 같은 시계를 가지고 있어. 그럼 어때요?
1: I have the same
0: Watch.
1: watch.
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Alright. So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일반 다른 형용사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단독으로도 쓸 수도 있고 그냥 they're the same. 그걸 끝날 수도 있고 the same 뭐뭐야. 이렇게 명사 앞에서 꾸밀 수도 있고 얘도 지금 보면은 명사 앞에서 꾸민 거죠. 그렇죠? The same 한 elementary
1: Elementary
0: school이다.
1: school.
0: 그래서 두 개를 다 보여드렸습니다. 오케이?
1: Yes.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se colors are the same.
1: These colors are the same.
0: Oh, I have the same watch.
1: I have the same watch.
0: 그렇죠. 그러면 완전히 같은 게 아니라 만약에 비슷한 뭐뭐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1: 이거 지난번에
0: Oh,
1: 했잖아요.
0: yeah.
1: 네, 비슷한 거는 제가 그 옷을 또 비슷하게 맞춰 입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때 이제 스펠링이 근데 좀 헷갈리네요. Similar.
0: 맞아요.
1: 네.
0: 그때 similar look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1: 맞아요.
0: Alright, similar. 맞습니다.
1: Yes.
0: 어떻게 보면은 the same, similar, different 이런 것들 친구로 같이 가져가 줘야겠죠. 그렇죠? Right? 자, 그리고 어디에 간다라고 할때 지금 뭘 썼어요?
1: Went.
0: Went, right? So 현재형은 go to 어디예요?
1: 네.
0: 이게 여러분들 복잡할 필요가 없고요. 정말 실제로 어떤 물리적인 장소에 가는 것도 go to 어디라고 하지만 나 학교 다녔어라고 흔히 말할 때 그렇죠?
1: 그것도
0: 그런
1: went가 돼요?
0: 개념도 go to 어디, went to 어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1: 아, 그러면은 여긴 지금 과거지만 나 초등학교 다녀. 뭐
0: 네.
1: 이러면은 I go to.
0: I go to.
1: 그렇게
0: 그러면 나
1: 쓰면 되는 거죠.
0: 다닌다. 현재형으로 쓸수 있겠고요. Attend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렇죠? 어디에
1: 그쵸?
0: 다니다. 근데 그거 조금 격식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거
1: 아,
0: 쓰시면 되겠습니다.
1: 편하게.
0: Right. 읽어볼게요.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1: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0: 네,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ow do you know that guy? How do you know that guy?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0: 네, 다음 볼게요. 동네에서 본적 있는 것 같아. 쟤, 우리 어디 거의 살지 않아? 막
1: 이제
0: 이러면서.
1: 낯이 익죠?
0: 네.
1: 예. I've seen him around. 나 그를 본적 있어? 주변에, 주위에서. 근데 더 들어갈 게 없는데요?
0: 말투가 약간 본적 있어?
1: 아,
0: 아니면
1: 있는 것
0: 그런
1: 같아.
0: 것 같아.
1: 아, 나 그런 것 같아.
0: 네.
1: 그러면은 I think. 나 생각해. 그렇게 생각해.
0: 너무 좋아요. 네. 뭐뭐인 것 같아. 뭐뭐인 것 같아. Right?
1: 네.
0: 자, 정답. 맞습니다. I think, 뭐, 직역을 하면 뭐라고 생각해. 이건데 좀 자연스럽게 하면 뭐인 것 같은데. 나의 생각을 얘기를 할 수가
1: 저
0: 있겠죠. 그렇죠?
1: 솔직히 I guess랑 조금 헷갈렸어요.
0: I guess. 그런가 보네. 그거는 꽤나 확신이 있어요.
1: 아, 그래요?
0: Right.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좀 중립적이죠, 얘는. Alright.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거 뭐 줄인 거죠?
1: Have.
0: Have. 그리고 C는 현재형이 아니라 PP
1: PP.
0: 형태입니다.
1: 네.
0: Have PP가 여기 지금 나왔어요. Have PP는 사실 한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용도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거가 더 많이 쓰는 거가 바로 경험을 얘기를 할때 Have
1: 네.
0: PP를 씁니다. 뭐 해본 적 있다. Right? So 여기서는 과거에 한순간 봤다라는 거 강조가 아니라 그냥 본적
1: 있다.
0: 있다.
1: 에.
0: 그겁니다. So Have PP 썼고요. 얘는 그냥 하나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자주 나오니까.
1: Yes.
0: 혹시 하마 영어로 뭔지 아세요? 하마?
1: Hippo.
0: Hippo,
1: 네.
0: right? 자, hippo를 나본 적이 있어. 라고 친구에게 얘기를 한다면, 나 하마 본적 있다? 그러면.
1: I've seen hippo.
0: 하나니까.
1: I've seen a
0: 그렇죠.
1: hippo.
0: I've seen a hippo.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I saw 라고 해도 안 통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1: 네.
0: 그거는 단순하게 과

0: 과거에 한번 봤다라는
1: 봤었어.
0: 느낌이라 뭐뭐
1: 네.
0: 한적 있어 할 때는 have 쓸 거고요. 자,
1: 네.
0: 오늘은 간단하게 요거는 짚어볼게요. 그리고 왜냐면 이 명작을 또한번 해보고 싶은 게 바로 see him around예요.
1: 네.
0: 여기서는 PP 형태를 썼을 뿐이지만 자, see someone이라고 하면 누가 보이는 거죠.
1: 그쵸.
0: 근데 around가 저번에
1: 예.
0: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느낌? Walk,
1: Walk
0: yeah, walk around, jump around, right?
1: around. Run around.
0: Yes. 그래서
1: Yes.
0: see someone이 아니라 see someone around 하면 주위에서 나 봤는데 나 주위에서 뭐가 보여 이런 느낌을 더 강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1: 네.
0: So 예를 들어서 have PP 이대로 그대로 써서 나 그녀를 본 적이 있어. 나
1: 오.
0: 주위에서 본 적이 있어 그녀를.
1: I've seen her around.
0: 그렇죠. I've seen her around. 그러면
1: Yes.
0: 오며 가며 본 적이 있는 거예요.
1: 그쵸,
0: 그렇죠?
1: 그쵸.
0: 자, 매번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1: Every time.
0: Every time도 나쁘진 않은데,
1: 네.
0: all the time 써볼게요.
1: All
0: All
1: the
0: the time.
1: time. All the time.
0: 매번. 오케이. 나는 그를 매번 주위에서 봐. 오고 가면서
1: 오.
0: 이상하게 커피숍 가면 걔가 있고, 뭐, you know, 문방구를 가면
1: 예.
0: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럼 현재형으로 그냥 쓰면 되겠죠. 나 보인다.
1: 네.
0: 현재형으로.
1: I see him around all the time.
0: All the time. I see him around all the time. 이러면서 I see him around까지면 또 문장이 돼요. 그렇죠?
1: 네.
0: 나는 그가 주위에서 보인다. 근데 언제? All
1: All the
0: the time.
1: time.
0: 매번.
1: 아, 그렇게 주변에 보인다는 거는 이제 서로 마음이
0: 거기까지 생각을
1: 어느
0: 못했네요.
1: 정도,
0: 이게 우연이 아닐 수 있다. 약간 나를
1: 에.
0: 따라다니는 게될
1: 그렇죠.
0: 수도
1: 우연을
0: 있다.
1: 가장한 필연.
0: 그렇군요. 아, 또
1: 에.
0: 드라마로.
1: 네.
0: Okay, 읽어볼게요. I have seen her around.
1: I have seen her around.
0: Oh, I see him around all the time.
1: I see him around all the time.
0: Alright,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I think I've seen him around.
1: I think I've seen him around.
0: Alright, 자, 이랬을 때 우리의 마지막 미션입니다.
1: 네.
0: 너희 둘도 잘 어울려 지낼 것 같은데?
1: 그쵸. 이게 둘다 아는 입장에서, 얘네들 성향이 비슷하니까,
0: 맞아요.
1: 친하게 지낼 수
0: 근데
1: 있을 것
0: 약간 그럴 때
1: 같은데?
0: 뿌듯하지 않아요? 소개를 해줬는데 그
1: 그쵸.
0: 친구들끼리 또 친해지면, 또
1: 맞아요.
0: 괜찮은 거 있죠.
1: 그리고 또 셋이 어울려서 놀러 다니면 또
0: 아,
1: 재밌거든요. 둘 보다
0: 재밌어요?
1: 재밌습니다.
0: 아유.
1: 예. I think, we'll get along well. 자, 나는 생각이 아까랑 똑같네요. 그럼 여기서 끊어볼까요?
0: 오케이, 좋아요.
1: 예. 나는 너희 둘도, 여기 주어가 너희 둘이네요.
0: 네.
1: We'll get along.
0: 뒤에는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1: 이거는
0: 같아요.
1: 뭐 잘, 뭐 따라서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
0: 뭐 이렇게 된다.
1: 네. 그럼 너희 둘이니까,
0: 너희 둘입니다.
1: 그러면 너희, 일단 너희 써요. You, 너희, 둘다 보스. You, 보스. You, 보스, we'll get along.
0: Okay. You both.
1: You, 보스.
0: Okay.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1: 네.
0: 엄청 사실 간단해요.
1: 그래요?
0: 둘이 뭐죠?
1: Two. You
0: You
1: too?
0: too. 이거
1: 아.
0: 이렇게 쓰면, You too 뭔가 어색한데? 너도 마찬가지 할때 TOO랑 헷갈릴 것 같은,
1: 맞아요. Me
0: 그쵸?
1: too, you too 같아요.
0: 맞아요. 근데
1: 예.
0: 영어에서는 너희 둘이라고 할 때, You both라고 하면 너희 둘이 같은 다른 것을 한다,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조금 뉘앙스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너희 둘, 너무 간단하죠. 그쵸? 너희 둘, you two, 뭐 you three,
1: Yes.
0: 이런 것도 돼요. 너희 셋,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뒤에를 아예 통째로 모르겠죠. 그쵸?
1: 맞아요.
0: Get along well.
1: 너무나
0: 왜냐면,
1: 썰어요.
0: 덩어리여서 그래요. 얘는
1: 아.
0: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자, 사실 get along 자체가, 이거 자체가
1: 네.
0: 어울려서 지내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뒤에 사실 well 잘이라는 게안 붙어도 나름대로 get along 하면 별 문제가 없구나라는
1: 네.
0: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get along well 하면 아주 잘 어울려서 지내는 거예요. 말도 잘 통하고 싸우지도
1: 통하고,
0: 않고 아주 좋아요.
1: 네.
0: 분위기가 좋아요. 이렇게 할때 get along well. 과거형은 get이 아니라
1: got,
0: got along well
1: yes.
0: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예를 들어서 현재형으로 그냥 팩트를 전달해 볼게요.
1: 네.
0: 우리는 잘 어울려. 우리는 잘 어울려 지내.
1: We get along well.
0: We get along well, alright?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는 그러면 좋겠어. 그러길 바라.
1: 네.
0: 하면 우리 어떻게 출발했죠?
1: I hope.
0: I hope. 자, 나는 바란대요. 내가 잘 어울려 지내기를. 누구랑? 그녀와. 자,
1: 아하.
0: 그러면 난 바래.
1: I hope
0: I hope 해. 내가 잘 어울리기를.
1: you,
0: 내가.
1: I get along
0: Well, well, 그녀와
1: with her.
0: with her. So 여기서는 with를 안 썼지만,
1: 네.
0: 누구와 잘 어울린다라고 하는 것도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1: 그쵸, 그쵸.
0: With her, with my brother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so 첫 번째 거는 정말 난이도 zero에 가까워요.
1: 그죠.
0: 우린 get along well 해.
1: 주어에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됐네요.
0: 맞아. 두 번째는 얘가 들어가서 조금 헷갈리고요. 그리고 아 이게 가능하구나. Right? I hope 하는 것은 가능성이 아직 살아있는 거에 대해서 바라는 겁니다.
1: 네.
0: 아, 그러면 좋겠어. I hope I get along well. But with who? Oh, with her.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단체를 주어로 쓰면은 뭐 with가 필요 없겠죠. 그렇죠?
1: 그쵸.
0: Right? 그래서 we 이건 상관없는데 내가 잘 어울리는 거니까 누구와 잘 어울리는지를 쓰는 게 맞겠죠.
1: 구체적으로.
0: So, with her.
1: Yes.
0: 추가해 줍니다. 자, 읽어볼게요. We get along well.
1: We get along well.
0: Mm-hmm. I hope I get along well with her.
1: I hope I get along well with her.
0: 네. 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 뭐 암기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참고로 이거는 아주 잘 어울리는 거예요.
1: 네.
0: 그런데 well 대신에 fine을 쓰면요. 뉘앙스가 조금 달라져요.
1: fine도 근데 좋다라는
0: 이것도
1: 건데?
0: 이것도 결국 잘 어울리긴 하지만 얘는 아 그냥 별 문제 없이 그냥 그럭저럭 잘 지내. 이 정도 느낌이에요. 큰 문제는 없다. 이런 느낌으로 좀 약해져요.
1: 뉘앙스가 좀 많이 차이 나는데.
0: 네. Alright. 자, 읽어보겠습니다. I think you two will get along well.
1: I think you two will get along well.
0: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I think I've seen him around. I think I've seen him around.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우리 같은 초등학교 다녔어.
1: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0: Alright, 두 번째는요. 어, 너희 둘도 잘 어울려 지낼 것 같은데.
1: You two will.
0: I think.
1: I think you two will get along well.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How do you know that guy? How do you know that guy?
2: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0: I think I've seen him around. I think I've seen him around.
2: I think you two will get along well. I think you two will get along well.
0: 네, 입으로 하는 영작,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The same 하고 명사 하면은 같은 명사. 물론 the same을 그냥 단독으로 써도 됩니다. 자, 가볼게요.
1: 네.
0: 나 똑같은 시계 있어. 어, 나도 같은 시계 있어.
1: 오, I have the same watch.
0: Alright. 두 번째, 이것들은 같은 색이야. 이 색들은 같아. 이렇게 쓰시면 돼요.
1: These colors are the same.
0: 그렇죠. Very nice. 자, 세 번째. 우리 같은 초등학교 다녔어. 우리는 갔다. 같은 초등학교에.
1: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0: Very, very nice. 자, 읽어볼게요. I have the same watch. These colors are the same.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다음은요. Get along well.
1: Yes.
0: 아예 붙여서요. 가봅니다. 우리 잘 어울려 지내.
1: We get along well.
0: That's it. 걔랑, 자, 그녀랑 잘 어울려 지내면 좋겠네. 난 봐라.
1: I hope.
0: 내가 잘 어울리길.
1: I get along well with
0: 그녀와?
1: her.
0: Uh-huh, with her까지. Very nice. 자, 세 번째. 너희 둘도 잘 어울려 지낼 것 같은데. 자, 난 생각해.
1: I think
0: 너희 둘이 잘 어울릴 거라고.
1: You two will get along well.
0: Very nice. Alright. 자, 그렇다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e get along well. I hope I get along well with her.

0: same elementary school.
1: I think I've seen him around.
0: I think you two will get along well.
1: Really?
0: Yeah.
1: Me and him?
0: Yeah, it's good.
1: Okay.
2: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작 퀴즈 정답 지난 시간 거 알려드릴게요.
0: 너 몇 시에 학교 갔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hat time did you go to school?
2: Right, what time을 활용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 the same 명사 이거 사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나 똑같은 문제 있어. 어? 나도 똑같은 문제가 있다. 오. 이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네?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2: 네, 여러분들 이병작 하실 때 항상 제가 잔소리하지만 목소리 키우는 거 네. 그리고 처음에는 좀 목소리 키우는 거로 시작을 하시다가요. 나중에는 약간 자연스러움이 중요합니다.
0: 그렇죠, 연기하듯.
2: 꼭 그것을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See you.

0: 동생이랑 다툼이 생겼어요. 서로 큰 소리로 싸우다 갑자기 동생이 화가 주체가 안 되는지 야! 하고 소리치네요. 야! 야라고! 너 지금 돌을 넘었어! 너 지금 돌을 넘었어! 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You're going over the line? 같은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어! This is so scary, Kevin.
2: It's scary from the start.
1: Oh.
2: Why are you shaking your legs so much?
1: I always shake my legs when I get scared.
2: In Korea, if you shake your legs, they say all your luck will be gone.
1: What? Really? Okay, I'll try to stop.
2: Good. Hey, it's a little chilly in here. Are you cold? Do you want the pudding?
1: Pudding? Pudding? Oh, I'm not really hungry.
2: No, not pudding. I'm talking about a warm coat, pudding.
1: Oh, you mean a down jacket. Actually, I'm really cold. Let me borrow your jacket.
2: But you have to say the magic word.
1: Please.
2: Please beg.
3: Kevin.
1: You are crossing the line. You are crossing the line. You are crossing the line.
2: I deeply apologize.
1: It's about time.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카툰 잉글리쉬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은 공포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는 공포영화를 보고 나면 꼭 무서운 꿈을 꿔서 절대로 공포영화는 보지 않는 편인데요. 케빈과 크리스틴이 공포영화를 보러 극장에 갔습니다. 시작부터 너무 무서운지 크리스틴이 다리를 달달달달 떨기 시작하는데요. 오늘도 재밌는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꽉 채워 넣었습니다.

같습니다. 한 장면씩 보면서 함께 배워볼게요. 이야기는 영화관에서 시작을 합니다. 둘 눈 좀 보세요. 무서운 공포 영화를 보고 있어요. This is so scary, Kevin. 너무 무섭다. 시작부터 엄청 무서운 공포 영화인가 봐요. 자, 이렇게요. 무서운, 겁나는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scary입니다. 이 scary는요, 내가 무섭도록, 내가 겁이 나도록 만드는 대상을 scary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that movie is so scary. 그 영화 진짜 무서워. 내가 무섭게 만드는 것이 영화인 거죠. 이 영화를 묘사할 때 scary 하고요. 내가 실제로 느끼는 무서워하는 겁먹은 감정은 scared 라고 표현을 합니다. I'm scared of heights 라고 하면 나는 높은 곳을 무서워해. 고소공포증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Scary, scared. 많이들 헷갈려 하는데 오늘 꽉 잡아두세요. 자, 그랬더니 보면서 자꾸 크리스틴이 다리를 막 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리를 떠는 거야? 나까지 불안하게. I always shake my legs when I get scared 라고 했습니다. 나는 무서우면 늘 다리가 떨려. 크리스틴이 했던 말이요. I always 그리고 when I 이런 문장입니다. 나는 뭐뭐 할 때면 항상 뭐뭐 해. 우리 버릇이나 습관, 나도 모르게 하는 것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I always shake my legs when I'm nervous. 나는 불안하면 꼭 다리를 떨어. 또는 I always have hiccups when I drink cold water. 나는 찬물을 마시면 꼭 깔꾹질이 나더라. 이렇게요. 뭐뭐 할 때면 꼭 이렇게 된다. 이렇게 문장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무서워서 덜덜덜덜. 그런데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케빈은 지금 뭔가 영화관이 좀 추운 것 같아요. 우리 영화관 가면 항상 약간 chilly, 쌀쌀하잖아요. 다정한 케빈이 좀 추운 것 같은데 너 패딩 줄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크리스틴 패딩? 패딩? 푸딩인 줄 알고 아니 나 별로 배 안 고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푸딩이 아니고요. warm coat 따뜻한 자켓 외투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해줬죠. warm coat 패딩 말이야 패딩. 아, you mean a down jacket. 아, 우리가 말하는 패딩을 패딩이라고 하지 않고 down jacket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A down jacket에서 down은요. 새의 솜털을 말합니다. 보송보송한 솜털을 말해서요. 이 패딩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런 솜털이 들어간 재킷, 외투라서 a down jacket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래도 이 크리스틴이 좀 추웠었나 봐요. 그래서 잘됐다. 그러면 나 그 패딩 좀 아니지 다운 재킷 좀 빌려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케빈이 You have to say the magic word 라고 했네요. Magic word. 갑자기 웬 마법의 말? 영어에서는요, please를요, 공손하고 예의 차려서 하는 이 please를 magic word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 please 이렇게 공손하게 말하면 어떻게 그 부탁을 안 들어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말하면 이루어지는 마법의 말 please입니다. 크리스틴이 please라고 했는데 여기서 장난 멈추지 않고 케빈이 어떻게 해요? Please beg. 조금 더 간절하게 빌어봐. 더 달라고 해보라고. 아, 선을 넘었네요. 케빈, 너 지금 도를 넘었어? 라고 크리스틴이 이를 악물고 얘기합니다. 오늘의 한 문장이죠. You are crossing the line 입니다. 이 문장은요. You, 너는 are 무엇무엇이다. crossing, 건너고 있는 중 the, 그 line, 선. 그 선은 넘어야 하지 말아야 할 선이겠죠.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You are crossing the line. 우리말이랑 비슷하죠? 너 선 넘었어. 너 도를 넘었어. 같이 다시 한번 노란 부분 강조해서 얘기해 볼게요. You're crossing the line. 그쵸. 왜 이러는 거예요? 바로 꼬리를 내리면서 진심으로 사과하겠습니다. It's about time. 진작 그럴 것이지.
자, 이 표현은요, it's about time. 뭐뭐 할 때도 됐다. 진작 그럴 것이지. 라는 뜻입니다. It's about time you moved out. 이라고 하면, 너 이사할 때도 됐어. 가 되겠네요. 자, 우리 카툰 속에 있는 표현들 다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0: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너 지금 도를 넘었어. You're crossing the line. 비슷한 표현 있습니다. You are going too far. 너 너무 멀리 간다. You are going too far. 도가 지나치다란 뜻이죠.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친구랑 농담하면서 놀다가 나도 모르게 친구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 말을 했어요. 아, 그건 좀 너무한데. 어떡해요? You're going too far. You're going too far. 이런 표현도 있네요. 더 이상은 못 참아. That does it. That does it. 역시 상황 속에서 말해 볼게요. 급하게 해야 할 과제가 있는데 동생이 계속 방해를 해요. 한두 번은 웃어 넘겼지만 이제는 못 참아. 어떡해요? That does it. That does it. Great. 이번 시간에는 도를 넘었어. You are crossing the line. 함께 배워봤습니다. 우리말의 선을 넘다랑도 비슷해서 더 기억하기 쉬우시겠죠? 잘 기억했다가 적재적소에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카툰, 또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안녕!
1: (목소리) 사탕을 입에 넣고 달려가던 피터. 저런, 사탕이 목에 걸리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갑자기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사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2번. 음식이 목에 걸려 숨을 쉴수 없으면 빨리 주변의 위험을 알려 도움을 받아야 해요.
1: 음식을 먹을 땐 엎드리거나 누워서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어야 해요.
2: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Welcome to EBS 초등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영어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이에요. 자, 오늘도요. 우리말에는 없는 영어 철자만의 발음. 저 헤일리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 정복해 볼 텐데요. 먼저 오늘 다룰 표현들 우리 영어 원어민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고 와 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Woman. She's an amazing woman. Wallet. I left my wallet at home. Won't. It won't be hard.
0: Okay, 오늘 다룬 표현들도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선생님이랑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세 단어가 나왔습니다. 먼저 woman, 그리고 wallet, won't. 자, 어때요? 오늘의 주인공 바로 찾을 수 있겠죠? 맞아요. 모두 다 W라는 이 철자가 들어가 있는 단어들입니다. 자, W 발음 어떻게 하는지 어려워하는 친구들 정말 많은데 선생님이 오늘 간단하게 알려줄게요. W 발음은요, 어떻게 발음해야 하냐면 워, 이 워라는 그 글자를 기억하면 좋아요. 워로 시작하는 발음들로 모든 발음을 다 처리해 줄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우리 단어들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단어, 이 단어 정말 발음 실수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많은 우리 한국인들이 우먼이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 많죠? 우먼이 아니라 우리 W 발음 기억해야겠죠? 이거 워 발음 나잖아요. 그래서 woman 이렇게 발음이 나요. 워, woman, woman. 오케이? 예문으로 한번 볼까요? 그녀는 멋진 여자야. 이렇게 마지막에 여자 여기에 넣어볼 거예요. She's an amazing woman. It's not woman, 우라고 하지 않고 워, 워 발음 살려서. She's an amazing woman. 오케이? 자, 두 번째 단어는 이거 여러분 중요한 단어죠. 지갑. 네, 이거 우리 돈을 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카드랑 중요한 단어인데 워, 역시 W 발음 살려서 wallet 이렇게요. wallet. 자, 이것도 문장 한번 볼게요. 맞아요. 이 지갑은 항상 우리가 좀 놓고 올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디에다가 뭘 놓고 오면 leave라는 동사 많이 씁니다. 두고 오다라고 해서 그 동사 과거로 지금 I left라고 할 겁니다. 뭘 놓고 왔다? 지갑. 이 지갑 W 발음 해볼게요. I left my wallet 어디에? At home. 나 지갑 집에 두고 왔어. I left my wallet at home. 어렵지 않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단어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자, 일단 이 단어는요, 이 표현은 will not의 줄임 표현이에요. will not이라고 매번 하기가 너무 길고 어렵다 보니까 딱딱하게 들리고 그래서 줄여서 won't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 발음 좀 어렵죠? W 발음 살리고 뒤에 있는 이 O 발음도 살려서 won't라고 발음해주면 돼요. won't 같은 느낌. won't. 자, 요거 예문 보면 어렵지 않을 거야. 즉, it will not be hard인데 이거 줄여서 won't로 가볼게요. It won't be hard. 어렵지 않을 거야, 그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한번. It won't be hard. 자, 이 W 발음 나오면 여러분 어떤 발음 생각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겠죠? W, 워로 시작하면서 발음을 한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오늘 다룬 이 표현들 같이 한번 발음 연습하러 가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Okay,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단어들, 문장들 큰 소리로 소리 내서 말하면서 이 W 발음 같이 정복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단어는 여자. 이거 우먼 아니고요. 워, 워로 시작하는 거 알죠? 선생님 발음 잘 듣고 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woman. 한 번 더. woman. Very good. 두 번째. 자, 이거 어렵지 않죠? 우리 중요한 지갑입니다. Wallet. Great. One more time. Wallet. Good job. 자, 마지막 단어. 이거 표현 조금 어려웠던 거. Won't를 여러분 영어답게 won't라고 발음한다 생각하면 돼요. 자, 갑니다. Won't. One more time. Won't. Great job. 그리고 이 표현은 will not을 줄인 표현이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장 훈련 가볼까요? 그녀는 멋진 여자야, 여자. 자, 바로 갈게요. She's an amazing woman. Good job.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과 발음, 박자도, 속도도 비슷하게. She's an amazing woman. Good job. 잘하고 있어요. 자, 우리 두 번째 문장 갈까요? 나 지갑 집에 두고 왔어. 난감한 상황. 자, 지갑. Wallet. 여기 부분에 이 W 발음 살려줄 겁니다. 가볼까요? I left my wallet at home. 그렇죠. One more time.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나 지갑 집에 두고 왔어. I left my wallet at home. 그렇죠. Very good. 우리 W 발음 계속 익숙해지고 있죠? 자, 마지막 문장 갑니다.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이 문장. 어렵지 않을 거야. 자, 바로 갈게요. It won't be hard. Great. 한 번 더 가볼까요? It won't be hard. Wonderful.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W 발음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전혀 어렵지 않죠? 그럼 우리

0: 들었던 영어 원어민의 발음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듣고 큰 소리로 one more time 따라해볼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Woman. Woman. She's an amazing woman. She's an amazing woman. Wallet. Wallet. I left my wallet at home. I left my wallet at home. Won't. Won't. It won't be hard. It won't be hard.
0: 네, 여러분. 오늘의 학습도 잘 따라왔나요? 이 W라는 철자, 우리말에는 대체할 수 있는 게 딱히 없다 보니까 발음 어려울 수 있는데 오늘로써 우리 완벽하게 정복했죠? 자, 그럼 오늘의 수업도 꼭 잘 복습해 주시고요.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서 저 헤일리 선생님은 언제나 여기 이곳 EBSE 초등 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0: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오늘은 일곱 단어를 같이 배워볼 거예요. 그럼 이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같이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Tomato. T-O-M-A-T-O. Tomato. Tomato. Carrot. C-A-R-R-O-T. Carrot. Carrot. Potato. P-O-T-A-T-O. Potato. Potato.
0: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볼까요? 오늘은 vegetables, 채소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I love vegetables. 여러분, 채소를 많이 먹어야 튼튼해지는 거 알고 있나요? 오늘의 첫 번째 단어, tomato, 토마토예요. 토마토랑 발음이 비슷한데요. 여러분, 나는 외국인이다 하고 발음을 굴려보세요. tomato. Good job. 그 다음은 carrot, 당근이에요. This looks very fresh. Do you like carrots? Carrot. 그 다음은 potato, 감자예요. 어라, 아까 배웠던 tomato랑 potato 굉장히 비슷하네요. 여러분, 그럼 우리 단어 발음과 강세 다시 한번 배워볼까요? tomato, tomato. 끝에 T 발음이 안 나요. tomato. Good job. 당근, carrot. carrot. Excellent. 감자, potato. 여기도 끝에 T 발음이 안 나죠? potato. 이제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봐요.

0: Tomato. Tomato. Carrot. Carrot. Potato. Potato.
1: 이제 예문으로 배워볼 시간이에요. I want tomatoes in my salad. 나는 내 샐러드에 토마토를 넣고 싶어. Wow, then it's gonna be very yummy. 더 맛있겠는데요. I want 뭐뭐를 하고 싶다, 원하다 라는 뜻이에요. 이제 여러분 같이 따라해볼까요? I want tomatoes in my salad. That was good. Next, can you wash the carrots for me? 당근 좀 씻어줄래? 보통 심부름 시킬 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Can you 뭐뭐를 해줄 수 있니? 마지막에 for me, 나를 위해 뭐뭐를 해줄래? 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 같이 따라해볼까요? Can you wash the carrots for me? Excellent. My mom made some potato soup. 우리 엄마는 감자 수프를 만드셨어. Oh, I want potato soup too. 나도 먹고 싶어요. 자, made. 뭐뭐를 만들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이 따라해볼까요? My mom made some potato soup. Very good.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0: Onion. O-N-I-O-N. Onion. Onion. Cucumber. C-U-C-U-M-B-E-R. Cucumber. Cucumber. Cabbage. C-A-B-B-A-G-E. Cabbage. Cabbage. Garlic. G-A-R-L-I-C. Garlic. Garlic.
1: Our next word is onion, 양파예요. 양파는 참 신기한 채소예요. 까도 까도 계속 나오죠? 그 다음은 cucumber, 오이. 와, 이렇게 아삭아삭한 cucumber. 참 단어가 달라요. cucumber. 그 다음 cabbage, 양배추예요. 여러분, do you like cabbages? I do. Next, garlic, 마늘. 와, 저는요, 요리할 때 garlic을 필수로 넣어요. I love it. Garlic.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양파, onion. 앞에 O가 아니라 A예요. Onion. Perfect. 오이, cucumber. 한 번 더. Cucumber. Excellent. 양배추, cabbage. 케비지가 아니라 입을 크게 벌려서 cabbage. Very good. 마늘, garlic. 자, 가운데 R 발음 있죠? 강하게 해볼까요? Garlic. Excellent. 이제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봐요.
0: Onion. Onion. Cucumber. Cucumber. Cabbage. Cabbage. Garlic. Garlic.
1: Now let's practice some sentences. Could you take out the onion in my hamburger? 햄버거에 양파 좀 빼주실 수 있나요? 이건 참 공손한 질문이에요. Could you 뭐뭐 해주실 수 있나요? 자, 이때 만약에 난 양파를 안 좋아해. 그러면은 우리 햄버거집 직원분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자, 한번 해보세요. Could you take out the onion in my hamburger? Very good. Cucumbers are good for you. 오이는 몸에 좋아. That's right. So you have to eat a lot of cucumbers and a lot of vegetables in general. 자, 몸에 좋다. 몸, 바디가 안 나오죠? Good for you. 이게 몸에 좋다란 표현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let's say it one more time. Cucumbers are good for you. Yes, let's move on. I bought some cabbages in the supermarket. 나는 슈퍼마켓에서 양배추를 좀 샀어. 오, 여러분, 엄마 심부름 좀 했나요? 아주 잘했는데요. I bought, 나는 샀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한국에는 마트라는 표현을 쓰지만 외국에서는 이렇게 supermarket이라고 해요. 여러분, 한번 말해봐요. I bought some cabbages in the supermarket. Very good. Okay, our last sentence, 마지막. You must put garlic in this dish. 이 요리에는 마늘을 꼭 넣어야 돼. 맞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요. 그래야 향이 풍요해져요. 자, 여러분. dish는 요리란 뜻이에요. You must, 필수로 꼭 해야 된다라는 말 잊지 말고요. 자, 여러분, let's say it one more time. You must put garlic in this dish. Excellent. Now let's review all the words we learned today.
0: Tomato. Tomato. Carrot. Carrot. Potato. Potato. Onion. Onion. Cucumber. Cucumber. Cabbage. Cabbage. Garlic. Garlic.
1: Did you have fun today, everyone? 오늘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연습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Have a good day, everyone. See you again next time.

0: Oh! Whoa! No, no! Oh, no, no, no, no, no! Whoa!
1: Thanks for the day off, Z. Mm-mm.

0: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출몰하고 있습니다.
1: 멧돼지는 도심 전철역에도 내려왔습니다.
2: 통계에 따르면 멧돼지 포획 건수는 10월과 11월에 집중적으로 늘어납니다. 왜 이 시기에 늘어나는 걸까요? 월동 대비와 번식기를 앞두고 지방을 쌓아야 해서 먹이를 적극적으로 찾기 때문입니다. 멧돼지와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침착해야 합니다. 천천히 뒷걸음질하면서 거리를 벌리세요. 두 번째로 멧돼지는 도망가는 대상을 추격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절대 등을 보이고 뛰지 마세요. 세 번째, 주변에 큰 나무나 돌이 있다면 그 뒤로 몸을 숨기세요. 혹시라도 물건을 던지면 멧돼지를 더 흥분시킬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112나 119에 즉시 신고해주세요. 안전한 일상을 위해 꼭 기억하세요.

V. Val wants to be a vet. V. Vern has a vest

0: Unit 69. FL. Let's go! Phonics FL. Fl, fl, fl. Fl, flag.
1: Fl, flag.
0: Fl, flute.
1: Fl, flute.
0: Fl, flower.
1: Fl, flower.
0: Fl, flame.
1: Fl, flame.
0: Fl, fly.
1: Fl, fly.
0: Fl, flat.
1: Fl, flat.
2: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올까요?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도 두 알파벳이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배워볼게요. F 소리가 나는 알파벳 F와 L 소리 나는 알파벳 L이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Flute, flute, flute. Very good. 그럼 flute 소리 나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바로 국기, flag이에요. 여기 앞에 flute 소리 들렸죠?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어요. 그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죠? 한국에는 태극기가 있고요. 국기 영어로 flag. Flag. Flag. Very good. 이 단어도 flute로 시작하는데요. 바로 flute, flute예요. flute 소리 들렸죠? 우리가 옆으로 부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연주하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요. flute, 영어로 flute. flute, flute. Good job. 또 어떤 단어가 flute 소리 날까요? 아! 꽃! flower도 flute 소리가 나네요. 봄에 많이 활짝 피죠. 아주 향긋하고 아름다운 꽃! 영어로 flower. flower. flower. 발음이 너무 좋았어요. flute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는 타오르는 불길. flame이에요. flute 소리 들렸죠? 불이 훨훨 타오를 때 아주 무섭게 불길을 볼 수 있어요. 타오르는 불길, 영어로 flame. flame. flame.

0: Very good. 이 단어도 flit 소리가 나는데요. 바로 날다, fly예요. 우리가 새를 보면 하늘에 훨훨 아름답게 날죠. 날다, 영어로 fly. Fly. Fly. Excellent. Flit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바로 납작한 flat예요. 친구들, 우리가 팬케이크를 보면 아주 납작하죠? 납작한 영어로 flat. Flat. Flat. Great job! 와우! 이렇게 flat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재미있는 fun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써니와 함께 새로운 소리 배웠죠? F 소리 나는 알파벳 F와 L 소리 나는 알파벳 L이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났죠?
1: Fluff, fluff, fluff.
0: That's right. 신기한 flit 소리가 나요. 그래서 오늘 배운 첫 번째 단어, 모든 나라가 다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는 태극기가 있죠. 이거 영어로 뭐예요?
1: Flag.
0: That's right. 국기, flag. 자, 그러면은 오늘 배운 대로 같이 한번 써볼까요? What's missing? 뭐가 빠졌어요?
1: Foot.
0: 역시. 너무 잘해요. 자, 국기, flag 다시 말해보세요.
1: Fluff, fluff, flag. Fluff, fluff, flag. Fluff, fluff, flag.
0: Good job! 이 다음 단어도 flit 소리가 나는데요. 아주 긴 악기예요. 이렇게 피리처럼 부르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요. Flute, 영어로 뭐였죠?
1: Flute.
0: That's right. Flit 소리 들렸죠? 자, 그러면은 flute, flute. 다시 발음 들어보세요.
1: Fluff, fluff, flute. Fluff, fluff, flute. Fluff, fluff, flute.
0: Very good. 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아, 봄에 활짝 피는 꽃도 l 소리가 나는데 꽃 영어로 뭐예요?
1: Flower.
0: Very good. Flower. 자, 여기 flower가 활짝 폈는데 로건이가 예쁘게 색칠해 줘볼까요? What color do you need? 빨간색, red. 굿 job, 여러분 한번 볼까요? It looks very beautiful. Thank you, Logan. 자, 그럼 꽃, flower. 다시 발음해 보세요.
1: Fluff, fluff, flower. Fluff, fluff, flower. Fluff, fluff, flower.
0: Excellent. 이 단어도 flit 소리가 나죠. 활활 타오르는 불길, 영어로 뭐예요?
1: Flame.
0: That's right, flame. 여기가 flame인데, 어? 역시 안 뜨거워 보여요. 우리 로건이가 뜨거워 보이게 색칠해 주세요. Red, 빨간색으로. 와우, 여러분 같이 한번 flame을 볼까요? Oh, it looks very hot. 자, 불길, flame. 발음 다시 들어볼게요.
1: Fluff, fluff, flame. Fluff, fluff, flame. Fluff, fluff, flame.
0: Good job. 이 단어도 flit 소리가 났죠? 로건, 우리가 하늘의 새를 보면 무엇을 하고 있죠?
1: Fly.
0: That's right. 아주 활활 나르고 있어요. 자, 날다, fly.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Fluff, fluff, fly. Fluff, fluff, fly. Fluff, fluff, fly.
0: Very good. Flit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로건, 우리가 맛있는 피자나 팬케이크를 볼 때 어때요?
1: Flat.
0: Flat. 아주 납작해요. 자, 그러면은 납작한 flat 다시 발음해볼까요?
1: Fluff, fluff, flat. Fluff, fluff, flat. Fluff, fluff, flat.
0: Great job! We did it!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도 너무 잘하는데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신나게 노래로 발음해 볼까요? Let's chant!
2: Let's go! Phonics

오늘 즐거웠나요? I hope you had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flute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flute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우리가 순서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숫자들을 배우고 있잖아요. 몇 번째 이런 단어인데 이게 가장 흔하게 쓰이는 게 바로 날짜를 얘기할 때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날짜를 통해서 한번 또 연습을 해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35. Ordinal numbers. I can say the dates.
0: 우리 warm-up부터 같이 해볼까요? Oh, look! Two friends are eating cake together. Yummy! 정말 케이크 맛있어 보이네요. 근데 중간에 보니까 달력이 있어요. 오늘의 날짜를 물어보는 걸까요? 생일을 물어보는 걸까요? 뭐 어떤 날짜든 상관없겠죠. So what expression do you use when you ask for today's date? 자, 이렇게 날짜를 물어볼 때 사용하는 표현도 궁금하고요. 날짜를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도 궁금하죠. 그렇죠? 네,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죠?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2월 19일은 2월의 19번째 날 이렇게 표현을 하겠네요. 그렇죠? So ready to find out? 오늘의 대화 먼저 듣고 올게요.
2: What's the date?
1: Today is November 4th.
2: Already? Time flies.
1: I know. The year is almost over.
2: I can't believe it.
0: 대화 잘 듣고 왔나요? 그럼 어떤 내용이었는지 함께 볼게요. What's the date? 이렇게 물어봤죠. 우리 친구들은 date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남녀 간의 데이트?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the date라고 했잖아요. What's the date? The date가 뭐야? 라는 질문인데 이게 바로 오늘의 날짜가 뭐야?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the는 명확하게 그 날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 날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는 오늘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the date는 오늘의 날짜라는 의미라는 거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날짜를 물어볼 때는 what's the date?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자, 대답으로 today is November 4th 라고 했죠. Today는 오늘이란 뜻이고요. November는 몇 월이죠? 11월이죠. 그래서 November 4th, 11월 4일이에요 라는 뜻이죠. 이렇게 날짜를 얘기할 때 today is 다음에 오늘의 날짜를 넣으면 돼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하는 김에 1월부터 12월까지도 다 복습을 하면서 해볼게요. 자, 오늘은 1월 8일이에요. 어떻게 말할까요? Today is January 8th.

0: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2월 14일은? Today is February 14th. Good job. 오늘은 3월 3일이에요. Today is 3월은 March니까 March 3rd이죠. First, second, third. 요거 기억나죠? 자, 4월 30일이에요. Today is April 30th. 20, 30, 40, 50. 이렇게 10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보통 Y로 끝나는데 Y가 사라지면서 IETH를 넣어준다고 했어요. April 30th. Good job. 오늘은 5월 22일이에요. Today is May 22nd가 되겠네요. 그쵸? 22nd. Good job. 자, 6월 4일이에요. Today is June 4th. Good job. 자, 이제 7월로 넘어가 볼까요? 7월 27일이에요. Today is July 27th. 그 다음에 8월 17일이에요. Today is August 17th. 그쵸? 우리 친구들 잘 따라하고 있죠? 자, 오늘은 9월 1일이에요. 1일은 first라고 하겠죠? 그래서 today is September 1st. Good job. 오늘은 10월 15일이에요. 요거는 today is October 15th. 그쵸? 잘하고 있어요. 자, 11월 9일이에요. Today is November 9th. 맞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12월 31일이에요라고 할 때는 today is December 31st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그몇 번째로 바꾸는 거 많이 연습해 주시고 특히 오늘 날짜를 얘기할 때 많이 쓰기 때문에 잘 연습해 둬야 돼요. Already? 아니 벌써 그렇게 됐어 시간이? Already? Time flies 라고 했죠. 자, already가 벌써 이미 뭐 요런 뜻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벌써? 이미 그렇게 됐다고? 요런 느낌이고요. Time flies? 시간은 fly 한다? fly는 날다잖아요. 시간이 날아다닌다? 즉, 날아가는 것만큼 빠르게 느껴진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에요. 재밌는 표현이죠? Time flies.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I know. The year is almost over.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year는 해라는 뜻이에요. 1년을 one year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알아라고 하면서 이 해는, 요번 연도는 is almost over라고 했죠. Almost over는 거의 끝난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뭐뭐가 거의 끝났다라고 할 때는 뭐뭐 is almost over라는 표현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The holiday is almost over라고 하면 너무 안 좋은 소식이죠. Holiday는 방학이니까요. 혹은 연휴를 뜻하거든요. 연휴가 거의 끝났어요. 이런 의미죠. The holiday is almost over. 슬픕니다. 콘서트가 거의 끝났어요. 이럴 때도 쓸수 있겠네요. The concert is almost over. Good job. 영화가 거의 끝났어요. The movie is almost over. 라고 할수 있겠죠? Summer vacation. 여름 방학입니다, 여러분. 요말 하고 싶지 않겠지만, Summer vacation is almost over.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 또 알아요? 학교 가는 거더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그쵸? Summer vacation is almost over. 예이! 그때는 이렇게 또 신나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뭐 is almost over.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I can't believe it. 자, 이건 어떤 뜻일까요? 일단, believe는 믿다라는 표현이에요. Can't believe니까 믿을 수 없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I can't believe it이라고 하면 시간이 그렇게 간게 믿겨지지 않아. 못 믿겠어. 이런 느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말 황당한 일이 있거나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을 때 I can't believe it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화 내용 쭉 봤어요. 어려운 거 없었죠? 다시 한번더 들어볼게요.
1: What's the date?
2: Today is November 4th.
1: Already? Time flies.
2: I know. The year is almost over.
1: I can't believe it.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이에요. Look, the two friends are eating cake again. 다 둘이 케이크를 먹으면서 한 친구가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무슨 질문일까요? 오늘 날짜가 뭐야? 이거죠. 그쵸? 요 표현이었죠? What's the date? What's the date? 그런데 오늘 날짜라는 말을 좀 더 명확하게 today's date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What is today's date? 이렇게요. What is today's date? What's the date? What's today's date? 다 가능한 표현이에요. 자, 오늘의 날짜는 달력을 보니까 2월 19일이네요. Today is February 19th 라고 하면 되겠죠. 마지막 TH 발음 꼭 빠뜨리시면 안 돼요. Today is February 19th. 잘했어요. 근데 today is 대신에 그냥 it's February 19th 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So it's 다음에 오늘의 날짜를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It's February 19th. Good job. 벌써? 시간 정말 빨리 간다. 우리 아까 배웠던 표현이죠. Already? Time flies.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already 발음 연습 조금 해볼까요? All 하면서는 사실 혀가 윗니 뒤쪽에 와서 붙어야 돼요. 그러면서 떼면서 ready 이렇게 발음을 하지만 사실 바로 옆에 있잖아요. L하고 R 이 두 철자가. 그래서 가다가 찍지 못하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Already 이렇게요. 가려는 시도는 해야 돼요. Already 이렇게 발음해 주세요. 자, time flies가 시간은 날아가는 것처럼 빠르다 이런 표현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quickly라는 표현도 쓸 수 있어요. 이거는 빠르게 라는 의미예요. quickly. 그래서 time flies so quickly 라고 하면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거를 한 번 더 강조를 해주는 표현이 되는 거죠. time flies 까지만 얘기해도 되지만 time flies so quickly 이렇게도 강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start는 무슨 뜻이죠? 시작하다 라는 의미죠. just 막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가 막 시작했어 그러면 just 하고 start 이 표현들이 들어가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근데 2월 19일이잖아요. 이럴 때는 I know 알아. The year just started. 아니, 올해가 막 시작한 거 아니었어? 근데 벌써 한 달이 지나서 2월 19일이네. 이런 느낌의 표현이에요. The year just started. 올해가, 물론 this year라고 안 했고 the year라고 했죠. 뭐 똑같은 의미예요. 올해, 이번 해란 뜻이에요. The year just started. 막 시작했어. 이런 느낌의 표현이에요. 이것도 많이 써보면 좋겠네요. I can't believe it. 요거 믿을 수가 없어 라는 표현이었죠. I can't believe it. 다 많이 연습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날짜를 말할 때 우리가 요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를 써서 연습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All right, let's chant together. What's the date? What's the date? 11월 4일. Today is November 4th. 3월 3일. Today is March 3rd. 8월 17일. Think. Today is August 17th. Wow, good job. 5월 22일. Today is May 22nd. 12월 31일. 오호. Today is December 31st. The year. The year. The year is

almost over. I can't believe it.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the dates. 날짜를 말할 수 있다인데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몇 월의 몇 번째 날! 영어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 꼭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 다 복습 많이 해주시고 전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Bye bye!

0: shiny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 즐겁게 영어 공부할 준비됐죠? 자,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5. How do you celebrate your birthday? Thursday. Birthday tradition in Australia. I can talk about how people celebrate birthdays in Australia.
0: 잘 들어봤나요?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왔을지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쌤이랑 얼른 보러 갈까요? 자, 보러 갈게요.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얘들아, 오늘도 신나는 birthday party예요. It's a birthday party. Woohoo! 생일 축하하는 장면이죠. 근데 여자아이 티셔츠에 저기 Australia라고 적혀있네요. The shirt says Australia. Australia는 어느 나라일까요? 맞습니다. 호주예요. 그래서 여자아이가 호주 아이 같죠? She is from Australia, right? 그리고 지금 테이블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 On the table, we see butter, 버터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toast, 토스트도 보이고요. 그리고 저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뭐지? 저 알갱이 같은 게, 아, sprinkles도 있네요. 우리 친구들 sprinkles 뭔지 알아요? 알록달록한 그 설탕 장식 있죠? 그걸 바로 sprinkles라고 합니다. 뭔가 빵을 만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여자아이가 지금 요정, 이렇게 날개도 달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는 선생님이랑 이따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오늘의 대표 단어 4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빠밤! 첫 번째는요. Fairy, fairy, 요정이에요. 여자아이가 지금 요정 날개를 이렇게 예쁘게 달고 있죠?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발음해 볼게요. Fairy, fairy, 좋아요. 이거 페리 아닙니다. 페리 아니고 fairy. 아, 오케이. 자, 두 번째는 cut into, cut into, 자, cut하는 자르다라는 뜻인데요. cut into, 하게 되면은 어떠한 조각으로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모양으로 자르다. 오케이, 자, 우리 한번 해볼게요. cut into, cut into, cut into 이렇게 하지 말고 cut into. 오케이, 자, 그 다음은요. oh, sprinkles 나왔습니다. sprinkles. Sprinkles. 왜 케이크나 아이스크림 위에 보면 알록달록한 그 설탕 장식 있죠? 조그만한 거. 그걸 바로 sprinkles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발음해 볼게요. Sprinkles. Ready? Sprinkles. 합쳐서 sprinkles. Sprinkles. 잘했습니다. 아, sprinkles. 아무 맛도 안 나지만 보면 기분이 좋아, 그쵸? 자, 그 다음 마지막은 top. Top. 위, 꼭대기라는 뜻입니다. 탑, 많이 들어봤죠? 자, 해볼게요. top. 오케이, 잘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문 한번 들어보고 오세요.

0: Happy birthday! How do you celebrate birthdays in Australia?
1: We eat fairy bread with sprinkles.
0: How do you make it?
1: We cut bread into triangles, put butter on them, and add sprinkles on top.
2: 잘 들어봤나요? 우리 한번 read and speak time 한번 가져볼게요. 보봄. 자, 첫 번째 문장은 Happy birthday! 생일 축하해!로 시작하네요.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 Happy birthday! How do you celebrate birthdays in Australia? 라고 합니다. 자, 이거 해석해보자. 일단은 얘들아, celebrate 무슨 뜻이야? 축하하다죠. celebrate가 아니라 celebrate, celebrate, okay? 자, how do you celebrate? 하게 되면은 뭐뭐를 어떻게 축하하나요? 라는 패턴이었죠. 선생님이 이번 주에 계속 반복하고 있는 패턴입니다. 그 특별한 날을 어떻게 보내냐, 어떻게 축하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How do you celebrate? 자, 우리 한번 예문 한번 볼까요? How do you celebrate your team's win? 팀's win 하게 되면은 팀의 우승입니다. 너 팀의 우승을 어떻게 축하해? 그러니까 팀이 우승하면 어떻게 축하하면서 기쁘게 보내냐라는 뜻이겠죠. 자, 우리 그러면은 한번 오늘의 문장을 해석해 볼게요. Happy birthday! 생일 축하해! How do you celebrate birthdays? In Australia. 호주에서는 생일들에 어떻게 축하를 해? 생일들에 어떻게 축하하며 기쁘게 보내? 라는 거겠죠. 우리 친구들 읽어보자. 시작! Happy birthday! How do you celebrate birthdays in Australia? 잘했습니다. Australia. Alright. 호주죠. Australia. 자, 그 다음은 We eat fairy bread with sprinkles 라고 합니다. 아, 너무 귀엽다. 그쵸? 자, 한번 선생님이랑 해석해 볼 텐데 일단 fairy 하게 되면 요정이란 뜻이야. fairy. bread는 우리가 사랑하는 빵입니다. 그래서 fairy bread 하면 요정빵이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호주에서 전통 생일 음식이라고 합니다. 호주에서 생일을 맞은 주인공이 꼭 먹는 케이크 빵이라고 해요. fairy bread. 이름도 너무 예뻐, 그쵸? 그 다음에 sprinkles 선생님이 알려줬죠? sprinkles는 아이스크림이나 케이크 위에 올라가는 그 알록달록한 설탕 장식. sprinkles. okay? 자, 해석해보자. We eat fairy bread with sprinkles. 우리는 sprinkles, 작은 설탕 장식이 뿌려진 요정빵을 먹어! 라고 합니다. 되게 귀여워요. 쌤도 이거 먹어보고 싶어요. fairy bread. 자, 그 다음에 how do you make it? 라고 나왔습니다. How do you make it? Okay. 자, how do you make, 하게 되면 뭐뭐를 어떻게 만들어요? 라는 뜻이에요. 이 요리의 과정을 물어보거나 요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할 때 이 패턴 쓰면 너무 좋겠다. 그쵸? 자, how do you make, 자, 여기서 말하는 it는 뭘까요? fairy bread겠죠. 자, 근데 한번 예문을 보자. How do you make ramen? 하게 되면은 너 라면 어떻게 만들어? 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요? How do you make it? 그거 어떻게 만들어? 라고 해석이 하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it은 바로 fairy bread, 요정 bread입니다. 요정빵. 자, 우리 친구들 읽어볼게요. 시작! How do you make it? 그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쌤도 궁금해요. 만들고 싶어요. 자, 그랬더니 깁니다. 우리 친구들 준비됐어요. We cut bread into triangles. Okay. Put butter on them and add sprinkles on top. Okay. 자, 길지만 선생님이랑 천천히 해볼게요. 자, cut into. 선생님이 아까 알려줬지? 뭐뭐로 자르다, 뭐뭐 조각으로 자르다, 또는 뭐뭐 모양으로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어떠한 모양으로 자르다라고 할 때 cut into 할 수 있어요. 우리 조각으로 자르다라고 할 때는요, cut into pieces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Okay. 자, 두 번째는 put on 인데요. 이것은 뭐뭐를 위에 놓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put butter on them 이라고 나왔으니까 그 위에다가 버터를 위에 놓다, 버터를 위에 바르다라고 해석하면 더 자연스럽겠죠? 비슷하게도 spread라는 단어도 많이 써요. put on 또는 spread. Okay. 그 다음은

add 나왔습니다. add는 추가하다. okay? 자, 그 다음은 on top. 뭐뭐 위에란 뜻입니다. on은 이미 on, 위에란 뜻이고 top은 꼭대기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위에라고 여기선 해석이 돼요. 자, 우리 그러면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준비됐어요? 자, we cut bread into triangles. 우리는 bread, 빵을 삼각형 모양으로 자르고 put butter on them. 그것들 위에다가 뭘 올려요? 뭘 올려요? butter. 버터를 놓고, 버터를 올리고, 바르고 and add sprinkles on top. 자, 그리고 뭘 추가한대? sprinkles, 작은 설탕 장식을 위에다가 추가합니다. 근데 꽤 간단하다, 그치? 만드는 방법이. 그렇지만 기니까 우리 한번 천천히 다시 따라해볼게요. 시작! We cut bread into triangles, put butter on them, and add sprinkles on top. 어때? 따라해봤어요? 오케이,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습니다. 선생님도 이거 집에 가서 한번 해볼까 봐. 어렵지도 않고요, 그쵸? 그럼 우리 퀴즈 타임 한번 가져볼게요. Number one, what shape is fairy bread? Fairy bread가 뭐지? 요정빵이고 shape는 모양이란 뜻입니다. 선생님 이거 해석 안 해줄게. Okay. A, triangle. B, circle. Pretty easy.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The answer is triangle. 그쵸? 삼각형 모양이라 그랬죠? 이 요정빵은 삼각형 모양으로 자르는 게 그들의 전통. 약간 그렇게 해야 되는 방식인가 봐요. Alright. 자, 우리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읽고 해석해 볼게요. Happy birthday! 생일 축하해! How do you celebrate birthdays in Australia? 호주에서는 생일들을 어떻게 축하해? 그랬더니 We eat fairy bread with sprinkles. 우리는 sprinkles, 작은 설탕 장식이 올려진 요정빵을 먹어. 그러니까 How do you make it? 이라고 물어봅니다. 그거 어떻게 만들어? 이랬더니 긴 문장 나오죠. We cut bread into triangles. 우리는 삼각형 모양으로 빵을 자르고 put butter on them, 거기들에다가, 그것들에다가 버터를 올리고 and add sprinkles on top, 그리고 위에다 sprinkles를 추가해 라고 하면 해석이 되겠죠?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어요. Singing time.

우리의 카툰 톡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빠바밤! It's a birthday party! 오늘의 그림 안에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쌤이랑 얼른 볼게요. 빠밤! 자, 처음에 Happy Birthday, Molly!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Molly야, 생일 축하해! 라고 하지요. 그러면서 Wow, the bread looks so pretty! 라고 합니다. 와, 저 빵들 너무 예쁘다! 라고 그래요. 저거 fairy bread인 것 같아, 그쵸? 그러더니 Oh, this is called fairy bread. 아, 이거는 요정빵이라고 불려. In Australia, 호주에서는 we eat it on birthdays. 우리는 이거를 생일날에 먹어 라고 합니다. Oh, fairy bread 맛있겠어요. 그랬더니 How do you make it? 이거 어떻게 만들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You spread butter on triangle shaped bread. And add sprinkles on top 라고 합니다. 이거 선생님이랑 천천히 해석해 볼게요. 자, spread는 바르다 라는 뜻이 있다 그랬어요. put on 도 아까 바르다 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선 spread가 쓰였네요. 그래서 너는 triangle shaped bread 삼각형 모양의 빵 위에다가 버터를 발라 그리고 add sprinkles on

top. 그리고 작은 설탕 장식들을 위에다가 추가해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이런 뜻이었군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도 fairy bread 먹고 싶나요?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how people celebrate birthdays in Australia. 나는 호주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일 축하하는지 말할 수 있다. 우리 체크하겠습니다. Fairy bread를 먹는다 그랬죠? 우리 친구들도 재밌게 학습했길 바라고 내일 또 볼게요. Bye bye, butterfly.

pup won't bite you.

take a bath too! It's for your own good! Look!

See? That's much better. Right, Bear? Oh, the shampoo is all gone.

멍하니 종이를 바라보고 있던 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This is odd. 맞아, 진짜 이상해. 누가 이런 장난을 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look at the paper. 종이가 군데군데 오글오글하잖아. You're right. 꼭 물이 묻었던 것 같네. It was in the bottle. 뚜껑은 닫혀 있었고. 그렇다면? 처음부터 젖었던 거야.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걸 왜? 글쎄, I don't know. 비밀을 지키려고? 순간, 며칠 전 과학 시간에 했던 실험이 떠올랐다. It's science. What did you say? Mom, do we have a candle? 어쩌면 내 짐작이 맞을 수도 있어. Hi,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영어 친구 니콜 선생님이에요. 지후가 과학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 같죠. 일단 종이를 봤을 때 아이 그냥 빈종이네 하지 않고 종이가 뭔가 군데군데 약간 이렇게 우글우글 그쵸 쪼글쪼글 이런 느낌이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소중한 물건인데 물에 막 이렇게 적실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잘 보관을 했을 테니까 처음부터 뭔가 거기에 뭐를 비밀을 지키기 위한 장치를 했을 것이다. 그러더니 며칠 전 했던 실험을 떠올리면서 엄마한테 초가 있냐고 양초 있죠? 분초, 초가 있는지 물어봤어요. 친구들은 뭔가 떠오르는 거 없어요?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이런 비슷한 실험을 해봐서 그런지 딱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의 생각이 맞을지는 다음 일기에서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우리 지난 시간 드로잉 퀴즈 정답 알아봐야죠. 선생님이 표현한 그림 그 문장은 You're my brother. 맞아요. 내 오빠잖아. You're my brother 이었어요. 마침 친구들 너무 잘했고요. 오늘의 일기의 제목은 어쩌면 이에요. 오늘의 일기 읽기를 도와줄 단어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오늘도 네 개의 단어 준비되어 있네요. 첫 소리에 귀 쫑긋 집중하면서 들어볼게요. 첫 번째, odd, odd. 소리 나는 글자 찾을 수 있나요? 맞아요, 친구들. O는요, 소리 나기도 하고, O, 자기 이름처럼 소리 나기도 해요. 지금은 odd, 소리가 났어요. 두 번째 단어는 paper, paper. 소리 들었죠? P가 내는 소리였네요. 세 번째 단어는 same, same. 그래요. 소리 들었으니까 S로 시작하는 단어 찾아주면 되겠죠. 마지막, candle, candle. C가 내는 소리죠. 이렇게 찾았어요. 자, 이제는 그림 보면서 각 단어의 뜻도 알아볼게요.

0: 첫 번째 그림.
1: 어? 이거 뭐예요?
0: 종이네요. 종이를 뜻하는 말. 맞아요. paper. paper. 우리나라 글씨로 paper 이렇게 쓰인 거 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영어로는 paper. 두 박자로 발음한다는 거. paper. 두 번째. 이거 뭐예요? 후. 불을 밝혀주는 초. 저 초. candle. candle. 세 번째. 아니, 이 사람, 아니, 이 그림 표정 왜 이래요? 이상하죠? 이상한. odd. odd. 마지막. hi 하고 인사하네요. 말하다 라는 단어 찾아볼게요. 말하다. 하나 남았으니까 쉽게 찾을 수 있죠. say. say. 자, 이제는 우리 친구들 단어 두 번씩 읽어볼게요. 두 번째, 네 번째 빨간 점 잘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odd, odd. 입 크게 벌려주세요. odd. 두 번째, pay 부분에 강조해서 paper, paper. 첫 번째 P는 P 소리, 두 번째 P는 P처럼, 된소리처럼 소리 난다. paper. 이렇게요. 세 번째 단어 say. say. 네 번째 앞에 can 부분에 강조해서 candle. candle. good job. 자, 이제는 일기 속에 숨어 있는 영어 문장들 모두 꺼내서 뜻 알아볼게요. 첫 번째 문장 this is odd. 에요. 지우가 했던 말. 이상한데 이거? This is odd. This는 친구들 이것 알고 있죠? odd는 이상한. 이상한이라는 말로 strange도 있지만 odd도 많이 쓴다는 거. This is odd. 뭔가 이상한데? 이상해. 누가 이런 장난을 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종이 좀 봐봐. Look at the paper. Look at the paper. Look 보다잖아요. Look at 뭐뭐뭐 또는 누구누구 하면 그 물건, 그 사람을 본다라는 뜻이에요. Look at the paper. 이 종이 좀 봐봐. 어때요? 종이가 막 우글우글했죠. 꼭 물에 젖은 것처럼. 오빠 말이 맞네. You're right. You are 붙여서 You're right. 오빠 말이 맞네. 그쵸? 꼭 젖은 것처럼. 근데 지우가 뭐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 막 이렇게 비를 맞을 수 없고 꽉 잠긴 병 안에 있었잖아요. It was in the bottle. In 갑자기 대문자 나왔어. 왜요? 강조잖아요. 그쵸? 아니 이건 병 안에, 병 속에 있었잖아. It was in the bottle.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때는 in을 강조해줘야 돼요. 하나 더 was, it 다음에 나오는 was 친구들 알고 있나요? 무엇무엇이다 라고 할 때는 it is 쓰잖아요. 근데 뭐뭐였어 라고 과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it was 쓸 수 있어요. 친구들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러 번 보고 기억해 두세요. It was 그것은 있었잖아. In 안에 the bottle 병 안에 있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젖었을까? 실수로 그랬을까? 아니면은 너무너무 중요한 물건인데 어떻게 된 걸까? I don't know. 나도 잘 모르겠어. Don't가 아닌 거잖아요. Know는 알다예요. 나도 잘 모르겠네. 근데 갑자기 뭔가 비밀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 전에 실험이 떠올랐죠. It's science. 이건 과학이야. Science. 과학. 과학, 과목으로도 우리 과학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과학, 학문 자체를 science라고 부르죠. It's science. 이거 실수 아니고 과학이야. 그랬더니 엄마랑 그 지유리가 뭐라고? What did you say? What? 무엇을? Did. Did는요.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did you니까 했니? 물어보는 거겠죠. 무엇을 너는 했니? Say. 말하다. 뭐라고 말했어? What did you say? What did you say? 근데 그 말에는 대답 안 하고 다짜고짜 뭘 찾아요? 촛불. Mom, do we have a candle? Do we? 우리는 have, 갖고 있나요? A candle?

우리 집에 초 있어요? 라고 엄마한테 물어보는 지후의 대사로 오늘의 일기 끝이 났어요. 자, 오늘의 일기에 있는 영어 문장들 다 배워봤고요. 이 중에 우리 네 개만 뽑아서 리듬 살려 읽어보고 신나게 챈트 불러볼게요. 리듬 살려 말하기. 오늘의 첫 번째 문장은 look at the paper 예요. look at the paper. 이렇게 또박또박 떼어서 다 강조해서 말하면, 로봇 같죠? 이 중에서 두 단어만 강조해 볼게요. 봐. 뭐를 봐요? 종이. 그래서 look at the paper. look at the paper. look과 at을 붙여서 look at. 이렇게 하면 더 편하겠죠? 발음하기. 친구들도 해보세요. Look at the paper. 좋아요. 두 번째 문장은 It was in the bottle. It was in the bottle. 강조할 부분 두 군데 찾아볼게요. 하나는 친구들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in, 안에 라는 말이 대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강조를 해달라는 거죠. 병 안에 있었잖아. It was in the bottle. It was in the bottle. 한번 더. It was in the bottle. 이상하다. 이건 과학이야. 뭐라고? What did you say? What did you say? 에요. 두 개만 우리 친구들 강조해 볼게요. 뭐라고 말했니? 가 되겠죠. What did you say? What did you say? 친구들도 What did you say? 마지막, Do we have a candle? Do we have a candle? 자, 여기서는 두개 강조해 볼게요. 의미를 가장 잘 전달하는 말. 있나? 즉, 갖고 있나? 무엇을? 초. 우리 초 있어요? Do we have a candle? Do we have a candle? Very good. 자, 그럼 이 리듬 그대로 살려서 함께 chant 불러볼까요? Here we go. Look at the paper. It was in the bottle. What did you say? Do we have a candle? Yay! Drawing quiz. 오늘도 선생님이 drawing quiz 준비했어요. 오늘은 조금 쉬운 문장이기도 하지만 또 아주 많이 쓰는 문장을 선생님이 생각을 해봤어요. 뭐뭐 해 라고 말하는 문장이에요. 자, 여기 이렇게. 이거 뭘까요, 친구들? 아, it's a piece of paper. 그죠? 종이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뭔가 글씨도 이렇게 써있고. 그림도 이렇게 있고, 그죠? 자, 이런 종이가 있는 거예요. 종이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한 사람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옆에 있어요. 야, 저거 되게 신기하다. 엄청 커다란 종이가 있네. 어디? 어디? 저기 있잖아. 저 종이 좀 봐. 라고 이 친구한테, 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종이 보라고 이 친구가 말을 해준다. 자, 저 종이 좀 보라고 말하는 이 문장을 오늘의 일기에서 찾아주면 돼요. 일기 속에 있는 많은 문장들 중에서 딱 일치하는 표현 찾아서 친구들 먼저 크게 외쳐보고요. 홈페이지 자료실에 와서 다운로드 받아서 아래 여기 줄에다가 문장도 또박또박 써보고요. 또 나만의 그림으로 그 문장 표현해 보기 더하기로 약속. 우리 친구들의 정답과 그림 실력 모두 모두 기다릴게요. 오늘도 잘했어요, 친구들. 지후가 뭔가 과학 실험을 떠올렸고 초를 찾고 있는데 과연 지후가 생각한 어떤 이론? 이런 것들이 맞을지 우리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일기로 만나요. 안녕.

sing Diary 일기. Diary 일기, Diary 일기, Diary 일기. Diary sounds like berry. Diary sounds like cherry. Diary sounds like fairy. Berry, cherry, fairy, diary. Diary, 일기. Let's do it one more time. Diary, 일기. Diary, 일기. Diary, 일기. Diary sounds like berry. Diary sounds like cherry. Diary sounds like fairy. Berry, cherry, fairy, and diary. Diary, 일기. Let's move on to the second word. And the second word is exactly. Exactly. Exactly means 맞아. 아니면 정확해. 이런 뜻입니다. Exactly. 맞아. Exactly sounds like the following words. Lee, re, and flee. Now the first two words. Lee, re. L-E-E, R-H-E-E. 이거 둘 다 우리나라 성 이를 영어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이 씨인데 내 이름을 영어로 쓰면 뭐가 되지? 궁금했던 분들 있으면 다 이 둘 중에 하나로 쓰시면 됩니다. 보통 L-E-E를 훨씬 더 많이 써요. But Lee and Re, they both mean E. And the third word, flea. Flea is 정말 작은 동물, 벼룩입니다. Flea. So these words, they all end in Lee. Exactly, Lee, Re, and Flee. Once more, exactly, Lee, Re, and Flee. Exactly, 맞아. Let's sing it. Exact, Lee, exact, Lee, exact, Lee. Exactly sounds like Lee. Exactly sounds like Re. Exactly sounds like Flee. Lee, Re, Flee, exactly, exactly, 정확해, 맞아. Let's do it one more time. Exactly, exactly, exactly. Exactly sounds like Lee. Exactly sounds like Re. Exactly sounds like Flee. Lee, Re, Flee, exactly, exactly, 맞아. All right, let's take those two words, add some more in, mix it up, and come up with today's magic sentences. Let's go. Diary. It's a exactly diary. Like a. Not many words today. Let's shuffle it up. 섞어볼게요. Abracadabra, 짠! 두 문장. 이렇게 나왔어요. Like a diary? Exactly. It's a diary. Like a diary? Exactly. It's a diary. Like a diary? Exactly. It's a diary. Okay, let's take a closer look at A and B. All right, here is the first sentence. Like a diary? Like a diary? Like 뭐뭐처럼, 그리고 우리가 방금 했던 단어죠. Diary, 일기. 그러니까 일기처럼? 너 뭐 좋아해? 나 글 쓰는 거 좋아해. 뭐에 대해서 쓰는 글이야? 아, 그냥 모든 것에 대한 글이라고 했으니까 아, 일기 같은 거? 일기처럼? 이렇게 말한 건데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정확해, 맞아. It's a diary, 일기야. Like a diary? Exactly. It's a diary. Like a diary? Exactly. It's a diary. Alright. 그럼 이번에는 diary, 일기 말고 아, 뭐뭐 같은 거, 뭐뭐처럼? 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diary, 이걸 빼고 다른 단어를 넣어볼게요. For example, 나 글 쓰는 거 좋아해. 뭐에 대해서 글 쓰는데? 편지 쓰는 거 좋아해. 아, 편지 같은 거, 이런 뜻이죠. Like a, 편지는? Letter. Letter가 사실은 뭐 철자, 글자 딱 하나라는 뜻도 되지만 편지라는 뜻도 있습니다. Like a letter. Like a letter. 발음 영국식으로 가면 letter.
letter.

0: 손을 안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플리 안전스쿨.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0: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1: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0: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짜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영어에 반해보는 시간입니다. 반짝반짝 샤이니와 함께요. 예이! 자, 친구들. 밖에 나갔어요. 근데, 오, 이제 날씨가 추워요. 정말. 그러면 어디 갈 때 따뜻한 옷 꼭 챙겨와야 되죠. 그쵸? 항상 물어봐요. 너 따뜻한 거 입을 거 갖고 왔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자, 그 말, 과연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유용한 말이거든요. 비슷하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 그렇게 말하는 방법 꼭 배워볼 거예요. 그 전에 단어 친구들부터 만나볼게요.
1: 하하, 단어부터 알아야지.
0: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어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단어야! 나와라! Okay, bring 이라는 단어. 자, 친구들 보면 새, 무슨 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거 종류, 학인가? 학? 자, 아무튼 굉장히 우아한 새가 뭔가를, 무슨 주머니, 보따리 같은 것을 bring, 가져오고 있습니다. 와, 이런 똑똑한 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막 시키면서, 야, 저거 갖고 와, 저거 갖고 와. 그럴 수 있고, 그쵸? 자, bring, 뭔가를 멀리서 내 쪽으로 가져오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Bring.
2: Very good. And next.
0: Worm. Worm. 자, 여러분, 여기 딱 보세요. 해변, 바다, 태양이 막 이렇게, 그쵸? 태양빛이 찬란한 그런 장소입니다. 딱 봐도 warm, 따뜻할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housewarming party 할 때도 warm 나왔었는데 warm 하면 이렇게 따뜻한 이라는 말이에요. 따뜻한 날씨, 따뜻한 것, 따뜻한 먹을 것 우리 다 좋아하지 않나요? 자, 따라서 말해볼게요. Warm.
2: Very good. And next.
0: Oh,
2: where.
0: 아하, 여러분. 고양이가, 아, 진짜 귀엽게 생겼다. 지금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어떤 머플러 같은 것을 wear 입고 있습니다. 두르고 있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wear 하면 입는 거, 착용하는 거, 두르는 거, 심지어 향수 같은 거 뿌리는 거, 뭔가 우리 몸에 얹혀지는 거 얘기할 때 wear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재밌죠? 고양이가 지금 머플러 wear 하고 있는 거예요. Okay? He's wearing or she's wearing a muffler.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Okay? 따라서 말해볼게요.
2: Wear. Very good. And next.
0: Fat. 자, 여러분. Fat 하면 사실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보세요. 햄버거하고 프렌치 프라이즈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패스트푸드라고 하는 것들이죠. 많은 경우 이런 음식 먹으면 우리 fat해져요. 자꾸 너무 많이 먹으면 가끔씩 먹는 거는 뭐 괜찮죠. 솔직히 맛있기도 하고, 그렇죠? 하지만 막 매일 먹는다거나 막 일주일에 세네 번 이렇게 많이 먹으면 you become fat. 뚱뚱해질 수 있겠죠. 왜냐? 이 안에 많은 지방이 있으니까. 칼로리도 높고 지방도. 그쵸? 자, 여러분, 우리가 지방이라고 하는 것도 fat이에요. 뚱뚱한이라는 단어도 fat이지만 지방이라고 하는 것도 fat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뜻으로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따라서 말해볼게요. Fat.
2: Very good.
0: 자, 우리 이렇게 어휘들 쭉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여러분 대화 잘 들어보시고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하시면 영어에 더 반하게 될걸.
3: Oh, did you bring something warm to wear?
1: Nope. My fat will keep me warm.
3: Well, it makes sense in a way.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세상에나 한 친구가 약간 자학개그 비슷하게 좀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자세히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좀 추운 날씨인가 봐요. 그때 밖을 나가나? A가 묻습니다. 야, did you bring something warm to wear? 이라고요. 야, 너 did you bring? 우리 bring 아까 단어 할 때 그쵸? 가져오다 라는 뜻으로 확인했었죠? 너 가져왔니? 라는 거예요. 근데 뭐를? 여러분 잘 보세요. Something warm to wear 이라고요. 자, 여러분 something 하면 무슨 뜻이에요? 무언가, 그쵸?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언가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는 품사가 명사입니다. 그쵸? 무언가의 이름, 사과, 뭐 banana, tambourine 이런 이름이잖아요. 얘도 something, 무언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보통 명사는요, 형용사가 꾸며줄 때 어디서 꾸미나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girl, 소녀는 소녀인데 어떤 소녀? pretty girl, 예쁜 소녀. 이렇게 pretty라는 형용사가 앞에서 꾸며주죠. pretty girl. 보통 이래요. 하지만 지금 만나는 is something. 어? 요 단어는요. 잘 보세요. 형용사가 어디 있다?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어? 뒤에 있네? 맞아요. 뒤에서 꾸며줍니다. something warm 하면 따뜻한 무언가. 어? 따뜻한 무언가 하면 따뜻한을 왠지 앞에 말해야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진다. something warm to wear. 입을 따뜻한 무언가를 너 갖고 왔니? 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자, 따라서 말해볼게요. Did you bring something warm to wear? Did you bring something warm to wear? Did you bring something warm to wear? Did you bring something warm to wear? Okay, very good. 자, 이렇게 something 형용사 더 많은 문장 속에서 만나보겠습니다. How about this one? 나 오늘 재미있는 무언가 봤다? 라고 말합니다. I saw something interesting today. 여러분 여기 또 보세요. 재미있는 무언가. 우리말로 하면 재미있는이 앞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something이라는 단어는 참 특이하게 그 단어를 뒤에다가 형용사를 뒤에다가 오게 합니다. 그래서 something interesting. 재미있는 무언가. 순서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말해볼게요.
4: 야야야야. I saw something interesting today.
5: I saw something interesting today.
6: I saw something interesting today.
5: I saw something interesting today.
0: Very good. And next. 나 맛있는 무언가 만들었다.
7: I made something delicious.
5: I made something delicious.
8: I made something delicious.
0: Oh, and next.
4: 야, 내가 말이야. 아, 왜 그랬지? 비싼 무언가를 잃어버렸어.
7: I lost something expensive.
5: I lost something expensive.
4: Oh my goodness. I lost something expensive.
5: I lost something expensive.
0: 어, 그래요. 이런 말 할 일은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something 형용사. 뭐뭐한 무엇. 그쵸? 기억하세요. Keep going. 자, 따뜻한 거 입을 거 갖고 왔냐? 라고 했더니 B가 말합니다.
4: Nope. 아니, 안 갖고 왔어. 어, 너무 당당하게 말하는데요? 근데 그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1: My fat.

0: will keep me warm. 이라고 합니다. My fat. 여러분, 여기서 fat은 지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지방층, 지방이 있잖아요. 내 지방이 will keep me, 나를 keep, 유지시켜 줄 거야. 어떻게? warm, 따뜻하게. 내 지방층이 나를 따뜻하게 잘 지켜줄 거야. 라는 거예요. 이거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죠. 본인 입으로 그냥 재밌게 하는 말입니다. 오케이? 따라서 말해 볼게요. Nope, my fat will keep me warm. Nope, my fat will keep me warm. Okay? 자, 그랬더니 A가 그 말을 듣고, it makes sense in a way. 자, 여러분, make sense 하면 이것도 굉장히 좋은 표현인데요. 말이 된다, 이치에 맞다, 이런 말이에요. In a way, 한편으론, 야, 네 말도 한편으로는 말이 되네? 그 말도 말 되네? 이런 말이에요. 자, 따라서 말해볼게요. Well, it makes sense in a way. Well, it makes sense in a way. Okay, very good. 자, 재미있는 다이얼로그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보세요. 야, 너 입을 따뜻한 무언가 갖고 왔니? Speak.
1: 아니, 내 지방이 나를 따뜻하게 해줄 거야.
0: Speak. Oh, 야, 그것도 한편으로는 말 된다. Speak. 빰! 자, 영어의 반하는 퀘스트 타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 문제 잘 맞출 수 있죠? Here we go. 따뜻하게 입을 거 가지고 왔니? 여러분, 과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잘 보세요. 오, 찾으셨어요? 3, 2, 1, 띵! Okay, time's up. Did you bring something? 따뜻한 형용사가 여기 나오죠? 맞아요. Did you bring something warm to wear? Did you bring something warm to wear? Very good. Next.
1: 오,
0: 나는 오늘 흥미로운 무언가를 봤어. 자, 여러분, 이건 선택하는 문제예요. I saw. 자, 일단 앞에 있는 거는 interesting something. 흥미로운 무언가. 왠지 이것도 말 되는 것 같고. Or something interesting.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나? 자, 맞춰보세요. 3, 2, 1, 오케이, okay, the answer is 그렇죠, 여러분. Something은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진다라고 했습니다. 말해볼게요. I saw something interesting today. I saw something interesting today. I saw something interesting today. Very good. And next,
1: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오늘 배웠던 거?
0: Three, two. That's right. The answer is 지방 fat. Very good. 네, 여러분. 오늘 something이라고 하는 단어 있을 때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는 뒤에 온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something뿐만 아니라 everything, nothing, anything 이렇게 띵으로 끝나는 단어들은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하나 이 띵으로 끝나는 친구 하나 더올 거예요. Okay, let's see you next time. Bye bye.

0: 우리는 AI의 답 앞에서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1: 이 정도면 충분하지.
2: 다 했다.
3: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0: 그 마침표가 생각에

끝이어도 될까요?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볼까? 내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AI의 맞춤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여러분들의 영어를 코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생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형식이 워낙에 우리나라 말에는 조금 생소한 보어라는 개념이 들어있다 보니까 선생님이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보어, 그 뒤에 형용사가 나오는 거를 조금 더 깊게 파보는 시간입니다. 특히나 동사가 조금 특이할 텐데요. 힌트를 드리면 우리의 오감과 관련이 있는 동사들이 오늘 나올 겁니다. 자, 요 뒤에도 형용사를 쓴다는 게 아주 큰 힌트니까요. 눈 크게 뜨고 문제 잘 풀어주세요. 문제 주시죠.

어때요? 선생님이 지금 뭔가 미소를 짓고 있는데, 요거는 학교 시험에 맨날 나온다고 선생님이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도 맨날 틀려옵니다. 선생님이 맨날 속상해가지고. 아유, 그래. 여러분들 이거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데도 또 틀렸어요. 하고 이제 약간 허탈한 웃음을 짓곤 하는 그런 과인데, 이 수업을 듣는 우리 친구들, 클리어 친구들은 꼭 맞기를 바랄게요. 자, 여기서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선생님이 정말 인트로부터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감각 동사. 선생님이 인트로에서 우리의 오감과 관련되어 있는 동사라고 했죠. 오감이라고 하면 보는 거,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혹은 이렇게 촉감. 그리고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듣는 거. 이런 친구들이 있겠죠. 이런 감각에 관련된 동사들 뒤에는요. 주로 형용사를 사용을 합니다. 부사는 안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진짜 선생님이 진짜 제발 부탁드릴게요. 약간 무릎 꿇고 싶거든요. 제발 부사를 쓰지 말아주세요. 이게 한국어로 해석을 할 때는 부사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어권에서는 부사를 안 쓴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해. 이 문제를 내면 아이들이 반드시 틀리겠군 하면서 맨날 내시거든요. 그리고 매해마다 아이들이 틀립니다. 제발 부사를 쓰지 말아주십사. 선생님이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너는 불안해 보인다. 너,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같은 그런 문제인데, 자, 불안해 보인다. 보다와 관련되어 있는 동사 seem이라고 나와 있죠. 자, 대표적인 감각 동사이고요. 불안해 보인다. 불안해 보인다. 불안하게 보인다. 약간 요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쟤 되게 불안하게 보여. 그러니까 nervously 같아 하면서 nervously를 고르는 많은 친구들. 안녕. 나는 3점이라고 해. 그럼 나는 너에게서 떠나갈게. 이제 요렇게 되는 겁니다. 부디 형용사를 골라주세요. ly는 되지 않습니다. 보어 자리에는 늘 명사 혹은 형용사만 되기 때문에 ly는 믿고 걸러주십사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많이 틀립니다. 이 피자는 맛이 좋다. 이제 그래, 맛이 뭐 대단하게 느껴진다. 약간 요렇게도 해석이 되곤 하는데, 대단하게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greatly 이렇게 쓰곤 하는데요. 테이스트도 맛이 느껴지다라는 뜻의 감각 동사죠. 감각과 관련되어 있는 동사는 뒤에 형용사를 씁니다. ly는 거르자. ly가 되는 경우는 friendly, lovely밖에 없습니다. friendly, lovely는 형용사거든요. ly가 들어가는데 형용사가 되는 건 friendly, lovely밖에 없어요. 요두개 빼고는 그냥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 그럼 얘도 같은 맥락. 심지어 얘는 대놓고 한글 해석에 제발 낚이세요라고 적혀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께 거의 약간 빌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이 시험 문제를 틀려주세요. 이 소재는 부드럽게 느껴진다. This material feels softly. 착붙죠? 안 돼요. 자, feels 촉감과 관련되어 있는 감각 동사입니다. 뒤에 보어 자리 형용사를 쓰셔야 돼요. 부드러운 느껴진다. 한국어로 하면 굉장히 어색하긴 하지만 한국어로 해석했을 때만 어색한 거지 영어로는 매우 매우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나라의 언어가 1대1로 대응할 수는 없어요. 선생님이 이런 말 많이 하곤 하는데 우리 그 알래스카 지방에는요 내리는 눈 있죠. 내리는 눈을 표현하는 단어가 무려 60여 가지가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내리는 눈을 표현하는 단어가 진짜 많아요. 10개거든요. 알래스카는 맨날 맨날 눈이 오니까 눈과 관련된 단어가 60개인데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려고 하면 요 10개가 꼭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런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언어가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외워요. 알겠죠? 자, 부사 안 돼요. 자, 그럼 요거 잘 집중해서 기억을 딱 하면서 listening point 넘어가도록 할게요.
1: Listening point 1. You seem nervous. You seem nervous. Listening point 2. This pizza tastes great. This pizza tastes great. Listening point 3. This material feels soft. This material feels soft.
0: 자, 불안해 보인다, nervous, nervous, 요렇게. You, 주어, seem, 동사, nervous, 보어입니다. ly 안 들어가요. You seem nervous. You seem nervous. 여기에 지금 수식어가 하나도 안 붙어있기 때문에 단어가 그냥 단어 자체가 하나의 덩어리인 그런 문장이네요. You seem nervous. 너는 불안해 보인다. 두 번 들어볼게요.
1: You seem nervous. You seem nervous.
0: 자,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this pizza 정도만 두 단어고 나머지는 다한 단어씩 이루어져 있습니다. This pizza 주어, tastes 동사, great 보입니다. This pizza tastes great. 이 피자는 맛이 좋다. 두 번 들어볼게요.
1: This pizza tastes great. This pizza tastes great.
0: 자, 마지막 대놓고 낚이는 그런 문제였죠. Softly 안 돼요. 그렇게 안 들릴 거고요. This material 주어 feels 동사 soft 보호입니다. This material feels soft. feels와 soft 둘 다 s로 끝나고 시작하기 때문에 s는 한 번만 들릴 거예요. This material feels soft. 이 소재는 부드럽게 느껴진다. 마지막으로 두 번 듣겠습니다.
1: This material feels soft. This material feels soft.
0: Speaking point입니다. 자, 선생님은 웃고 있는데 문장은 불안한 그런 오묘한 부조화가 있네요. 자, 너는 불안해 보인다인데요. You seem nervous. 자, 너는 뭐뭐해 보인다. 요거부터 해볼게요. You seem. 자, 뭔가 핸드폰에 유심칩이 생각나는. 알겠어요. 이상한 말 그만할게요. 자, 너는 뭐뭐해 보인다. You seem. 너는 뭐뭐해 보인다. You seem. 너는 불안해 보인다. You seem nervous. 한 번 더. You seem nervous. 자, 그러면은 뭔가 너는 행복해? 그래, 조금 행복해 보인다로 해볼까요? 너는 행복해 보인다. You seem happy. 혹은 You look happy. 그런 걸로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다음 문장입니다. 이 피자는 맛이 좋다인데요. 자, this pizza tastes. 자, 이 피자는 맛이 뭐뭐다. 여기까지 할게요. This pizza tastes. This pizza tastes. 이 피자는 맛이 뭐뭐다. This pizza tastes. 자, 맛이 좋다까지 할게요. This pizza tastes great. This pizza tastes great. 자, 근데 간혹 가다가 다른 나라에 가서 피자를 먹어봤는데 그 피자가 내 입맛에 안 맞을 가능성도 있죠. Tastes, 뭔가 안 좋다 할 때는 bad, 이런 형용사 넣을 수도 있어요. This pizza tastes bad. This pizza tastes bad.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great를 bad, great, horrible, wonderful 이런 형용사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 소재는 부드럽게 느껴진다. 뭔가 약간 이렇게 벨벳 같은 소재인가 봐. 그죠? 아니면 실크, 실크. 자, this material. 요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소재는 못할게요. This material. Material. Okay. 이 소재는 this material. 느껴진다. This material feels. 한 번 더. This material feels 부드럽게 느껴진다. This material feels soft. 한 번 더. This material feels soft. 좋아요. 너무 잘했습니다. 뒤에 softly가 아니라는 거를 제발 제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자, 우리 복습할 겁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릴링 시간입니다. 먼저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대화 듣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해석해 드릴게요.
1: You looked upset during class. What happened? Mr. Smith criticized my project in front of everyone. That doesn't sound like Mr. Smith. Did you do something wrong? It seems like I missed the main point of the project. Well, I can help you after school if you want.
0: 자, 오늘의 지문은요, 여러분들이 학교 교과서에서 굉장히 많이 볼 법한 친구를 선생님이 살짝 각색해 봤습니다. You looked upset. 바로 감각동사 플러스 형용사 나옵니다. 너는 화가 나 보인다예요. Upsetly 그런 거 없어요. You looked upset. 너는 화가 나 보였다. During class. 수업 동안. What happened? 무슨 일이었어? 너 수업 시간에 조금 화가 나 보였었어. 무슨 일이었어? 그랬더니 B가 대답합니다. Mr. Smith. 스미스 선생님이 criticized. 아래 단어가 나와 있죠. 조금 어려운데 비판하다 라는 뜻입니다. criticize. 이렇게 읽어요. 읽어볼게요. criticize. 자, 스미스 선생님이 criticized. 비판하셨어, my project. 나의 프로젝트를 in front of everyone. 모든 이들 앞에서.

0: 아까 발표, 프로젝트 발표를 했는데, 스미 선생님이 모든 친구들 보는 앞에서 그 발표가 뭐 어땠다고 비판을 좀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A가 말합니다. That doesn't sound like Mr. Smith. 그거는 뭐뭐처럼 sound, 들리지 않아요. Like Mr. Smith. 스미스 선생님이 하실 것 같이 들리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뭔가 스미스 선생님이 평소에는 모두가 있는 데서 뭔가 비판하고 그런 분이 아닌가 봅니다. Did you do something wrong? 해서 이제 뭔가 B가 뭔가를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Did you do? 너가 뭔가 했니? Something wrong? 뭔가 너가 실수하건 잘못한 게 있어? 하고 물어봤어요. 자, 그랬더니 B가 얘기를 합니다. It seems like. 이게 뭐뭐처럼 보이는데, like, I missed. 내가 놓친 것 같아. The main point. 그 요점을. Of the project. 그 프로젝트. 여기서 이제 수행평가라고 봐도 되겠어요. 그 수행평가의 요점을 내가 놓친 것 같아. 그랬더니 A가 대답을 합니다. Well, I can help you. 내가 널 도와줄 수 있어. After school. 방과 후에. If you want. 만약 너가 원하면.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A가 뭔가 스미스 선생님한테 조금 비판의 소리를 들은 걸 위로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네요. 자, 전체 질문 다시 한번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들어봅시다.
1: You looked upset during class. What happened? Mr. Smith criticized my project in front of everyone. That doesn't sound like Mr. Smith. Did you do something wrong? It seems like I missed the main point of the project. Well, I can help you after school if you want.
0: 자, 라이딩입니다. 첫 번째, 당신은 슬퍼 보입니다인데, 주어는 당신은이고, 슬퍼 보입니다에서 뭐뭐처럼 보이다가 지금 동사죠. You, 뭐뭐처럼 보이다는 look도 되고 seem도 되는데, 여기서는 look을 한번 써볼게요. You look 슬픈, sad. 그래서 you look sad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은 슬프게 보입니다 해가지고 sadly 이렇게 쓰면은 안 됩니다. 제발 부탁드릴게요. 안 돼요. 그다음 그것은 좋게 들리네요. 좋네요 하는데 그것은이니까 뭐 that 요게 주어겠고요. 들리네요 요게 동사니까 sound가 들어가겠습니다. That sounds 좋다. 그래서 that sounds great. 요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한 겁니다. 사실 요거를 직역하면 조금 어색하죠. That sounds great. 그건 좋게 들리네요. 하면 조금 어색해요. 사실은 우리 그냥 한국어로 번역을 할땐 좋네요. 좋아요. 요렇게 번역을 하는 게 조금 더 좋긴 한데 선생님이 영작을 좀 수월하게 하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저는 오늘 피곤하다고 느낍니다. 저는이 주어니까 I. 느낍니다가 동사니까 feel. 그래서 I feel 피곤한, tired, 오늘, today. 이렇게 붙이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각동사, 형용사 들어가는 거 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 형식 마무리할게요. 안녕!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학영어 클리어 2학년 함께하고 있는 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 비교해서 중요한 출제 포인트들 아직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 내용들 같이 한번 짚어볼 거고요. 오늘의 듣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목적 파악하기로 대화를 듣고 여자가 전화를 건 목적 골라주시면 되고요. 1번은 파리행 비행기를 예약하려고, 2번은 집들이 파티를 함께 준비하려고, 3번은 집들이 불참을 알리려고, 4번은 사업상 파리에 함께 가려고, 마지막 5번은 주말에 파티에 함께 가려고입니다. 자, 전화를 하고요. 여자가 분명히 본인의 목적을 말하는 그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보통은 초반부에 많이 정답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문제 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up.
1: Hello, can I speak to Mr. Wilson?
2: Sorry, he is out right now. Do you want to leave a message?
1: Yes, this is Ms. James. Please tell him that I'm going to Paris this evening on business.
2: Then you won't be able to attend the housewarming party this weekend, will you?
1: No. Could you tell him that I'm really sorry about that?
2: All right, I'll tell him when he gets back.
0: 자, 여자가 전화를 건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의 그 정답이 맞는지 지금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Hello, can I speak to Mr. Wilson?
0: 자, 전화상에서 여보세요, 저 누구누구와 통화하고 싶은데요 라고 할때이 표현을 씁니다. Can I speak to? 그리고 원하는 통화를 원하는 사람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Can I speak to Mr. Wilson? 그래서 윌슨 씨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라는 뜻이 되겠죠.
2: Sorry, he is out right now.
0: He is out. 들으셨죠? Right now. 아, 지금은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잠깐 나가셨어요. 라는 뜻이고요.
2: Do you want to leave a message?
0: 자, 그래서 Do you want to leave a message? 그랬죠? 우리 leave 좀 길게 끌렸습니다. 이때는 L-E-A-V-E. E-leave죠. 이게 남기다라는 뜻도 있어요. 떠나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처럼 leave a message 했으면 메시지 남겨드릴까요?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계속 들어볼게요.
1: Yes, this is Ms. James.
0: 우리 전화상에서 역시나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할 때는 I am 절대 아니고요. This is 씁니다. 그래서 This is Miss James. 그러면 저는 제임스인데요 라는 뜻이에요.
1: Please tell him that I'm going to Paris this evening on business.
0: Please tell him, 그쵸? Tell 들으셨죠? That I'm going to Paris this evening on business. 그래서 on business라고 하면 사업자, 뭐 출장으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말해주세요. 뭐라고? I'm going to Paris this evening. 그럼 오늘 저녁에 저 파리에 갈 거라고요. 사업자 출장으로 파리에 갈 거라고 좀 전해주세요라는 뜻인데요.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1: Please tell him that I'm going to Paris this evening on business.
0: 그쵸?
2: Then you won't be able to attend the housewarming party this weekend, will you?
0: 자, 그랬더니 남자가 Then you won't be able to attend the housewarming party this weekend, will you? 그랬습니다. 첫 번째 빈칸에는 우리 will not의 축약형인 won't. 그래서 will not be able to. 두 번째는 attend. 그랬고요. 참석하답니다. 그러면 참석하지 못하겠네요. 이랬고. 자, 그 다음에 어떤 파티였냐면, 요거 들었니, 얘들아? Housewarming. Housewarming. 집을 데우는 게 뭐지? 일 텐데, 우리 여러분, 새로운 집에 이사 가면, 새로운 집에 이사 간거 축하해주라고 사람들이 막 많이 오죠. 그럼 사람들의 열기로 막 후끈후끈 뜨거워질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housewarming party 그러면 바로 집들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집들이에 참석할 수 없겠네요. 그쵸?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다시 들어볼게요.
2: Then you won't be able to attend the housewarming party this weekend, will you?
0: 자, 그랬더니.

0: 아니, 여자가
1: No.
0: 참석 못하겠네요. 그랬을 때 no. 그랬으니까 못해요. 라는 뜻이고요.
1: Could you tell him that I'm really sorry about that?
0: Could you tell him that I'm really sorry about that? 그래서 could you 입니다. 연음되면 could you 방금처럼 또는 could you처럼 들릴 거고요. 말해줄래요? 라는 부탁의 표현이죠. 뭐라고? I'm really sorry about that. 아, 그것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좀 전해줄래요? 라는 뜻이 되겠죠.
2: All right, I'll tell him when he gets back.
0: I'll tell him when he gets back. 그래서 돌아오면 제가 전달드리죠. So when he gets back 이라는 표현 내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여자가 전화를 건 목적은요. 집들이를 못 가는 거야. 왜? 사업차 파리에 가거든. 자, 여기에서 적절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잘 풀어주셨죠? 우리 단어 공부 잠깐 하고요. 오늘의 출제 포인트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브모카 시간입니다. 자, 우리 오늘 또 어근과 관련된 단어 정리해보고 그 단어에서 어떤 단어들이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바로 cast인데요. 이 cast는 던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throw, 그치? 요 뜻을 cast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첫 번째 나온 단어 broadcast. 그러면 이때 broad가 넓게, 널리. 이란 뜻이야. 들어봤죠, 많이? 그 다음에 캐스트가 던지다니까 이게 broadcast하면 널리 던지는 거? 이게 뭐야? 전파를 통해서 주로 널리 퍼뜨리는 거. 요게 바로 broadcast, 방송하다가 되겠습니다. 방송하다, 방영하다. The news will be broadcast tonight. 그래서 얘가 3단 변화가 broadcast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실은 비동사 뒤에 나와 있으니까 PP 형태를 써서 수동태 문장인 건데 그 뉴스는 오늘 밤 방송될 겁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단어는 forecast입니다. 자, 이때 for 그러면 얘가 이제 before라는 뜻이 있거든. 전에라는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cast가 던지던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뭔가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던져보는 거야. 근데 이때 던지는 게뭐 주사위가 될 수도 있고, 왜 여러분 미신적인 거막 떠올리면 주사위나 막쌀 같은 거 던져서 막 젊게 보는 거 TV에서 본적 있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던져서 점쳐보는 거. forecast, 예상하다, 예보하다. 동사도 되고요. 얘는 그 자체로 명사형으로 예상, 예보. 이렇게 명사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What's the weather forecast for tomorrow? 우리도 많이 익숙한 그 weather forecast 듣기에서도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쵸? 그래서 내일 일기예보가 어떻게 돼? 내일 일기예보는 뭐지? 라는 식으로 여기에서의 forecast는 예보라는 명사로 쓰인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cast였습니다. 던지다란 기본들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의 출제 포인트 가볼게요. 자, 오늘은요, 원어부터 그리고 최상급, 뒤에 복수명사의 수일치 문제가 빈출된다. 이거는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뭐 중학교, 내신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 가도 거기서도 자잘한 문법 출제 포인트로 늘 나오는 게 바로 이 원어부터 복수명사의 구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한번 풀고 갈 텐데요. 어법상 틀린 부분이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One of the most big problems are a decrease in population.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찾으셨나요? 두 군데. 자, 여러분 정답 잠시 후에 확인하고요. 자, 그래서 이 원어부터 최상급 복수명사 구조는 일단 이 우리가 최상급 배울 때 앞에 더 붙는 거 알죠? 그리고 최상급이 명사를 꾸미는데 이때 명사는 반드시 복수 형태가 오고요. 해석은 최상급이니까 가장 뭐뭐한 명사들 중 하나야. 그래서 이때 오브가 뭐뭐 중에, 뭐뭐 가운데서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가장 뭐뭐한 얘네들 중에 하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보다 복수명사 자체가 주어로 올 때는 이때 수혜일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뒤에 나오는 복수에다가 수혜일치를 시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치?

만 절대 안 되고요. 여기에서의 주어는 원이 주어인 거야. 원. 얘네들이 주어가 아니라 얘네들 중 하나. 이 하나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단수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 단수 동사로 수의일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최상급 표현칙, one over the 뒤에 나오는 이 명사는 복수다. 이 얘기도 좀 전에 계속 강조했는데, 당연히 뭐뭐 중에 하나려면 여러 개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 여러 개 중에서 하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요 마지막에 끝나는 명사는 늘 복수 명사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One of the most famous singers in Korea is 또는 are 생각해 보시고 블랙핑크 가장 유명한 가수들 중 하나 한국의 가장 유명한 가수 중 하나는 블랙핑크입니다라는 문장인데요. 자, 이때 주어가 the most famous singers가 아니라는 거지. 이 유명한 가수들이 다 주어가 아니라 이 가수 중 하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단순 거야. 그러니까 정답은 is Blackpink 이렇게 수혜지 시켜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singers에도 s가 꼭 붙어야 되는 거. 요 포인트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군데 이제 더잘 찾을 수 있겠죠?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배웠던 거니까 여기가 틀렸지. 네, 최상급 만드는 방법이 잘못됐죠? 우리 back 하면 이거 1음절밖에 안 되는데 엄청 짧잖아. 얘를 the most back 이라고 할 필요 없고요. 요거의 최상급 표현은 the biggest. 그치? 요거 지우고. EST인데 얘들아, 또 요게 단모음 단자. 그래서 G를 한번더 써주고. EST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들 중 하나는, 근데 일단 S 붙인 건 요거는 잘했네요. 그쵸? 요거는 잘 썼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문제들이 아니라 문제들 중 하나가 주어예요. 그래서 단수기 때문에 여기가 are이 아니라 뭐다? is다. is a decreasing population. 인구 감소. 그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인구의 감소입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the most bigger, the biggest. 올바른 최상급의 표현으로 바꾸는 거였고요. 자, 두 번째는 one over the 복수 명사가 주어로 나올 때는 one이 주어다. 단수니까 are이 아니라 동사를 is로 바꾸는 거.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두 번째 출제 포인트로 갑니다. 요것도 되게 많이 나오네. 근데 요거 표현은 또 회화에서도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 있거든요. As is possible 구문의 전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뜻이 뭔지 알아야겠죠? 자, as니까 우리가 아는 그거 맞아요. 그쵸? as 원급 비교 표현이죠. 그래서 가운데는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 넣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형용사 possible을 붙입니다. 가능한 한, 뭐뭐한, 이런 뜻이야. 다시 뭐라고 해더라? as is possible, 가능한, 뭐뭐한, 가능한, 뭐뭐하게, 이런 뜻인데요. 자,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문제가,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자, 일단 as까지는 똑같아. 근데 뒤에 possible을 주어 동사 구조로 바꾸는 겁니다. 네, 주어 써주고 그다음에 동사 자리에는 이제 조동사 can이나 could. 왜냐하면 얘도 가능성을 나타내는 조동사잖아. 뭐 얘도 가능한이란 뜻이니까 can 또는 could 조동사를 넣어주는데요. 뭐둘 중에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라 일단 주어는 문장에 주어가 있을 거 아니야. 문장에 주어를 써주는데 대명사를 써주는 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can과 could 중에서 아무거나 막 갖다 쓰는 게 아니고요. 문장에 동사가 또 있겠죠. 그럼 그 동사의 시제에 맞추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동사가 현재였어요. 그러면은 can이 맞겠지만, 원래 문장의 동사의 시제 자체가 과거였다. 그러면 조동사도 시제 잘 맞추어서 could, 과거 동사로 주절의 시제와 일치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예문 볼게, 얘들아. She came back home as quickly as possible. 그래서 그녀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라는 뜻이고, 우리 지난 시간 문법 포인트였지만 여기 부사 들어가 있죠? 형용사가 아니라 이건 또왜 그래? 이건 또 동사가 came back 일반 동사니까 빠르게 빨리 돌아왔다. 또 부사를 넣어준 거지, 그치? 자, 이거를 as is 주어 can으로 바꿔 보면. 일단 주어는 어차피 대명사였으니까
As quickly as she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제가 came, 과거니까. 그렇지. can이 아니라 could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녀는 가능한 한 빨리 집에 돌아왔습니다. 두 개 같은 의미의 문장이에요. 자, 우리 그러면 문제 속에서 다시 한번 풀 텐데요. 다음 쫙 지어준 두 문장의 의미가 어법상 서로 같은 거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Liz is much smarter than me. 여태까지 배웠던 거다 동원해서 한번 해석해 보면 우리 비교급 앞에서의 much는 비교급의 강조였습니다. 훨씬이란 뜻이었죠? Liz는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해라는 문장이 어떻게 Liz is as smart as me와 같겠니? 그치? 이건 무슨 뜻이야? Liz는 나만큼 똑똑해. 둘다 동등하게 똑똑한 거고 이건 Liz가 훨씬 똑똑한 거니까 당연히 같지 않고요. 자, 2번 가보겠습니다. She arrived at the airport as early as possible. 자, as possible 그러면 나왔죠. 그녀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그치? 자, 요거를 She arrived at the airport as early as she can. 이렇게 썼는데, 틀린 거 찾으셨죠? 얼추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주어는 잘 썼는데요. 시제가 과거였습니다. 그럼 여기도 어떻게? 그렇지. 요렇게 바꿔야 돼. Could. 틀렸고. 자, 그 다음에 3번은 Mark runs as fast as possible. 마크는 가능한 한 빨리 달립니다. 라는 문장이죠. 자, 역시나 as possible 이고요. 요거를 as Mark, 뭐 남자 이름이니까 he까지 잘 썼고. 근데 여기서 원래 시제 자체가 현재였는데, 갑자기 맘대로 과거로 바꾸고 여기도 과거로 바꿨어. 그러니까 문장 자체만 보면 맞는 거거든. 문장 자체만 보면. 그치만 두 개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그쵸? 얘도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가볼게요. New York is one of the biggest cities in the world. 그치? 뉴욕은 가장 큰,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라는 뜻이고요. 자, 우리 one of부터 최상급 잘 썼고, 자, 그 다음에 복수명사 잘 썼죠. 자, 근데 이번에는 one of부터 복수명사를 문장 앞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One of the biggest cities in the world. 자, 그럼 이때 우리 아까 첫 번째 출제 포인트였죠? 주어는 cities가 아니라 원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is로 바꿔야죠. is New York, 뉴욕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엔 맞아야 되는데, 이게 답이어야 하는데 한번 볼까요? I try to arrive there as early as possible. 나는 노력했습니다. 거기에 도착하려고요. 가능한 한 빨리. 그치? 자, 그 다음에 요거랑 같은 뜻으로 I try to arrive there as early as까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주어는 똑같이 I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제 자체가 과거였으니까 여기도 can이 아니라 could로 as early as I could 이렇게 5번이 완벽하게 같은 문장으로 잘 써준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비교 포인트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들 같이 짚어가 보도록 할게요. Have a nice day. Bye by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신들 중에 신이라고 하죠. 제우스가 등장하는 그런 신화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우리 그리스 신화라고 하죠. 이렇게 제우스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표현한 그림으로 오늘은 문을 열었는데요. 자, 이와 같은 신화를 영어로는 myth라고 해요. 스펠링도 같이 볼게요. 자, myth라고 하고요. 신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단어, legend. legend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야, 진짜 레전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우리말로는 전설이라고 해요. 다음 단어, proof. proof란 단어는요, 입증하다 또는 무언가를 증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음 단어, believable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believe는 믿다란 뜻이죠. 거기에서 파생이 된 형용사이고요. believable은 믿을 수 있는 이란 뜻이고, 그다음에 unbelievable이라는 것은 믿기 어려운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자, 다음 단어, explain. explain는 설명하다라는 동사이고요. 마지막 hero는 맞아요.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말로도 히어로라고 삼음절로 요즘에도 많이 이야기를 하던데요. 영어 스펠링으로 본다면 뭔가 히로 혹은 해로처럼 보이지만 영어 발음도 hero, hero라고 되기 때문에 그 팁도 꼭 지키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보았었던 제우스 있죠? 이런 신화를 떠올리면서 방금 본 단어들이 어떤 흐름으로 들리는지 리스닝 클리어로 내용 먼저 확인해 볼게요.
1: Have you heard of Robin Hood? How about the god Zeus? Are these stories true? Both legends and myths are very old, but we can't prove them true. Legends and myth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For one thing, legends deal with believable events, while myths are about unbelievable events. Second, myths usually try to explain bigger topics. For example, some myths tell us how nature works. Many gods and goddesses appear in such myths. On the other hand, legends often deal with events that could happen in the world. Human heroes often appear in legends.
0: 네, 오늘 다룰 내용은요. Myth vs. Legend. 바로 신화와 그다음에 전설 이두 개를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앞에 도입부부터 볼게요. Have you heard라고 하면 들어본 적이 있어? 라는 뜻이죠. 그래서 Have you heard of Robin Hood? 로빈후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로빈후드는요. 전설 속에 그러한 인물이죠. 활을 굉장히 잘 쏴서요. 거의 1.6km 그 이상을 소화를 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확한 목표물을 맞춘 것으로 유명했던 그런 전설 속의 인물이죠. 그래서 먼저 로빈후드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 볼게요. How about the god Zeus? 자, 제우스 신은 어떤가요? Are these stories true? 이 이야기들이 진짜일까요? Both legends and myths are very old. 자, 둘다 뭐하다? 맞아요. 전설도 오래되고요. 그 다음에 신화라는 개념도, 신화도 오래됐지만, But we cannot prove them true. We can't prove them true. 우리가 그것들이 진짜인지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그런 신화, 설화들이 많은데 그게 진짜인지를 알 길이 없고요. 전설로 내려오는 내용 또한 그게 정말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죠. Legends and myth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전설과 신화는요, 서로 다르대요. For one thing, 자, 먼저 legends deal with believable events. 자, 여기에서 첫 번째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은 전설이죠. 전설이라는 것은 believable events. 사람들이, 믿을 법한? 믿을 만한 그러한

조건들을 그런 것들을 다루고요. While 반면에 myths are about unbelievable events. 아, 신화라는 것은 뭔가 믿을 수 없는 그런 이벤트들에 관한 거래요. 그러니까 레전드는 뭐다? 있을 법한 그런 것들을 다루는 거고, 신화라고 하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제우스 같은 경우에 주로 묘사가 된게 화가 나면 번개를 이렇게 세상 속으로 내보낸다더라. 이러한 것은 어떤 거죠? 그렇죠. Unbelievable한 일이기 때문에 신화와 그다음에 전설의 어떤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Second, myth usually try to explain bigger topics. 신화들은요, 일반적으로 더큰 주제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Some myths tell us how nature works. 아, 지금 여기에서는 신화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네요. 어떤 신화들은요,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How nature works. 자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연이라는 이러한 것이 어떤 순리로 돌아가게 되는지 이러한 것을 말해 준대요. Many gods and goddesses. 자, god은 신이죠. 그리고 goddess는 여신을 뜻해요. 그래서 많은 신들과 여신들이요, appear in such myth. 이러한 신화들에 많이 등장을 한답니다. On the other hand, 반면에라고 해서 다시 한번 토픽이 레전드로 넘어가네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가장 대표적인 신화, 그리스 신화 같은 경우에 전부 다 교훈이 하나씩은 에피소드마다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bigger topics 혹은 어떤 big question,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런 자연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을 좀 알게 되어야 할지 그런 부분들에 방점을 두어서 신화가 주로 이렇게 쓰인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전설을 볼까요? 전설은요, legends often deal with events that could happen in the world. 자, that could happen이에요. That could happen이라고 하면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을 주로 다룬대요. Human heroes often appear in legends. 그래서 인간 영웅들이 종종 이러한 전설들에 등장을 한대요. 그러니까 주로 신과 같은 어떤 Almighty, 전지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등장인물들은 주로 신화에 나오게 되고요. 그런데 전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설에 우리나라로 치면 예를 들면 홍길동, 임꺽정, 자,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현실에 있을 법한 그런 인간의 영웅들이 이런 전설들에 자주 등장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방금 보았던 이 글의 메인 아이디어를 함께 찾아볼게요. A. We cannot believe in gods. 자, believe는 믿다라는 건데요. 우리는 신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신을 믿을 수 없어요. 자, 지금 이게 메인 아이디어입니까? 아니죠. 물론 어떤 legend 혹은 myth 이런 것들을 다루는 내용에서 주로 God와 Goddess, 여신들, 신들이 신화에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지, 신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니죠. A, 아니고요. B 볼게요. Myth and legends are centuries old. 자, 여기에서 보았을 때, century는 원래 1세기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21세기라고 할 때, 20이라고 C를 이렇게 쓰잖아요. So actually, C stands for century란 뜻이고요. 1 세기는 100년이니까 여기에 ES가 붙어서 수세기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다? 신화와 전설들의 몇 살이다? 그렇죠. 약 수세기가 되었다. 다시 말해 수백 살이다라고 직역할 수가 있고요. 이 말을 의역을 하다 보면은 그만큼 전설과 신화라는 것은 오래된 이야기다라고 볼수 있죠. C. Myth and legends hav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전설과 신화는요, 차이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사성도 있습니다. 맞아요. 정답은 C이죠. 그래서 둘다 기본적으로 오래된 스토리가 맞다라는 공통점이 있고, 단 차이는 신화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믿을 수 없는 이벤트를 다루고요. 레전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현실 생활에서 있을 법한 그런 어떤 인간 영웅들이 자주 나온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B는
구체적인 정보로 앞에서 언급된 것은 맞죠?

0: 있지만 이러한 것이 비가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비번으로 가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정답은 C입니다. 자, 우리 그대로 이어서 이번에 발음 연습 같이 가볼게요. 자, 먼저 앞에서부터 천천히 발음해 볼게요. many라는 형용사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gods라는 단어가 보여요. 자, gods은 신이죠. 그리고 goddesses는, 우리 goddess는 여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신들과 많은 여신들이 appear in such myth. 여기에서 보았을 때 appear in such myth. appear, 등장합니다. 어디에서요? 이러한 신화들에서 등장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었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우리가 빠르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many gods and goddesses appear in such myth. appear in such myth. appear in such myth. 라고 해서 선생님이 일부러 appear in such myth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서 appearing in such myth 라고 발음했죠. 우리 지금 소리 내서 같이 연습해 볼게요. Many gods and goddesses appear in such myth. 자, 이 부분 원어민 소리로 지금 들려줄게요.
1: Many gods and goddesses appear in such myths.
0: 네, 자, 여러분도 지금 바로 소리 내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쌓이고 Into the World 시간입니다. Myth vs. Legends.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단어에 S들이 붙어 있죠. 자, 그 말은 영어에서 이 단어들을 셀 수 있는 명사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화라는 단어도 셀 수 있는 명사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Legend도 역시 셀 수 있는 명사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신화와 전설들을 토픽으로 한 많은 문학 작품들을 비교를 했을 때요. 주로 등장하는 키워드가 있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myth, 이런 신화에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들은 바로 mortal. mortal이라고 하면 뭔가 죽는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immortal은 불멸의란 뜻이어서 어떤 생과 사에 관련된 어떤 대자연의 그런 섭리를, 순리를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이런 신화의 주로 배경은 그래서 heavens, 어떤 천국이라든지 또는 어떤 지상 낙원이라든지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문학작품에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혹은 underworld라고 하면요. 뭔가 지하세계, 그래서 뭔가 저승 이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반면에 어떤 레전드를 다루고 있는 그런 문학작품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angel 혹은 dragon이라는 토픽이 자주 나오고 혹은 kingdom 이와 같은 어떤 왕국이라든지 아니면 old world라고 해서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그런 곳을 배경으로 한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보다시피 kingdom이라는 그런 장소 혹은 clouds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쓴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자, 지금 우리 myth와 legend에 대해서 같이 보고 있는데요. 주로 글로 쓰여서 이렇게 많이 전승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어떠한 예를 들면 권선징악이라든지 이와 같은 교훈을 띠고 있는 내용들이 많다라고 해요. 네, grammar clear 시간입니다. 다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이번 문제는요. ABC 네모 어법이 아니라 총 5개의 선지가 있는 밑줄 어법 문제로 만들어 보았어요. 우리 앞에서부터 같이 볼게요. 자, 전설과 신화들 모두 매우 오래된 것들이죠. But we cannot prove them true. 우리가 그것들이 진짜인지 사실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증명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1번에서의 포인트는요. 대명사 문제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prove에 대한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대명사, 목적격 대명사, 댐이 쓰는 게 맞는지 틀린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댐이라는 것은 얘들아 단수예요? 복수예요? 자, 기본적으로 댐이라고 하면 그것들 혹은 그들이라고 해서 복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대상이 어떤 복수의 아이인지만 잘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보면 legends and myth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그것들이 true, 진실인지 아닌지, 진실인지를 증명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어서 복수의 대명사 1번 댐은 맞죠. 목적격 대명사 맞습니다. 두 번째로, myth usually try to explain bigger topics. 자, 여기에서 보았을 때 신화의 특징을 말하고 있죠. 신화들은요, 일반적으로 뭐 하려고 합니까? 맞아요. try to explain.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try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try는요, 시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try to 부정사라고 하면,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뭐뭐 하려고 애를 쓰다 라는 뜻이 있어서, 신화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걸 하려고 한다? 그렇죠. 뭔가 좀 대의적인, 좀 bigger topics들을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라는 내용이어서 문맥적으로도 맞고요. try to 부정사라는 이런 준동사를 to 부정사로 try 뒤에 쓰는 것 아주 적절하기 때문에 2번도 맞는 어법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화는요,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걸 말해줘요? 맞아요. How nature work. 자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순리대로 돌아가는지를 말해줍니다. 자, 이 부분에서 3번은 선생님이랑 좀 자세하게 볼게요. 자, 여기에서의 포인트를 보았을 때, 맞아요. 여기에서의 3번에서의 포인트를 보았을 때, how라는 의문사 뒤에 nature work라는 부분이 주어 동사가 맞게 쓰였는지를 같이 이따가 좀볼 거고요. 그대로 이어서 4번 먼저 볼게요. 반면에 전설들은요, 사건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That could happen in the world. 실제 생활에서, 이런 실제 생활,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을 그런 사건들을 다룹니다. 여기에서 4번에 보면, 대시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면요. 앞에 지금 legend라는 주어가 있고요. 여기에 걸려있는 동사, deal with, 다루다라는 수거가 이렇게 동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could happen도, 얘들아, could happen은 당연히 품사가 뭐죠? could는? 그렇죠. can에 대한 과거형이기 때문에 can에 대한 과거형? can은 조동사이니까요. 당연히 could happen, 어디에 해당한다? 동사에 해당하는 것. 그래서 동사와 동사를 이어주고 있는 여기에서의 뜻은 반드시 접속의 역할을 할수 있어야 되고요. 동사 앞에 앉아있는 아이기 때문에 주어 역할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대수로 맞게 잘 쓰였구나라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사 이벤트를 꾸며주어서 세상 속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전설에서는 다룹니다. 인간 영웅들이요, often appear in legends. 여기서 주어 human heroes란 주어가 있고요. 동사 appear이기 때문에 복수 형태의 명사 뒤에는 일반 동사 형태가 그대로 나오니까 5번도 맞게 잘 쓰인 거네요. 자, 그렇다면 전체 5개 중에서 실은 딱 하나가 약간 틀린 부분이 있었어요. 거기가 바로 3번인데요. 3번에서의 포인트는 바로 여기입니다. Tell us. 이러한 신화들이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뭐뭐에게라고 해석이 되는 간접 목적어가 있고요. 뒤에 무언가를 말해주다에 해당하는 직접 목적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목적어 자리에는 의문사절이 올수 있는데, how라는 의문사가 이끌고 있는 nature, 주어, 그 다음에 work라는 이 동사도 수를 맞춰 주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nature라고 하면 3인칭 단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앞에 주어가 3인칭 단수면요, 일반 동사는 s나 es를 붙여야 되죠. 정답은 우리 3번으로 볼수 있고요. 원문에서는 how nature works여서 이렇게 s를 붙여서 수의 위치를 잘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맞아요. 3번이고요. how nature works라고 쓰셔야 합니다. 아, 지난 시간 voice quiz 정답 확인해 볼게요. 접속사 whether는 명사적 역할을 할수 있다. 맞아요. 정답은 O이고요. 오늘 voice quiz는 이겁니다. 의문사절에서도 주어와 동사의 수를 맞추어야 한다. 정답을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이번 시간은 myth와 legend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오늘 만화를 통해서 카툰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guys ready? Let's go go go!
1: I need to stop by the stationery store. I need a few things.
2: Sure. I'd like to get something too.
1: Can you help me with something?
2: Of course. What can I do for you?
1: Can you look for 샤프, 매직, 볼펜, and 노트? I'll be right back.
2: Huh? Wait. Sharp. Magic. Magic sharp? Excuse me. Sharp, magic, ball pen, and note?
1: Oh, yes. Here you go.
2: Oh, I see. Mechanical pencil, marker, ballpoint pen, and a notebook.
1: Christine, did you find everything?
2: Oh, yes. So easy.
1: You're so sharp, Christine. Thanks.
0: 좋습니다, 여러분. 만화를 보셨는데 이해가 안 가신다고요? It's totally fine. 괜찮습니다. 케빈과 함께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오늘의 장소는 stationery store. 네, 저기 그림에 보이다시피 문구. 네, 문구점입니다. 자, 케빈과 크리스틴이 있는데요. 케빈이 I need to stop by the stationery store. I need a few things. 나 잠깐 문구점에 들려야 될 것 같아. 내가 필요한 게 좀 있거든. 이라고 하죠. 그러자 크리스틴이 Sure, I'd like to get something too. 그럼 나도 필요한 게 몇 가지가 있어. 둘이 뜻이 맞았네요. 자, 그러자 케빈이 Can you help me with something? 혹시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크리스틴이 Of course, 그럼 What can I do for you? 자, 오늘의 핵심 표현 나왔습니다. What can I do for you? 많이 들었던 표현 같죠? 자, 오늘의 핵심 표현.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널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해줄까? What can I? 내가 널 위해 do for you? 무엇을 해줄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뜻입니다. 꼭 외워주세요. Can you look for sharp, magic, 볼펜, and 노트? I'll be right back. 혹시 샤프랑 매직, 볼펜, 노트 좀 찾아줄 수 있겠어? 나 금방 갔다 올게 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샤프. 네, 샤프는 콩글리시입니다. 샤프는 외국어로, 영어로는 mechanical pencil이고요. magic, magic은 marker이라고 해야 되고요. 볼펜 역시 ballpoint pen입니다. 네, 둘이 비슷한데 포인트만 빠진 볼펜이죠. 네, 볼포인트 펜으로 외워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노트도 노트북이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외워두세요. 자, 그러자 크리스는 지금 멘붕이 왔습니다. Wait, sharp, magic, magic sharp? 그게 뭐야? 네. Excuse me. 저기요. 네. Sharp, magic, ballpen, and note?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 종업원은, 네, 바로 도와주시죠. Oh, yes, here you go. 여기 있습니다. 네, 딱 봐도 노트, 공책도 있고요. 볼펜, 네, 매직, 다 있어요. 네, 찾았던 걸 확실하게 다 찾아줬습니다. 자, 그러자 크리스틴이 Oh, I see. Mechanical pencil, marker, ballpoint pen, and a notebook. 네, 본인도 깨달은 거죠. 네, 콩글리시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자, 그러자 케빈이 크리스틴, Did you find everything? 크리스틴, 혹시 다 찾았니? 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러자 크리스틴이 Oh, yes. So easy. 그럼 정말 쉬웠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케빈이 You are so sharp. 역시 넌 똑똑해, 크리스틴. Thanks. 고마워. 네, 여러분. 오늘 어땠나요? 정말 많은 콩글리시가 나왔죠? 이렇게 콩글리시가

0: 한국에서는 정말 많이 쓰인답니다. 하지만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핵심 표현을 다시 한번 반복해보는 코너 갖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go, go! 네, 오늘의 핵심 표현 다시 한번 배워보는 순서입니다. 저를 도와줄 오늘의 친구, Come on in, Jamie!
1: My name is Jamie. How are you?
0: Hi, Jamie. How are you?
1: I'm fine.
0: 좋아 보이지 않는데. What's wrong? 무슨 일이니?
1: Can you help me?
0: 나 당연히 도와줄 수 있지.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What can I do for you? One more time. Very good.
1: Well, they're hungry.
0: 친구들이 배고파. What can I make for them?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 What can I make for them? 따라해 볼까요? 한 번 더. 잘했어요.
1: Can you make them pasta, pizza, hamburger?
0: 다 만들어줄 수 있지. 근데 너가 먹고 싶은 거 아니야? 이따 보자.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의 핵심 표현 배워봤습니다.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의 카툰 만화를 다시 보면서 핵심 표현 배워볼게요. Let's go, go, go.
1: Go, go, go.
2: I need to stop by the stationery store. I need a few things.
3: Sure. I'd like to get something too.
2: Can you help me with something?
3: Of course. What can I do for you?
2: Can you look for sharpie, 매직, 볼펜, and 노트? I'll be right back.
3: Huh? Wait. Sharp, magic, magic sharp? Excuse me. Sharp, magic, ball pen, and note?
2: Oh, yes. Here you go.
3: I see. Mechanical pencil, marker, ballpoint pen, and a notebook.
2: Christine, did you find everything?
3: Oh, yes. So easy.
2: You're so sharp, Christine. Thanks.
0: All right, everyone. Kevin's Cartoon English. 오늘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많이 배우셨나요? 자, 늘 제가 얘기하듯이 모든 걸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단 하나, 오늘의 핵심 표현 꼭꼭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뭐였죠? 그렇죠.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어요?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What can I do for you? 꼭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Alright, guys. Study hard. See you next time. Bye-bye.

0: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단어 믹스앤매치 지어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in으로 시작하는 표현들 한번 배워볼 겁니다. 오늘은 진짜 듣기 평가 때 많이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한번 어떤 것들인지 listen carefully. 자, 들어봅시다.
1: I went to 10 Tottenham Hotspur games in a row.
0: 나 토트넘 핫스퍼 경기에 10번 연속으로 다녀왔다.
1: Really? Why?
0: 진짜? 왜?
1: Just to meet Heung-min Son in person.
0: 손흥민 선수를 직접 만나고 싶어서. 손흥민 선수의 굉장한 팬이었나 봅니다. 실제로 이렇게 그 경기장에 우리 직관한다고 하죠. 축구든 야구든 특정한 스포츠 경기에 직관하러 가는 팬들의 정말 유일한 소망이 그들의 얼굴을, 그들의 경기를 직접 보는 것. 그들에게 직접 막 사인 받고 막 그런 로망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이얼로그로 표현한 게 오늘의 예문들이었는데요. 자, 오늘은 in person과 in a row 두 가지 표현을 배울 겁니다. 두 개 다 듣기 평가가 아주 좋아하고 교과서가 매우 사랑하는 표현들입니다. 얘네는 중1 교과서 때부터 등장하니까 빈도도 꽤나 많이 나오는데요. 한번 어떤 뜻인지 살펴볼게요. 자, 우선은 in person 하면 직접이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직역을 했을 때 사실 잘 안 와닿아요. person, 사람, in, 안에, 사람 안에, 사람 안에, 약간 뭐야? 막 이렇게 되는데 사람 안에,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어렵고요. 뭔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들끼리 직접 얼굴을 face to face, 얼굴끼리 딱 맞대는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in person 하면은 직접 그 사람과 대면하다, 그 느낌을 갖고 있다는 거를 알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직접이라는 의미가 사람을 실물로 만난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아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in person, 직접 meet, 만나려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런 문장도 교과서에 있었는데요. 한번 해석을 해보면 He gets nervous. 그는 긴장을 해요. When talking, 말을 할 때 to others, 다른 사람들한테요. In person, 직접. 자, 여기서의 직접의 의미도 사람 대 사람으로 얼굴을 대면하는 거죠. 사람 대 사람으로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in person을 직접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직접이 진짜 뭔가 내가 직접 손으로 만들다의 직접 아니고요. 사람을 만날 때 보통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직접 정말 부딪혀서 뭔가를 할 때 in person을 사용한다는 걸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문을 보면 뭔가 사람들한테 직접 얘기할 때는 와 되게 무서워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글을 쓴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막 뭐 우리 소셜 미디어 같은 데서 이제 영상 같은 거 찍을 때는 뭐 긴장을 안 하는데 오프라인에서는 긴장을 한다거나 그런 유형의 사람한테 이런 문장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표현은 in a row입니다. row 같은 경우가요 뭔가 이렇게 줄 뭔가 요런 요로로로로로로 요 선생님이 지금 그리는 거 보여요? 요런 줄이면서도 이렇게 슝슝 돌아가는 요 뭔가 회전의 느낌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게 뭐예요? 계속 뭔가 돌아가죠. 연달아 요 그림 느낌 모르겠으면은 선생님이 그냥 그리는 이 손이라도 돼요. 연달아의 느낌 슝슝슝. 자,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예문에 요렇게 나온 겁니다. Tottenham Hotspur Games에 10번 연속으로 다녀왔어요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We won 3 games in a row. 우리는 3 게임을 연달아
1: 이겼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we won three games 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이겼는지 몰라요. 10번 경기를 했는데 3번 뭐 첫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이긴 걸 수도 있고요. 어떻게 이겼는지 모르겠지만 3번의 경기를 이긴 게 되는데 만약에 뒤에 in a row를 붙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이긴 겁니다. 혹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이긴 거예요. 즉 뭔가 연속해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in a row라는 뜻의 수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배운 거예요. In person, 사람 대 사람, 오프라인에서 직접이라는 의미 가지고 있고요. In a row, 연달아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퀴즈 한번 풀러 가볼까요?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여러분 오늘은 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 갑시다. 내가 어렸을 때 마이클 잭슨을 직접 봤었어. 라고. 라고 어떤 어른이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자, 직접 in person이겠죠.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팝의 전설인 가수죠. 그 사람을 직접 얼굴을 face to face로 본 적이 있다. 라는 뜻의 예문이 되겠고요. 다음 문제 한번 보죠. 직접 만나게 돼서 반가워요. 직접. 직접. 그래, 그래. In person. 자, 이것도 사실 Nice to meet you. 요 정도만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다면 조금 더 격식을 갖췄을 때 It's nice to meet you in person.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뭐 그동안 뭐 편지로만, 이메일로만 뵀는데 혹은 뭐 이렇게 화상회의로만 봤는데 직접 만나게 되니까 너무 반갑네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되는 거겠죠?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It's nice to meet you in person. It's nice to meet you in person. 좋아요. 다음 문제 봅시다. 제이슨은 기말고사 때문에 연달아 이틀 밤을 샜다. 자, 이제 내가 이렇게만 해도 표현이 기억나야 돼. In a row 들어가야지. 그치? 맞아요. 연달아 이틀 밤을 샜다. 여러분 나이 때만 가능한 겁니다. 갑자기 또 라떼가 나왔는데 선생님은 요즘 이틀 밤을 새면 다음날 일어나질 못해요. 밤은 새지 맙시다, 여러분.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내가 다섯 판 연속으로 이겨서 우승했어. 자, 연달아의 의미, 연속 연속. 그쵸, in a row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연달아 요 그림과 in a row 반드시 기억하고요. 우리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대화 듣고 수업 마칠게요.
2: I went to 10 Tottenham Hotspur games in a row. Really? Why? Just to meet Heung-min Son in person.
1: 자, 이렇게 오늘은 듣기 평가가 사랑하는 교과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in 관련된 표현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얼굴을 마주하는 in person이라는 표현 봤고요. 직접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연달아를 의미하는 in a row 봤습니다.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공부해요.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오늘은 7 단어를 같이 배워볼 거예요. 그럼 이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0: 같이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Tomato. T-O-M-A-T-O. Tomato. Tomato. Carrot. C-A-R-R-O-T. Carrot. Carrot. Potato. P-O-T-A-T-O. Potato. Potato.
0: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볼까요? 오늘은 vegetables, 채소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I love vegetables. 여러분, 채소를 많이 먹어야 튼튼해지는 거 알고 있나요? 오늘의 첫 번째 단어, tomato, 토마토예요. 토마토랑 발음이 비슷한데요. 여러분, 나는 외국인이다 하고 발음을 굴려보세요. tomato. Good job. 그 다음은 carrot, 당근이에요. This looks very fresh. Do you like carrots? Carrot. 그 다음은 potato, 감자예요. 어라, 아까 배웠던 tomato랑 potato 굉장히 비슷하네요. 여러분, 그럼 우리 단어 발음과 강세 다시 한번 배워볼까요? tomato, tomato. 끝에 T 발음이 안 나요. tomato. Good job. 당근, carrot. carrot. Excellent. 감자, potato. 여기도 끝에 T 발음이 안 나죠? potato. 이제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봐요.
1: tomato. tomato. carrot. carrot. potato. potato.
0: 이제 예문으로 배워볼 시간이에요. I want tomatoes in my salad. 나는 내 샐러드에 토마토를 넣고 싶어. Well, then it's gonna be very yummy. 더 맛있겠는데요. I want 뭐뭐를 하고 싶다, 원하다 라는 뜻이에요. 이제 여러분 같이 따라해볼까요? I want tomatoes in my salad. That was good. Next, can you wash the carrots for me? 당근 좀 씻어줄래? 보통 심부름 시킬 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Can you 뭐뭐를 해줄 수 있니? 마지막에 for me, 나를 위해 뭐뭐를 해줄래? 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 같이 따라해볼까요? Can you wash the carrots for me? Excellent. My mom made some potato soup. 우리 엄마는 감자 수프를 만드셨어. Oh, I want potato soup too. 나도 먹고 싶어요. 자, made. 뭐뭐를 만들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이 따라해볼까요? My mom made some potato soup. Very good.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1: Onion. O. N. I. O. N. Onion. Onion. Cucumber. C. U. C. U. M. B. E. R. Cucumber. Cucumber. Cabbage. C. A. B. B. A. G. E. Cabbage. Cabbage. Garlic. G. A. R. L. I. C. Garlic. Garlic.
0: Our next word is onion, 양파예요. 양파는 참 신기한 채소예요. 까도 까도 계속 나오죠? 그 다음은 cucumber, 오이. 와, 이렇게 아삭아삭한 cucumber. 참 단어가 달라요. cucumber. 그 다음 cabbage 양배추예요. 여러분, do you like cabbages? I do. Next, garlic 마늘. 와, 저는요, 요리할 때 garlic을 필수로 넣어요. I love it. Garlic.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양파, onion. 앞에 O가 아니라 A예요. Onion. Perfect. 오이, cucumber. 한 번 더. Cucumber. Excellent. 양배추, cabbage. 캐비지가 아니라 입을 크게 벌려서 cabbage. Very good. 마늘, garlic. 자, 가운데 R 발음 있죠? 강하게 해볼까요? Garlic. Excellent. 이제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봐요.
1: Onion. Onion. Cucumber. Cucumber. Cabbage. Cabbage. Garlic. Garlic.
0: Now let's practice some sentences. Could you take out the onion in my hamburger? 햄버거에 양파 좀 빼주실 수 있나요? 이건 참 공손한 질문이에요. Could you 뭐뭐 해주실 수 있나요? 자, 이때 만약에 난 양파를 안 좋아해. 그러면은 우리 햄버거집 직원분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자, 한번 해보세요. Could you take out the onion in my hamburger? Very good. Cucumbers are good for you. 오이는 몸에 좋아. That's right. So you have to eat a lot of cucumbers and a lot of vegetables in general. 자, 몸에 좋다. 몸, body가 안 나오죠? Good for you. 이게 몸에 좋다란 표현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let's say it one more time. Cucumbers are good for you. Yes, let's move on. I bought some cabbages in the supermarket.
2: 나는 슈퍼마켓에서 양배추를 좀 샀어. 오, 여러분, 엄마 심부름 좀 했나요? 아주 잘했는데요.
0: I bought, 나는 샀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한국에는 마트라는 표현을 쓰지만 외국에서는 이렇게 supermarket이라고 해요. 여러분, 한번 말해봐요. I bought some cabbages in the supermarket. Very good. Okay, our last sentence, 마지막. You must put garlic in this dish.
2: 이 요리에는 마늘을 꼭 넣어야 돼. 맞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요. 그래야 향이 풍요해져요.
0: 자, 여러분. dish는 요리란 뜻이에요. You must, 필수로 꼭 해야 된다란 말 잊지 말고요. 자, 여러분. Let's say it one more time. You must put garlic in this dish. Excellent. Now let's review all the words we learned today.
1: Tomato. Tomato. Carrot. Carrot. Potato. Potato. Onion. Onion. Cucumber. Cucumber. Cabbage. Cabbage. Garlic. Garlic.
0: Did you have fun today, everyone? 오늘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연습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Have a good day, everyone. See you again.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은 관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관사, 이름부터 어려운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언더, 우리가 이미 많이 봤던 표현들인데요. 맞아요. 이 표현들이 바로 관사입니다. 다음 빈칸에 언더 중 적절한 것을 골라 쓰세요. 우리 오늘 언더 각각을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본 후에 미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관사란 명사 앞에 놓여서 가벼운 제한을 가하는 말,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관사는 어디에 있다고요? 명사 앞에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on 이런 것들이 바로 부정관사라고 부르는 건데요. 어떤 상황에 쓰는지 배워보겠습니다. 특정하지 않은 하나의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낼 때는 어언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명사를 배우면서 셀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 앞에는 어나 언을 쓴다고 했습니다. 자음 소리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는 어를 쓰고요. 모음 소리 아에 이오 우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는 언을 써줘요. 예를 들어서 he bought a camera. 그는 카메라를 하나 샀다라는 뜻이죠. 듣는 사람이 어떤 카메라인지 특정한 카메라를 떠올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메라 자음 소리로 시작하죠. 그러니 언이 아니라 어를 써줬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한대 샀다. He bought a camera. 반면에 I need an umbrella. 여기서는요. 나는 우산을 하나 샀다. 필요하다. 우산이 하나 필요하다인데요. 자, 여기서도 umbrella라는 것을 보고 우리 듣는 사람이 어떤 특정한 우산인지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특정하지 않은 것 나타낼 때 쓰는 어나 언을 사용해 주는데 umbrella 모음 소리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언을 붙여주는 거예요. I need an umbrella. 나는 우산이 하나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퀴즈. 주어진 단어와 언을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주세요. 1번. She wants to be blank. Artist. 화가죠. 화가는 모음 소리로 시작하니까 앞에 언을 붙여줘야겠습니다. 그녀는 화가가 되고 싶다. An artist. 2번. He is eating blank. 샌드위치는 자음 소리로 시작하네요. 그래서 앞에 어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He is eating a sandwich. 그는 특정하지 않은 어떤 하나의 샌드위치를 먹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3번. We saw blank at the zoo. 우리는 동물원에서 코끼리 한 마리를 봤다. 코끼리를 뜻하는 elephant. 모음 소리로 시작하네요. 그러니 언을 붙여서 We saw an elephant at the zoo. 이렇게 채워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the, 정관사라고 부르는데요. the는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낼 때 써요. 어언은 특정하지 않은 하나의 사람이나 사물이고요. 정관사 the는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 그래서 듣는 사람이 딱 듣고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확히 알수 있을 때, 그때 the를 씁니다. 예를 들어, 이미 언급한 것이요. I saw a dog. 나는 개한 마리를 봤어. 한번 언급을 했죠. 그러면 그 뒤에 이야기하는 개는 앞에서 말한 내가 봤다고 한그 개겠죠. 이미 언급한 것 이야기할 때는 the dog이라고 씁니다. 그 개는 귀여웠어. The dog was cute. 세상에 하나뿐인 것 역시 듣는 사람이 바로 무엇인지 알수 있으니까 the를 씁니다. The sun is bright. 태양. 세상에 하나뿐이죠? The sun이라고 해요. 태양은 밝다. 또 서로 알고 있는 것에도 덜 있습니다. Please close the door. 문좀 닫아줘 라고 한다면 이 대화를 하는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을 것이고 그 공간에 있는 문을 가리킨다는 게 명확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the door 이라고 사용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play 악기. 악기를 연주하다라는 뜻으로 쓸때이 악기 앞에는 덜을 붙여줍니다. He plays a piano. 그는 피아노를 연주한다. 이때 꼭 덜을 써줘야 돼요. He plays piano라고 쓰지 않습니다. 퀴즈. 다음 빈칸에 언더 중 적절한 것을 골라 써주세요. 1번. I saw blank
dog in the park. 나는 공원에서 개한 마리를 봤다. 이렇게 처음 이야기할 때는 특정하지 않은 하나의 개를 봤다라는 뜻이니까 a dog이라고 해야겠죠. 그런데 이미 언급한 걸 다시 이야기할 때는 the를 써줘야 돼요. The dog was very big. 그 개는 매우 컸어. 이때 말하는 개는 앞에서 언급한 그 특정한 개를 말하는 거니까 the를 사용해 주는 겁니다. 2번, he plays blank piano every day. 자, 악기를 연주한

한다라고 할때이 악기 앞에는 항상 덜을 붙이기로 했죠. He plays the piano every day. 그는 매일 피아노를 연주한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3번. Blank moon looks beautiful tonight. 달이 오늘 밤 아름답게 보인다. 달은 이 세상에 하나뿐이에요. 우리 지구를 도는 달 하나뿐이니까 the moon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The moon looks beautiful tonight. 자, 이렇게 우리 부정관사와 정관사를 사용하는 경우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도 배워보겠습니다.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 첫 번째, 운동입니다. Soccer, 축구, basketball, 농구 등등 운동 앞에는 관사를 쓰지 않아요. 다음 식사. breakfast, 아침, lunch, 점심, dinner, 저녁 이런 식사 앞에도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과목, math, 수학이죠? history, 역사. 과목 앞에도 관사를 쓰지 않아요. 언어, english, 영어, korean, 한국어 앞에는 관사 쓰지 않습니다. 고유명사. 고유명사는 하나뿐인 것이죠. Soul, Jenny. 이렇게 하나뿐인 것 앞에도 관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섯 가지 경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운동, 식사, 과목, 언어, 고유명사. 앞에는 관사를 쓰지 않는다. 꼭 기억해주세요. 자, 그럼 퀴즈. 주어진 단어를 사용해 문장을 완성하세요. 필요한 경우에 덜을 쓰세요라고 합니다. 1번, I ate blank at 12. 나 12시에 점심을 먹었어 라고 하고 싶습니다. Lunch. 점심은 식사죠. 식사 앞에는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냥 lunch 적어주면 완성. I ate lunch at 12. 2번, I studied blank last night. 이번에는 영어, 언어가 나와 있습니다. 언어 앞에도 관사를 쓰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I studied English last night.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나는 어젯밤 영어를 공부했다. 3번, He plays blank very well. 자, 이번에는 guitar, 악기가 나왔어요. 악기를 연주한다 라고 할 때는 악기 앞에다가 the를 써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He plays the guitar very well. 이렇게 채워주면 완성이에요. 그는 기타를 매우 잘 연주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미션 풀어볼까요? They found blank coin on the ground. 그들은 땅에서 동전 한 개를 발견했다. 이때 동전은 특정하지 않은 하나의 동전이죠. 그리고 자음 소리로 시작하기 때문에 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전은 매우 낡았다. 앞에서 언급한 걸 다시 말할 때는 the coin이라고 해야 되겠죠. The coin was old. 이렇게 채워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관사에 대해서 모두 다 학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중1 필수 영단어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4강 학교생활 영단어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오늘은 어떤 단어들을 공부하게 될지 학습 목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운 점심시간이에요. 식당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요. 오늘의 메뉴는

무엇일까요? 먹고 마시는 것, 식사와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자, 여러분, 여러분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맛있는 음료를 마시는 것을 좋아하나요? 오늘은 이렇게 마시다, 먹다, 식사와 관련된 단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단어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drink, drink. 기본적으로 drink는 마시다 라는 동작이고요. 우리가 마시는 음료라는 의미도 됩니다. 이 단어를 우리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 해요. 우리 친구들 같이 연필 들고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봅시다. drink, D-R-I-N-K. drink, 마시다 또는 음료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무엇을 마실 수 있는지 우리 문장 속에서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첫 번째 문장, I drink cold water every day. I drink cold water every day. 나는 매일 차가운 물을 drink합니다. drink가 뭐죠, 여러분? 마신다가 되겠죠. I drink cold water every day 하면 나는 매일 차가운 물을 마신다 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 This is my favorite drink. My favorite drink라고 했습니다. 내가 매우 좋아하는 drink다. 여기서 drink는 마시다 라는 동작이 아니라 음료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 거죠. This is my favorite drink. 이것은 내가 매우 좋아하는 음료이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drink의 두 가지 뜻, 마시다와 음료 둘 다 굉장히 자주 등장하니까 둘 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단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단어는 eat, 먹다인데요. 자, 우리 먼저 이 단어를 정확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E-A-T 써볼게요. E-A-T 먹다. 읽을 때는 eat. eat. 네,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먹는 걸 좋아하나요? 예를 들어서 eat pizza 하면 피자를 먹다. eat hamburgers 하면 햄버거를 먹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eat, 먹다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우리 예문 속에서 이 eat이라는 단어의 활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I eat meat and vegetables every day. I eat meat and vegetables 라고 하였는데요. 여러분, meat and vegetables는 고기와 채소라는 의미죠. 나는 고기와 채소를 뭐 한다? eat, 먹는다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다시 이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I eat meat and vegetables every day. 나는 매일 고기와 채소를 먹는다. 자, 하나 더 살펴봅시다. Can I eat these cookies? 자, 이번에는 쿠키스가 나왔네요. 제가 이 쿠키들을 뭐 해도 될까요? 먹어도 될까요?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여러분, 이렇게 eat 뒤에 음식이 나와서 음식을 먹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eat입니다. 자, 기억하셨나요?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단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단어는 meal. meal, M-E-A-L 읽을 때는 meal, 식사라는 단어예요. 우리 먼저 이 단어를 정확하게 한 번씩 써봐요. M-E-A-L 어떻게 읽는다고 했죠? meal 이렇게 읽어요. 의미는 식사예요. 자, 이렇게 한 끼의 식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사를 우리가 meal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meal은 언제 먹는지에 따라서 아침 식사, 점심 식사, 그리고 저녁 식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각각에 해당하는 단어가 또 교과서나 시험에 정말 자주 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하면 좋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아침 식사는 우리 뭐라고 하나요? Breakfast. Breakfast. Breakfast는 아침에 먹는 아침 식사예요.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자주 먹는 이 점심 식사는 lunch. Lunch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녁 식사는 뭐라고 할까요? 저녁 식사는 dinner. Dinner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들도 여러분이 같이 알아두시면 더욱더 좋겠죠? 자, 그러면 다시 meal, 식사로 돌아가서 우리 핵심 예문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빈칸에 알맞은 말을 채워주세요. 첫 번째, breakfast is my favorite meal. breakfast is my favorite meal 이라고 했습니다. 자, favorite meal 이니까 내가 매우 좋아하는 무엇? 식사가 되겠죠. 이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Breakfast is my favorite meal. 아침 식사는 내가 매우 좋아하는 식사이다. 자, 하나 더볼 건데요. Enjoy your meal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enjoy라는 건 즐겁게 하다라는 의미잖아요. 무엇을 즐겁게 하세요? Meal. 식사를 즐겁게 하세요. 혹은 식사를 맛있게 하세요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우리 이 인사는 식사를 하기 전에 할까요? 후에 할까요? 식사하기 전에 enjoy your meal이라고 인사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이렇게 식사와 관련된 단어 세 가지를 암기해 보았습니다. 이 단어를 조금 더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짧게라도 꼭 복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 단어 꼭 복습해 보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업계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영영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0: 대보름.
1: Hello everyone, Annie here. Welcome back to K-Culture. 저는 작은 날도 특별한 날로 기념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조상들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조상들은 한 해 첫 보름달이 뜨는 날도 특별한 날로 지정해서 기념하였다고 해요. 그날은 바로 대보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명절 대보름을 통해 오늘은 다양한 문장들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Are you ready? Let's go! First of all, we will learn about 대보름. 먼저 대보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보름 is first full moon of the year. 대보름은 음력 1월 15일 한 해 첫 보름달이 뜨는 날이에요. 이날은 설날만큼이나 중요하고 특별한 날이어서 특별한 시절 음식도 있다고 해요. 정월 대보름 이른 아침에는 부럼 깨기 풍속도 있어요. 이건 이른 아침에 날밤 호두 등을 깨물고 1년 12달 무사 태평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럼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소원을 비는 거예요. 그 외에 약밥이라는 것도 먹어요. 약밥은 대추, 밤, 기름, 꿀, 간장 등을 넣어 찌고 그 다음에 잣을 박은 것을 약밥이라고 하는데 정말 맛있는 음식이거든요. 이 음식으로 제사를 드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이 특별한 대보름을 통해서 다양한 문장들을 빨리 배워보도록 할게요. Are you ready? Let's go check it out.
0: Keywords Full moon Bite Walnuts To wish
1: Alright, first keyword 대보름은 보름달이 뜬 날이죠? 자, 보름달은 full moon 꽉 찬 달이에요 Listen one more time and repeat Full moon 자, 오가 두 개 있으면 우 소리가 나니까 잘 기억하고 Let's repeat one more time Full moon Excellent, next word 자, 대보름에 부럼 깨기를 하죠? 자, 깨물다. 깨물다는 bite. Bite. Excellent. Next word. 자, 날밤 호두 등을 깨물었는데 호두는 walnut. One more time. Walnut. Great. And last word. 자, 부럼 깨기는 한 해 무사 태평하게 소원을 비는 거였죠? 자, 소원을 빌다. To wish. To wish. Excellent. Alright, let's now go on to make some sentences. Alright, our first sentence. 대보름 is the first full moon of the year. 대보름은 한 해의 첫 보름달이 뜬 날이다. 대보름 is 첫 First, 보름달, full moon, 언제 보름달이 뜬 거죠? 한 해의 첫 보름달이죠? 한 해 of the year. Alright, let's read the full sentence. 대보름 is the first full moon of the year. Excellent. Next sentence. People bite into nuts in the morning. 사람들은 아침에 견과류를 깨문다. 자, 사람들은 깨문다. People bite, 뭘 깨물죠? 견과류를 into nuts, 언제 하죠? 아침에, in the morning. Great, let's read the sentence. People bite into nuts in the morning. Great job. Next sentence. Nuts include chestnuts and walnuts. 견과류 중에 밤과 호두를 포함한다. 자, 견과류, nuts, 포함한다. include, 호두와 밤이 있죠. 자, 밤은 chestnut, 호두는 오늘 배운 거 walnut. Alright, let's read the full sentence. Nuts include chestnuts and walnuts. Perfect. Now on to our last sentence. People eat nuts to wish for a good year. 사람들은 좋은 한 해를 빌기 위해 견과류를 먹는다. 자, 사람들은 people 먹는다. eat 뭘 먹죠? 견과류를 eat nuts 왜 먹죠? 빌기 위해. To wish 무엇을 빌죠? 좋은 한 해를 위해. For a good year. Alright, let's listen to the full sentence. People eat nuts to wish for a good year. Excellent, everyone. Let's now go on to listen to the sentences.
0: 대보름 is the first full moon of the year. People bite into nuts in the morning. Nuts include chestnuts and walnuts. People eat nuts to wish for a good year. Quiz time.
1: All right, quiz time. It'll be a piece of cake. First question. 자, 대보름은 뭐가 한 해 처음으로 뜬 날이죠? 보름달이 처음으로 뜬 날이죠? 보름달은 꽉 찬 달, full moon. Excellent. 자, moon, m, m, m, u 소리가 날 땐 o가 두 개, moon, n, n, n. Excellent. F-U-L-L-M-O-O-N. Full moon. One more time. Full moon. Great. Next quiz. All right. 자, 부럼 깨기를 하죠? 깨물다. 깨물다는 bite. 자, bite spelling은 b, b, b, by, by, I, bite, t, t, 그리고 silent e가 끝에 들어가요. Alright, let's spell it out. B-I-T-E, bite. 자, 여기서 e가 없으면 bit로 과거형이 되니까 깨물다 할 때는 B-I-T-E를 꼭 기억해 주세요. Bite. Excellent. Let's go on to our next question. Nuts include chestnuts and blank. 자, 견과류 중에 뭐가 있었죠? 날밤도 있었고 호두도 있었죠? 호두는 walnuts. Nuts include chestnuts and walnuts. Great. Now our last sentence. People eat nuts blank blank for a good year. 견과류를 왜 먹었죠? 좋은 한 해를 빌기 위해서. 빌다는 to wish. People eat nuts to wish for a good year. Excellent, everyone. Let's now listen to the sentences and then repeat. 잘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0: 대보름 is the first full moon of the year. People bite into nuts in the morning. Nuts include chestnuts and walnuts. People eat nuts to wish for a good year. Your turn.

동생이랑 다툼이 생겼어요. 서로 큰 소리로 싸우다 갑자기 동생이 화가 주체가 안 되는지 야! 하고 소리치네요. 야! 야라고! 너 지금 돌을 넘었어! 너 지금 돌을 넘었어! 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You're going over the line? 같은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0: good. Hey, it's a little chilly in here. Are you cold? Do you want a petting?
1: Petting? Pudding? Oh, I'm not really hungry.
0: No, not pudding. I'm talking about a warm coat. Petting.
1: Oh, you mean a down jacket. Actually, I'm really cold. Let me borrow your jacket.
0: But you have to say the magic word.
1: Please.
0: Please beg.
2: Kevin. You are crossing the line. You are crossing the line. You are crossing the line.
0: I deeply apologize.
1: It's about time.
3: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은 공포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는 공포영화를 보고 나면 꼭 무서운 꿈을 꿔서 절대로 공포영화는 보지 않는 편인데요. 케빈과 크리스틴이 공포영화를 보러 극장에 갔습니다. 시작부터 너무 무서운지 크리스틴이 다리를 달달달달 떨기 시작하는데요. 오늘도 재밌는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꽉 채워 넣었습니다. 한 장면씩 보면서 함께 배워볼게요. 이야기는 영화관에서 시작을 합니다. 둘 눈 좀 보세요. 무서운 공포 영화를 보고 있어요. This is so scary, Kevin. 너무 무섭다. 시작부터 엄청 무서운 공포 영화인가 봐요. 자, 이렇게요. 무서운, 겁나는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scary입니다. 이 scary는요, 내가 무섭도록, 내가 겁이 나도록 만드는 대상을 scary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that movie is so scary. 그 영화 진짜 무서워. 내가 무섭게 만드는 것이 영화인 거죠. 이 영화를 묘사할 때 scary 하고요. 내가 실제로 느끼는 무서워하는 겁먹은 감정은 scared라고 표현을 합니다. I'm scared of heights라고 하면 나는 높은 곳을 무서워해. 고소공포증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Scary, scared. 많이들 헷갈려 하는데 오늘 꽉 잡아두세요. 자, 그랬더니 보면서 자꾸 크리스틴이 다리를 막 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리를 떠는 거야? 나까지 불안하게. I always shake my legs when I get scared 라고 했습니다. 나는 무서우면 늘 다리가 떨려. 크리스틴이 했던 말이요. I always 그리고 when I 이런 문장입니다. 나는 뭐뭐 할 때면 항상 뭐뭐 해. 우리 버릇이나 습관, 나도 모르게 하는 것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I always shake my legs when I'm nervous. 나는 불안하면 꼭 다리를 떨어. 또는 I always have hiccups. When I drink cold water. 나는 찬물을 마시면 꼭 딸꾹질이 나더라. 이렇게요. 뭐뭐 할 때면 꼭 이렇게 된다. 이렇게 문장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무서워서 덜덜덜덜. 그런데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케빈은 지금 뭔가 영화관이 좀 추운 것 같아요. 우리 영화관 가면 항상 약간 chilly, 쌀쌀하잖아요. 다정한 케빈이 좀 추운 것 같은데 너 패딩 줄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크리스틴 패딩? 패딩? 푸딩인 줄 알고 아니 나 별로 배 안 고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푸딩이 아니고요. warm coat 따뜻한 자켓 외투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해줬죠. warm coat 패딩 말이야 패딩 you mean a down jacket 우리가 말하는 패딩을 패딩이라고 하지 않고 down jacket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a down jacket에서 down은요 새의 솜털을 말합니다. 보송보송한 솜털을 말해서요. 이 패딩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런 솜털이 들어간 재킷, 외투라서 a down jacket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래도 이 크리스틴이 좀 추웠었나 봐요. 그래서 잘 됐다. 그러면 나 그 패딩 좀 아니지 다운 재킷 좀 빌려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케빈이 You have to say the magic word 라고 했네요. Magic word. 갑자기 웬 마법의 말? 영어에서는요, please를요, 공손하고 예의 차려서 하는 이 please를 magic word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 please 이렇게 공손하게 말하면 어떻게

그 부탁을 안 들어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말하면 이루어지는 마법의 말, please입니다. 크리스틴이 please라고 했는데, 여기서 장난 멈추지 않고 케빈이 어떻게 해요? Please beg. 조금 더 간절하게 빌어봐. 더 달라고 해보라고. 아, 선을 넘었네요. 케빈, 너 지금 도를 넘었어? 라고 크리스틴이 이를 악물고 얘기합니다. 오늘의 한 문장이죠. You are crossing the line 입니다. 이 문장은요, you, 너는 are, 무엇무엇이다. crossing, 건너고 있는 중, the, 그, line, 선. 그 선은 넘어야 하지 말아야 할 선이겠죠.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You are crossing the line. 우리말이랑 비슷하죠? 너 선 넘었어. 너 도를 넘었어. 같이 다시 한번 노란 부분 강조해서 얘기해 볼게요. You're crossing the line. 그쵸. 왜 이러는 거예요? 바로 꼬리를 내리면서 진심으로 사과하겠습니다. It's about time. 진작 그럴 것이지. 자, 이 표현은요, it's about time. 뭐뭐 할 때도 됐다. 진작 그럴 것이지. 라는 뜻입니다. It's about time you moved out. 이라고 하면, 너 이사할 때도 됐어. 가 되겠네요. 자, 우리 카툰 속에 있는 표현들 다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너 지금 도를 넘었어. You're crossing the line. 비슷한 표현 있습니다. You are going too far. 너 너무 멀리 간다. You are going too far. 도가 지나치다 라는 뜻이죠.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친구랑 농담하면서 놀다가 나도 모르게 친구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 말을 했어요. 아, 그건 좀 너무한데. 어떡해요? You're going too far. You're going too far. 이런 표현도 있네요. 더 이상은 못 참아. That does it. That does it. 역시 상황 속에서 말해볼게요. 급하게 해야 할 과제가 있는데 동생이 계속 방해를 해요. 한두 번은 웃어 넘겼지만 이제는 못 참아. 어떡해요? That does it. That does it. Great. 이번 시간에는 도를 넘었어. You are crossing the line. 함께 배워봤습니다. 우리말의 선을 넘다랑도 비슷해서 더 기억하기 쉬우시겠죠? 잘 기억했다가 적재적소에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카툰, 또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안녕!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또 AI 핑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말하기 실력을 쑥쑥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어제 1반이랑 축구 시합을 했어요. 다른 반 친구가 이겼는지 물어보네요. Who won the soccer game yesterday? 어제 축구 시합 누가 이겼어? 우리 반이 이겼어. 클릭.
1: Who won the soccer game yesterday?
2: We won.
1: What's the score?
2: We won 5-3.
1: Congratulations.
0: 오늘의 대화도 잘 들었나요? 자, 오늘도 우리 이렇게 어제 이겼다 점수 3개의 빈칸 채워보면서 대화 살펴볼게요. Who won the soccer game? 어제예요. 어제를 뜻하는 단어? 그렇지. Yesterday. Yesterday. 자, 이쯤 되면 친구들, 오늘은 today. 어제는 yesterday, 내일은 tomorrow. 이렇게 오늘 앞뒤로 세 날을 다 영어로 말할 수 있겠죠. Who won the soccer game yesterday? 에서 친구들이 잘 봐줄 부분은 두 번째 단어인 won이에요. Who는 누가 라는 뜻이고요. won이라는 것은 이겼다예요. 이기다가 win이잖아요. 이기다가

0: 이거 어떻게 해요, 친구들? 이겼다. 그렇지, 똑같이 won이 되겠죠. We won! 우리 이겼어! 우리 반이 이겼어! 이런 뜻이죠. What's the 점수? 점수를 뜻하는 말, 아마 우리말로도 친구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스코어 들어봤어요? 스코어? 우리말로는 스코어 이렇게 세 박자로 말하지만 영어는 한 박자로 score. score. O-R-E가 or 소리 나거든요. 그래서 score. What's the score? 점수가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we won 5-3. 이건 친구들이 그냥 딱 봐도 감으로 알 수 있죠. We won. 우리가 이겼어. 5-3가 무슨 뜻이겠어요? 5-3, 대3이겠죠. 우리 5-3으로 이겼어. We won 5-3. 이 2가 몇 대 몇 할 때 쓰는 말이에요. 5-3으로 우리가 이겼어. 그랬더니 친구가 Congratulations, 축하해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우리가 완성한 대화 리듬 살려서 함께 읽어볼게요. Who won the soccer game yesterday? 이렇게 6개 단어로 만들어진 문장 어디 강조해 볼까요? 누가 하고 물어보는 건 항상 중요해. 그죠? Who 강조해 주고요. 그 다음에 동작도 항상 중요하죠. 이겼니? Won. 그 다음에는 무엇을 이겼는지 soccer game 언제? Yesterday. Who won the soccer game yesterday? 이렇게 리듬 살려주면 되겠네요. 친구들도 Who won the soccer game yesterday? 좋아요. 자, 대답으로 우리가 이겼어. We won. 어디 강조? 동작 강조. We won. We won.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 아니고 우리가 이겼어 하려면 we도 강조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해볼게요. We won. 좋아요. 이어서 점수가 어떻게 돼? 몇 대 몇이야? 물어보는 거. What's the score? 어디 강조? 오, what's 물어보는 말, 점수라는 말. What's the score? What's the score? 좋아요. 우리 5-3으로 이겼어. We won 5-3. 어떻게? 그렇지, 이겼어. won 강조해 주고요. 점수가 중요하잖아요. 5, 3. 5-3 이렇게 강조해 볼게요. 그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We won 5-3. 친구들도 We won 5-3. 좋아요. 마지막 축하해 하는 말은 어떻게? 그냥 강조하면 되죠. Congratulations. 자, 이것도 긴 단어이기 때문에 Congratulations.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Congratulations. 좋아요. 이 리듬 기억하면서 앱으로 함께 체크해 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줘요. 오키도키, 스피킹 누르고요. 오늘도 학교 눌러서 Scene 12, 12번째 대화 함께 연습해 볼게요. 리듬, 리듬.
1: Who won the soccer game yesterday?
0: Who won the soccer game yesterday?
1: We won!
0: We won!
1: What's the score?
0: What's the score?
1: We won 5-3.
0: We won 5-3.
1: Congratulations.
0: Congratulations. Excellent. 잘했어요, 친구들. 자, 이제는 우리 talk more 해볼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도전할 문장은 who 하고 과거 동작. 이거 기억나죠? 어제 누가 이겼니 할 때 who won the soccer game yesterday가 있었어요. 여기는 동작 말고도 다른 말이 많아서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가 뭐뭐 했니? 이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 기억하면서 who 과거 동작 넣어서 문장 만들기 도전해봐요. 누가 거짓말을 했니?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거짓말하다는 lie예요. 그런데 거짓말을 했다라고 과거로 얘기하려면 lied. lied. 이렇게 d 소리 더해줘요. 그러면 누가 거짓말을 했니? Who lied? Who lied?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자, 이건 어때요? 이거 누가 그랬니? 누가 이것을 했니?

0: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하다라는 말을 과거로 해서 이것을 했다로 만들어주면 돼요. 했다는 did, 이것은 this예요. 그러면 이거 누가 그랬니? Who did this? 한 번 더. Who did this?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이거 엄마한테 우리 많이 듣는 말. 자, 마지막으로는 누가 화장실에 갔니? 화장실에 가다는 우리 알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화장실에 갔니? 우선 화장실에 가다는 go to the restroom 이잖아요. go to the restroom. 그런데 go를 갔다로 바꿔서 went. 그럼 who went to the restroom? who went to the restroom? 이라고 물어보면 되겠네요. Well done. 잘했어요, 친구들. 오늘은 우리 과거를 나타내는 동작 배워봤는데요. 이거 한꺼번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한 문장씩, 한 문장씩 나올 때마다 기억하고 말해보고 해서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클릭하지 않았던 다른 답변도 클릭해서 말하기 연습도 해보는 것도 잊지 마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말하기 연습으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1: AI의 답 앞에서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찾아낸 정보에
2: 이 정도면 충분하지.
1: 받아든 조언에
3: 에이, 그래. 보내지 말자.
1: 완성된 결과에
4: 다 했다.
1: 돌아온 설명에
5: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1: 그런데 그 마침표가 내 생각에 끝이어도 될까요?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볼까?
4: 나 오늘 수빈이랑 싸웠거든?
6: 네가 먼저 봐.
1: 다른 의견도 들어볼까?
7: AI에 물어봤거든. 괜찮다고 그랬어.
1: 내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8: 시체랑 전체적인 배치 거두기 많은데.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우리가 순서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숫자들을 배우고 있잖아요. 몇 번째 이런 단어인데 이게 가장 흔하게 쓰이는 게 바로 날짜를 얘기할 때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날짜를 통해서 한번 또 연습을 해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35. Ordinal numbers. I can say the dates.
0: 우리 warm-up부터 같이 해볼까요? Oh, look! Two friends are eating cake together. Yummy! 정말 케이크가 맛있어 보이네요. 근데 중간에 보니까 달력이 있어요. 오늘의 날짜를 물어보는 걸까요? 생일을 물어보는 걸까요? 뭐 어떤 날짜든 상관없겠죠. So what expression do you use when you ask for today's date? 자, 이렇게 날짜를 물어볼 때 사용하는 표현도 궁금하고요. 날짜를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도 궁금하죠, 그쵸? 네,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죠?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2월 19일은 2월의 19번째 날, 이렇게 표현을 하겠네요, 그쵸? So ready to find out? 오늘의 대화 먼저 듣고 올게요.
2: What's the date?
1: Today is November 4th.
2: Already? Time flies.
1: I know. The year is almost over.
2: I can't believe it.
0: 대화 잘 듣고 왔나요? 그럼 어떤 내용이었는지 함께 볼게요. What's the date? 이렇게 물어봤죠. 우리 친구들은 데이트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남녀 간의 데이트?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the date라고 했잖아요. What's the date? The date가 뭐야? 라는 질문인데 이게 바로

오늘의 날짜가 뭐야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더는 명확하게 그 날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 날이 뭐야라고 물어봤을 때는 오늘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the date는 오늘의 날짜라는 의미라는 거,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날짜를 물어볼 때는 What's the date?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자, 대답으로 Today is November 4th 라고 했죠. Today는 오늘이란 뜻이고요. November는 몇 월이죠? 11월이죠. 그래서 November 4th, 11월 4일이에요 라는 뜻이죠. 이렇게 날짜를 얘기할 때 Today is 다음에 오늘의 날짜를 넣으면 돼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하는 김에 1월부터 12월까지도 다 복습을 하면서 해볼게요. 자, 오늘은 1월 8일이에요. 어떻게 말할까요? Today is January 8th가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2월 14일은 Today is February 14th. Good job. 오늘은 3월 3일이에요. Today is 3월은 March니까 March 3rd이죠. First, second, third. 요거 기억나죠? 자, 4월 30일이에요. Today is April 30th. 20, 30, 40, 50. 이렇게 10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보통 Y로 끝나는데 Y가 사라지면서 IETH를 넣어준다고 했어요. April 30th. Good job. 오늘은 5월 22일이에요. Today is May 22nd가 되겠네요. 그쵸? 22nd. Good job. 자, 6월 4일이에요. Today is June 4th. Good job. 자, 이제 7월로 넘어가 볼까요? 7월 27일이에요. Today is July 27th. 그 다음에 8월 17일이에요. Today is August 17th. 그쵸? 우리 친구들 잘 따라하고 있죠? 자, 오늘은 9월 1일이에요. 1일은 first라고 하겠죠? 그래서 today is September 1st. Good job. 오늘은 10월 15일이에요. 요거는 today is October 15th. 그쵸? 잘하고 있어요. 자, 11월 9일이에요. Today is November 9th. 맞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12월 31일이에요라고 할 때는 Today is December 31st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그몇 번째로 바꾸는 거 많이 연습해 주시고 특히 오늘 날짜를 얘기할 때 많이 쓰기 때문에 잘 연습해 둬야 돼요. Already? 아니, 벌써 그렇게 됐어, 시간이? Already? Time flies! 라고 했죠. 자, already가 벌써 이미, 뭐, 요런 뜻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벌써? 이미 그렇게 됐다고? 요런 느낌이고요. Time flies? 시간은 fly 한다? fly는 날다잖아요. 시간이 날아다닌다? 즉, 날아가는 것만큼 빠르게 느껴진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에요. 재밌는 표현이죠? Time flies.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I know the year is almost over.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year는 해라는 뜻이에요. 1년을 one year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알아라고 하면서 이 해는, 요번 연도는 is almost over라고 했죠. Almost over는 거의 끝난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뭐뭐가 거의 끝났다라고 할 때는 뭐뭐 is almost over라는 표현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The holiday is almost over라고 하면 너무 안 좋은 소식이죠. Holiday는 방학이니까요. 혹은 연휴를 뜻하거든요. 연휴가 거의 끝났어요. 이런 의미죠. The holiday is almost over. 슬픕니다. 콘서트가 거의 끝났어요. 이럴 때도 쓸수 있겠네요. The concert is almost over. Good job. 영화가 거의 끝났어요. The movie is almost over. 라고 할수 있겠죠. Summer vacation. 여름 방학입니다, 여러분. 요말 하고 싶지 않겠지만,
Summer vacation is almost over.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 또 알아요? 학교 가는 거더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0: 저그쵸? Summer vacation is almost over. Yay! 그땐 이렇게 또 신나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뭐 is almost over.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I can't believe it. 자, 이건 어떤 뜻일까요? 일단 believe는 믿다라는 표현이에요. Can't believe니까 믿을 수 없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I can't believe it이라고 하면 시간이 그렇게 간게 믿겨지지 않아. 못 믿겠어. 이런 느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말 황당한 일이 있거나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을 때 I can't believe it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화 내용 쭉 봤어요. 어려운 거 없었죠?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1: What's the date?
2: Today is November 4th.
1: Already? Time flies.
2: I know. The year is almost over.
1: I can't believe it.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이에요. Look, the two friends are eating cake again. 다 둘이 케이크를 먹으면서 한 친구가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무슨 질문일까요? 오늘 날짜가 뭐야? 이거죠. 그쵸? 요 표현이었죠? What's the date? What's the date? 그런데 오늘 날짜라는 말을 좀 더 명확하게 today's date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What is today's date? 이렇게요. What is today's date? What's the date? What's today's date? 다 가능한 표현이에요. 자, 오늘의 날짜는 달력을 보니까 2월 19일이네요. Today is February 19th 라고 하면 되겠죠. 마지막 TH 발음 꼭 빠뜨리시면 안 돼요. Today is February 19th. 잘했어요. 근데 today is 대신에 그냥 it's February 19th. 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So it's 다음에 오늘의 날짜를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It's February 19th. Good job. 벌써? 시간 정말 빨리 간다. 우리 아까 배웠던 표현이죠. Already? Time flies.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already 발음 연습 조금 해볼까요? All 하면서는 사실 혀가 윗니 뒤쪽에 와서 붙어야 돼요. 그러면서 떼면서 ready 이렇게 발음을 하지만 사실 바로 옆에 있잖아요. L하고 R 이 두 철자가. 그래서 가다가 찍지 못하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Already 이렇게요. 가려는 시도는 해야 돼요. Already 이렇게 발음해 주세요. 자, time flies가 시간은 날아가는 것처럼 빠르다 이런 표현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quickly라는 표현도 쓸 수 있어요. 이거는 빠르게 라는 의미예요. quickly. 그래서 time flies so quickly 라고 하면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거를 한 번 더 강조를 해주는 표현이 되는 거죠. time flies 까지만 얘기해도 되지만 Time flies so quickly. 이렇게도 강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start. Start는 무슨 뜻이죠? 시작하다 라는 의미죠. Just, 막,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가 막 시작했어. 그러면 just하고 start 이 표현들이 들어가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근데 2월 19일이잖아요. 이럴 때는 I know, 알아. The year just started. 아니, 올해가 막 시작한 거 아니었어? 근데 벌써 한 달이 지나서 2월도 19일이네. 이런 느낌의 표현이에요. The year just started. 올해가, 물론 this year라고 안 했고 the year라고 했죠. 뭐 똑같은 의미예요. 올해, 이번 해라는 뜻이에요. The year just started. 막 시작했어. 이런 느낌의 표현이에요. 이것도 많이 써보면 좋겠네요. I can't believe it. 요거 믿을 수가 없어 라는 표현이었죠. I can't believe it. 다 많이 연습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날짜를 말할 때 우리가 요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를 써서 연습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All right. Let's chant together. What's the date? What's the date? 11월 4일. Today is November 4th. 3월 3일. Today is March 3rd. 8월 17일. Think. Today is August 17th. Wow, good job. 5월 22일. Today is May 22nd. 12월 31일. 오호. Today is December 31st. The year. The year. The year is almost over. I can't believe it.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the dates. 날짜를 말할 수 있다인데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몇 월의 몇 번째 날, 영어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 꼭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 다 복습 많이 해주시고 전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

0: Hello, my shiny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 즐겁게 영어 공부할 준비됐죠? 자,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5. How do you celebrate your birthday? Thursday. Birthday tradition in Australia. I can talk about how people celebrate birthdays in Australia.
0: 잘 들어봤나요?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왔을지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쌤이랑 얼른 보러 갈까요? 자, 보러 갈게요.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얘들아, 오늘도 신나는 birthday party예요. It's a birthday party. Woohoo! 생일 축하하는 장면이죠. 근데 여자아이 티셔츠에 저기 Australia라고 적혀있네요. The shirt says Australia. Australia는 어느 나라일까요? 맞습니다. 호주예요. 그래서 여자아이가 호주 아이 같죠? She is from Australia, right? 그리고 지금 테이블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 On the table, we see butter, 버터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toast, 토스트도 보이고요. 그리고 저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뭐지? 저 알갱이 같은 게, 아, sprinkles도 있네요. 우리 친구들 sprinkles 뭔지 알아요? 알록달록한 그 설탕 장식 있죠? 그걸 바로 sprinkles라고 합니다. 뭔가 빵을 만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여자아이가 지금 요정, 이렇게 날개도 달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는 선생님이랑 이따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오늘의 대표 단어 4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버벅! 첫 번째는요. Fairy, fairy, 요정이에요. 여자아이가 지금 요정 날개를 이렇게 예쁘게 달고 있죠?

0: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발음해 볼게요. Fairy. Fairy. 좋아요. 이거 페리 아닙니다. 페리 아니고 Fairy. 아, 오케이. 자, 두 번째는 cut into, cut into, 자, cut 하는 자르다라는 뜻인데요. cut into, 하게 되면은 어떠한 조각으로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모양으로 자르다. 오케이. 자, 우리 한번 해볼게요. cut into, cut into 이렇게 하지 말고 cut into. 오케이. 자, 그 다음은요. sprinkles 나왔습니다. sprinkles, sprinkles. 왜 케이크나 아이스크림 위에 보면은 알록달록한 그 설탕 장식 있죠? 조그만한 거. 그걸 바로 sprinkles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발음해 볼게요. sprinkles. Ready? sprinkles. 합쳐서 sprinkles. sprinkles. 잘했습니다. 아, sprinkles. 아무 맛도 안 나지만 보면 기분이 좋아, 그쵸? 자, 그다음 마지막은 top. top. 위, 꼭대기라는 뜻입니다. 탑. 많이 들어봤죠? 자, 해볼게요. top. 오케이. 잘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문 한번 들어보고 오세요.
1: Happy birthday! How do you celebrate birthdays in Australia?
2: We eat fairy bread with sprinkles.
1: How do you make it?
2: We cut bread into triangles, put butter on them, and add sprinkles on top.
0: 잘 들어봤나요? 우리 한번 read and speak time 한번 가져볼게요. 버범. 자, 첫 번째 문장은 Happy birthday! 생일 축하해!로 시작하네요.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 Happy birthday! How do you celebrate birthdays in Australia? 라고 합니다. 자, 이거 해석해보자. 일단은, 얘들아, celebrate. 무슨 뜻이야? 축하하다죠. celebrate가 아니라 celebrate, celebrate, okay? 자, how do you celebrate? 하게 되면은 뭐뭐를 어떻게 축하하나요?라는 패턴이었죠. 선생님이 이번 주에 계속 반복하고 있는 패턴입니다. 그 특별한 날을 어떻게 보내냐, 어떻게 축하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How do you celebrate? 자, 우리 한번 예문 한번 볼까요? How do you celebrate your team's win? team's win 하게 되면은 팀의 우승입니다. 너 팀의 우승을 어떻게 축하해? 그러니까 팀이 우승하면 어떻게 축하하면서 기쁘게 보내냐라는 뜻이겠죠. 자, 우리 그러면은 한번 오늘의 문장을 해석해 볼게요. Happy birthday! 생일 축하해! How do you celebrate birthdays? In Australia. 호주에서는 생일들에 어떻게 축하를 해? 생일들에 어떻게 축하하며 기쁘게 보내? 라는 거겠죠. 우리 친구들 읽어보자. 시작! Happy birthday! How do you celebrate birthdays in Australia? 잘했습니다. Australia. Alright. 호주죠, Australia. 자, 그 다음은 We eat Fairy bread with sprinkles 라고 합니다. 아, 너무 귀엽다, 그쵸? 자, 한번 선생님이랑 해석해 볼 텐데, 일단, fairy 하게 되면 요정이란 뜻이야. Fairy. Bread는 우리가 사랑하는 빵입니다. 그래서, fairy bread 하면 요정빵이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호주에서 전통 생일 음식이라고 합니다. 호주에서 생일을 맞은 주인공이 꼭 먹는 케이크 빵이라고 해요. Fairy bread. 이름도 너무 예뻐, 그쵸? 그 다음에 sprinkles. 선생님이 알려줬죠? sprinkles는 아이스크림이나 케이크 위에 올라가는 그 알록달록한 설탕 장식. sprinkles. 오케이? 자, 해석해보자. We eat fairy bread with sprinkles. 우리는 sprinkles, 작은 설탕 장식이 뿌려진 요정빵을 먹어! 라고 합니다. 되게 귀여워요. 쌤도 이거 먹어보고 싶어요. Fairy bread. 자, 그 다음은 How do you make it? 라고 나왔습니다. How do you make it? Okay. 자, how do you make, 하게 되면은 뭐뭐를 어떻게 만들어요? 라는 뜻이에요. 이 요리의 과정을 물어보거나 요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할 때이 패턴 쓰면 너무 좋겠다. 그쵸? 자, how do you make, 자, 여기서 말하는 it는 뭘까요? 될까요? Fairy bread 되겠죠. 자, 근데 한번 예문을 보자. How do you make ramen? 하게 되면은 너 라면 어떻게 만들어? 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요? How do you make it? 그거 어떻게 만들어? 라고 해석이 하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it은 바로 fairy bread, 요정 bread입니다. 요정빵. 자, 우리 친구들 읽어볼게요. 시작! How do you make it? 어, 그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어, 쌤도 궁금해요. 만들고 싶어요. 자, 그랬더니 오, 깁니다. 우리 친구들 준비됐어요. We cut bread into triangles. Okay. Put butter on them and add sprinkles on top. 오케이, 자, 길지만 선생님이랑 천천히 해볼게요. 자, cut into, 선생님이 아까 알려줬지? 뭐뭐로 자르다, 뭐뭐 조각으로 자르다 또는 뭐뭐 모양으로 자르다 라는 뜻이에요. 어떠한 모양으로 자르다 라고 할 때 cut into, 할 수 있어요. 우리 조각으로 자르다 라고 할 때는요, cut into pieces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는 put on인데요. 이것은 뭐뭐를 위에 놓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put butter on them 이라고 나왔으니까 그 위에다가 버터를 위에 놓다, 버터를 위에 바르다라고 해석하면 더 자연스럽겠죠? 비슷하게도 spread라는 단어도 많이 있어요. put on 또는 spread. Okay. 그 다음은 add 나왔습니다. add는 추가하다. Okay. 자, 그 다음은 on top. 뭐뭐 위에란 뜻입니다. on은 이미 on, 위에란 뜻이고 top은 꼭대기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위에라고 여기선 해석이 돼요. 자, 우리 그러면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준비됐어요? 자, we cut bread into triangles. 우리는 bread, 빵을 삼각형 모양으로 자르고 put butter on them. 그것들 위에다가 뭘 올려요? 뭘 올려요? butter, 버터를 놓고 버터를 올리고 바르고 and add sprinkles on top. 자, 그리고 뭘 추가한대? sprinkles, 작은 설탕 장식을 위에다가 추가합니다. 어, 근데 꽤 간단하다, 그치? 만드는 방법이. 그렇지만 기니까 우리 한번 천천히 다시 따라해볼게요. 시작! We cut bread into triangles, put butter on them, and add sprinkles on top. 어때? 따라해봤어요? 오케이,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습니다. 어, 선생님도 이거 집에 가서 한번 해볼까봐. 어렵지도 않고요, 그쵸? 그럼 우리 퀴즈 타임 한번 가져볼게요. Number one, what shape is fairy bread? Fairy bread가 뭐지? 요정빵이고 shape는 모양이란 뜻입니다. 선생님 이거 해석 안 해줄게. Okay. A, triangle. B, circle. Pretty easy.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The answer is triangle. 그쵸? 삼각형 모양이라고 그랬죠? 이 요정빵은 삼각형 모양으로 자르는 게 그들의 전통, 약간 그렇게 해야 되는 방식인가 봐요. Alright. 자, 우리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읽고 해석해 볼게요. Happy birthday! 생일 축하해! How do you celebrate birthdays in Australia? 호주에서는 생일들을 어떻게 축하해? 그랬더니 We eat fairy bread with sprinkles. 우리는 oh, sprinkles, 작은 설탕 장식이 올려진 요정빵을 먹어. 그러니까 How do you make it? 이라고 물어봅니다. 어, 그거 어떻게 만들어? 이랬더니 어, 긴 문장 나오죠. We cut bread into triangles. 우리는 삼각형 모양으로 빵을 자르고 put butter on them, 거기들에다가, 그것들에다가 버터를 올리고 and add sprinkles on top, 그리고 위에다 sprinkles를 추가해 라고 하면 해석이 되겠죠? 아,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어요. Singing Time.

우리의 Cartoon Talk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빠바밤! It's a birthday party! 오늘의 그림 안에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쌤이랑 얼른 볼게요. 빠밤! 자, 처음에 Happy Birthday, Molly!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Molly야, 생일 축하해! 라고 하지요. 그러면서 Wow, the bread looks so pretty! 라고 합니다. 와, 저 빵들 너무 예쁘다! 라고 그래요. 저거 fairy bread인 것 같아, 그쵸? 그러더니 Oh, this is called fairy bread. 아, 이거는 요정빵이라고 불려. In Australia, 호주에서는 we eat it on birthdays. 우리는 이거를 생일날에 먹어 라고 합니다. Oh, fairy bread 맛있겠어요. 그랬더니 How do you make it? 이거 어떻게 만들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You spread butter on triangle shaped bread. And add sprinkles on top 라고 합니다. 이거 선생님이랑 천천히 해석해 볼게요. 자, spread는 바르다 라는 뜻이 있다 그랬어요. put on 도 아까 바르다 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선 spread가 쓰였네요. 그래서 너는 triangle shaped bread 삼각형 모양의 빵 위에다가 버터를 발라 그리고 add sprinkles on top 그리고 작은 설탕 장식들을 위에다가 추가해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오, 이런 뜻이었군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도 fairy bread 먹고 싶나요?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how people celebrate birthdays in Australia. 나는 호주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일 축하하는지 말할 수 있다. 우리 체크하겠습니다. Fairy bread를 먹는다 그랬죠? 우리 친구들도 재밌게 학습했길 바라고 내일 또 볼게요. Bye bye, butterfly.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가게에서 이제 사고 싶은 물건을 골랐다면 계산할 차례죠? 오늘은 계산대에서 쓸 수 있는 영어 표현들을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33. Shopping. Thursday. Can I pay by card? I can pay for things at the counter.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그림을 먼저 보시죠. Oh, what do we see here? Pay here 라고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아, 계산대인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카드를 이렇게 내밀면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어떤 단어들을 한번 배워볼까요? 먼저 현금. 현금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Cash라고 합니다. Cash. 이거는 지폐나 동전 모든 거를 이제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자, cash. 따라해보세요. Cash. Cash. Cash. Very good. 그러면 이거에 어떻게 보면 반대말로 카드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네, 카드는 똑같이 card 맞아요. 신용카드는 credit card, 그리고 체크카드는 debit card라고 하는데 보통 카드로 내면 괜찮나요? 라고 할 때 card로 씁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card, card, card. Very good. 그리고 우리 이제 지불을 하고 나면은 영수증을 받잖아요. 영수증은 영어로 receipt라고 합니다. 이 단어도 우리 저번에 배웠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P, 이 영수증 그 스펠링이

0: P가 들어가 있는데 P는 발음하지 않아요. 그래서 receipt가 아니라 P를 뺀 receipt라고 발음해주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receipt, receipt, receipt. Good. 마지막 단어, 거스름돈, 잔돈은 change라고 해요. 여기서 change는 바꾸다 할때그 change 맞거든요. 근데 왜 이걸 거스름돈이라고 하죠? 맞잖아요. 돈을 주고 바꿔서 잔돈을 거슬러 주잖아요. 그죠? 자, 그럼 따라해 보세요. change, change, change. Good. 단어들도 배웠으니까 우리 today's dialogue 듣고 올게요.
1: Excuse me, I'd like to buy this cap.
2: Sure, that'll be $15.
1: Can I pay by card?
2: Of course. Here's your receipt.
1: Thank you. Have a nice day.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key expression 바로 들어가 볼게요. 타다! That'll be 땡땡. 땡땡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거는 계산대에서 clerk, 이 판매원이 손님에게 이총 결제 금액을 말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that'll를 왜 쓸까요? 이거는 that will의 줄임말인데요. 이 미래형을 쓰는 이유는 이게 계산을 하면서 That's $15 하면은 뭔가 좀 이렇게 딱딱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도 이것은 이거가 되겠습니다 라고 금액을 얘기할 때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에 약간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총 금액이 $15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정중하게 손님한테 쓰는 말투다라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that'll be 한 다음에 $15입니다 하면은 that'll be $15 라고 말을 하면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That'll be $15. That'll be $15. That'll be $15. 네. 15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럼 8,000원입니다. 라는 말은 어떻게 할까요? That'll be 8,000 won 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건 달러가 아니라 이제 원으로 단위가 바뀌었어요. 그죠? 뒤에 원을 붙여서 That'll be 8,000 won. That'll be 8,000 won. That'll be 8,000 won. Good. 전부 20달러입니다. 라는 말은 어떻게 할까요? That'll be $20. In total, 뒤에 in total을 붙여주면 전부라는 뜻이 돼요. 이거는 이제 사는 물건이 굉장히 많을 때 이거 합하고 이거 합하고 이거 합해서 전부 $20입니다. 라고 말을 할때 유용하게 쓰이겠죠? 자, 따라해보세요. That'll be $20 in total. That'll be $20 in total. That'll be $20 in total. Very good.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expression. Can I pay? 땡땡? 이라는 질문을 한번 배워볼까요? 이거는 이제 customer, 손님이 판매원에게 결제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결제해도 되나요?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물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카드로 결제해도 되나요? 를 한번 물어볼까요? 그러면, 카드는 card죠. 근데 항상 이 card 앞에 단어가 붙어요. 무엇이 붙냐? 바로 by card가 붙습니다. 그래서 can I pay by card? 이렇게 물어봅니다. 카드로 결제해도 되나요? Can I pay by card? Can I pay by card? Very good. 근데 현금으로 내도 되나요? 하면 그 앞에 따라 붙는 단어가 좀 바뀌어요. 현금은 영어로 뭐라고 했죠? cash인데 by cash가 아니라 우리 can I pay in cash로 물어봅니다. 따라해보세요. Can I pay in cash? Can I pay in cash? 네, 왜 바뀌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거는 그냥 원어민이 이렇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외워주세요 라고 저는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by card in cash, by card in cash 이렇게 좀이 표현을 묶어서 한번 외워보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아요. 이 쿠폰으로 계산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으면 쿠폰은

with를 붙여서 Can I pay with this coupon? 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Can I pay with this coupon? Can I pay with this coupon? Can I pay with this coupon? Very good. 잘했어요. 그럼 마지막 expression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Here's your 땡땡. 네. 이렇게 판매원이 뭔가를 이제 건네주면서 쓰는 말인데요. Here's your 땡땡. 우리 here you are 이 표현도 배웠었잖아요. Here you are는 뭔가 이렇게 내가 건네주는 그 물건을 특정해서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우리 이번에 한번 특정해서 말해볼까요? 우리 영수증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영수증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Here's your receipt. Here's your receipt. 네. 거스름돈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Here's your change. Here's your change. 봉투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Here's your bag. Here's your bag.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붐붐 chant music cue. I'd like to buy this cap. I'd like to buy this cap. That'll be $15. That'll be $15. Can I pay by card? Can I pay by card? Here's your receipt.

스피킹 연습하면서 레벨 업 해볼까요? 그럼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죠. Pay here라고 적혀있는 계산대 우리 있는데요. $15의 price tag를 가진 이 모자를 사려고 우리 친구가 결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럼 대화를 한번 시작해볼게요. 실례합니다. Excuse me. 이 모자 사고 싶어요. 이 모자를 갖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땡땡 to buy this cap. 우리 이런 가게나 식당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want보다 훨씬 더 정중한 표현. 우리 예전에 많이 배웠던 표현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서 이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3, 2, 1. 네. I'd like to buy this cap. I would like 라는 표현 우리 굉장히 많이 배웠죠? 네. 그럼 따라해 보세요. Excuse me. I'd like to buy this cap. Excuse me. I'd like to buy this cap. 그랬더니 우리 이제 클러크가 네, $15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Sure. 땡땡 $15. 네, 그냥 $15가 아니고요. 이 $15가 되겠습니다 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자,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3, 2, 1. 네, that'll be $15 라고 우리 배웠죠? 자, 따라해 보세요. Sure, that'll be $15. Sure, that'll be $15. Excellent. 그랬더니 우리 커스터머가 카드로 계산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Can I pay? 네, 제가 이렇게 지불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 오늘 배웠는데요. 그럼 뒤에 카드로 라는 표현을 빈칸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3, 2, 1. 네, 카드는 앞에 항상 by가 붙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Can I pay by card? 카드로 계산해도 될까요? 네, 따라해보세요. Can I pay by card? Can I pay by card? 그랬더니 물론이죠. Of course 라고 답을 해줍니다. 영수증 여기 있습니다. 자, 영수증을 건네면서 말을 합니다. Here's your 땡땡. 영수증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3, 2, 1. Receipt 였습니다. 따라해보세요. Of course. Here's your receipt. Of course, here's your receipt.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가 감사합니다. Thank you.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3, 2, 1. 네, have a nice day. 라고 말하면 됩니다. Repeat after me.

0: you. Have a nice day. Thank you. Have a nice day. Excellent. You did an excellent job today.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친구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오늘은 계산대에서 쓸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봤는데요. 만약에 점원이 That'll be $15 라고 계산대에서 말을 하면 당황하지 말고 Can I pay by card? 라고 물어보세요. 오늘 배운 표현들 모두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 2025년 8월까지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액 약 1,480억 원. 특히 심야 시간에 발생한 화재는 낮 시간대보다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단 한 번의 화재만으로도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터전을 지켜내기 위한 화재 예방법 알아봅시다. 멀티탭의 뒷면에 허용 용량을 확인하고 문어 발식 콘센트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전선이 문틈에 끼이거나 심하게 구부러지지 않도록 정리하여 사용합니다. 소화기는 점포 출입구 주변에 잘 보이도록 두고 내월 소화기 상태를 점검합니다.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도록 진입로를 비워둡니다. 폐점 시에는 점포에 차단기를 내려 야간 전기 화재를 예방합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의 전통시장을 지켜냅니다.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Julie입니다. Guys, today we are going to continue learning about comparing things. 자, 우리도 오늘 쭉 이어서 비교하는 문장을 쓸 때 쓰는 표현들을 배울 건데요. 오늘은 내가 무엇을 더 선호한다, 무엇이 더 낫다 이렇게 취향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 들어볼까요?
1: Week 33. Compare things. Thursday. Which do you prefer? I can say which I prefer.
0: It's brain up time, everyone. Let's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를 배워보도록 합시다.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인데요. Where are we?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맞아요. In front of the bakery. 지금 베이커리 앞에 있는데요. Who are we looking at? 지금 누구를 보고 있나요? A cupcake and a donut. 지금 컵케이크하고 도넛이 they're waiting to be delivered. 배달되기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배달 수단을 대해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컵케이크는 옆에 있는 노란색 이 스쿠터를 선호하는 것 같고 What about the donut? 도넛은 나 자전거가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네요. 자, prefer라는 단어를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무엇을 선호하다 라는 뜻, 그리고 무엇을 더 좋아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죠. 읽어볼게요. prefer, prefer, good.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scooter라는 단어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cooter, scooter, good. 자, 지금 보니까 이 컵케이크가 굉장히 웃고 있어요.

뭐가 웃긴 상황인가 봐요. 지금 보니까 도넛이 동그랗게 생겼으니 너는 바퀴처럼 굴러가.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바퀴라는 단어도 읽어볼까요? Wheel. Wheel.

0: round shape.
1: Then roll to the bike.
0: Wait, I'm a donut, not a wheel.
2: Today's dialogue 잘 듣고 왔나요? It's focus on time. 자, 여러분, 다이얼로그 속에서 중요한 표현들을 선생님이랑 집중해서 공부해 보도록 해요.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I prefer A to B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prefer가 들어간 표현들은 다른 강의에서도 많이 들었죠. 오늘도 한 번 더 해볼 건데요. 조금 더 확실하게 배워보도록 합시다. I prefer 그 다음에 A to B를 사용하게 되면 나는 B보다 A를 선호한다 라는 뜻이 되면서 A가 더 좋다 라는 의미예요. 자, 우리는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자전거보다 스쿠터를 선호해 라는 문장인데요. 빈칸이 두 개죠. 우리 첫 번째 빈칸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A 부분이죠. 내가 무엇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그 단어를 먼저 써주는 겁니다. 바로 맞아요. 스쿠터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가 바이크를 사용하면 되겠죠. Let's read. 읽어볼게요. I prefer the scooter to the bike. One more time. I prefer the scooter to the bike. Good. 자, 이번엔 다른 단어를 우리가 사용해 볼게요. 나는 컵케이크보다 도넛을 선호해 입니다. What goes in the first blank? 우리 첫 번째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나요? 맞아. 도넛을 선호해 이기 때문에 도넛을 먼저 써야 되고 두 번째 칸이 컵케이크가 들어가야겠죠? Let's read. I prefer donuts to cupcakes. One more time. I prefer donuts to cupcakes. Great. 두 번째 표현입니다. I'd rather. 자, 여러분 여기서 주어 부분 I'd라는 표현은 I would를 축약한 단어고요. rather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동사 원형이 들어갑니다. 뜻은 나는 차라리 무엇을 하겠다. 혹은 나는 뭐뭐 하는 편이 좋겠다. 여러 가지 이제 고를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하나를 택하는 상황일 때 쓰는 표현입니다. Let's fill in the blank. 나는 차라리 자전거를 타는 게 더 좋겠어 입니다. I'd rather take the bike. 우리 take가 동사 원형이고 자전거 the bike가 뒤에 오죠. Let's read one more time. 한 번 더 읽어볼게요. I'd rather take the bike. I'd rather take the bike. Good. 자, 이번에는 나는 차라리 피자를 먹는 게 더 좋겠어 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먹다 라는 단어 is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pizza를 쓰면 되겠죠. Let's read. 나는 차라리 피자를 먹는 게 더 좋겠어. I'd rather eat pizza. I'd rather eat pizza. Very good. 다음 표현입니다. It's better for. 자, 이번 한 주 동안 선생님 강의를 잘 들었던 친구라면 better라는 단어는 한 번에 알 수 있죠. 우리 배웠죠? 뭐뭐가 더 나은, 더 좋은 이런 뜻이죠. 주어, 비동사, 그 다음에 better for, 그 다음에 명사를 쓰게 되면 무엇무엇은 뭐뭐에 더 좋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빈칸을 채워야겠죠? 그것은 내 둥근 모양에 더 좋아라는 뜻입니다. 내 둥근 모양을 빈칸에 써야 됩니다. 바로 my round shape을 쓰면 되겠죠. Let's read. 문장 읽어볼게요. 그것은 내 둥근 모양에 더 좋아. It's better for my round shape. It's better for my round shape. Great. 자, 이번 문장은요. 걷는 것이 내 건강에 더 좋아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walking이 걷는 것, 그리고 뭐뭐에 더 좋아 라는 표현이 is better for 이고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내 건강, 나의 건강이란 단어를 쓰면 되겠죠? 바로 my health입니다. 읽어볼까요? 걷는 것이 내 건강에 더 좋아. Walking is better for my health. Walking is better for my health. Great work, everyone.

0: It's beat and speed time, everyone. Are you ready to chant along with me? Start the music, please. I prefer the scooter to the bike. I prefer the scooter to the bike. I prefer the scooter to the bike. I'd rather take the bike. I'd rather take the bike. It's better for my round shape. It's better for my round shape. Great work, everyone. It's build up time, everyone. Let's build up on your English skills. We are going to review today's dialogue. 오늘의 대화문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Here wa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죠. What was happening in this picture?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컵케이크하고 우리 도넛 친구가 배달을 이제 갈 상황인데 어떤 배달 수단을 가지고 갈지 대화하는 내용이었죠. 자, 우리 문장을 하나씩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Our first sentence. Do you prefer the scooter or the bike? 어떤 질문인가요? 너는 스쿠터를 선호하니 아니면 자전거를 선호하니? 라는 문장입니다. 아, 두 가지의 선택권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상황이죠? Let's read one more time. 한 번 더 읽어볼게요. Do you prefer the scooter or the bike? Do you prefer the scooter or the bike? Good. 답변 볼까요? I prefer... to, 자, 무엇을 선호한다 라고 얘기하는지 기억하나요? Can you remember it? 맞아요. 바로 the scooter to bike. 즉, 나는 스쿠터를 더 선호해 라는 문장이죠. I prefer the scooter to the bike. It's quicker. 왜 스쿠터를 더 선호합니까? 맞아, 그것은 더 빠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Let's read. 한 번 더 읽어볼게요. I prefer the scooter to the bike. It's quicker. One more time. I prefer the scooter to the bike. It's quicker. Good. 이번에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볼게요. 기말고사라는 단어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Final exam. Final exam. Good. 자, 빈칸에 final exam을 넣어서 읽어볼게요. I prefer homework to a final exam. 자, 이 문장은 어떤 뜻인가요? 나는 기말고사보다 숙제를 선호해입니다. 숙제도 싫지만 사실 기말고사가 더 싫다 이런 표현 아닐까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I prefer homework to a final exam. Great! 자, 다음 문장 볼게요. I'd rather, 자, 나는 뭐뭐 하는 편이 좋겠어 라는 표현이죠. 첫 번째 빈칸엔 어떤 단어가 들어가나요? 맞아요. take the bike 이고요. 두 번째는 it's better for my round shape. 아, 이것은 내 둥근 모양에 더 좋아 라는 표현입니다. 문장 한 번 더 읽어볼까요? I'd rather take the bike. 나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게 더 좋겠어 라는 표현이죠. It's better for my round shape. One more time. 한 번 더 읽어볼게요. I'd rather take the bike. It's better for my round shape. Good. 답변 볼까요? Then roll to the bike. 무슨 뜻이죠? 그러면 자전거에 굴러서 가. 혹은 그러면 굴러서 자전거 쪽으로 가라고 컵케이크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슬쩍 밀고 있네요. 자, 우리 도넛의 답변 볼까요? Wait, I'm a donut, not a wheel. 아, 잠시만, 나는 도넛이야, 바퀴가 아니라고 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Wait, I'm a donut, not a wheel. Very good, everyone.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0: 준비되어 있답니다.
1: That was today's lesson, everyone.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How was it? 어땠나요? 이번 한 주 동안 선생님이랑 comparing things, 이렇게 비교 대상을 쓸 때 쓰는 표현들을 배웠는데요. 오늘은 내가 무엇을 더 선호한다, 더 좋아해 이런 표현을 배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엔 또 무엇을 배우게 될지 기대되는데요. 오늘 배운 표현들 꼭 복습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See you later!
2: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All in One 짜증영어.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1: 얘들아, 오늘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선생님 안 보고 싶었나요?
0: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너무 보고 싶었답니다.
1: 자, 얘들아, 오늘도 선생님이랑 신나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영어 공부할 준비됐어요. 우리 에너지 끌어올려서 열심히 해볼게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얘들아, 오늘 무슨 요일인가요?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That's right! 오늘은 바로 목요일입니다. Today is Thursday. 자, 얘들아, 목요일이 왔으면 거의 이제 주말이 다 왔단 뜻이잖아. 어때요? 기분 좋지 않아요? 자, 목요일은 뭐 하는 날이지? 그렇죠, 말하기, speaking 공부하는 날이에요. 오늘 좀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쌤 아주 기대되는데. 자, 이번 주에 주제가 뭐였더라? 주제는 바로 빠밤! Week 9, let's go to the playground 이었습니다. Playground가 뭐였어? 이제쯤은 알아야 돼. Playground는 노는 땅, 바로 놀이터였지요. 자, 우리 놀이터에 같이 가자가 이번 주에 주제였는데요. 재밌는 얘기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더 재밌을 거야, 얘들아. 그러면은 이번 주에 지문 한번 들어보고 오세요.
2: The playground is fun. It's fun to swing high. Do you want to slide down quickly? We can play on the seesaw together. It's fun to spin on the merry-go-round. Let's climb on the monkey bars too.
0: 잘 들어봤어, 얘들아? 자, 말하기 수업 우리 어떻게 했었지? 우리 요번 주에 지문에서 중요한 패턴 3개, 몇 개요? 3개를 골라서 그 3개의 패턴을 중심으로 우리 공부하는 게 우리 말하기 수업이었죠? 우리 노랗게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잘 기억해둬. 우리 시작해도 될까요? 시작해도 될까요? 그렇다면 Let's begin! 빠밤! 자, 첫 번째 magic pattern은요. 바로 It's fun to 예요. 다시 한번 It's fun to. It's fun to. 딱딱하게 It's fun to가 아니라

마리야, it's fun too. 자,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서 얘기해줘야 돼. It's fun too. 무슨 뜻이냐면, 뭐뭐 하는 것은 재미있어 라는 패턴이에요. 어떤 활동이 재미있을 때, 어떤 활동을 내가 좋아할 때쓸수 있는 패턴이겠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예문에서 보자. 빠밤. 자, 첫 번째 예문은요. It's fun to swing high 였어요. 이거 무슨 뜻일까? 자, 뭐 하는 게 재밌대요? 그네를 높이, high. 그 그네를 높이 타는 게 재밌어요. 입니다. It's fun to swing high. 우리 친구들이 해볼까요? 시작! It's fun to swing high. 자, 따라한 거 맞지? 선생님 혼자 한거 아니지? 자, 두 번째 볼까요? 빠밤. It's fun to play with friends가 나왔어. Play with friends. 한 무슨 뜻일까? Play, 놀다, with, 누구와 함께, friends, 친구죠. 친구와 함께 노는 것은 it's fun. 자, 재미있어요. 라는 문장 나왔네요. 친구랑 함께 노는 것은 재미있어요. It's fun to play with friends. 우리 친구들 잘했지? 시작. It's fun to play with friends. 좋아요. 친구들이랑 노는 거 재밌지? 혼자 노는 것도 재밌고, 그치? 자, 그리고 3번 볼게요. 3번은 빠밤. It's fun to study English. 쌤이 가장 좋아하는 문장이 왔어요. It's fun to study English. 자, 이거 무슨 뜻일까요? 자, it's fun to 하면 뭐뭐 하는 것은 재미있어지요. Study English는 뭐예요? 공부하다잖아, study는. English는 영어. 그래서 영어 공부하는 것은 재미있어요. 라는 문장이잖아. 공감 좀 해줘, 얘들아. 뭐 영어가 어려워도 쌤이랑 크리스티랑 함께라면 재밌지 않아요? 재밌지, 재밌지? 자, 한번 해볼게요. It's fun to study English. 우리 친구들 잘해? It's fun to study English. 고마워.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엔 우리 친구들 차례예요. 우리 친구들은 뭐할때 가장 즐거워요? 뭐할때 즐거워요? 자, 문장 넣어서 만들어 볼게요. 단어 넣어서. 시작. It's fun to.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 읽을 때, 책을 읽을 때 가장 재밌어요. It's fun to read a book가 되겠고, 선생님, 저는 수영할 때 재밌어요. It's fun to swim. 이러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만들어 볼래? 시작. It's fun to. 잘했어, 우리 친구들. 자, 그럼 두 번째 가도 될까요? 자, 두 번째는요. 빠밤. 오! Do you want to? 나왔네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이거 알려줬는데. 우리 do you want to 하면 생각나는 거 있지 않아, 얘들아?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우리 맨날 불렀던 거 있잖아. 한 5,500번 부른 거.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자, do you want to 하면 무슨 뜻이에요? 자, 너는 뭐뭐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너는 뭐뭐 하는 거 좋아해? 너는 뭐뭐 하는 거, 뭐뭐 하고 싶니? 라고 할때 물어볼 수 있는, 쓸수 있는 패턴이겠죠? 자, 다시 해볼게요. Do you want to? Do you want to? 할 때, 따라라라, 이 음으로. 시작! Do you want to? Do you want to? Okay, 좋아요. 우리 예문에서 볼까요? 자, Do you want to slide down quickly?가 나왔네. Quickly가 무슨 뜻이야? 빠르게란 뜻이죠. 그래서 너는 빠르게 미끄럼틀 타고 싶니? 그쵸? Do you want to slide down quickly? 이렇게 보면은 Do you want to는 뭔가 상대방이 뭘 하면 좋니라는 문제니까, 뭐 패턴이니까 상대방한테 약간 제안하는 느낌도 있겠어요, 그쵸? Do you want to slide down quickly? 우리 친구들 잘해? Do you want to slide down quickly? 잘했어요. 두 번째 가볼까요? 빠밤. Do you want to play on the swing? 이거 무슨 뜻일까? Play on the swing. 그네 타고 놀자라. 놀다란 뜻이죠? 그래서 너는 그네 타면서 놀고 싶니? 라는 문장입니다. 자, 다시 해볼게. Do you want to play on the swing? 우리 친구들 잘해? Do you want to play on the swing? 잘했어요. 마지막 볼까요? 마지막은
Do you want to play tag? 나왔어. 태그라는 단어 조금 처음 들어본 친구들 있을 것 같아. 태그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노 태그예요. 태그 게임이야. 나 이렇게 탁 치고 막 달려가는 게임 있잖아. 그게 얼음땡도 태그고요. 자, 그래서

너 얼음땡 하고 싶니? 무궁화꽃이 하고 싶니? 할 때, Do you want to play tag? 할수 있습니다. Tag는 이렇게 딱 치고, 술래를 딱 치고 막 달려가는 게임, 오케이? 자, 우리 친구들이 해보세요. Do you want to play tag? 잘했어, 얘들아. 자, 그러면은, 요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너 뭐뭐 하고 싶니? 너 뭐뭐 좋아하니? 너 뭐뭐 하고 싶니? 라고 할때쓸수 있는 패턴. Do you want to 써서 문장 만들어 보세요. 시작. Do you want to? 응응. Do you want to? 응응. 상대방한테 제안하는 거지? 너 뭐뭐 하고 싶니? Do you want to? 응응. 잘했습니다, 얘들아. 자, 그러면서 한번 볼게요. We can 나왔어요. We can. We can. 이건 뭘까요? 우린 뭐뭐 할수 있어 라는 패턴인데, 방금 전에 do you want to는 상대방한테 너 뭐뭐 하고 싶니? 너 뭐뭐 하고 싶니라고 물어본 패턴이었으니까 너한테 제안하는 거죠. 근데 we can은 우리가 함께 할지 않을래? 라고 제안하는 패턴이에요. We can. We can. Okay. 자, 그럼 예문에서 봅시다. We can play on the seesaw together. 이거 무슨 뜻이야? We can play. 우리는 seesaw에서 함께, together. 함께 놀수 있어. 라는 문장이에요. 우리는 함께 시소 탈수 있어. We can play on the seesaw together. 친구들 잘해? We can play on the seesaw together. 잘했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We can eat ice cream together. 아, 이 문장 좋다, 얘들아. 자, ice cream. 우리 다 알죠? ice cream. together는 함께잖아. 우리는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어요. 얘들아,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We can eat ice cream together. 자, 제안하는 거지, 친구한테. 자, 우리 친구들 잘해. We can eat ice cream together. 좋아요. 우린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수 있어. 자, 3번 볼까요? 이건 뭘까? We can play games at the playground. 이것도 제안하는 거지? 우리는, 뭐예요? Play games. 게임을 하다. At the playground. 놀이터에서. 우리는 놀이터에서 play games. 게임을 할수 있어요. 라는 문장이죠. We can play games at The playground. 우리 친구들 차례. We can play games at the playground. 잘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친구들은 누구한테 뭘 하자고 제안하고 싶어요? We can. 우리 뭐뭐 할수 있어. 자, 문장 만들어 보세요. We can. 우리는 읽을 수 있어. 하면은 We can read. 우리는 영어 공부할 수 있어. We can study English. 이렇게 되겠죠? 한번 다시 해봐. 시작. We can. We can.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그렇다면 이번엔 chant를 해볼게요. 신나게 할 준비 됐지요? 자, 얘들아,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chant 타임이 왔잖아요. 선생님 혼자 부르게 하면 안 돼. 같이 신나게 불러줘야 돼. 준비됐죠? Drop the beat. It's fun to, it's fun to. It's fun to swing high. Do you want to? Do you want to? Do you want to? Do you want to? Do you want to slide down quickly? Do you want to slide down quickly? We can, we can, we can, we can. We can play on the seesaw together. We can play on the seesaw together. Great job! Excellent! 자, 우리 친구들 바로 퀴즈 타임 들어가 볼게요. Number one. 그네에서 노는 건 재미있어요. 나왔어. It's fun to play on the 자, 뭐뭐 하는 건 재밌어요 할 때는 It's fun to 패턴이었죠? 자, 그네가 영어로 뭐였지? 그렇죠, swing이었죠? 그래서 It's fun to play on the swing. 잘했습니다. 자, number two 갈게요. 미끄럼틀을 타고 싶나요? 나왔어. Do you want to slide down the 나왔네. 자,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미끄럼틀이 영어로 slide였죠? 그래서
Do you want to slide down the slide? 하면 미끄럼틀을 타

0: 보고 싶나요? 문장 완성되죠? 자, 3번 갈게요. 우리는 친구들과 게임을 할 수 있어요. We can 할 때는 우리 뭐뭐 할 수 있어요. 였지요? Play games with our 누구랑 논다고요? 친구들이죠. 친구들은 영어로 friends죠. 그래서 we can play games with our friends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에 듣고 따라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It's fun to swing high. Do you want to slide down quickly? We can play on the seesaw together.
0: Okay? Bye-bye. Butterfly.
2: Kidari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3: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4: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2: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3: 로봇카풀이랑 꼭꼭 약속!

어투웨어 선생님은 여러분을 문법의 지니어스로 만들어드립니다. 지니쌤 유지인 선생님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동사 메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때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다시 한번 쭉 읽어보니까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조금 어려웠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또 열심히 공부할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지난 시간의 핵심 내용 여러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퀴즈를 통해 복습해봅시다. 퀴즈 주세요. Question number one. 첫 번째 문제입니다. The package arrived today. 그 소포는 오늘 도착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A. Not may. B. May not. C. Don't may. 자, 우리 친구들,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3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3, 2, 1. 정답은요? 바로 B의 may not이 와야겠죠, 우리 친구들. The package may not arrive today 하면 그 소포는 오늘 도착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라는 추측의 부정 의미로 해석했어요. Not may 아니고요. Not은 항상 조동사 뒤에 졸졸 쫓아옵니다. 그 다음 C에 don't may. Don't는 우리 일반 동사를 부정하는 표현이죠. 따라서 조동사의 부정은 may not 이렇게 써줍니다. The package may not arrive today 하면 정답입니다. 두 번째 문제 바로 갈게요. Question number two.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해석에 맞는 문장은 무엇일까요? 해석 읽어드릴게요. 오늘 오후 늦게 비가 내릴지도 모른다. 비가 내릴지도 모른다. A. It may rain later this afternoon. B. It will rain later this afternoon. C. It won't rain later this afternoon.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3, 2, 1. 정답은요? 그렇죠. A에 It may rain later this afternoon. 이렇게 해야겠죠. 해석에 보면 비가 내릴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추측하는 거예요. B번처럼 It will rain 하면 오늘 비가 올 거야 라는 미래 표현이죠. 오늘은 비가 올 것이다. 확신하는 내용이 아니라 내릴지도 몰라요. 추측이니까 A처럼 may라는 조동사를 넣어주면 정답입니다. 마지막 3번 문제 볼게요. Question number 3. 3번 문제입니다. 다음 문장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무엇일까요? 문장은 May the guest stay here? 입니다. 자, 해석을 찾아볼게요. A. 그 손님들이 여기 머물 예정인가요? B. 그 손님들이 여기 머물렀나요? C. 그 손님들이 여기 머물러도 될까요? 맞는 해석을 한번 골라볼게요. 친구들, 3, 2, 1. 정답은요? 네, 바로 C에 그 손님들이 여기 머물러도 될까요? 입니다. 허락을 구하는 표현이죠. A처럼 머물 예정인가요? 물어보려면 예정, 미래를 나타내는 will을 써야 되고, 머물렀나요? 이건 과거니까 did를 써야겠죠. 우리 may는요, 머물러도 될까요? 아주 공손하게 묻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C. 그 손님들이 여기 머물러도 될까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세 문제 모두 잘 풀어보았나요? 잘했어요. 자, 그럼 오늘 수업 한번 넘어가 봅시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동사 may고요. 5월을 뜻하는 may 아니었고요. may가 의미하는 거두 가지 있었죠, 우리 친구들. 자,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그렇죠. 추측, 무엇무엇일지도 모른다 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맞아요. can이랑 똑같은 의미였어요. 무엇무엇을 해도 된다라는 허가의 표현이요. 자, 이두 가지를 우리가 문장 속에서 그 문맥에, 상황에 어울리게 한번 잘 해석해 보자고요. 자, 그럼 넘어갑니다. 오늘의 스텝 업 시작할게요. 네, 교재 60쪽에 스텝 업! 첫 번째 지문 같이 봅시다. 아래 그림을 보니까요, 오, 어때요? 남매인가요? 네, 이두 친구가 레몬을 먹고, 오, 너무 신 표정을 짓고 있어요. 뭔가 레몬 신맛에 대한 내용일까요? 네, 한번 읽어봅시다. Some foods used to taste bad. 자, some 하면 어떤, 우리 친구들, food 하면 우리가 보통 그냥 food, 음식 전체라고 많이 썼었는데, 여기서는 food 뒤에 s가 보이네요. 이렇게 food 뒤에 s가 와도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여러 종류의 음식들, 이런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어떤 음식들은 used to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무엇무엇이었다, 무엇무엇 하곤 했다라는 과거의 상태, 과거의 습관을 이야기하는 표현이에요. used, 여기 d가 붙어서 과거형이 됐는데, 원래는 used to, I used to go school. 이런 식으로 나는 학교를 가곤 한다. 이렇게 used to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d를 붙여서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어떤 음식들은 taste bad, taste, 여기 맛이 나다인데, 뒤에 bad가 있잖아요. 나쁜 맛이 난다. 즉, 맛이 없다는 거죠. 어떤 음식들은 맛이 없었습니다. 맛이 없곤 했어요. But now they may taste better. 그러나, now, 지금은요, 이제 그들은 여기 나왔죠. May 등장했네요. Taste, 맛이 나단데, 맛이 날지도 모릅니다. 추측이죠. 맛이 날지도 몰라요. 어떻게? Better, 더 나은 맛이 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더 맛있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런 뜻이죠. Why is that? 그것이 왜일까요? 왜 과거에는 맛이 없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맛있게 느껴질까요? 여러분 그런 음식이 있나요? 과거에는 맛없어 했는데 요즘 다시 먹어보니까 맛있네. 선생님은요, 대표적으로 더덕 무침을 과거에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 특유의 향도 싫고, 먹으면, 맛이 없어! 그랬는데요, 요즘은 없어서 못 먹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음식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음식의 맛은 그대로일 텐데, 왜 내가 다르게 느낄까?
Why is that? 자, 그 뒤에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You have tiny taste sensors on your tongue. 당신은 have,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tiny. tiny 지난 유닛에서도 나왔었는데요. small보다 더 작은 표현이에요. 아주 작은 taste sensors, 미각 센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on your tongue. 당신의 혀 위에요. 자, 혀, tongue인데요. 여러분 이걸 보고 tongue 이렇게 발음하시면 안 됩니다. tongue.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tongue, 혀라는 뜻이에요. 아, 당신은 아주 작은 미각 센서들을 이 혀에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이 단맛, 쓴맛, 짠맛, 신맛, 또 마지막 감칠맛까지 느끼는데 그 혀에 있는 작은 미세한 그 센서들이 단맛이 들어오면 아 다다, 달다 이거를 그 센서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They change every 10 to 14 days 라고 나왔죠. 여기서 day는 무엇을 가리키겠어요? 그렇죠. 앞에 있는 이 tiny taste sensor를 가리키겠죠. 아주 작은 이 미각 센서들은요. 그들은 change, 바뀝니다. 변합니다. Every 10 to 14 days. Every 하면 우리 친구들이 모든이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 뒤에 이렇게 날짜들이, 날들이 나오면 얼마마다라고 해석해요. 그들은 변합니다. 10에서 14일마다 변합니다. 그 미각 센서들이요. 그냥 처음에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그 미각 센서들이 평생 가는 게 아니라요. 10에서 14일마다 그 주기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네. New sensors may react differently to the same food. 아, 여기 이제 이유가 슬슬 드러나네요. New sensors.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센서들이 바뀌어서 새롭게 나온 그 새로운 센서들은요. may 등장했지요. may react. react 하면 어떤 것에 반응하다라는 뜻이에요. 반응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 새로운 센서들은 반응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differently. 자, 여기 보시면 differently, 다르게 라는 뜻이에요. different 까지면 다른이라는 형용사잖아요. 그런데 뒤에 ly가 붙어서 다르게 부사의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react를 꾸며줘요. 다르게 반응할지도 모릅니다. 어디에? to the same food. 같은 음식에 그 센서들이 다르게 반응할지도 몰라요. 10일 전에 있던, 원래 있던 그 센서는 선생님이 생각했던 그 더덕무침에 아, 맛없어 라고 반응을 했다면 새롭게 생겨난 그 센서들은 오, 맛있는데? 이렇게 다르게 반응할지도 모른다 라는 뜻이에요. If you're sick, your taste sensors may change too. 자, 여기 나왔네요. If 하면 만약 뭐뭐라면 이란 뜻이죠. 뒤에 나온 you are sick. sick, 아픈이죠. 만약에 당신이 아프다면 your taste sensors, 당신의 이 미각 센서들은요, may change, 여기 또 may가 나왔죠. change, 바뀔지도 모릅니다. 역시나. 아, 이렇게 주기별로 한 번씩 그 센서들이 바뀌는데 당신이 아프면 아플 때 또 그 센서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 공감이 되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도 원래는 이 떡볶이 치킨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왠지 아프면 아이, 떡볶이, 달콤한 떡볶이를 먹어도 왠지 쓰게만 느껴지고 고소한 치킨을 먹어도 왠지 맛없게만 느껴지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게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아플 때는 이 미각 센서들이 바뀌어서 맛이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선생님의 미스터리가 풀렸네요. As you get older, fewer sensors grow back. 자, 여기서는 as를 무엇무엇 하면서, 무엇무엇 하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뒤에 you get older 있지요. get older 하면 이렇게 나이가 더 들다예요. old 하면은 늙은, 나이가 든 이란 뜻인데 뒤에 er이 붙으면 더 무엇무엇한 이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더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해석합니다. 더 나이가 들면서 fewer sensors grow back. few 하면 우리 친구들 적은이란 뜻이에요. 적은. 근데 뒤에 er이 붙어서 더 적은이라고 쓰였겠죠. 더 적은 센서들이 grow back. 다시 자라납니다. 네. 나이가 들면 센서들이 원래 여러분이 어렸을 때, 젊을 때는 센서들이 100개, 200개씩 자라났다면 나이가 들수록 50개 자라나다가 10개 자라나다가 이렇게 더 적은 수의 센서들이 자라납니다라는 뜻이겠지요. So, enjoy different foods while you can. 그러니까요. 그래서 enjoy. 자, 이렇게 동사로 문장 시작됐네요. 즐기세요. 라는 명령문이죠. 자, 여러분 즐기세요. Different foods. 다른 음식들을요. While you can. 당신이 그렇게 할수 있는 동안에.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을 뜻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할수 있는 동안 새로운 다른 음식들을 마음껏 즐기세요. 라는 뜻이 되겠네요. 네, 우리 친구들, 선생님보다 여러분이 어떤 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 훨씬 더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왜냐? 여러분은 선생님보다 덜 올드하니까요. 더 많은 미각 센서들이 자라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작년에는 이 더덕무침 혹은 어떤 생선을 싫어했는데 지금 다시 먹어보면 또 다르게, 맛있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음식 원래 싫어해. 에, 안 먹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도전해보세요. 여러분은 아직 영하기 때문에 새로운 미각 센서들이 많이 많이 자라나서 더 다양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enjoy 즐기라고 했죠? 네, 여러분 편식하지 말고 다양한 음식 많이 많이 맛보도록 합시다. 네, 이 지문 열심히 읽었으니까요. 그 속에 숨은 grammar point 한번 짚어볼게요. grammar point 오늘 세 가지 나왔네요. 첫 번째는 May taste better. Taste better 하면 더 맛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앞에 may가 붙어서 더 맛있을지도 모른다. 추측이죠. 자, 여기 옆에 추측 적어줄게요. 아, 추측 의미로 쓰였구나. 두 번째, may react differently. 자, differently 하면 부사가 됐죠. 다르게 반응할 지도 모른다라고 쓰였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추측이네요. 아하, 세 번째도 한번 봅시다. Taste sensors may change. 그 미각 센서들은 change, 바뀔지도 모릅니다. 바뀔지도 몰라요. 마찬가지로 추측으로 쓰였어요. 네, 여러분 처음에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아, 이땐 추측이구나, 아, 이땐 허가구나 표시하면서 읽어놓으면 다음번에 여러분이 복습할 때 빠르게 넘겨보면서 확인하기 쉽겠죠? 그래서 오늘 grammar point 세 가지는 모두 추측의 의미로 쓰였네요. 무엇무엇 할지도 모른다 이런 뜻으로요. 좋아요.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1번 문제. 글에 밑줄 친 Why is that? 왜 그럴까요? 그것의 이유는 뭘까요? 있었죠. 그것에 대한 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골라보래요. 한번 지문 다시 봅시다. 우리가 아까 여기에서 Why is that? 있었어요. 앞에 내용이 But now they may taste better. 그러나 과거에는 맛이 없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맛이 있을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자, 정답 찾아봅시다. 왜 과거에는 맛없었다가 현재 다시 먹어보니까 맛있을까요? 1번, 미각 센서들이 바뀌기 때문에. 맞나요? 미각 센서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정답인데요. 나머지 두 개도 볼게요. 미각 센서들의 수가 늘기 때문에 수가 늘어나나요? 네,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미각 센서들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마찬가지로 없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1번에 1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 문제. 미각 센서들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봅시다. 1번. 불규칙한 주기로 바뀐다? 불규칙했나요? 어떨 때는 하루 만에 미각 센서가 바뀌고, 어떨 때는 한달 만에 바뀌고, 불규칙했나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항상 10일에서 14일 주기로 바뀐다. 10 to 14 days. 기억나죠? 자, 2번. 몸이 아파.

아플 때 변할 수 있다. 몸이 아플 때, if you are sick, 그렇죠. 당신이 아플 때도 바뀔 수 있다고 했습니다. 좋아요. 3번. 나이가 들수록 다시 자라는 수가 준다. 슬프게도 맞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시 미각 센서들이 자라나는 수가 줄어든다고 했어요. 따라서 2번의 정답 1번 체크해 주세요.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까요? 교재 61쪽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니까요. 어떤 학생이 아주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이러고 있는 친구 없지요? 안 됩니다. 지금 뒤에 너무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남았어요. 우리 친구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선생님이랑 집중해 봅시다. 읽어볼게요. Sometimes you feel sleepy in the afternoon. 네, 지금 sleepy한 친구가 있는 건 아니겠지요? Sometimes, 가끔, 때때로 라는 뜻이죠. 당신은 feel, 느낍니다. 무엇을? sleepy, 졸림을 느껴요. 졸리다고 느낍니다. 언제? in the afternoon, 오후에요. 여러분, 특히 점심 먹고 나서 5교시, 6교시 하다 보면 졸리다고 느낀 적 있지 않나요? 네, 선생님도 교실에서 보면 안타깝게도 이게 점심 먹고 와서 이렇게 꾸벅꾸벅 조는 친구들이 보여요. 네, 여러분도 그런 거를 한 번쯤은 느껴봤을 거라 생각해요. And you may doze off. 자, doze off 하면요. 꾸벅꾸벅 졸다라는 뜻이에요. Doze off, 꾸벅꾸벅 졸다라고 그 교재 밑에 써 있죠. 그리고 당신은 졸지도 모릅니다. May 추측이죠. 당신이 오후에는 졸려서 꾸벅꾸벅 졸지도 몰라요. But sleep may during class. 그러나 during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무엇 무엇 동안이잖아요. while이랑 비슷한 의미긴 한데요. during은 뒤에 이렇게 명사가 옵니다. 우리 친구들. during class 하면은 수업 시간 동안 여러분 아무리 졸려도 졸면 안 됩니다. 자면 안 됩니다라는 뜻이 들어가야겠죠. may가 있고 sleep이 있는데 우리 이따 문제 풀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나 수업 시간엔 자면 안 됩니다. That is why some schools have special nap rooms or nap capsules. 자, 여기 that is why라는 표현이 보이는데요. That is why 하면 이 앞에 있는 내용이 뒤에 있는 내용의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무엇의 이유입니다. 무엇의 이유냐면 some schools, 어떤 학교들이 have,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무엇을요? Special nap rooms or nap capsules. Special, 아주 독특별한 nap 하면 낮잠이에요. 특별한 낮잠 방들, 그러니까 낮잠을 잘수 있는 방들을 뜻하겠죠. 혹은 낮잠 캡슐, 캡슐들을요. 어떤 캡슐, 이렇게 작은 캡슐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낮잠을 잘수 있나 봐요. 어떤 학교들은 이런 낮잠 방이나 낮잠 캡슐들을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왜냐? 학생들이 너무 졸린데 수업 시간엔 자면 안 되니까요. 다음 봅시다. You may take short naps during lunchtime. 당신은요, take naps. 자, 이렇게 take a nap 하면 낮잠을 자다라는 뜻이에요. nap은 항상 이렇게 take라는 동사랑 같이 붙어 다닙니다. take a nap, 낮잠을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 short이 들어갔잖아요. 짧은 낮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잘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main은 추측이 아니라 허가예요. 여러분, 이런 특별한 방도 있고 캡슐도 있으니까 낮잠 잘수 있어요. 허가해 주는 겁니다. 언제요? During lunchtime. 점심시간 동안에요. 수업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점심시간에 짧은 낮잠을 잘수 있어요. Other schools have죠. Other schools have cool desk and chairs. 다른 학교들은요,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Cool desk and chairs. Cool 하면 우리 친구들 차가운이란 뜻도 있지만 멋진이란 뜻도 있어요. Oh, that's very cool 하면 그거 진짜 멋지다 이런 뜻입니다. 멋진 책상들과 의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멋질까요?
they can turn into bad.

여기서 말하는 they는 앞에 있는 이 데스크와 체어를 가리키겠지요. 그것들은 turn into 하면 무엇 무엇으로 변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앞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can이 보이시죠? 변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나타내요. 무엇으로? bed. 침대로요. 오, 책상이랑 의자가 침대로 변할 수 있대요. That's very cool. 아주 멋진데요. Taking a short nap can help you do better at school. 자, 여기 문장, 동사 뒤에 ing가 붙으면 무엇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Taking a short nap. 짧은 낮잠을 자는 것. 이렇게요. 자, 이 문장의 주어는 taking a short nap. 그 뒤에 can help. 도움을 줄수 있어요. 여기도 can이 보이시죠? 당신을 do better at school. 학교에서 더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 낮잠의 중요성을 강조한 질문이었네요. 여러분, 졸리면 참지 마시고요. 잠깐이라도 짧은 낮잠을 청해보세요. 그럼 아마 재충전이 돼서 더 집중도 잘하고, 네, 더잘 생활할 수 있게 될 거예요. Grammar point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you may doze off. doze off 하면 깜빡 졸다인데요. 앞에 may를 넣어서 당신은 깜빡 졸지도 모릅니다. 추측이죠. 두 번째, may take short naps. 짧은 낮잠을 잘수 있습니다. 허가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문제 풀어봅시다. 글의 괄호 안에 주어진 말을 이용하여 다음 우리말에 맞게 영어로 쓰세요. 아까 괄호 안에 있었죠? sleep이랑 may가 있었는데 한번 조합해 볼까요? 수업 중에 자면 안 된다. you. 그 다음에 자면 안 된다니까 may에 부정 써야겠죠? you may not sleep. 자면 안 됩니다. during class 라고 써주면 되겠죠? 두 번째, 학교에서 학생들이 낮잠을 잘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낮잠을 잘수 있는 공간? 맞죠? nap room, nap capsule 있었습니다. 두 번째, 특별한 수업 방법 및 내용? 이거는 아니었어요. 이런 내용은 없었고요. 3번, 침대로 변하는 책상과 의자. cool desk and chairs 나왔었죠? 맞습니다. 따라서 2번의 정답, 2번 체크해 볼게요. 자, 지문 두 가지 모두 읽어봤고요. It's time to wrap up today's class. 오늘의 수업 마무리하러 가봅시다. 네, 오늘의 수업 마무리는요. 선생님이 준비한 퀴즈입니다. 생활 속 매일을 찾아라입니다. 자, 이 매일이라는 친구 생활 속에서 어디 숨어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장에서 may의 용법은 무엇일까요? 추측일까요? 허가일까요? 맞춰보는 거예요. 우리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 할것 같아서 선생님이 퀴즈로 준비했어요. You may watch TV if you finish your homework. 자, 이런 말 여러분 실생활에서 많이 들으죠? 나 듣고 있지요? 네. 당신은, 너는 watch TV. TV를 볼수 있어. If you finish your homework. 너의 숙제를 끝내면. 무엇일까요? 둘 중에서 이 메이의 용법은? 그렇죠. 허가였습니다. TV를 봐도 돼. 너는 TV를 볼수 있어. 만약 너가 finish your homework. 숙제를 끝낸다면. 자,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메이 친구를 찾아보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이 문장에서 메이의 용법은 무엇일까요? It may taste better. It may taste better.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해석하기 전에 먼저 추측인지 허가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추측일까요? 허가일까요? 정답은요? 그렇죠. 추측이었습니다. 한번 해석해 볼게요. It may taste better. 그거 taste better. 맛이 더 나을지도 몰라. 이렇게겠죠. 그것은 맛이 더 나도 돼. 나도 됩니다. 더 맛있어도 됩니다. 이런 허가는 어울리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이 문장은 추측으로 쓰였어요. 한번 먹어봐. 한번 먹어봐. 다시 한번 먹어보면, It may taste better. 더 맛있을지도 몰라. 이렇게요. 좋습니다. 마지막 문제 볼게요. 이 문장에서는 메이의 용법이 추측의 부정일까요? 혹은 금지일까요? 자, 문장.
You

may not leave until the bell rings. You may not leave until the bell rings. 자, 아마도 학교에서 여러분 선생님한테 이런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You may not leave until the bell rings. 그 벨, 종이 울릴 때까지 너는? 자, 그렇죠. 정답은 금지였습니다. May not leave. 나가면, 떠나면 안 됩니다. 이런 뜻이죠. 떠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면 너무 부자연스럽죠? 여러분, 이 문장에서는 당신은 이 종이 울릴 때까지 나가면 떠나면 안 됩니다. 라고 금지하는 표현이었어요. 자, 어때요? 연습을 좀 더 해보니까 아, 이 문장에서는 추측이구나, 허가구나, 금지구나 조금 이해가 되시죠? 어우, 너무 훌륭해요.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문제 3번까지 모두 잘 풀어봤어요. 혹시 헷갈렸다면 다시 한번 돌려서 복습해봅시다. 오늘 문법 능력 올리기 미션이에요. 조동사 may를 활용해서 학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나 부탁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물어보는 표현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may를 활용해서 많이 많이 자유롭게 적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초등 영문법 독해의 힘을 키우는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여전히 선생님 똑같이 강조합니다. 복습 너무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관계 영어 해볼 텐데요.
1: 네.
0: 자, 친구의 친구가 궁금해. 라고 해서 동네에서 친구의 친구를 뭐 아는 그런 situation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1: 약간 관심이 생기는 건가요?
0: 약간 로맨틱하게 변할 수도 있고요.
1: 이성으로서?
0: 뭐 그러기에는 지금 뭐 초등학교 때 알던 친구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1: 예.
0: 이러다가 친구끼리 오히려 더 친해질 때가 있어요.
1: 맞아요.
0: 그렇지 않아요?
1: 네. 잠깐만, 내가 들어갈 공간이 없네.
0: 맞아요.
1: 너네 둘이 이렇게 친해졌다고 하면서 약간 또 질투도
0: 약간
1: 나요.
0: 약간 질투도 생기거든요.
1: 맞아요.
0: 자, 이런 시츄에이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할게요. 미션 공개!

0: 아이, 첫 번째 미션은요. 우리 같은 초등학교 다녔어. 라고 할 겁니다. 어디에 다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초등학교는 당연히 스펠링도 알아야 되겠죠. 그쵸?
1: 그쵸, 그쵸.
0: 아이, 두 번째 미션은요. 너희 둘도 잘 어울려 지낼 것 같은데. 요때까지는 둘이 친해질지 몰랐던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예, 어쨌든 뭐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면
0: That's
1: 좋으니까라는
0: right.
1: 의미로 그냥 이렇게 소개시켜 준 거죠.
0: 그렇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친구의 친구를 더 깊게 만나러 한번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짜잔!
1: 도전!
2: How do you know that guy?
1: That guy? You know?
2: How do you know that
1: How do
2: guy?
1: you? 아, 내가 어떻게 아냐고?
2: How?
1: 이렇게 우리 같은 초등학교 다녔어. 우리 같은 초등학교.
2: Sorry.
1: When we were young,
2: Young.
1: same school.
2: Oh,
1: Yes.
2: elementary. Oh,
1: 그거.
2: same
1: Same
2: school
1: school.
2: when you were young.
1: Yeah.
2: I think I've seen him around.
1: No? Around?
2: Yeah, I think I've seen him around here and
1: 아,
2: there
1: 둥글게
2: sometimes.
1: 둥글게 둥글게
2: Sorry?
1: around? 둥글게
2: Here
1: 둥글게.
2: and there
1: Here and there. You
2: sometimes.
1: see?
2: Maybe last week, 2 weeks

0: 너는 둘도 되게 잘 어울려 지낼 것 같은데? 너희 둘도 잘 어울려 지낼 것 같아.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
1: 파이팅.
0: 노노노노노. 저기 him, you and close.
1: Close?
0: Be close.
1: I don't know him.
0: 아니, 앞으로. Future. In the future.
1: In the future? Really?
0: 친구해. Let's be friend.
1: Me? You think so?

0: 자, 어찌됐든 내용 자체에 우리가 쓸 수 있는 패턴들이 너무나 많이 오늘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흡수해 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How do you know that guy?
2: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1: I think I've seen him around.
2: I think you two will get along well.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3: 네.
0: 자, 일단 우리 첫 문장 볼게요. 어, 너 저 남자애 어떻게 알아?
3: 오. 그쵸. How do you know? 어떻게 알아, 너?
0: 어떻게? 넌 아니.
3: 너 알아? 저 남자애네요.
0: 남자애를.
3: 그럼 남자애, that a boy 할게요. 저 소년, 남자. Yes.
0: Okay, 자. How, 어떻게, do you know, 너는 아니, that boy를, 어, boy도 가능은 해요. 자, 그런데, guy로 가겠습니다.
3: 아, guy.
0: 이게 boy하고 guy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네. 근데 진짜 우리는 왜 boy 하면 소년 이런 느낌 있잖아요.
3: 조금 어린 친구에게?
0: 맞아요. 아. That's right. 그래서 근데 꼭 그게 boy가 무조건 자기보다 한참 어려야 된다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보통 또래들끼리 얘기할 때는 guy를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어, 의문문이 나왔죠. 의문사가 나왔습니다. 바로
3: how.
0: 자, how라고 하는 거 뭐 물어보는 거라고 했었죠?
3: 어떻게?
0: 어떻게. So,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네. 뭐 상태를 물어보는 게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맥락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너 어떻게 알아? 어떤 식으로 알게 된 거야?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러분 의문사 뒤에는 어순 항상 뭐라고 그랬죠?
3: 의문문.
0: 의문문 뒤에는 질문이 가야 돼요.
3: 질문.
0: Right? 평소문이 가면 안 됩니다.
3: 네.
0: 그렇죠? Right? So you know 이런 평소문이 가는 게 아니라 do you know
3: 아하.
0: 이렇게 질문이 항상 어순이 완성이 돼야 돼요.
3: 네.
0: So 우리 how 뒤에 질문 어순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왕초보 영어에서 의문사로 시작을 해서 문장을 이어가는 걸 엄청 많이 해봤기 때문에
3: 아마 단련이 좀 되계실 것 같아요.
0: 꽤나 많이 트레이닝이 되셨을
3: 네.
0: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도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는 거 아시죠?
3: 그럼요.
0: 반복을 계속할 거기 때문에 자, how, 어떻게, 뭐뭐뭐야 정도의 느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 같은 거
3: 소프트웨어
0: 어 설치하는 거 영어로 뭔지 아세요? 설치하다?
3: 설치하다? 픽스.
0: 아, 그거는 고치는 겁니다.
3: 고치는 것도 설치 아니에요?
0: 아, 그거 아니에요.
3: 아.
0: install이라고 해요.
3: 와.
0: install.
3: 인스톨?
0: 예.
3: 그 어디 브랜드 이름 아닌가요?
0: 아닙니다. 인스톨. 인스톨. 자, 그러면은 제가 그거 어떻게 설치해요?
3: 네.
0: 제가 어떻게 그거 설치해요? 인데요.
3: How do I install?
0: 어, 그것.
3: It.
0: It. Oh, very nice. Oh, not bad, not bad, right? So, how do I install it? Right? So, do I install it? 이거 질문 어순이죠?
3: 네.
0: 제가 그걸 install 하나요? 이기 때문에 그 앞에 how만 붙인 겁니다. Very nice. 자, 이번에 과거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3: 네.
0: 뭔가를 알아내는 거 영어로 뭔지 아세요?
3: 알아내다.
0: 물건 찾아내는 건 뭐예요?
3: 물건 찾아내는 거는 어? find.
0: Find, right?
3: 예.
0: 그런데 그 뒤에 뭔가를 붙이면 사실을 알아내다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3: 어? Look into?
0: 아, find look? 뒤에 뭐만 넣으면 돼요.
3: Find out.
0: 오, 나이스.
3: 다 갖다 붙여봐요.
0: 아, 다 붙여봐요. 네. 자, find out이 알아내답니다.
3: 네.
0: 너 그거 어떻게 알아냈어? 비밀로 하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너 그거 어떻게 알아냈어?
3: How did you find out it?
0: 어, 오케이. 용어는 find out만 해도 되고요. Find it out. 뭔가
3: it out.
0: 목적을 넣어도 되고요.
3: 아, 가운데
0: 괜찮아요?
3: 들어가야겠군요.
0: 어, 괜찮아요. Right. 자, let me show you. So, 이왕이면 오늘 install, 설치하다.
3: 네.
0: 그리고 find out, 사실을 알아내다까지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알아두면.
3: Yes.
0: 그런데 이것을 알더라도 이걸 질문 어순으로 쓸 수 없으면 안 되겠죠.
3: 네네.
0: Right? So, You found out이 아니에요. 평소문이 아니라 Did you find out? 넌 알아냈니? 라는 질문으로 이어가 줬습니다.
3: 네.
0: You guys, 같이 읽어볼게요. How do I install it?
3: How do I install it?
0: How did you find out?
3: How did you find out?
0: 자, 이번에는 너 어떻게 알아? 저 남자애를. 자, 볼게요. How do you know that guy?
3: How do you know that guy?
0: Alright.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미션 문장인데요. 아, 우리 같은 초등학교 다녔어.
3: 오.
0: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3: We went to the same 초등학교. 그쵸?
0: 우리는 갔죠.
3: 우리는 갔다 같은 초등학교를.
0: Yes.
3: 예. 또 여기 초등학교 나와야 되는데.
0: 초등학교 여러분 기대해 보겠습니다. 스펠링.
3: 아, 제가 초등학교를 알긴 알아요.
0: 오케이. 예.

0: 킨들가튼이 그 저기 유치원.
1: 오케이.
0: 예.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가 저기 엘리멘터리.
1: 호호.
0: 엘리멘터리. 그다음에 스쿨까지죠.
1: 오호호.
0: 예. 여기까지입니다.
1: 긴 것을 뭔가 느낌을 받았어요. 오케이.
0: 아,
1: 좋아요.
0: 힘드네요.
1: 자, elementary school. 지금 보시는 분들도 잠깐만. 저게 맞나? 내가 쓴
0: 그러게요.
1: 게 맞나? 엄청 고민이 되실 것
0: 아, 이렇게
1: 같은데요.
0: 긴 거는 솔직히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1: 자, 95% 맞았습니다. T A
0: TARY예요?
1: R Y L. 터리가
0: 아,
1: 아니라 그죠?
0: 엘처리.
1: 예, elementary school이라고 하는 게 초등학교. 아마 뭐 많이는 들어봤지만 스펠링이 너무 길다 보니까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Elementary
0: 맞아요.
1: school. 사실 그런데 이 elementary school이라고 하는 게또 나라에 따라 부르는 게 달라요. 그래서 어떤 데는 무슨 어떤 지역의 몇번 school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elementary school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 나온 김에 슬기 씨가 방금 초등학교 가기 전에
0: 네.
1: 어디 간다고요?
0: 유치원.
1: 유치원 얘기를 했죠.
0: 네.
1: 이거 제가 점검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0: 아.
1: 유치원 이거 많이들 실수합니다.
0: 어린이집은 왜안 나와요?
1: 거기까지 가면은 너무 이거 너무 힘들어
0: 시간
1: 이러실 것
0: 없어요.
1: 같아서.
0: 네. 킨더예요, 킨더. 킨더.
1: 아하.
0: 갈든 아니거든요. 갈튼 아니에요, 이거?
1: 오,
0: 갈튼.
1: 잠깐 허다. 단어 두 개입니까?
0: 두 개.
1: 두 개.
0: 예.
1: 알겠습니다. 자, 정답. 아, 원
0: 다
1: 워드입니다. 원
0: 왔는데.
1: 워드인데. 그런데 저는 지금 높게 사고 싶은 게 벌써 느낌 왔을 것 같아요.
0: 네.
1: 많은 분들이 garden이라고 잘못
0: 나도
1: 써요.
0: 갈든이라고 쓰려고
1: 맞아요.
0: 그랬어요.
1: 대부분, 왜냐면 garden이 정원이란 뜻의 단어가 있다 보니까,
0: 네.
1: 킨더가든, 킨더가든. 이건 마치 원래 옷 입을 때 cardigan인데,
0: 네.
1: 가디건이라고 읽는 경우 많죠?
0: 맞아.
1: 실수예요. 그래서
0: 아.
1: "이것도 garden이 맞습니다.
0: Garten.
1: Kindergarten인데 이게 현실적으로는요, garden 발음할 때 T 사운드를 거의 안 내요.
0: 아,
1: 네,
0: 그래요?
1: 그래서 kindergarten처럼 은처럼 발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들을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되기는 해요. So
0: 네네.
1: kindergarten or kindergarten. 이런 식으로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0: 네.
1: 여기 지금 보면 보세요. Elementary school 다녔다라고 했는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0: The same.
1: Right? Same이 뭐죠?
0: 같은.
1: Right. 뭔가 쌤쌤, right?
0: 네.
1: So the same 이거 항상 제가 알려드릴 때얘 같이 넣어요, 일부러. 네.
0: 아.
1: 그래서 same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은 딱 한정돼 있잖아요. 정해져
0: 네.
1: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강조하고 한정하기 위해서 더를 넣는 거.
0: 그 같은 초등학교 이런
1: 맞아요. 그래서
0: 느낌이.
1: 이거를 항상 그냥 same 뭐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The same 뭐뭐 이렇게
0: 네.
1: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색이 뭐 1번 색이 있고 2번 색이 있는 거예요.
0: 네.
1: 근데 이 색들은 같아라고 얘기를 하면 이 색들이 뭐예요?
0: 이 색들?
1: This
0: These colors.
1: 복수니까 these colors,
0: 예.
1: right? 근데 같다. These colors are
0: These colors are same. The same.
1: 그렇죠. 지금 또 놓칠 뻔했죠. Right.
0: 맞아요.
1: So these colors are the same. 자, same은 다른 형용사처럼 그냥 명사 앞에 넣을 수도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은 시계. 그럼 어때요? The
0: The
1: same
0: same watches.
1: watch. 이렇게 하면 돼요. Okay? So 나도 같은 시계를 가지고 있어. 그럼 어때요?
0: I have the same
1: Watch.
0: watch.
1: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Alright. So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일반 다른 형용사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단독으로도 쓸 수도 있고 그냥 they're the same.
0: 네.
1: 그 끝날 수도 있고 the same 뭐뭐야. 이렇게 명사 앞에서 꾸밀 수도 있고 얘도 지금 보면은 명사 앞에서 꾸민 거죠. 그렇죠?
0: 네.
1: The same한 elementary
0: Elementary
1: school이다.
0: school.
1: 그래서 두 개를 다 보여 드렸습니다. 오케이?
0: Yes.
1: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These colors are the same.
0: These colors are the same.
1: Oh, I have the same watch.
0: I have the same watch.
1: 그렇죠. 그러면 완전히 같은 게 아니라 만약에 비슷한 뭐뭐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0: 이거 지난번에
1: Oh,
0: 했잖아요.
1: yeah.
0: 네. 비슷한 거는 제가 그 옷을 또 비슷하게 맞춰 입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때 이제 스펠링이 근데 좀 헷갈리네요. Similar.
1: 맞아요.
0: 네.
1: 그때 similar look 뭐 이렇게 해가지고
0: 아,
1: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0: 맞아요.
1: Alright, similar. 맞습니다.
0: Yes.
1: 어떻게 보면은 the same, similar, different. 이런 것들 친구로 같이 가져가 줘야겠죠. 그렇죠? Right? 자,

0: 그리고 어디에 간다라고 할때 지금 뭘 썼어요?
1: went.
0: went, right? so 현재형은 go to 어디예요?
1: 네.
0: 이게 여러분들 복잡할 필요가 없고요. 정말 실제로 어떤 물리적인 장소에 가는 것도 go to 어디라고 하지만 나 학교 다녔어라고 흔히 말할 때 그죠?
1: 그것도
0: 그런
1: went가 돼요?
0: 개념도 go to 어디, went to 어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1: 아, 그러면은 여긴 지금 과거지만 나 초등학교 다녀. 뭐 이러면은 I go to.
0: I go to.
1: 그렇게
0: 그러면 나
1: 쓰면 되는 거죠.
0: 다닌다. 현재형으로 쓸수 있겠고요. attend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렇죠? 어디에서
1: 그쵸?
0: 다니다. 근데 그거 조금 격식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거
1: 아,
0: 쓰시면 되겠습니다.
1: 편하게.
0: Right. 읽어볼게요.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1: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0: 네,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ow do you know that guy? How do you know that guy?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0: 네, 다음 볼게요. 동네에서 본적 있는 것 같아. 우리 어디
1: 오,
0: 거의 살지 않아? 막
1: 진짜 나
0: 이러죠.
1: 직접.
0: 네.
1: 예. I've seen him around. 나 그를 본적 있어? 주변에, 주위에서. 근데 더 들어갈 게 없는데요?
0: 말투가 약간 본적 있어?
1: 아,
0: 아니면
1: 있는 것
0: 그런
1: 같아.
0: 것 같아.
1: 아,
0: 네.
1: 나 그런 것 같아. 그러면은 I think. 나 생각해. 그렇게 생각해.
0: 너무 좋아요. 네.
1: 오.
0: 뭐뭐인 것 같아. 뭐뭐인 것 같아. Right?
1: 네.
0: 자, 정답. 맞습니다. I think, 뭐, 직역을 하면 뭐라고 생각해. 이건데 좀 자연스럽게 하면 뭐인 것 같은데. 나의 생각을 얘기를 할 수가
1: 저
0: 있겠죠.
1: 솔직히
0: 그렇죠?
1: I guess랑 조금 헷갈렸어요.
0: I guess. 그런가 보네. 그거는 꽤나 확신이 있어요.
1: 아, 그래요?
0: Right. Okay.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좀 중립적이죠, 얘는. Alright.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거 뭐 줄인 거죠?
1: Have.
0: have. 그리고 c는 현재형이 아니라 pp
1: PP.
0: 형태입니다.
1: 네.
0: have pp가 여기 지금 나왔어요. have pp는 사실 한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용도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거가, 더 많이 쓰는 거가 바로 경험을 얘기를 할때 have
1: 네.
0: pp를 씁니다. 뭐 해본 적 있다. right? so 여기서는 과거에 한순간 봤다라는 거 강조가 아니라 그냥 본적
1: 있다.
0: 있다.
1: 에.
0: 그겁니다. so have pp 썼고요. 얘는 그냥 하나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자주 나오니까.
1: Yes.
0: 혹시 하마 영어로 뭔지 아세요? 하마?
1: 히포.
0: hippo,
1: 네.
0: right? 자, hippo를 나본 적이 있어라고 친구에게 얘기를 한다면 나 하마 본적 있다? 그러면
1: I've seen hippo.
0: 하나니까
1: I've seen a
0: 그렇죠.
1: hippo.
0: I've seen a hippo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I saw라고 해도 안 통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1: 네.
0: 그거는 단순하게 과거에 한번
1: 다
0: 봤다라는
1: 썼어.
0: 느낌이라 뭐뭐 한적 있어 할 때는 have pp 쓸 거고요. 자,
1: 네.
0: 오늘은 간단하게 요거는 짚어볼게요. 그리고 왜냐면 이 병작을 또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바로 see him around예요.
1: 네.
0: 여기선 pp 형태를 썼을 뿐이지만 자 see someone이라고 하면 누가 보이는 거죠.
1: 그쵸.
0: 근데 around가 저번에
1: 예. 네.
0: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느낌?
1: Walk
0: walk
1: around.
0: yeah walk around, jump around,
1: Run
0: right?
1: around.
0: yes. 그래서
1: Yes.
0: see someone이 아니라 see someone around 하면 주위에서 나 봤는데 나 주위에서 뭐가 보여 이런 느낌을 더 강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1: 네.
0: so 예를 들어서 have pp 이대로 그대로 써서 나 그녀를 본 적이 있어, 나
1: 오.
0: 주위에서 본 적이 있어 그녀를.
1: I've seen her around.
0: 그렇죠, I've seen her around. 그러면
1: Yes.
0: 오며 가며 본 적이 있는 거예요.
1: 그쵸,
0: 그렇죠.
1: 그쵸.
0: 자, 매번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1: Every time.
0: Every time도 나쁘진 않은데
1: 네.
0: all the time 써볼게요.
1: All
0: all
1: the
0: the time,
1: time. All the time.
0: 매번. 오케이. 나는 그를 매번 주위에서 봐. 오고 가면서
1: 오.
0: 이상하게 커피숍 가면 걔가 있고 뭐 you know 문방구로 가면
1: 예.
0: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럼 현재형으로 그냥 쓰면 되겠죠. 나 보인다.
1: 네.
0: 현재형으로.
1: I see him around all the time.
0: all the time. I see him around all the time. 이러면서
1: 네.
0: I see him around까지면 또 문장이 돼요. 그렇죠? 나는 그가 주위에서 보인다. 근데 언제? All
1: All the
0: the time,
1: time.
0: 매번.
1: 아, 그렇게 주변에 보인다는 거는 이제 서로 마음이
0: 거기까지 생각을
1: 어느
0: 못했네요.
1: 정도,
0: 이게 우연이 아닐 수 있다. 약간 나를
1: 에.
0: 따라다니는 게될
1: 그죠.
0: 수도
1: 우연을
0: 있다.
1: 가장한 필연.
0: 그렇군요. 또
1: 에.
0: 그런 말로.
1: 네.
0: Okay, 읽어볼게요. I have seen her around.
1: I have seen her around.
0: I see him around all the time.
1: I see her around. I see him around all the time.
0: All right. 자, 이것도 한번

0: 해볼게요. I think I've seen him around.
1: I think I've seen him around.
0: Alright, 자, 이랬을 때 우리의 마지막 미션입니다.
1: 네.
0: 너희 둘도 잘 어울려 지낼 것 같은데.
1: 그쵸. 이게 둘다 아는 입장에서, 얘네들 성향이 비슷하니까,
0: 맞아요.
1: 친하게 지낼 수
0: 근데
1: 있을 것
0: 약간 그럴
1: 같은데?
0: 때 뿌듯하지 않아요? 소개를 해줬는데 그
1: 그쵸.
0: 친구들끼리 또 친해지면,
1: 맞아요.
0: 괜찮은 거 있죠.
1: 그리고 또 셋이 어울려서 놀러 다니면 또 재밌거든요. 둘보다
0: 재밌어요.
1: 재밌습니다. 예. I think, we'll get along well. 자, 나는 생각해. 아까랑 똑같네요. 그럼 여기서 끊어볼까요?
0: 오케이, 좋아요.
1: 예. 나는, 너희 둘도, 여기 주어가 너희 둘이네요.
0: 네.
1: will get along.
0: 뒤에는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1: 이거는
0: 같아요.
1: 뭐, 잘, 뭐, 따라서,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
0: 뭐 이렇게 된다.
1: 네네. 그럼 너희 둘이니까,
0: 너희 둘입니다.
1: 그러면 너희, 일단 너희 써요. You,
0: You.
1: 너희, 둘다 보스. You boss. You boss will get along.
0: Okay. You both.
1: You boss.
0: Okay.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1: 네.
0: 엄청 사실 간단해요.
1: 그래요?
0: 둘이 뭐죠?
1: Two.
0: You
1: 유튜브?
0: too. 이거
1: 아.
0: 이렇게 쓰면, 유튜브 뭔가 어색한데? 너도 마찬가지 할때 TOO랑 헷갈릴 것 같은,
1: 맞아요.
0: 그쵸?
1: Me too, you too 같아요.
0: 맞아요. 근데
1: 예.
0: 영어에서는 너희 둘이라고 할 때, you both라고 하면 너희 둘이 같은 다른 것을 한다,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조금 뉘앙스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너희 둘, 너무 간단하죠. 그쵸? 너희 둘, you two, 뭐 you three,
1: Yes.
0: 이런 것도 돼요. 너희 셋,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뒤에를 아예 통째로 모르겠죠. 그쵸?
1: 맞아요.
0: get along well.
1: 너무나
0: 왜냐하면,
1: 썰어요.
0: 덩어리여서 그래요. 얘는
1: 아.
0: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자, 사실 get along 자체가, 이거 자체가
1: 네.
0: 어울려서 지내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1: 아.
0: 뒤에 사실 well, 잘이라는 게안 붙어도 나름대로 get along 하면 별 문제가 없구나 라는
1: 네.
0: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get along well 하면 아주 잘 어울려서 지내는 거예요. 말도 잘 통하고
1: 통하고.
0: 싸우지도 않고 아주
1: 네.
0: 좋아요. 분위기가 좋아요. 이렇게 할때 get along well. 과거형은 get이 아니라
1: got.
0: got along well.
1: Yes.
0: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예를 들어서 현재형으로 그냥 팩트를 전달해 볼게요.
1: 네.
0: 우리는 잘 어울려. 우리는 잘 어울려 지내.
1: We get along well.
0: We get along well, alright?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는 그러면 좋겠어. 그러길 바라.
1: 네.
0: 하면 우리 어떻게 출발했죠?
1: I hope.
0: I hope. 자, 나는 바란대요. 내가 잘 어울려 지내기를. 누구랑? 그녀와. 자,
1: 아하.
0: 그러면 난 바래.
1: I hope.
0: I hope 해. 내가 잘 어울리기를.
1: You.
0: 내가.
1: I get along.
0: Well,
1: We get along well with
0: 그녀와.
1: her.
0: With her.
1: Oh.
0: So 여기서는 with를 안 썼지만
1: 네.
0: 누구와 잘 어울린다라고 하는 것도 추가할 수 있는 거야.
1: 그쵸,
0: With
1: 그쵸.
0: her, with my brother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so 첫 번째 거는 정말 난이도 zero에 가까워요.
1: 그죠.
0: 우린 get along well 해.
1: 주어에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됐네요.
0: 맞아. 두
1: 네.
0: 번째는 얘가 들어가서 조금 헷갈리고요. 그리고 이게 가능하구나, right? I hope 하는 것은 가능성이 아직 살아있는 거에 대해서 바라는 겁니다.
1: 네.
0: 그러면 좋겠어. I hope I get along well. But with who? With her.
1: Her.
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단체를 주어로 쓰면은 뭐 with가 필요 없겠죠. 그렇죠?
1: 그쵸.
0: Right? 그래서 we 이건 상관없는데 내가 잘 어울리는 거니까 누구와 잘 어울리는지를 쓰는 게 맞겠죠. So
1: 구체적으로.
0: with her.
1: Yes.
0: 추가해 줍니다. 자, 읽어볼게요. We get along well.
1: We get along well.
0: I hope I get along well with her.
1: I hope I get along well with her.
0: 네. 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 뭐 암기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참고로, 이거는 아주 잘 어울리는 거예요.
1: 네.
0: 그런데 well 대신에 fine을 쓰면요. 뉘앙스가 조금 달라져요. 뭐냐.
1: find도 근데 좋다라는
0: 이것도
1: 건데?
0: 결국 잘 어울리긴 하지만
1: 네.
0: 얘는, 그냥 별 문제 없이 그냥 그럭저럭 잘 지내. 이 정도 느낌이에요. 큰 문제는 없다. 이런 느낌으로 좀 약해져요.
1: 뉘앙스가 좀 많이 차이 나는데요?
0: 네, alright. 자, 읽어보겠습니다. I think you two will get along well.
1: I think you two will get along well.
0: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워 트레이닝 할게요.
2: I think I've seen him around. I think I've seen him around.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우리 같은

0: 초등학교 다녔어?
1: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0: Alright, 두 번째는요. 너희 둘도 잘 어울려 지낼 것 같은데.
1: You too
0: I
1: will.
0: think.
1: I think you too will get along well.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How do you know that guy? How do you know that guy?
2: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0: I think I've seen him around. I think I've seen him around.
2: I think you two will get along well. I think you two will get along well.
0: 네, 입으로 하는 영작,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The same 하고 명사 하면은 같은 명사. 물론 the same을 그냥 단독으로 써도 됩니다. 자, 가볼게요.
1: 네.
0: 나 똑같은 시계 있어. 나도 같은 시계 있어.
1: 오? I have the same watch.
0: Alright. 두 번째, 이것들은 같은 색이야. 이 색, 이 색들은 같아. 이렇게 쓰시면 돼요.
1: These colors are the same.
0: 그렇죠? Very nice. 자, 세 번째. 우리 같은 초등학교 다녔어. 우리는 갔다. 같은 초등학교에.
1: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0: Very, very nice. 자, 읽어볼게요. I have the same watch. These colors are the same.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다음은요. Get along well.
1: Yes.
0: 아예 붙여서요. 가봅니다. 우리 잘 어울려 지내.
1: Oh, we get along well.
0: That's it. 걔랑, 자, 그녀랑 잘 어울려 지내면 좋겠네. 난 봐라.
1: I hope.
0: 내가 잘 어울리길.
1: I get along well. Well, with her.
0: 그녀와, with her까지. Very nice. 자, 세 번째. 너희 둘도 잘 어울려 지낼 것 같은데. 자, 난 생각해.
1: I think.
0: 너희 둘이 잘 어울릴 거라고.
1: You two will get along well.
0: Very nice. Alright. 자, 그렇다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e get along well. I hope I get along well with her. I think you two will get along well. Alright, very nice.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How do you know that guy?
4: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3: I think I've seen him around.
4: I think you two will get along well.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2: How do you know that guy?
1: Ah,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2: I think I've seen him around.
1: I think you two will get along well.
2: Really?
1: Yeah.
2: Me and him?
1: Yeah, he's good.
2: Okay.
0: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작 퀴즈 정답 지난 시간 거 알려드릴게요.
1: 너 몇 시에 학교 갔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hat time did you go to school?
0: Right, what time을 활용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 the same 명사 이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나 똑같은 문제 있어. 나도 똑같은 문제가 있다.
1: 오.
0: 이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네?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여러분들 입영작 하실 때 항상 제가 잔소리하지만 목소리 키우는 거
1: 네.
0: 그리고 처음에는 좀 목소리 키우는 거로 시작을 하시다가요. 나중에는 약간 자연스러움이 중요합니다.
1: 그렇죠, 연기하듯.
0: 꼭 그것을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고 보는 영어쌤 이지인 선생님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초등 영문법 독해힘 레벨 4 14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13강부터 뭐에 대해서 배우고 있나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문법 내용 다 배웠고 그리고 독해 지문도 하나 풀어봤죠. 독해 지문에 나왔던 한 문장이 리뷰 퀴즈로 주어졌습니다.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표현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영어 문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The city hoped to keep cars and people blank at night. 그 도시들은 밤에 차들과 사람들을 지키기를 바란다. Hope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동사죠. 그래서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to keep이 hope의 목적으로 쓰여 있고요. 자, 그러면 이 keep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거에서 빈칸을 채워야 돼요. 차들과 사람들을 어떻게 지키기를 바란다고 했죠? 안전하게입니다. 아, 안전하게 뭐죠, 여러분? Safely? 맞나요? 아닙니다. 선생님이 이거 주의하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요. keep 다음에 이렇게 목적어가 오고 또 목적격 보호가 따라오면 이때는 뜻을 목적어를 모하게 지키다 라는 뜻이 된다고 했는데요. 주의할 점은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말로는 뭐뭐 하게라고 해석이 돼도 보호에는 부사가 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용사 뭘로 써야 돼요? safe로 써야 정확한 문장이 돼요. 자, 그러면 정답을 넣어서 같이 읽어볼게요. The cities hope to keep cars and people safe at night. 네,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투부정사 두 번째 시간이에요. Today's learning point로 오늘 배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learning point. 오늘은 독해 지문을 두 개나 공부하는 시간이죠. 문법을 적용해 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을 글의 주제는 food, 음식이고요. 두 번째 주제는 origin, 유래, 기원입니다. 자, 그럼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문법을 적용해 독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지 가이드가 필요하겠죠? 자, 우리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배우고 있어요. 먼저 투부정사란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는 형태의 말을 일컫는다 라고 배웠어요. 투부정사는 말뜻에 그 핵심적인 특징이 담겨 있습니다. 품사를 정할 수 없다. 워낙 다양하게 쓰이거든요. 명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하나의 품사로 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투부정사란 이름이 붙었고요. 우리는 지금 명사적 용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명사처럼 쓰이기 때문에 그 해석은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다른 명사처럼 주어 자리에, 보어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주어로 올 때는 뭐뭐 하기는,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이 되고 또 3인칭 단수 취급을 하니까 그 뒤에 오는 동사의 수를 잘 일치해서 써줘야겠죠? 다음으로 주어가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였을 때 뒤로 갈 때도 있습니다. 이때를 우리가 투부정사 진주어라고 부르고요. 뒤로 갔기 때문에 앞자리가 비죠. 그 자리에는 가짜 주어 it을 쓰고 이때 it은 해석하지 않는다 라고 계속 이 부분을 연습했었어요.

했어요. 자, 이거를 가주어 it, 진주어 to 부정사 구문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보어로 쓰일 때요. 보어 중에서도 주격 보어로 쓰일 때를 연습했었죠? 주격 보어란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을 말하죠. 우리말로 해석을 하다 보면, 무엇은 뭐뭐 하기이다. 무엇은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로써 투부정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목적어일 때도 볼게요. 목적어는 뭐뭐 하기를, 뭐뭐 하는 것을과 같이 동작이나 상태의 대상이 되는 말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투부정사가 목적어로 올 때는 모든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동사들. love to, begin to, want to, hope to, plan to 이런 동사들과 함께 쓰인다는 거잘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정리해보고 스텝업에서 독해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스텝업입니다. 교재 53쪽이고요. 2번부터 시작할게요. 1번은 지난 강의에서 해결했죠? 2번. 이번에 주제는 food, 음식입니다. 언제나 흥미로운 주제예요. 이번에 어떤 음식이 나올까요? 함께 봐요. On cold days, we love to have a cup of hot chocolate. 추운 날에는 우리는 한 잔의 핫초코아를 마시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Love는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말보다 아주 좋아한다. 이렇게 취향을 말할 때 아주 좋아한다라고 해석하는 게좀더 문맥에 자연스럽고요. Love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동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to have 이렇게 목적으로 쓰였고요. 이때 have는 선생님이 방금 해석한 것처럼 drink, 마시다 또는 먹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어요. To have,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 아주 좋아한다. 자, 오늘 글의 소재는 뭔가요? Hot chocolate. Hot chocolate이죠. 그죠? It warms us sweetly. 그것은 우리를 달콤하게 따뜻하게 해준다. Warms us. 따뜻하게 데펴준다. 이런 뜻이에요. 달콤하게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죠. 네. 벌써 입에 군침이 돕니다. But this delicious drink is not modern. 하지만 이 맛있는 음료는 현대적인 것이 아니다. 즉, modern, 현대적인 것, 현대의 것, 이렇게 하면 되겠죠? 현대의 것이 아니라고 해요. 그럼 오래전부터 있었을까요? 다음 문장 볼게요. It started a long time ago in Central America. 이것은, 오래전에, a long time ago 하면 오래전에란 뜻이에요. 오래전에 중앙 아메리카에서 started, 시작되었다. 네, 아주 오래전에 중앙 아메리카라는 곳에서 시작이 되었고, 현대의 것은 아니다라는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죠. 자, Central America 하면 중앙 아메리카, 중미라고 부르죠. 자, 여러분, 중미에 어떤 나라가 있는지 아나요? 선생님도 찾아보니까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이런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영어 공부하면서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그냥 영어 단어로만 익히지 말고 자세한 정보를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보는 걸 추천합니다. 우리가 글을 읽는다는 건요, 어휘도 알아야 되고 문법도 알아야 되지만 배경 지식도 풍부해야 되거든요. 배경 지식을 늘려가는 것도 읽기 실력을 키우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궁금할 때마다 검색해 보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중앙 아메리카에서 시작되었다. It is hard to believe, but it is true. It 가주어, 투부정사 진주어 구문이 또 나왔네요. 믿는 것이 is hard, 어렵다. 하지만 이것은 true, 사실이다. 네, 아주 오래전에 중앙 아메리카란 곳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믿기진 않지만 사실이다. 계속 볼게요. But ancient hot chocolate was different from today's sweet drink. 그러나 고대의 핫 초콜릿은 다르다. 오늘날의 달콤한 음료와 다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물론 예전에 핫 초콜릿이 만들어졌지만 오늘날의 것과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네요. 자, 이 문장을 해석하면서 선생님이 A, 비동사 different from B 구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different는 다른이란 뜻의 형용사죠. 뒤에 from이란 전치사와 함께 쓰여서 A는 B와 다르다라는 뜻의 문장으로 쓸수 있어요.

다시 문장에 대입해 볼게요. 고대의 핫초콜릿은 from 뭐와 다르죠? 오늘날의 달콤한 음료와 different, 다르다. So be different from 이 구문을 같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비교를 해보면 today's, 오늘날의 라는 반대 표현으로 ancient, 고대의, 옛날의 라는 단어가 대조적으로 사용되었죠? 네, 다음 문장 볼게요. People made it from cocoa beans. 사람들은 그것을 코코아 콩으로부터 만들었다. 네, 오늘날에도 코코아 빈을 이용해서 만들죠. 그쵸? 근데 선생님이 이 단어 읽을 때 코코아라고 안 읽고 어떻게 읽었어요? Cocoa beans. 맞아요. 코코우라고 발음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독해지문 보면 QR코드 나와 있는 거 알죠? 그걸 꼭 스캔해서 원어민의 발음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 이때는 코코 빈즈라고 읽고, 그리고 사람들이 코코와 콩으로부터 만들었다 라는 문장 나왔고요. 다음 볼게요. But they didn't add sugar, so it was quite bitter. 그러나, 그런데 그들은 sugar, 설탕을 추가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은 꽤 썼다. 네, 이제 차이점. 무엇이 다른지를 얘기해주고 있네요. 자, 여기서 add라는 말은 동사는 첨가하다, 추가하다란 뜻이고요. 오늘날과 달리 그 당시에는 설탕을 추가하지 않았어요. 그럼 맛이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코코아 설탕 없이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쓰겠죠? 그래서 bitter, 쓴이라는 형용사가 사용되었어요. 네, 굉장히 썼대요. 다음, you ancient hot chocolate try want 이렇게 단어가 조각조각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문장을 만드는 걸 우리가 문제에서 해결해 봐야겠죠? 지금까지 읽은 글은 뭐에 관한 글이었어요? Hot chocolate. Hot chocolate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문제에 도전해 볼게요. 자, 1번. 글의 가로 안에 주어진 말을 이용해서 다음 우리말에 맞게 영어로 써보겠습니다. 어떤 말이 써 있죠? 당신은 고대의 핫초코를 한번 마셔보고 싶은가? 의문문이네요, 여러분. 자, 의문문의 어순이 있죠. 특히 일반 동사가 쓰인 의문문은 두가 주어 앞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둘을 쓰면 안 되고 주어와 시제 위에서 써야 돼요. 여기서 주어는 당신은 you입니다. 그리고 시제는 어때요? 마셔보고 싶은가? 현재죠. 따라서 두를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주어까지 do you 됐고요. 다음 동사 원형이 와야 됩니다. 여기서 쓰인 동사는 뭘까요? 뭐뭐 하고 싶다. 하길 원한다. 라는 뜻을 가지는 일반 동사 보기에서 찾아보면 want가 있네요. want를 일반 동사로 뒤에 쓰면 되죠. Do you want? 그럼 want의 목적어도 따라 나와야 돼요. 뭐를 원하는 거예요? 한번 마셔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마셔보기. 자, 이 말을 쓰려면 동사가 필요한데 동사를 그대로 쓸순 없죠? 이미 want가 동사니까 동사를 뭐뭐 하기. 명사로 바꿔줘야 돼요. 그런데 want는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기 때문에 to 무엇이라고 써야 돼요. 한번 마셔보다란 뜻의 동사 찾으면 되겠죠? 뭐가 있죠, 여러분? try 여기 있네요. Do you want to try? try는 한번 뭐 해보다란 뜻을 가지는 동사예요. 음식이 나오면 한번 먹어보다. 옷이 나오면 한번 입어보다. 이렇게 시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동사가 try예요. Do you want to try? 한번 해보고 싶은가? 무엇을? try의 목적으로 고대의 핫초콜릿이 오면 되겠죠. 자, 그대로 쓰면 여기 있네요. Ancient hot chocolate. 그래서 마저 써볼게요. Ancient hot chocolate. 하고 마지막에 반드시 문장보 물음표까지. 자, 완성됐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Do you want to try ancient hot chocolate? 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어려운 문장 쓰기도 차근차근히 선생님의 도움과 함께 여러분 해낼 수 있어요. 자, 2번 볼게요. 2번. 핫초코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네,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죠? 알맞은 거 골라야 돼요. 1번. 오래전에 중앙아시아에서 시작되었다. 자, 여러분,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아니죠. 그쵸. 중앙은 맞는데, 중앙? 아메리카였죠? 어딨나요?

started a long time ago in Central America. 중립이라 중립. 그래서 1번에 대한 근거로 이 문장을 들 수 있고 이건 틀렸어요. 2번. 요즘에는 코코아 콩을 사용하지 않는다? 코코아 콩이라는 내용이 있었죠? 네, 어딨나요? People made it from cocoa beans, cocoa beans. 자, 여기 있는데 옛날에 사람들이 이 코코아 콩으로 핫초코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있지만 오늘날엔 만들지 않았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죠? 오답으로서 이렇게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보기로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언급되지 않으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알맞은 내용이라 볼 수 없고요. 3번, 오래전에는 지금과 같이 달지 않았다. 지금 오늘날의 핫초콜릿과 차이점을 들었죠? 네, 여기 있습니다. But they didn't add sugar, so it was quite bitter. 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add sugar, 설탕을 첨가하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어땠어요? bitter, 쓴맛이 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맞는 게 되겠죠. 잘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이지 가이드로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아이디어는 The ancient hot chocolate was different from today's sweet drink. 고대의 핫초콜릿은 different from 오늘날의 달콤한 음료와 다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달랐죠? 밑에 쭉 나올 거예요. 원래 It started a long time ago in Central America. 핫초콜릿은 오래전에 중앙 아메리카에서 시작이 되었고 People made it from cocoa beans without sugar. 사람들이 설탕 없이 코코아 콩으로부터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땠나요? It was quite bitter. 꽤 쓴맛이 났다. 이 점에서 오늘날의 달콤한 음료와는 차이점이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다음으로 grammar point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투부정사 명사중용법 지문에서 어떻게 쓰였나요? We love 다음에 뭐를 써야 될까요? 아주 좋아하는데 뭐? 먹는 것을 좋아한다. 자, 근데 먹다라는 동사로 뭘 썼죠? have을 썼어요. 그래서 to have 이렇게 써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믿기 어렵다 해서 믿는 것, 믿는 것이란 뜻이 되도록 진주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넣어야 돼요. 믿다라는 동사를 쓰면 to believe 됩니다. It is hard to believe. 믿기 어렵다. 네, 여러분 잘했어요. 자, 2번까지 내용 잘 정리해봤고요. 이제는 3번으로 가봅시다. 네, 3번의 대주제는 origin, 기원, 유래입니다. 뭐에 관한 기원을 알려줄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It is convenient to use zippers. 이것도 it 가주어 투부정사 진주어 구문이죠? 뒤에서부터 해석해야 돼요. 지퍼를 사용하는 것은 편리하다. 지퍼가 나왔군요. 지퍼에 대한 유래를 알려주는 글이 아닐까 예상을 해봅니다. So they are on many things. 그래서 그것들은 많은 물건에 있다. 여기서 they는 뭘 가리키죠? 앞에 있는 zippers. 편리한 도구니까 우리 생활에서 많은 물건에 사용이 됩니다. 우리 신발에도 있을 수 있고 가방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옷에도 사용되죠. 그 표현을 They are on many things 이렇게 표현했어요. But what does zipper mean? 그런데 zipper가 무슨 뜻인가? Zipper 굉장히 자주 말하는데 그 뜻은 무엇일까요? 뜻에 대해서 이제 알려줄 거예요. Actually, zip is a sound. 사실은 actually는 사실은 이란 뜻을 가지는 부사예요. 사실은 zip은 한 소리이다. 그쵸, 여러분. 소리를 흉내내는 말 같지 않나요? 우리가 지퍼를 사용할 때 zip, zip 이런 소리 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zip이라는 말은 소리를 원래 뜻한대요. When you use a zipper, it makes a zip sound. When을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언제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당신이 지퍼를 사용하는 언제? 좀 이상하죠? 자, 이때 when은 언제라는 의문사가 아니라 when 다음에 주어 동사가 차례대로 나오면 무엇이 뭐뭐 할 때와 같이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쓰입니다. 언제는 의문사고요. 뭐뭐 할 때는 접속사예요. 지금 보면 이 콤마 앞에 있는 절과 콤마 뒤에 오는 절을 연결해주고 있죠.

뜻은 뭐라고요? 뭐뭐 할 때. 당신이 지퍼를 사용할 때, 그것은 지퍼 있죠? 만든다. zip 사운드를. zip 소리를 만듭니다. 근데 지퍼 사용할 때, zip 소리를 만들어내죠? So, a zipper means a zipping sound maker. 그래서 지퍼는 지핑 사운드를, 지핑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뜻한다. 그쵸? 지핑이란 소리를 만들어내는 무엇으로 무엇을 뜻한다. 자, 여기까지 왔고요. 다음. It wasn't called a zipper at first. 그것은 불리지 않았다. 지퍼라고. At first. 처음에는. 네, at first. 또 나왔네요. 처음에는 어떠어떠하다란 말을 할 때, at first라는 이 구문이 많이 사용됩니다. 처음에는 지퍼라고 불리지 않았대요. 그럼 어떻게 해서 지퍼라고 불리게 됐을까요? 그 유래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 전개합니다. A company used a zipper on their boots. 한 회사가 그들의 부츠에 지퍼를 사용했다. 컴퍼니는 회사고요. 부츠, 신발이죠. 그쵸? 이때 지퍼라는 그 발명품을 사용한 거예요. They wanted to name them something special. 그들은 그것들에게 특별한 어떤 것을 이름 붙이길 원했다. 자, 선생님 이렇게 해석했는데요. 일단 동사가 want예요. 원하다. 무엇을 원했죠? To name. 네, to 부정사가 want의 목적으로 올수 있죠? 네, 또 나왔어요. want 다음에 to 부정사 목적어. 자, 여기서의 name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해야 돼요. name은 이름이라는 명사의 뜻도 있지만, 이름 짓다, 이름 붙이다라는 뜻의 동사로도 많이 쓰여요. 그리고 그 구조는 name 다음에 A, B, 이런 순서로 따라옵니다. A를 P라고 이름 짓다. 자, 그러면 name 다음에 이 them이 A에 해당하고요. something special, 이게 B가 돼요. 그것들은 부츠를 말하겠죠? 부츠를 특별한 무언가로 이름 붙이길 원했다. 네, 이제 지퍼를 부츠에 사용했으니까 뭔가 재밌는 이름, 특별한 이름이 없을까 한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면, something 같은 경우는 형용사가 이렇게 뒤에서 수식합니다. special something이 아니라 something special. 이 어순도 좀 특이하니까 꼭 익혀두세요. So they named them zipper boots. 그래서 그들은 그것들을 zipper boots라고 이름 지었다. 여기도 name A, B가 따라오네요. 그것들. 자, 그것들이란, 네, their boots. 부츠를 얘기해요. 부츠를 zipper boots라고 이름 지었어요. From then on, the word zipper started. From then on 하면 그때 이후로 쭉, 그때부터 zipper라는 단어가 started. 시작되었다. 네, 이렇게 지퍼 부츠라는 이름에서 시작된 지퍼에 대한 이야기를 글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 제목을 찾는 문제네요. 제목은 중심 생각, 즉 메인 아이디어를 가장 잘 담고 있는 보기여야 한다. 그럼 쭉 읽어볼게요. 1번, 지퍼라는 이름의 유래? 어떤가요, 여러분? 읽자마자, 그쵸. 맞죠? 우리 지금 유래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특히 지퍼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름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과 관련된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어딨나요? They wanted to name them something special. 그들은 원했다. 그 부츠를 something special, 특별한 무언가로 이름 짓길 원했다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So they named them Zipper boots. 그래서 그들은 그것들을 지퍼 부츠라고 이름 붙였다. 마지막에 from then on, 그때부터 the word zipper started. 지퍼라는 단어가 시작되었다. 지금 많은 부분이 지퍼의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1번. 지퍼라는 이름의 유래로 고를 수 있고요. 다른 2번, 3번은 왜 정답이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2번, 지퍼의 발명과 그 특징. 자, 여기 보면, 그래, 지퍼가 어떻게 발명되었고,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나요?
네, 누가 발명했는지 또 어떤 계기로 발명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그러니까 2번은 적당한 제목이라 볼수 없겠죠? 2번 아니고. 3번. 지퍼 부츠의 개발 배경. 네, 물론 지퍼 부츠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계기로 개발이 되었는지는 알수 없고요. 오로지 지퍼란 이름을, 지퍼 부츠란 이름을 왜 붙였는지, 왜 붙였다고 했죠? Something special. 뭔가 특별한 이름을 쓰길 원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름에 관한 얘기는 있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지퍼 부츠의 개발 배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 몇 번? 1번이에요. 잘했어요. 자, 이제 2번으로 가볼게요. 글의 내용과 일치하면 T, 그렇지 않으면 F를 써봅시다. 일치, 불일치 문제. 우리 글에서 근거 찾는다. 계속 잘 연습하고 있죠? 1번. 지퍼는 그것을 사용할 때 나는 소리를 딴 이름이다. 어떤가요? 먼저 지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글의 첫 부분에서 말해주고 있죠. But what does zipper mean? 지퍼가 무슨 뜻일까요? Actually, zip is a sound. When you use a zipper, it makes a zip sound. 자, 집은 사실 하나의 소리고요. 당신이 지퍼를 사용할 때 그것은 zip 소리를 낸다. 자, 그쵸? 이런,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여기 1번에 나온 보기는 true, 맞는 진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2번. 지퍼의 발명가가 그 이름을 지퍼라고 지었다. 네, 발명가 나왔어요, 여러분? 지퍼의 발명가는 나오지 않았어요. 지퍼 부츠를 만든 컴퍼니라는 얘기는 있지만 이 회사가 지퍼 부츠를 만들었지 지퍼 자체를 만든 건 아니거든요. 발명가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따라서 1번은 틀린 진술, F, false로 처리해야겠죠? 네, 그래서 문제 잘 풀어봤고요. 이제 이지 가이드로 우리 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봅시다. 자, 먼저 메인 아이디어. 자, 어떤 내용을 글쓴이는 가장 말하고 싶었나요? 영어로 표현하는 게 어렵다면 여러분이 직접 한국말로 표현해도 좋고요. 아니면 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을 골라보는 것도 좋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서 제시해 주지만 여러분이 예습할 때 한번 이렇게 메인 아이디어, 디테일즈로 나눠서 이렇게 정리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메인 아이디어는 The word zipper comes from the zip sound. 지퍼라는 단어는 원래 zip 소리에서 왔다. 그쵸? 그래서 comes from, 왔다란 뜻으로 유래를 설명할 때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다음으로 그 디테일로 설명하는 것들을 살펴볼게요. Zip is the sound a zipper makes. Zip은 소리다. 지퍼가 만들어내는 소리다. 저기 보면 주어하고 동사가 앞에 오는 명사를 꾸며줘요. 이럴 때는 사이에 대시 생략되어 있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해석하면 집은 지퍼가 만들어내는 소리이다 라는 거고요. A zipper means a zipping sound maker. 원래 지퍼는 zipping sound maker, 집이란 소리를 내는, 만들어내는 것을 뜻한다 였죠? It was first used on boots called zipper boots. 이것은 처음 사용되었다. 어디에? 부츠. 지퍼 부츠라고 불리는 부츠의 성으로 사용되었고요. The word zipper started from this name. 그래서 지퍼라는 단어는 바로 이 이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한번 더 훑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 지문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다시 복습해 봅시다. 무엇을 사용하는 것은 편리하다. 해서 convenient라는 좀 어렵지만 네, 많이 쓰이는 형용사가 나왔고요. 이때의 주어는 무엇을 사용하는 것은입니다. 이시 주어가 아니죠. 가짜 주어, it, 그 다음에 진짜 주어, 투부정사가 나와야 돼요. 사용하는 것 만들어 볼까요? To use가 되겠죠? 네, 잘했어요. 다음, 그들은 이름 붙이기를 원했다. 이름 붙이기를 이 부분이 투부정사로 표현돼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 to name이 바로 이름 붙이기를로 쓰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문법까지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지문을 해석할 때 중요하게 설명했던 문장이 문제로 나갑니다. 힌트는 당신이 지퍼를 사용할 때이 앞부분이죠. 자, 이 앞부분에 맨 앞에 들어갈 접속사를 찾는 거예요. 자, 여러분 스스로 풀어보고 정답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모두 마치고요. 오늘 읽은 글꼭 소리 내서 읽어보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우리 모두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기초 영문법 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28강입니다. Unit 18인데요. 우리 교재의 마지막 개념이기도 한 의문사 how를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자, 우리 오늘 개념을 좀더 쉽고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미리 알아두면 좋은 어휘들부터 한번 쌤이랑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첫 번째 단어 한번 볼 텐데요. 우리가 식당에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식당에 가서 먹고 싶은 음식을 주문하죠. 자, 우리 주문 혹은 주문하다라는 의미의 단어는 바로 order. order. 네, 이렇게 읽습니다. order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어서 우리 메뉴판을 보면 다양한 요리가 있는데 이 요리를 영어로 dish라고 부릅니다. dish는 접시도 되지만 이렇게 요리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 식사를 다한 후에는 음식의 total price를 계산, 지불해야 하는데요. 자, total이라고 하면 총 전체의라는 의미의 형용사도 되고요. 그 자체로 총액, 총계라는 의미의 명사도 됩니다. total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어서 price 하면 가격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total price 하면 총 가격, 전체 가격,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flour 나와 있는데요. 우리 flour 하면 밀가루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다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vacation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vacation 하면 무슨 뜻이에요? 학교의 방학도 되고 또 직장인으로 따지면 휴가도 됩니다. 우리 여름방학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여름방학은 summer vacation이 되겠죠. 겨울방학은요, winter vacation이라고 부릅니다. 자, vacation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어서 형용사로 거대한 혹은 막대한이라는 단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얘 어떻게 읽을까요? huge. huge라고 읽습니다. 거대한, 막대한 물건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어서 우리 장소 표현들 알아볼 텐데요. 먼저, zoo. zoo 나와 있어요. 동물원이 되겠죠. 또, palace. palace 하면 궁전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many 그리고 much 알아둘게요. 둘다 수량을 나타내는 수량 형용사인데 많은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many는 수가 많은이라는 의미고요. much는 무슨 뜻이에요? 양이 많은이라는 의미입니다. 둘이 꼭 기억해 두셔야겠죠? 자, many와 much까지 외워 두셨다면 우리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take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표현이라서 쌤이 빈칸으로 남겨두었는데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한번 추측해 볼까요? take는 뜻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뜻이 다양한데, 오늘은 take 뒤에 시간 표현이 나와서 얼마의 시간이 걸리다라는 의미로 나올 예정이에요. 자, 예를 한번 쌤이 들어볼게요. It takes 5 minutes to get there. It takes 5 minutes to get there. 무슨 뜻일까요? 거기에 가는데 takes 5 minutes, 5분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의미예요. take는 이렇게 뒤에 시간 표현이 나오면 시간이 걸리다라는 표현.

이어서 tall인데요. tall은 키가 큰 혹은 높은이라는 의미고요. 또 old가 나와 있죠. old는 나이든 늙은 혹은 오래된이라는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often 또 중요합니다. 빈칸으로 남겨두었는데요. 여러분, often, 빈도부사죠? 무슨 뜻일까요? 바로 자주입니다. 자주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어서 우리 횟수를 나타내는 표현들도 오늘 중요하게 나올 예정입니다. 자, 횟수를 나타내는 표현은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배수 표현과 똑같아요. 한 배, 두 배, 세 배를 나타내는 표현과 일치합니다. 자, 우리 한 번이라고 할 때는 once. once 이렇게 말하고 또두 번이라고 할 때는 twice라고 말합니다. 세 번부터는 모두 이 times를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세 번은 three times, 네 번은 four times, 다섯 번은 five times. 자, 여러분, 그러면 일곱 번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일곱 번, seven times가 되겠죠? 열 번은요? 열 번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네, ten times가 됩니다. 자, 여기서 times는 시간이 아니라 몇 번을 의미하는 단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어휘들까지 살펴보았으니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의문사 how인데요. 자, 사실 우리 앞에서 의문사 how 공부했습니다. 주로 어떻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how do you go to school 하면 너는 어떻게 학교에 가니? 방법을 물어볼 때 쓰는 의문사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how는 어떻게라는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how의 또 다른 뜻, 바로 얼마나인데요. 이때는 얼마나로 쓰일 때는 이 how가 뒤에 형용사 그리고 부사와 결합해서 세트로 쓰이게 됩니다. 그때 how의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얼마나. 자, 예를 들어서 how tall are you 하면 너는 얼마나 키가 크니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키가 크니가 아니라 how가 얼마나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죠. 자, 오늘은 이 how의 두 번째 의미, 얼마나 뭐뭐한, 얼마나 뭐뭐하게라는 의미에 집중을 한번 해볼 거고요. 이때 how가 어떤 형용사, 그리고 부사와 함께 사용이 될수 있는지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basic concept 1 시작해 볼게요. How는요, 수량 형용사 many 그리고 much와 결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무슨 뜻이 될까요? How many? 얼마나 많은이 되겠죠? How much도 얼마나 많은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How many coins 하면 얼마나 많은 동전들이 되겠다. 그쵸? 자, 오른쪽으로 가서 How many money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돈이 됩니다. How는 이렇게 many 혹은 much와 결합해서 얼마나 많은이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자, 여러분, 그러면 how many는 언제 쓰고 how much는 언제 쓰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자, 우리 how many는요, 뒤에 셀수 있는 명사와 쓰이게 됩니다. 자, many, much 구분법과 똑같아요. How much의 경우에는 뒤에 셀수 없는 명사가 쓰이게 되겠죠. 자, 이 점을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개념 2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How many는요, 누구랑 쓰인다? 셀수 있는 명사와 쓰인다. 예를 들어서, How many books do you have? 얼마나 많은 책들을 너는 가지고 있니? 라는 의미죠. How many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반면 how much는 셀수 없는 명사와 쓰여야겠죠. 예를 들어 how much money do I need 하면 얼마나 많은 돈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money는 셀수 없으니까 how much랑 함께 쓰인 것이죠. 자, 이렇게 how many 혹은 how much의 구분 방법 알려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How가 형용사 5.

결합한 형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얼마나 오래된, 얼마나 늙은,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정말 많이 쓸수 있는 표현 여기 나와 있는데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How old are you? 무슨 뜻이에요? 너는 얼마나 나이가 들었니? 그래서 너는 몇 살이니?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How old are you? 너는 몇 살이니? 꼭 사람한테만 쓸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물건의 연식이 얼마나 되었는지, 혹은 건물이 지어진 지 얼마나 되었는지 물어볼 때도 우리 이 how old를 쓸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ow old is this palace? 하면 이 궁전은 지어진 지 얼마나 되었니?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how old의 의미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how many, how much, 그리고 how old라는 표현을 우리 practice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연습하며 복습해 볼게요. 자, 1번인데요. 메뉴판에 보고 주어진 단어를 사용하여 다음 대화문을 완성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메뉴판을 보면요. 다양한 해산물들이 나와 있죠. crab, 게가 나와 있습니다. 2kg에 90달러고요. 또 1kg에 50달러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아래쪽을 보니까 shrimp, 새우도 있어요. 그런데 큰 새우는 개당 10달러 이렇게 되어 있고, 작은 새우는 개당 얼마예요? 5달러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서 each는 각각 개당 이런 의미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서 생선, 참치가 나와 있죠. 참치는 몇 달러? 25달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화문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웨이터와 손님인 일레인의 대화문 같이 한번 채우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웨이터가 묻습니다. Hello, may I take your order? 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order 하면 주문이죠. May I take your order? 하면 제가 당신의 주문을 받아들여도 될까요? 혹은 주문하시겠어요? 이런 표현이 되겠고요. 자, 손님이 뭐라고 하냐면, Yes, I'd like to order a 1kg crab dish 라고 했습니다. 저는 뭘 주문하고 싶대요? 1kg의 게 요리를 주문하고 싶대요. 그러면 이게 되겠다, 그쵸? 그리고 작은 새우 요리도 주문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 새우 요리는 개당 5달러니까 몇 개를 주문해야 하는지 물어봐 주겠죠? 자, 웨이터가 빈칸 빈칸 shrimp would you like? 라고 물어보았고요. 이에 대해서 손님이 I'll take 10 shrimp. 10개의 새우를 원합니다. 새우 10마리를 원한다고 했어요. 아, 그러면 질문에서 얼마나 많은 새우를 원하시나요? 혹은 새우 몇 마리를 원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았겠죠. 우리 개수를 물어볼 때쓸수 있는 표현 how와 many를 결합한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10마리를 원한다고 말을 했고요. 여기서 질문 나올 수 있습니다. 10 shrimps 아닌가요? 왜 S 안 쓰죠? 복수인데. 아, 새우는요. 복수 형태로 쓸때 이렇게 shrimps로 쓰기도 하지만 S를 안 쓰기도 합니다. 그 자체로 복수 형태인 경우도 있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이어서 웨이터가 Alright, anything else? 이렇게 묻습니다. 또 다른 필요한 건 없으세요? 라고 하였고, 손님이 No, that'll be all. 이렇게 말해요. 그게 전부입니다. 더 필요한 거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빈칸, 빈칸, 빈칸, the total 이라고 묻습니다. 총 금액이 얼마인지 묻는 것 같죠? 이에 대해서 총 금액은요, 100달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액이 얼마인가요? 라고 물을 때쓸수 있는 표현이 나와주면 되겠죠? 정답은 how much is 주어가 되겠습니다. How much is 주어 하면 주어는 얼마인가요? 라는 표현이거든요. 여기서는 총 금액이 얼마인가요? 라는 표현으로 how much is the total 이렇게 써주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었다면 우리 이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주머니에서 알맞은 단어를 선택하여 질문을 완성한 후 관련 그림의 번호를 표시해 보세요라고

가였네요. 자, 우리 그림부터 쭉 한번 살펴보면 왼쪽에는 할머니 한 분이 나와 계시고요. 또 아래쪽에는 오렌지가 바구니에 몇개 담겨 있어요? 4개 담겨 있네요. 그쵸? 자, 오른쪽을 보니까요. 이 밀가루를 들고 있는 소녀가 나와 있습니다. 케이크를 만들고 싶은가 봐요. 또 아래를 보니까 물을 마시고 있는 남자가 나와 있습니다. 주어진 단어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가장 중요한 의문사 how가 나와 있고요. 이 how는 many나 much 혹은 all와 결합해서 쓰일 수가 있어요. 또 우리 밀가루라는 표현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매칭이 될것 같고, 또 water, 물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How big can oranges are there in the basket? 이라고 했죠. 바구니 안에 얼마나 많은 오렌지들이 있나요? 혹은 오렌지가 몇개 있나요? 라고 물어봐주면 되겠죠. 우리 개수를 물어볼 때 how many 써주면 됩니다.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가 나와 주었어요. 자, 2번 보시면 빈칸 is your grandmother 이라고 했는데 우리 주어진 단어 중에서 old 기억나시죠? 따라서 너의 할머니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니? 몇 살이시니? 라는 의미로 how old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how 빈칸 do you drink a day? 라고 했어요. 하루에 얼마나 마시니? 무엇을? 물을 이르겠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물을 마시니? 양을 물어보는 거니까 how와 much를 결합해 줄게요. How much water do you drink a day?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4번 보시면 나 케이크를 만들 건데 얼마나 많은 밀가루가 나는 필요하니? 이런 표현 들어가주면 되겠죠? 여러분, 참고로 이 밀가루는 알갱이, 가루 물질이기 때문에 셀수 없습니다. 따라서 how much 이렇게 결합시켜 주어야겠죠? How much flour do I need?가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practice 1의 두 번째 문제까지 풀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basic concept 2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의문사 how는요, long이나 tall과도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How long? 얼마나 긴? 그리고 how tall 하면 얼마나 높은이 되겠죠. 자, 예문 속에서 살펴볼게요. How long is your hair? 무슨 뜻이에요? 당신의 머리카락은 얼마나 긴가요가 되겠죠. 오른쪽, How tall is your castle? 당신의 성은 얼마나 높은가요라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자, how 뒤에 long 그리고 tall과 결합된 형태를 지금 보고 있어요. 자, how가요. 길이나 시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long과 결합하게 되면 길이가 얼마나 긴 혹은 시간이 얼마나 오래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How long does it take to go to your school? 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 이 예문에 별표 해볼게요. 자주 쓰이는 표현이에요. 좀 길어 보이지만 여러분이 입에 붙여두면 정말 유용한 표현입니다. 자, 먼저 How long 했으니까 얼마나 오래라는 표현이죠. 자, 이어서 Does it take to 하면 뭐뭐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니? 라는 표현입니다. 테이크는 얼마의 시간이 걸리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학교 가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니? 라고 물어볼 때 우리 뭐라고 해주면 돼요? How long does it take to go to your school? 이렇게 물어봐주면 되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쌤이랑 읽어볼게요. 시작! How long does it take to go to your school? 당신의 학교에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얘꼭 외워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how가 tall과 결합한 형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랑 tall이 합쳐지면 얼마나 높은 혹은 사람으로 따지면 얼마나 키가 큰이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how tall are you?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뜻이겠어요? 너는 얼마나 키가 크니?가 되겠죠. 자, 이렇게 how와 long 혹은 how와 tall이 결합하면 얼마나 뭐뭐한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런데
how는요, 형용사랑만 결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번에는 how가 부사인 often과 결합한 형태를 한번 살펴볼게요. often은 빈도 부사예요. 자주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how often 하면 얼마나 자주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빈도 부사 often과 결합하면 무슨 뜻? 얼마나 자주. 예를 들어서 how often do you eat out 하면 무슨 뜻일까요? 너는 얼마나 자주 외식을 하니?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너는 얼마나 자주 축구를 하니? 해볼까요? How often do you play soccer?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how often은 이렇게 얼마나 자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대답할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얼마나 자주 하냐? 나는 한 일주일에 5번 정도 해. 아니면 뭐한 달에 2번 정도 해. 이런 식으로 횟수로 답해 줄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이 횟수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한번 한다. once. 2번 한다. twice. 세 번부터는 우리 times를 써주기로 했죠. 그래서 three times, four times와 같은 횟수 표현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We eat out twice a week. 이렇게 대답하면 우리는 일주일에 몇번 외식해요? 두번 외식하는 거야. 일주일에 한번 외식한다고 할 때는 We eat out once a week.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Practice 2입니다. 1번 주어진 단어들을 바르게 배열하여 질문을 완성한 후 알맞은 답과 연결하세요. 자, 1번부터 볼게요. How가 어떤 말과 결합을 해야 되는지부터 살펴봅시다. 자, how가 형용사 long과 결합해주면 되겠네요. 얼마나 기냐. 그런데 무엇이? The summer vacation이 있으니까 여름방학이가 되겠죠? 완성해보면 How long is the summer vacation? 이 되겠고요. 여름방학이 얼마나 기냐고 했으니까 여름방학은 한몇주 정도 돼? 라는 의미로 누구 연결시켜줄까요? 네, B로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입니다. 이번에는 의문사 how를 형용사 the와 연결시켜 줄게요. 그러면 얼마나 키가 큰? 이 되겠죠. 그런데 누가? Your father 나와 있어요. 너의 아버지가 얼마나 키가 크시니? 라는 의미로 how tall is your father?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에 대한 답으로 아버지는 키가 한 어느 정도 되셔? 라는 의미로 우리 A랑 연결해 줄게요. 3번입니다. 이번에는 how랑 tall을 연결시켜 줄게요. 얼마나 높냐? 근데 뭐가? The tree가 있죠? 나무가. 그래서 how tall is the tree가 되겠고요. 나무의 길이가 얼마 정도 돼? 라는 의미로 우리 C 연결해 줄게요. 나무가 10m 정도 된다라고 하였네요. 자, 2번입니다. 다음 표를 보고 각 인물에 대해 적절한 질문과 대답을 완성하세요. 자, 여러분 왼쪽을 보면 이름이 나와 있고요. 이 친구들이 하는 이 활동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 사라는 피아노를 치는데 주몇회 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5회 칩니다. 주 5회 치네요. 그리고 메리의 경우 요리를 주 1회 합니다. 자, 그리고 피터는 개를 산책시키는데 피터가 산책시키는 것은 주몇 회? 3회가 되겠죠.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1번 풀어보겠습니다. How often does Sarah play the piano? How often에 우리 밑줄 쳐볼게요. 얼마나 자주 사라는 피아노를 치니? 이런 의미니까 일주일에 몇번 정도 친다? 라고 답해주면 됩니다. 다섯 번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영어로 뭐라고 바꿀까요? She plays the piano 5 times a week.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메리가 요리하는 빈도를 묻고 있어요. 메리가 얼마나 자주 요리하니? 라고 할때 우리 how often 써주면 되죠. How often does Mary cook? 이 되겠고요. 그녀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요리를 하는 거니까 She cooks once a week 해줄게요. 자, 이어서 피터가 개를 산책시키는 빈도를 묻고 있습니다. 피터는 일주일에 세번 개를 산책시키죠. 따라서 빈도를 묻는 표현 How often does Peter walk his dog? 해주시면 되겠고요. 대답할 때는 그는 개를 산책시킨다. He walks his dog. 그리고 얼마나 자주?
일주일

몇 번? 세 번이 되겠죠. 그래서 three times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우리 실생활 대화를 통해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만화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만화 딱 봤을 때이 장소가 어디로 보이세요? 네, 찾으셨나요? 바로 zoo, 동물원이 되겠습니다. 동물원에서 또 어떤 동물을 보고 있죠? Anacondas, 아나콘다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동물원에서 아나콘다를 보면서 이어지는 질문과 대답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 여자분이 뭐라고 물어보고 있냐면, "빈칸 아나콘다스, do you have in your zoo?" 라고 물었습니다. 대답부터 볼게요. 대답을 보니까, "We have two anacondas." 몇 마리 키운대요? 두 마리 키웁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럼 질문에서 몇 마리를 가지고 있나요? 혹은 얼마나 많은 아나콘다들을 가지고 있나요? 라고 물어봐 주었겠죠. 자, 그러면 이때 how가 어떤 형용사와 결합해 줄수 있어요? 셀수 있는 명사가 뒤에 나왔으니까 many랑 결합해 주면 되겠네요. How many anacondas 해주면 얼마나 많은 아나콘다들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빈칸 is this one? 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대답이 she's 10 meters long 이라고 했습니다. 길이가 몇 미터래요? 길이가 10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질문에서 길이가 얼마나 되나요? 얼마나 긴가요? 라고 물어봤겠죠. 따라서 how랑 long을 결합시켜주면 되겠네요. 그쵸? How long? 자, 이어서 3번 부분 볼게요. 자, 빈칸 is she라고 물었더니 이번엔 뭐라고 대답하냐면 she is 3 years old. 3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몇 살이냐고 물어보았겠죠? 우리 몇 살인지 물어볼 때쓸수 있는 표현 how 뒤에 old 붙여주면 됩니다. How old is she? 자, 이어서 우리 4번의 질문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How와 이번에는 often을 연결해주면 되겠다. 그쵸? 얼마나 자주, 얼마나 몇 번의 횟수로 이런 의미죠. 그랬더니 그녀는 한 달에 한번 먹는다고 합니다. Once a month. 아, 횟수를 물어본 것이 맞죠? 빈도를 물어본 것이 맞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5번을 보니까 한끼 식사로 얼마나 먹냐고 했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먹는다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 1번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1번부터 3번이 들어갈 표현은 쌤이랑 같이 한번 맞춰보았습니다. 먼저 1번에는 how many? 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2번에는 how long? 길이를 물어보는 거고요. 3번에는 how old? 나이를 물어보는 표현이 들어가주면 됩니다. 자, 이어서 위대화의 4번 괄호 안의 단어들을 알맞은 순서로 배열해 볼 텐데요. 가장 먼저 의문사 표현인 how와 often을 결합해 주면 돼요. 그럼 얼마나 자주라는 표현이 되잖아요. 따라서 how often does she eat? 해서 얼마나 자주 그녀는 먹나요? 라는 표현이 완성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입니다. 위대화에서 5번의 우리말을 영어로 써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녀는 한끼 식사로 얼마나 먹나요? 라고 했어요. 식사의 양을 물어보는 거니까 how many를 쓸까요? how much를 쓸까요? 양을 물어볼 때는 우리 how much를 써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how much does she eat for a meal? 하면 한끼 식사로 얼마나 먹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의문사 how가 형용사 그리고 부사와 결합하여서 쓰일 수 있다는 내용을 공부하였습니다. 각각의 의미와 예시 여러분 꼭 다시 한번 공부해보시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0: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영어 자 304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자 여러분들 듣기와 말하기 자 공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대표 문장은 뭔지 그것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You had your decayed tooth pulled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자 설명은 본문. 자 강의 나가는 내용 내에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화를 한번 쭉 듣고 문제를 풀어보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다 풀고 난 후에는 돌아와서 다시 한번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되짚어가면서 자 필요한 읽기와 듣기 관련된 내용들 설명하면서 그 지문 내용을 저희가 좀 뽀개 볼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마무리가 되고 정답까지 전부 다 끌어내게 되면 자 그 다음에는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쭉 듣고 정리하시는 이런 과정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먼저 대화 듣고 문제 풀이부터 먼저 시작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자 그런 유형의 문제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는데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의 문제에서 대화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선택지를 여러분들이 좀 미리 읽어서 정리해 두셔야 주어진 문항과 문항 사이의 시간에 다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들이 좀 읽어두시고 정리를 좀 해두셔야 자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중에 좀 영어가 좀 약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글로 된 선택지보다는 이렇게 영문으로 된 선택지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나 혹은 해석이 잘 안 돼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실제 대화의 난이도보다 정답률이 떨어지는 것에는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너무 또 여러분들 아, 난 듣기 잘 못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요 내용들을 빨리 읽고 요약 정리하는 연습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요 문제도 저희가 이제 풀기 전에 선택지를 미리 읽고 정리를 좀 해볼 텐데 평상시에 시험 보실 때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앞쪽에 문제들이 빨리 끝나서 정답을 다 골랐다라고 해서 하고 시간이 남으면 뒤쪽에 있는 요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으로 오셔서 빨리 선택지를 읽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요약을 해두시는 것 자, 꼭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1번부터 가볼게요. He has a bad toothache to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는 또한 매우 좋지 않은 치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인데요. 자, bad라고 하는 단어는 뭐 toothache 자체도 나쁜 건데 거기에 bad가 붙었으니까 악성의 정도로 자,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악성 치통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첫 번째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좀 어려워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pill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이 all in one 중학영어를 통해서 금요일 날 제가 꼭 필수 어휘로 여러분께 제시를 해서 아마 암기를 해두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알약의 뜻이죠. 자, 그런데 이 swallow라고 하는 단어도 중등용 단어더라고요. 그런데 학생들이 실제로 글쎄요 아직까지 암기를 못한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꼭 잘 외워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This pill is too big to swallow. 어떤 내용이에요? 이 알약은 너무 커요. 뭐 하기에? 삼키기에. 자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자 2번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자, 3번입니다. I haven't eaten anything. 나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Today, 오늘. 이런 얘기고요. 네 번째입니다. I have an appointment with him.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그 사람과 appointment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appoint라고 하는 단어가 지명하고 임명하는 뜻이기 때문에 appointment라고 하는 단어에는 지명과 임명의 뜻도 있어요. 하지만 뭘 지명하고 정하는 거죠? 바로 시간을 정하는 것도 appointment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 약속도 appointment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appointment라고 하는 단어는 이전에도 저희가 몇 차례 다뤘고요. 앞으로도 다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자 두 가지의 뜻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자 매우 중요한 단어라는 거 강조를 좀 드려보고요. 자 그래서 have an appointment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시간 약속을 했어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가 직역이기 때문에 자 그 사람과 시간 약속했습니다 라고 할 때 I have an appointment with them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5번입니다. 5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자, 좀 어려워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drop by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글쎄요, 되게 쉬운 그런 문장이죠. 너 즉각적으로 들려야 돼. 이런 얘기예요. 자, drop by, 그 다음에 동의어로 stop by도 있습니다. stop by, 그 다음에 come by. 자, 여기 전부 다 동의어들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이때 by는 여러분들 전치사가 아니라 뭐 부사로 쓰인 것이겠죠. 예, 그러니까 뒤쪽에 명사가 없는 거겠죠.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전부 다 수거 표현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drop by, stop by, come by는 들리다의 뜻이에요. 어디 어디에 들르다. 자, 그 다음에 immediately 라고 하는 단어도, 자, 중등용 단어죠. 즉각적으로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화의 내용이 어려워서 문제를 못 푸는 것이 아니라, 자, 선택지를 읽을 시간이 부족하거나 혹은 선택지의 내용 파악이 좀 어려워서 실패하는 경우에 오답을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을 문항마다 여러분들이 보완해내시고 필요한 단어들을 암기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제 실력이 향상되는 거니까, 자, 그런 부분들을 필요하시다면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선택지 다섯 개 다 정리가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될까요? 문제풀이 해야죠. 자, 그러시면 자, 여러분들 요 문제 풀고 자, 돌아오셔서 저는 해설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고요. 문제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Dr. O's Dental Clinic. How can I help you?
2: This is Matt Stewart. I had a treatment yesterday.
1: Just a minute. You had your decayed tooth pulled?
2: Right. Can I see a doctor today?
1: What problems do you have?
2: I couldn't sleep at all because of a terrible toothache.
1: Did you take your medicine?
2: Yes, I did. But it didn't work.
1: Is your tooth bleeding?
2: A little. More importantly, I can't chew anything now.
0: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자,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을 자, 골라주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자, 어떻게 잘 풀어보셨나요? 자, 어때요,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한 두 개 정도의 문장을 제외하고는 매우 무난했던 그런 대화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시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 문장 한 문장 자,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Dr. O's Dental Clinic.
0: Dr. O's Dental Clinic. 뭐 닥터의 이름이나 성 있단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딱 이 사람이 오 씨든 김 씨든 뭐 그죠? 존슨 씨든 Dr. O's 라고 해서 자, 성이 O씨인가 봐요. Dr. O's Dental Clinic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1: How can I help you?
0: How can I help you?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아주 전형적인 내용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자, 중등과정 정도쯤 되니까 중학교 최소한 2학년 정도쯤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dental이라고 하는 단어와 클리닉 같은 정도의 단어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숙달돼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Dr. O의 치과입니다. 자, 어떻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2: This is Matt Stewart.
0: This is Matt Stewart. 뭐 사람 이름이잖아요. 자, 이쪽은 뭐뭐입니다. 신원이 밝혀지기 전에는 this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쓴다 그랬죠?
2: I had a treatment yesterday.
0: I had a treatment yesterday. 자, 여기서는 treatment만 알아들으시면 깔끔하게 문장 해결될 것 같은데요. 자, treatment 어때요? 자,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 차례 등장했던 단어죠. 저도 두둥 기대

0: 이해가 좀 됩니다. 여러분들이 트리트먼트를 잘 알아들으셨을까 하는 기대죠. 잘 알아들으셨을 것으로 봐요. 트리트먼트에는 치료의 뜻이 있다 그랬죠? 트리트 원래 다루다의 뜻이에요. 따라서 환자를 대상으로 할 때는 환자를 다루는 건 치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스튜어드인데 어저께 치료받았잖아. 이런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This is Matt Stewart. I had a treatment yesterday.
0: 됐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Matt Stewart, I had a treatment yesterda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해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통 10단 정도의 대화가 이어지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고 그것을 해소하는 과정 속에서 출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문제가 뭘까요?
2: Just a minute.
0: 잠깐만요.
2: You had your decayed tooth pulled?
0: 자, 요 문장이 사실은 핵심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요 대화 안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었거든요. You had your decayed tooth pulled.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휘가 만만치 않아서 잘안 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Just a minute 다음에 You had your decayed tooth pulled.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에서 일단 decayed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 귀에 들어왔을까?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됐을까? 요게 굉장히 저는 궁금해요. 요게 파악이 됐으면, 나머지를 듣는 것은 한80% 정도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head는 뭐죠, 여러분들? 바로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사역 동사입니다. 자, 그리고 decay라고 하는 단어는 썩다, 썩게 하다의 뜻이에요. 따라서 ed가 붙었으니까 썩은, 이렇게 되겠죠? 썩은 이를 우리가 자, decayed tooth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your decayed tooth pulle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썩은 이가 스스로 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적어와 목적 보호의 관계가 수동인 거잖아요. 그래서 be pulled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be와 to be와 being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pulled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이해가 되셨으면 이 문장을 좀 반복적으로 여러분들 좀 들어보시면서 따라해 보시고 해서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여러분들 지금 대표 문장으로 제시했던 자,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You have your decayed tooth pulled. 자, 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2: You had your decayed tooth pulled.
0: You had your decayed tooth pulled. You had your decayed tooth pulled. You had your decayed tooth pulled. 이렇게 해서 아예 통으로 외워두시면 아주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될 만한 자, 그런 문장의 어순 배열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된 후에 암기가 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제 장착되는 거예요. 그런 어순들이. 그래서 문장이 점점 길어지는 것도 긴 호흡으로 여러분들이 척척 알아들으실 수 있는 수준이 나중에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잠깐만요. 간호사가 뭐라고 했어요? 너 어제 썩은 이 뽑았구나. 이런 얘기인데, 썩은 이를 스스로 뽑은 게 아니니까, 썩은 이가 뽑혀지게끔 그렇게 만드셨네요. 자, 요것이 영어식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You had your decayed tooth pulled. 자,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랬더니,
1: Right.
0: 맞아요.
1: Can I see a doctor today?
0: Can I see a doctor today? 근데 내가 의사 선생님 좀볼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 충분히 잘 들으셨을 것이고.
2: What problems do you have?
0: What problems do you have? 저는 뭐 여러분들이 이 정도 문장은 충분히 잘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를 당신이 가지고 계신데요? 자, 그랬더니.
1: I couldn't sleep at all. Be
0: 자, 잘라도 좋아요. I couldn't sleep at all. 나는 잠을 전혀 잘 수가 없었어요.
1: I couldn't sleep at all because of a terrible toothache.
0: 자, because of terrible toothach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요 문장도 정답에 아주 중요한 단서 문장이죠. 흐름상 아주 중요한 문장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자, 심각한 두통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요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됐죠? 자, 그럼 그다음요.
2: Did you take your medicine?
0: 자, did you take your medicin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약을 복용하다라고 할 때 eat라고 하는 동사를 쓰지 않죠. 그죠? take를 씁니다. Did you take your medicine? 그래서 약은 드셨어요? 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자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1: Yes, I did.
0: Yes, I did.
1: But it didn't work.
0: It didn't work.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때요? Didn't work. 일하지 않았어요. 약이 일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아유, 듣질 않아요. 이건 완전히 영어식의 표현인 거죠. 한국말로는 약이 일을 안 했어요.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영어식의 표현인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알겠죠? 아, 이런 상황에서는 it didn't work 이렇게 쓰는구나. 자, 해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약을 먹었는데도 계속 아파요. 이런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해법은
2: Is your tooth bleeding?
0: Is your tooth bleeding? 이렇게 얘기했죠. 자, bleed라고 하는 단어 혹시 귀에 들어오셨습니까? 자, bleed가 blood가 명사로 혈액, 피라면 bleed는 동사로 피 흘리다의 뜻입니다. Is your tooth bleeding?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듣고 넘어갈게요.
2: Is your tooth bleeding?
1: A little.
0: 조금이요. 조금 피가 나요. 자, 그러자.
1: More importantly.
0: 더 중요하게.
1: I can't chew anything now.
0: I can't chew anything now. 자, chew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 앞쪽에서 어휘 시간에 배웠죠? 씹다예요. 나는 어떤 것도 씹을 수가 없네요, 지금. 자, 문제입니다. 이렇게 지금 제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반응이 뭐겠습니까, 도대체? 예, 이 중에서. 야, 그럼 너 빨리 와야겠다, 야. 이게 제일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들르다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5번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요 내용도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자.
2: You should drop by immediately.
0: You should drop by immediately. 한번 더.
2: You should drop by immediately.
0: 요 정도의 내용이 되겠어요. 그럼 당장 들르셔야겠네요. 자, 요렇게 전개가 되는 것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오늘, 자, 듣기와 말하기, 이렇게 해서 한 대화 정리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풀이와 정답까지 다 끌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요 내용도 다시 한번 쭉 듣고 다시 한번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2: Dr. O's Dental Clinic, how can I help you?
1: This is Matt Stewart. I had a treatment yesterday.
2: Just a minute. You had your decayed tooth pulled?
1: Right. Can I see a doctor today?
2: What problems do you have?
1: I couldn't sleep at all because of a terrible toothache.
2: Did you take your medicine?
1: Yes, I did, but it didn't work.
2: Is your tooth bleeding?
1: A little. More importantly, I can't chew anything now.
2: You should drop by immediately.
0: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오늘 자, 듣기와 말하기 강의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had your decayed tooth pulled.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많이 반복하고 다니심으로써 여러분들 숙달시켜서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모두 안녕!
3: AI의 답 앞에서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4: 이 정도면 충분하지.
5: 다 했다.
6: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3: 그 마침표가 생각의 끝이어도 될까요?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볼까? 내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효리파파 성경입니다. 자, 지난 강의까지는 싸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외국분이시죠. 엠마 왓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영어를 느끼면서 엠마 왓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에마 왓슨, 이분이시죠. 에마 왓슨의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되고요. 이분이 어느 영화에 출연하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기에 적혀있죠? 이 영화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시간, 장소 중에 무엇을 먼저 적나요? 만약에 영어에서 시간과 장소를 적어야 된다면 무엇을 먼저 적는지 그 영어의 규칙에 대해서 우리말과 비교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책을 펴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0: Emma Watson. Rising star. Emma Watson is a talented actress. She has appeared in several movies. She is best known for starring in the Harry Potter movies. Family ties. Emma Charlotte Durer Watson was born in Paris, France, on April 15, 1990. Emma is the daughter of Jacqueline Lewisby and Chris Watson. She has a younger brother named Alex.
1: Emma Watson의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분 누구신지 아십니까? 곧 공개됩니다. 혹시 모르신다면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일단 우리 소제목부터 보도록 할까요? Rising Star. Rising Star이라는 것은 Rise가 바로 떠오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Rise와 바로 여기에 제가 적어둔 Raise라고 합니다. R-A-I-S-E, Raise를 좀 구분해야 됩니다. Rise라는 것은 자기가 알아서 떠오르는 것이고요. Raise라는 것은 무언가를 들어올리다. 이렇게 위로 들어올리다 혹은 몸을 일으켜 세우다 라고 할 때 일으켜 세우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의미가 다르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rising star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스타가 되겠죠. 진짜 하늘에 떠 있는 그 별이 아니라 이 스타, 아주 유명한 유명인이 되겠죠. 떠오르는 유명인, 그렇죠? 스타가 되겠죠. Emma Watson is a talented actress. Emma Watson은 누구냐면 재능 있는 actress, 배우입니다. 그래서 talented라고 하면 재능 있는이 되겠죠. 재능 있는. 우리가 talent라고 하면 재능입니다. 근데 talented라고 있으니까 재능이 갖게 된, 재능이 있는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She has appeared in several movies. 그녀는 나타났습니다. 어디에 나타났냐 하면 여러 영화에 나타났습니다. Several이라는 것은 몇몇의, 여러, 몇몇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 appear이라는 것은 출연하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녀는 여러 몇몇의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has appeared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 이미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약간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냥 appeared라고 하면 만약에 has가 없다면 그녀는 출연했다. 아, 과거에 나왔다. 여러 영화에 출연했다. 이렇게 될 것인데요. has appeared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기억나십니까? 이것을 현재 완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시제. 현재 완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제 강의를 잘 들었다면 딱 기억이 날 것입니다. 기억이 안 난다. 열심히 하세요. 앞으로 잘 들으시면 됩니다. 또 반복해서 복습하고 복습할 테니까요. has pp, 현재 완료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뭔가를 했다, 지금 뭔가를 한다가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 영화에 과거에도 출연했고 지금까지도 계속 출연하고 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 엠마 왓슨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과거에만 영화 배우를 한 게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0: 영화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여러 영화에 출연했다가 되니까요. She's known for starring in the Harry Potter movi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유명합니다. 뭘로 유명하냐 하면 여기는 이 for 또 나오네요. 여러 번 반복하게 됩니다. 예전, 최근에 강의에서 여러 번 나왔었죠. 이 for이라는 것은 뭐뭐를 위해서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 뭐뭐 때문에 이유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알려져 있냐면 그래서 무엇 무엇 때문에 알려져 있다라는 것은 뭐뭐로 유명하다.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starring in, star이라는 것은 주연을 맡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디에 주연을 맡았냐 하면 디디디 바로 해리 포터 무비즈, 해리 포터에 주연을 맡은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연 이름을 지금 여기 있는 이 이름은 우리 책에는 지금 현재 나오지 않는데 그 주연 이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일부러 제가 집어넣어 두었습니다. 바로 Hermione가 되겠죠. 헤르미온느가 됩니다. 영어 발음은 Hermione가 됩니다. 자, 그래서 헤르미온느 주연 역할을 맡았었죠. 해리포터와 함께요. Ron Weasley 기억나십니까? 이세 명이 주인공이었잖아요. 아, 그 처음 그 영화를 봤을 때 저도 그 재미와 감동을 잊을 수가 없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 부분을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1: Rising Star. Emma Watson is a talented actress. She has appeared in several movies. She is best known for starring in the Harry Potter movies.
0: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에마 왓슨의 그 다음 항목입니다. 뭐냐면 Family Ties. Family는 가족이죠. Tie는 뭐냐면 이 tie 묶다라는 의미 아시죠? Tie. 우리 남성분들 주로 많이 하는데 여성분들도 할 때도 있고 이 목에 이 격식을 차려야 될때 넥타이를 매곤 하잖아요. 그때 뭔가를 묶잖아요. 이 묶는다는 것이 뭐냐 하면 줄과 줄을 묶는다. 매듭을 지어서 묶는다. 묶는다라는 것은 무언가 두 개를 합치고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tie라는 것은 유대 관계 혹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family ties라고 하면 가족 관계가 되겠죠. 에마 Charlotte Duer Watson was born in Paris, France on April 15th, 1990가 되겠네요. Emma Charlotte Duer Watson, 이게 본명 전체입니다. Was born, 태어났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는데요. 언제 태어났냐면 April, 4월 15일, 1990년 4월 15일에 태어났습니다. 와, 이 이름이 기네요. 맞죠? Emma is the daughter of Jacqueline Lusby and Chris Watson. Emma는 딸입니다. 누구의 딸이냐면 Jacqueline Lusby와 Chris Watson의 딸입니다. She has a young brother named Alex. 그녀는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남동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A younger brother이네요. Younger brother named Alex. 남동생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brother이라고 하면은 오빠인지 형인지 물론 이제 그 중심이 되는 인물이 지금 여기는 she라고 했으니까 오빠인지 남동생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동생이라는 것을 표현해 줄 때는 younger이라고 이렇게 딱 적어주면은 아 남동생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겠죠. Brother 그 자체에는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She has a younger brother named Alex. 그래서 남동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름이 무엇이냐면 name이라는 게 이름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름을 붙이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named이기 때문에 바로 이름이 붙여진 Alex라고 이름이 붙여진 남동생이 있습니다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 친구들 좀 헷갈릴 수 있는 표현. 물론 이거를 어긴다고 해서 의사소통이 단절이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영어에서 이런 순서대로 쓰자라는 규칙이 존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In Paris, France on April 15, 1990이 표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뭔가 줄은 길게 쳐져 있지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보기만 하시면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시간, 장소 중에서 무엇을 먼저 적나요? 아까 기억하십니까? 어떤 것이 먼저였죠? 빨리, 빨리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금방 넘어가 버렸죠? 자, 예시를 여러 가지를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시간, 장소 중에 무엇을 먼저 적어야 될지를 설명해 드리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말과 영어의 규칙 차이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뭐죠? 한번 추측해 보시겠습니까? 25, 8, 2024. 아, 뭔지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8, 25, 2024. 이것이 무엇이냐면 년월일을 적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뭔가 좀 다르죠? 우리는 어떻게 적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적습니다. 2024년 8월 25일이라고 적죠. 만약에 8월

0: 25일이라고 오늘이 그런 날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적는데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는 반대로 작은 것부터 적습니다. 그런데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영국식으로 적는다면은 바로 제일 앞에 있는 1부터 적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 1, 월, 년 순으로 적고요. 미국 쪽에서는 북미 쪽에서는 월, 1, 년이 순서대로 적습니다. 그래서 25 August 20, 2024이 될 것이고요. 혹은 August 25th 2024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작은 단위나 범위부터 적고 그 다음에 좀더큰 범위로 넘어간다는 것.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냐 하면 사고방식이 큰 것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좁혀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2024년 8월 25일 이렇게 적는다는 것입니다. 알수 있는 규칙은 무엇이냐면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간다라는 것이 영어입니다. 이게 나타나는 또 다른 큰 증거.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주소가 어디 주소냐면 EBS 주소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281 이렇게 되죠. 그러나 영어로 이걸 바꾸면은 거꾸로 적으면 됩니다. 281이 가장 먼저 오겠죠. 그래서 281 한류월드로 일산동구 고양시 경기도 Republic of Korea 이런 식으로 작은 것부터 도로명부터 먼저 적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우리나라까지 Republic of Korea를 적어줘야 된다면 이렇게 큰 범위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규칙을 알게 되셨죠. 바로 영어는 작은 것부터 적는다. 우리말은 반대이다. 요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해 보자고요. 시간과 장소 중에 어떤 것을 더 먼저 적는지요. 예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답이 공개됩니다. The event took place. 그 이벤트, 그 행사가 일어났다.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자, 이제 추측해 보세요. In the grand ballroom. 대연회장에. On the top floor of the hotel. 호텔의 맨 꼭대기층에. At 6 p.m. on December 25th. 2023가 되어 있네요. 아, 답이 나왔죠. 무엇이 먼저 나옵니까? 장소가 먼저 나오나요? 시간이 먼저 나오나요? 바로 장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간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장소, 시간, 장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장소와 시간 안에도 보니까 이 규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나왔죠. In the grand ballroom. 자, 예를 들어서 대연회장, 어떤 호텔에 한방 이름입니다. 대연회장, 그 행사장이죠. 근데 이 대연회장은 어디에 있냐면 맨 꼭대기 층에 있죠. 대연회장이 큽니까? 층이 더 큽니까? 층이 더 넓잖아요. 그래서 대연회장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층이 나오고 그 다음에 of the hotel, 호텔이 나오는 것이죠. 아, 그 다음 여기도 그런 규칙이 적용이 되죠. 지역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여기도 시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날짜를 나타낼 때는 지역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는데 연도가 제일 마지막에 온다라는 것은 공통점이죠. 그 다음 표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또 다른 예시입니다. Tom had lunch. Tom은 점심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어디에서 먹었냐면 at the small cafe on Fifth Avenue at noon on Friday. 아, 이제 눈에 확확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디에서요? 일단은 장소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왔죠. 빨간색이 장소이고 파란색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장소 안에도 보니까 작은 것부터 at the small cafe 어디에서 점심을 먹었냐 하면 Tom은 바로 작은 카페에서 근데 이 카페는 어디냐면 on the Fifth Avenue, 5번가에서 Avenue라는 것은 길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5번가에서 작은 카페에서 먹었다. 근데 언제? At noon, noon이라는 것은 정오죠. 난 12시. 12시에 언제? 어느 날? On Friday, 금요일. 그럼 12시와 금요일을 비교하면 12시가 더 작은 단위, 그 다음에 금요일이 더큰 단위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것부터 순서로 이렇게 적어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이해가 되시죠? In Paris, France. 자, 파리, 장소가 먼저 나왔죠. 파리, 프랑스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날짜가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연도가 적혀 있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물론 여기 있는 날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역에 따른 차이가 약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이런 장소와 시간 순으로 그 다음에 작은 거에서 큰 것으로 넓은 것으로 이런 규칙을 잘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어에 대한 이것도 약간 재미있는 팩트 아닌가요? 재미있는 규칙 아닌가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Family Ties. Emma Charlotte Durer Watson was born in Paris, France on April 15th, 1990. Emma is the daughter of Jacqueline Lewisby and Chris Watson. She has a younger brother named Alex.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Rise. Rise. She is a rising star in the music industry.

0: She has a younger brother named Alex.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영어 학습법 그 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의점은 바로 급하다고 단어만 무턱대고 외우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것이 단어입니다. 단어는요, 사실 단어 수준에서만 보면은 외우면은 바로 이 단어 뭐야? 이건 이거야. Fun이 뭐야? Fun을 외운다면 재미있는, 이렇게 바로 툭 건드리면 툭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래서 사실 영어 실력, 난 영어가 급해라고 생각을 한다면 단어부터 막 많이 외우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금방 지치기 마련입니다. 또한 그게 실력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많이 외운다고 무조건 그게 다 본인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현명하게 바람직하게 하는 방법은 어휘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꼭 영어책을 함께 읽자는 것이죠. 영어책을 읽으면서 아까 전에 나왔던 거 있죠. 예를 들어서 family ties, tie라는 게 묶는 거네. 아, 이게 묶는 거, 관계. 아, 그래서 관계라는 뜻이 있구나. 서로서로 묶는 거니까 관계가 있구나. 그래서 tie는 관계, T-I-E, T-I-E. 아, 관계, 관계일 때는 T-I-E-S, 복수를 많이 쓰는구나. 이렇게 책에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쭉 접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단어를 정리해서 외우고 이러면 정말 유의미하죠. 그러나 단어만, 영어, 우리말, 영어, 우리말, 이게 쫙 개수만 막 늘어난다고 해서 영어 실력이 갑자기 막 급상승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쌓이고 나서 이렇게 외우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러나 그렇게 영어 책을 좀 더 익숙하게 읽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영어 읽기나 듣기나 말하기나 쓰기나 좀 어려운 상태에서 아, 나 이제 너무 늦은 것 같아, 급해, 그런다고 단어에 막 뛰어들지는 말자라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자기 자신의 그런 공부 방법도 한 번씩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하지 못하는 활동들이 종종 있지요. 대표적으로는 야외 활동, 운동 등등이 좀 어렵습니다. 반면에 그 반대급부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들이 있지요. 인터넷 사용, 그리고 TV, 휴대전화 등이 되겠는데요. 자, 이런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을 영어로는 screen time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이런 스크린 타임이 늘고 있다라는 보도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도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 시작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시간은 Today's Topics입니다. 'Today's Topics' 항상 두 가지 세계 속의 이야기를 준비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토픽의 경우에는 'More Screen Time During Pandemic'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군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스크린 타임, 전자기기를 활용하는 시간이 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1: More screen time during pandemic. The rise in children's screen time during the pandemic has triggered calls for greater outdoor exercise to bolster learning and guard against an epidemic of short-sightedness.
2: More screen time during pandemic. The rise in children's screen time during the pandemic has triggered calls for greater outdoor exercise to bolster learning and guard against an epidemic of short-sightedness.
0: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한두 가지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것 같은데요. 자, 뉴스 키워드 들어봅니다.
1: Screen time.
2: Screen time.
1: To bolster.
2: To bolster.
1: Epidemic.
2: Epidemic.
0: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여기 나와 있죠. Screen time. 실제로 우리가 휴대전화가 생긴 이후에 그리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 screen time이란 말이 신조어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기 때문인데요. Screen time, 전자기기 사용 시간, 즉 the time you spend on a digital device.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To bolster. Bolster는 뭔가를 강화한다, strengthen 이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아, 요거 참 중요합니다. Epidemic. Epidemic은 흔히 우리가 유행병, 전염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꼭 병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문제가 그 정도가 갈수록 심각해지면 epidemic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the obesity epidemic이라고 하면 그때는 obesity. 비만이라는 것이 유행병은 아니죠. 전염되진 않습니다만 그만큼 비만인 사람들이 늘어난 사회현상 이런 경우에는 에피데믹 충분히 쓸수 있으니까요. 같이 꼭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흔히 대란이라고 쓸때 쓰는 표현이기도 하죠. 자, 오늘 More Screen Time 어떤 내용인지 방금 전에 보셨던 표현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rise in children's screen time during the pandemic. 여기까지가 주어니까 당연히 끊어야 되겠죠. 자, 뭔가가 늘었다, 줄었다라고 할 때, 늘다, rise, 혹은 줄다, 뭐, decline이나 fall, drop, 이런 명사와 그 대상이 되는 명사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전치사 in을 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전자기기를 활용하는 소위 스크린 타임이 늘고 있습니다. 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이 부분이 주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어가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두 개 단어 이상, 즉 명사구, phrase를 이루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영어에서는 이렇게 물주구문을 많이 씁니다. 이런 phrase를 우리말로 번역하실 때는 문장으로, sentence로 번역하시면 깔끔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뭐뭐의 증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기간 동안에 아이들의 screen time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으로 번역하셔도 전혀 문제 없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Has triggered calls for greater outdoor exercise.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첫 번째, calls for. 뭐뭐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동사로도 씁니다. He called.

0: called for freedom. 그러면 자유를 요구하다, 촉구하다라고 할 때 쓰는 동사입니다만 지금은 명사로 쓰였죠. calls for, 뭐뭐를 요구하는 요청, 목소리가 되겠고요. greater outdoor exercise. 영어에서 형용사와 명사가 나오면 둘 다 우리말로 명사로 번역하면 깔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실외 운동 뭐 시간 확대라든가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어요. 더 큰 실외 운동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실외 운동을 더욱더 확대하자, 더 늘리자라고 하는 요구의 목소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트리거는 총을 쏘는 거기 때문에 A triggers B는 A가 B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스크린 타임이 늘다 보니까 실내 운동 시간을 늘리자라고 하는 요구의 목소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두 문장을 영어로는 이렇게 깔끔하게 한 문장으로 쓸 수 있을까? 정말 한번 고민해 볼 만한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외 운동을 확대하자라고 하는 이유는 to bolster learning. 첫 번째는 이겁니다. bolster, 강화하다라는 얘기니까요. 자, 이제 실내에서 휴대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스크린 타임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일단 공부의 량을 늘리고 두 번째로는 guard against an epidemic of short-sightedness. epidemic이 드디어 나왔군요.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꼭 전염병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short-sightedness, 저 같은 사람이죠. 근시입니다. 근시. 그래서 근시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guard against, 막기 위한 조치로 실외 운동을 늘리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데요. 전체 내용을 듣고 정리합니다.
1: More screen time during pandemic. The rise in children's screen time during the pandemic has triggered calls for greater outdoor exercise to bolster learning and guard against an epidemic of short-sightedness.
2: More screen time during pandemic. The rise in children's screen time during the pandemic has triggered calls for greater outdoor exercise to bolster learning and guard against an epidemic of short-sightedness.
0: 오늘 두 번째 토픽이 되겠는데요. Ban on renter evictions라고 되어 있군요.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Eviction이라고 하는 것은 퇴거라고 하는 거죠. 세입자를 강제로 쫓아내는 것, 퇴거라고 하는데요. 자, 세입자의 퇴거에 대한 ban, 금지 조치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내용을 꼭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봅니다.
1: Ban on renter evictions. The U.S. administration is extending a federal moratorium on evictions of tenants who have fallen behind on rent during the coronavirus pandemic. The ban, initially put in place last year, provides protection for renters.
2: Ban on renter evictions. The U.S. administration is extending a federal moratorium on evictions of tenants who have fallen behind on rent during the coronavirus pandemic. The ban, initially put in place last year, provides protection for renters.
0: 자, 오늘 역시 뉴스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좀 어려운 단어가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여러 개 나옵니다. 조금 더 집중하셔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 Eviction.
2: Eviction.
1: To extend.
2: To extend.
1: Moratorium.
2: Moratorium.
1: Tenant.
2: Tenant.
1: To put in place.
2: To put in place.
0: 첫 번째 단어는 조금 전에 헤드라인에서 보셨던 eviction이란 말이죠. Eviction, 퇴거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To extend. Expand가 아니고 extend죠. 요거는 시간을 연장할 때 extend를 쓰고요. expand, expand를 쓰는 경우는 어떤 양이라든가 부피 같은 걸 늘릴 때 쓰는 표현이죠. 사업을 확장하다 이럴 때 business expansion 이렇게 쓰는 것과 마찬가지 쓰니까요. 두 개를 구분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moratorium 이거는 잠정 중단 혹은 유예할 때 유예 조치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moratorium tenant 조금 전에 나왔던 renter와 같은 말인데요. 세입자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마지막 표현은 to put something in place 새로운 법이나 제도나 정책과 같은 것을 put in place, 자리에 놓다, 즉 마련하다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 이 두 번째 토픽 하나씩 살펴봅니다. the U.S.

0: administration, 미국 행정부가 is extending a federal moratorium on evictions of tenants. 아,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만 이제 압니다. Moratorium, 유예 조치. Tenants가 이제 세입자니까 eviction. 즉, 미국 행정부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federal 세입자의 강제 퇴거를 잠정 유예하기로 한 조치를 extending, 그 기간을 연장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던 조치가 되겠는데요. 자, 어떤 세입자가 이 퇴거 조치의 대상이었냐면 who have fallen behind on rent during the coronavirus pandemic.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fall behind on something. 뭐뭐에 늦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부채라든가 아니면 뭐 전기 고지료라든가 지금처럼 집세 같은 것들을 내지 못하고 밀려 있다 할 때 fall behind on을 씁니다. 그래서 fall behind on 뭐 his credit card payment 이라고 하면 신용카드 쓰고 갚아야 될 돈을 아직 갚지 못하고 있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일반적으로 eviction, 퇴거가 되는 세입자들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에 집세가 밀렸던 사람들이 퇴거 대상인데 이 유예 조치를 연장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The ban, which was initially put in place last year.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이럴 때 관계대명사 주격과 비동사가 생략되는 건데요. 이번 조치는 initially, 애초에 작년에 마련이 되었던 금지 조치인데요. 이 퇴거 금지 조치가 provides protection for renters 혹은 tenants. 세입자들에게는 보호막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실제로 이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세입자가 좀 돈이 밀렸다고 해도 강제 조치는 하지 말라고 연방정부가 지침을 내렸는데요. 그 기간을 연장하겠다라는 얘기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또 하게 된 거죠. 물론 반대는 상당히 좀 있긴 합니다만 현재는 진행 중인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들어보시죠.
1: 'Ban on renter evictions.' The U.S. administration is extending a federal moratorium on evictions of tenants who have fallen behind on rent during the coronavirus pandemic. The ban, initially put in place last year, provides protection for renters.
2: Ban on renter evictions. The U.S. administration is extending a federal moratorium on evictions of tenants who have fallen behind on rent during the coronavirus pandemic. The ban, initially put in place last year, provides protection for renters.
0: 오늘 Today's Parents는 조금 전에 보셨던 to put something in place. 법이나 제도, 규제 등을 마련하다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씁니다. 꼭 좀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자, 가상화폐에 대한 엄중한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we need to 마련하다. 엄중한 규제를. 어디에 대해서요? 가상화폐에 대해서. 대충 이런 청크로 이어지겠는데요. 가상화폐에는 virtual currencies라고 하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 비트코인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하겠습니다. 우리가 규제라고 하면 이제 regulations, 뭐 restrictions가 있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체로 비슷하겠습니다. regulation은 규제하다라는 의미에 조금 가깝고 restrict는 뭔가를 제한하고 뭔가 한정 사항을 둬서 제재를 가하는 쪽에 조금 느낌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비슷합니다. 엄중한 규제라고 할 때 엄중한, 이렇게 형용사와 명사가 함께 나오는 collocation 되게 중요한데요. strict regulations 쓸 수 있겠죠? strict, 엄중한, tight, 말 그대로 tight한 겁니다. 빡빡해요. 아, 요거 좀 융통성이 없는, 좀 딱딱한 느낌이고요. tough, 거의 마찬가지죠. 요거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stringent, 좀 어려운 단어라 저도 고민을 했는데요. 실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것도 엄중한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만 상당히 좀 formal한 느낌을 주죠. 요 바인딩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바인딩은 묶어두는 거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이라고 할 때 이 바인딩이란 말, 그러한 의미로 엄격한이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조금 어렵습니다만 한 번쯤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We need to put strict regulations on virtual currencies in place. 여기 목적어에 해당하는 게 너무 길다고 생각되면 We need to put in place strict regulations on virtual currencies. 이렇게 도치해도 괜찮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1: We need to put strict regulations on virtual currencies in place.
2: We need to put strict regulations on virtual currencies in place.
0: 자, 두 번째 표현으로는 조금 다른, 거의 같은데요. 동사만 달라집니다. 꼭 put in place만 써야 될까요? 다른 한 단어로는 쓸 수 없을까요? 당연히 됩니다. 느낌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We need to enter.

0: 뉴스라고 해서 도입하다라는 개념으로 쓸수 있겠고요. adopt, 채택하다라는 느낌으로 쓸수 있겠죠. 그리고 enact, 법을 제정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인데요. 이런 표현을 써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put in place만 쓰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많이 쓰고요. 그 외에도 introduce, adopt, enact strict regulations on virtual currencies라고 해서 조금씩 특징이 있지만 거의 함께 쓸수 있는 표현들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 표현도 들어보시겠습니다.
1: We need to introduce strict regulations on virtual currencies.
2: We need to introduce strict regulations on virtual currencies.
0: 'Being an anchor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돼서 기사를 작성하고 또 말해보고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So, addiction to internet use. 조금 전에도 이제 우리 스크린 타임이라는 걸로 스크린 타임이 너무 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청소년기 그리고 요즘엔 아동기의 인터넷 사용 그에 대한 어떤 addiction 중독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양이 좀 들군요. 중고교생 10명 중 4명이 인터넷 중독입니다. 중독이다란 표현. 문제는 많은 조치가 있었지만 대부분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점이죠. 일각에서는 부모들이 자녀의 기기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긴데요. 오늘은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몇명 중에 몇 명이라고 할때 우리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은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중독이다라고 할 때, to be addicted to something. addicted to. 요거 꼭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four in te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그죠? 몇명 중에 몇 명이다 할때 A in B나 A out of B를 쓴다 그랬으니까요.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10명에 4명꼴. 아니면 40%. 그죠? 40%가 blank the internet. 이젠 압니다. are addicted to the internet. 이렇게 쓰면 인터넷 중독인데요. 문제는 많은 조치가 있었죠. 문제는 대부분이 미봉책은 뭐예요? 잠깐 땜빵은 되는데 영구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얘기할 때 씁니다. 미봉책은 a stop gap measure라고 합니다. stop gap, 갭을 막기 위해서 잠깐 쑤셔 넣은 거예요. 마치 코르크 마개를 빼낸 상태에서 휴지를 조금 넣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unfortunately, most of the measures taken so far. 예, take measures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취해졌던 조치들 중에 상당 부분이 대부분이 have been nothing more than stopgap measures. 이것도 중요합니다. nothing more than 직역을 하자면 뭐뭐 이상은 결코 아니다. 즉 기껏해야라고 할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요. 이것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기껏해야 미봉책에 불과했군요. 일각에서는 부모들이 자녀의 기기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제한하다, 뭐 limit이라는 것도 있고요. 기기 사용 시간은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screen time, the time you spend on a screen, on a digital device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Some say the best remedy is for parents to limit their children's screen time. 너무 간단하네요. 자, 요 전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 Addiction to internet use. 4 in 10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re addicted to the internet. Unfortunately, most of the measures taken so far have been nothing more than stopgap measures. Some say the best remedy is for parents to limit their children's screen time.
2: Addiction to internet use. 4 in 10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re addicted to the internet. Unfortunately, most of the measures taken so far have been nothing more than stopgap measures. Some say the best remedy is for parents to limit their children's screen time.
0: Today, 참 다양한 주제 그리고 다양한 표현이 우리의 마음과 눈을 즐겁게 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을 좀 뽑아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s 들어옵니다.
1: Screen time.
2: Screen time.
1: Moratorium.
2: Moratorium.
1: To put in place.
2: To put in place.
1: To be addicted to.
2: To be addicted to.
1: Stopgap measure.
2: Stopgap measure.
0: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언제라도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MP3 그리고 스크립트 다운도 가능합니다.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

네, 안녕하세요. 마이그레모코치 표준편 제24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레모코치 정코치고요. 이제 거의 끝까지 가고 있네요. 여러분들 잘 왔고요. 고맙습니다. 네, 끝까지 약속 지켜서요. 맨날 만나야 되고요. 추가 문법, 요거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에 덧붙여서 조금씩 새로운 것들을 배워나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우리 21, 2, 3, 4 이렇게 추가 문법 같이 배워볼 겁니다. 특히나 제가 미리 살짝 봤는데요. 투부정사. 좀 중요한 문법에 대한 추가 문법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알찬 시간 될 것 같고요. 자, 교재 준비 딱 해주시고요. 우리 명쾌한 개념 시크릿 통해서 오늘 배울 내용 퀴즈로 만나봅니다. 자, 쌤이 왔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열공하시고 나면요. 다음 문장이 해석이 정확하게 됩니다. 지금도 해석이 좀 될 수 있죠. 뭐 passengers are to wear their seat belts 하면은 뭐 승객도 보이고 안전벨트도 보이고 뭐 보이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중간에 문법이 좀 매콤한 게 들어가 있거든요. are to wear 적이거든요.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오늘 열공하시면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열공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볼까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투부정사가 딱 보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배울 추가 문법은 21번째네요, 벌써.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건데요. 사실 이거를 문법을 좀 공부를 해보고 또 영어에 관심이 있었던 친구들은 분명히 만나봤을 겁니다. 어디선가 봤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그리고 더 막 열심히 한 친구들은요. for 목적격, of 목적격 이런 게 생각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대단한 건데 자, 그런 거 하나도 모르겠다. 난 처음 봤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투부정사 기억나시나요? 요거 이제 복습도 한번 싹 하면서 가는 게 이 추가 문법의 묘미 아닙니까? 투부정사가 뭐였어요? 동사에다가 to를 붙였어요. 원래 있는 동사에다가 to를 딱 붙여가지고 얘를 이제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 명사라던가 형용사라던가 부사라던가 요렇게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투부정사라는 문법이었잖아요. 자,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있어. 원래 동사였습니다. 거기다 to를 붙였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제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쓰는데 얘를 명사로 바꿨다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순수 혈통의 명사와 똑같으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얘는요 기본적으로 이 투부정사 안에는 동사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동사의 피가 흐르는 거야. 순수하게 명사의 피가 흐르는 그 명사랑 동사의 피가 흐르면서 명사의 내랑은 좀 다릅니다. 얘는요 동사의 특징들을 가지게 돼요. 명사로 쓰일 때든 뭐 할 때든 얘는 기본적으로 이 동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성격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원래 동사가요 주어가 있어요. 모든 동작에는요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부정사에 있는 이 동사도요 사실은 누군가가 이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동작을 누가 하는지 그거가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근데 이름이 왜 의미상의 주어냐면요. 그냥 주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주어 하면 문장의 주어는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문장의 주어 동사는 따로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얘에 대한 주어는 그냥 주어라고 부르면 얘랑 헷갈리니까 우리가 의미상 얘에 대한 주어야. 그래서 의미상 주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공부를 좀 열심히 한 친구들은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면은 바로 그냥 for 목적격이 튀어나오는데 그거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고 쉬운 건데요. 이 동사 있잖아요. 투부정사의 동사. 그거를 누가 하고 있는지 얘에 대한 주어를 찾으면요. 그게 의미상 주어예요. 문장 안에 그게 이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수저는요. want, 원하죠. 뭘 원하는데요? to learn Japanese. 일본어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 투부정사가 있습니다. learn은 누가 learn 하는 거예요? 누가 배워요? 이 문장에서. Susan이 지금 원하고, Susan이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장의 주어가 이 learn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는 뭘 더 추가할 이유가 없어요. for Susan 안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 동사에 대한 주어를 찾아서 그게 문장에 이미 있으면 그대로 놔두면 되고요. 얘가 의미상 주어예요. 그 다음 이 문장 해석해볼까요? 이 문장은 솔직히 진짜 어려운 문장입니다. 5형식 문장인데요. 나는요, want to, 원해요. You, 네가요, to learn Japanese. 일본어를 좀 공부하기를, 배우기를 원한다. 이 맥락에서는 누가 배우는 거예요? 네가 배우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요게, you가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for you가 필요가 없어요. 원래 저렇게 쓰는 거고요. 저기서 you가 뒤에 나오는 to learn이라고 하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것이다. 간단하죠. 간단하죠. 뭐 어렵게 뭐 많이 적어놨지만 아주 간단하게 이 동사의 주어를 찾으면 그게 의미상 주어예요. 그다음에 it's not easy. 이거 가짜 주어 썼네요. 진짜 주어 여기 있네요. 뭐가 쉽지 않대요? to learn 배우는 건데요. foreign language 이게 외국어죠. 외국어를 배우는 거는 쉽지가 않다. 그렇죠. 예, 뭐, 저도 중국어, 이런 거 도전해봤는데, 쉽지 않아. 영어 하나 잘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자, 공감 가는 내용이긴 한데, 이거는 누가 배우는 건데요? 이거는요, 이거는 일반인들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 이때 외국어를 배우는 건 쉽지 않다라고 할때 배우는 주어는요, 우리 모두가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어떤 일반인이라도 외국어를 배우는 건 쉽지가 않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모든 사람일 때 굳이 써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타내지 않았을 때에는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왜쓸 필요 없습니까? 당연히 읽으면서, 아, 모든 사람이 이렇게 외국어 배우는 건 쉽지 않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특정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둔다. 이런 경우의 공통점들이 뭐냐면요. for 목적격. 우리가 어디선가 봤을 법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안 써준다라는 거예요. 왜? 문장 안에 다 있거나 쓸 필요가 없어서. 자, 그러면 우리가 많이 봐왔던 얘는 어디에다가 쓰는 거냐? 아, 이제 처음 본 친구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요. 방금 본 문장들은요. 투부정사의 그 동사의 주어가 다 문장 안에 있었죠. 지금 보실 것들은요.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추가를 해줘야죠. 투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의 주체가요, 문장 안에 없어요. 써줘야 돼. 그럴 때, 얘 바로 왼쪽에다가요, for 다음에 저렇게 이제 써주는데, 이걸 목적격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인칭 대명사, 요런 거, 집어넣을 때, 목적격의 형태, 다들 많이 아시죠? 뭐, 나 같은 경우에는 me고요, 그라면 him이고요, 그녀라면 her이고요, 우리라면 us이고요, 그들이라면 them이고요. 이렇게 목적격을 써준다 그래서 for 목적격이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자, 써줬어요. 보세요. 일단 요만큼을 빼고 생각해 볼게요. It's easy. 쉽대요. 가짜 주어죠. 뭐가 쉬운데요? To learn Japanese. 일본어를 배우는 것은 쉽대요. 근데 여기서 요걸 딱 빼버리면요. For Koreans가 원래 없었다면은 일본어를 배우는 건 쉽다. 이래버리면 딱 들을 때 무슨 느낌 들어요? 전 세계인들이 되는 거죠. 누구라도 일본어라는 언어는 너무 이게 쉬워가지고 배우기가 쉽다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맥락이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일본어 배우면 좀 쉽거든요. 비슷한 발음도 많고 구조도 비슷해가지고요. 한국 사람이 일본어를 배우면 쉬운 겁니다. 이 learn에 대한 주어가 한국인들입니다. 근데 문장이 없었죠. 그러니까는 for Koreans를 바로 왼쪽에다가 딱 추가를 해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정말 많이 보게 되는 정말 대표 유형의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to 부정사 왼쪽에 for 명사가 딱 있습니다. 밑에 것도요, 이거 for you 먼저 빼고 볼게요. Here is a new book. 새로운 책이 있다. To read, 읽을 책이 있는 거죠. 이 to read가 이렇게 이제 앞에 있는 new book을 꾸며주는 건데, 읽을 새 책이 있다. 누가 읽어요? 네가 읽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읽을 새 책이 있다는 겁니다. read라는 동사에 대한 지금 의미상의 주어가 필요한 상황. 근데 문장에 없으니까는 for you를 이렇게 더해준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런 것도 많이 봤죠. of 다음에 명사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사람의 성격 나타내는 형용사 다음에 얘네가 와야 될 때, 사람의 성격이라고 하면요, 뭐 kind 친절하고요, nice 되게 멋지고요, clever 똑똑하고요, foolish 어리석어요, crazy 뭐 약간 좀 미친 거죠. 그리고 rude 하면 무례한 겁니다. 이런 어떤

사람의 성격 같은 거 다음에는요. of 명사, to 부정사 갑니다. rude 한번 써볼까요? 무례했어요. 뭐가요? 가짜주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of가 오게 되면서 이때 해석을 갖다가 뭐 그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of가 뭐뭐의잖아요. 근데 저기서 그의 이러는 순간 이제 내가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투부정사 왼쪽에 있는 저 녀석은요, 의미상의 주어니까, 주어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은는 이가를 붙여서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그가라고 해석하는 순간, 이제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영어 선생님께서 움찔하시지. 안 해? 이렇게 가는 거죠. 그가 talk like that.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rude하다, 무례하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달라진 거 없어요. 토크를 누가 하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쓰려고 보니까는 앞에 사람의 성질이 나타나 있어서요. 저럴 때에는 우리가 of로 고쳐줬다 이거죠. of him, 이렇게 써줬습니다. 되셨나요? 의미상 주어, 자, 많은 걸 했지만 사실은 딱 정리하면은 to 동사가 있어요. 여기 동사가 보이죠? 이 동사의 주어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게 문장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때에는 우리가 for 목적격, of 목적격의 형태로 써줬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exercise 한번 해볼까요? 다음 문장에서 어디가 틀렸을까요? Is there any work? 에? Me to do? 왜 이렇게 썼어요? 자, 어떤 일이 있나요? 내가 해야 될 어떤 일이 있나요? 이 정도의 맥락 아닙니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에다가 지금 for를 추가를 해주면 되는 그 정도의 맥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t's very kind. 되게 친절하시네요. 딱 봐도 of가 빠졌죠. 그리고 사람의 성격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형용사 kind가 있습니다. It's very kind of you는 그냥 무슨 이렇게 랩 가사처럼 쭉 나가야 되는 겁니다. It's very kind of you. 너가 To help me, 나를 도와주다니. 와, 정말 친절하구나. 요 정도의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의미상의 주어 할수 있겠죠? 자, 그럼 잠깐 정리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의미상의 주어가 키워드였습니다. 이제 겁내실 필요가 없어요. to 동사에서 그 동사의 주어가 곧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고요. for 목적격, of 목적격 써주셔도 되고 문장이 원래 있을 때에는 쓸 필요 없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의미상의 주어 정복 캐고리는 다음으로 갑니다. 자, 투부정사 특집입니다. 이번에는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입니다. 추가 문법 22번째 시간이고요. 의문사가 무엇이냐? 이제 궁금한 내용을 물어볼 때 쓰는 그런 말입니다. 이름에 답이 있죠. 의문할 때 쓰는 거예요. What, when, where, how 이런 애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애들 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투부정사랑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가 돼요. What 하면 무엇이고요? When은 언제고요? Where 어디서고요? How 하면 어떻게잖아요? 요거랑 투부정사까지가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뭉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사실 요거는 중학교 때잘 많이 안 나오는데 whether 하면은 뭐뭐인지 아닌지 할지 안 할지 요런 느낌이 있거든요. whether to가 합쳐져가지고 뭐뭐 할지 어떨지라는 요런 덩어리까지 있는데 이건 굉장히 고급 덩어리고요. 고급. 고급 덩어리고, 이게 이제 하나로 뭉쳐져가지고요, 사실은 명사 덩어리가 됩니다. 명사 덩어리가 되어서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요. 자, 이거는 해석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해석할 때는요, 아주 재밌어요. 원래 이거 의미 다 알잖아요, 우리.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표준편 지금 뭐 거의 끝나가는데, 우리 정도 지금 클래스 되면은 뭐, 다들 아시죠? 요건 좀 어려워. 지금 솔직히 어려워요. 어렵고, 지금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얘네들 다 알잖아요. 그럼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의미에다가 투부정사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의미를 합쳐주시면 됩니다. 한번 합쳐볼까요? 문장에서 합쳐볼게요. 자, 닉의 parents는요, 여기까지 한번 끊어주고요. told him,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덩어리예요, 덩어리. 영어에서 진짜 중요한 게 이제 덩어리가 이렇게 뭉쳐져서 보여야 되거든요. 저게 끊어읽기지 뭐예요. 영어 모르는 친구들은 what to do를 다 끊어버리겠죠. 근데 우리는 what to do가 한 덩어리로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what이 무엇이잖아요. to do 합쳐봐요. 뭘 할지.
맞아요. 그거예요. 뭘 할지 또는 뭘 해야 되는지 요게 한 덩어리입니다. 네게 부모님은요. 그에게 뭐 말해줬어요? 뭘 해야 될지를 알려준 겁니다. 말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he 그는요. asked 물어봤어요. me 나에게 뭘 물어봤는데요. 역시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 how가 어떻게 아닙니까? 무슨 방법 아닙니까? 어떻게 스테이크 요리하는지를 물어봤다. 오케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you, 너는요, should know, 알아야만 한대요. when 하면 언제 아닙니까? 언제? to ask for help. ask for help 하면 도움 요청하다군요. 그럼 언제 도움을 요청할지를 알아야만 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I don't know, 나 몰라요. 이거 I 끊기도 좀 민망하다 그랬죠? 우리 저 정도는 뭐한 방에 가지 뭐. I don't know, 몰라. 뭐를. Weather이 고급입니다. 뭐뭐 할지 안 할지. 이거 좀 어렵고요, 사실은. 하지만 뭐 의미 알고 나면 합칠 수 있다. 뭐 할지 안 할지. To stay or go. 머무를지 갈지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머물러야 될지 있어야 될지 갈지를 나는 I don't know.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조금만 더 나아가 본다면은 이렇게 의문사나 이런 weather 다음에 to 부정사가 붙어 있는 이 덩어리는 명사 덩어리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to 부정사가 명사, 형용사, 부사 셋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하잖아요. 의문사나 이런 weather이 붙어 있는 덩어리는 하나의 큰 명사 덩어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까지 알아두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마스터를 하신 거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문법책들을 공부하다 보면은 명사적 용법 공부할 때 얘가 같이 나올 거예요. 명사적 용법이 있는데 의문사를 붙여도 명사적 용법에서 이제 명사로 쓰인다. 이렇게 아마 설명이 되어져 있을 거고요. 우리 같이 한번 문제 볼까요? Exercise A예요. 밑줄 친 부분을 우리말로 옮겨보세요. A, B번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의문사 그리고 투부정사 합쳐져 있는 요거 형태 연습 많이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이거 우리말로 옮겨보는 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냥 저랑 같이 한번 해봐요. Please tell me, 나에게 말해달라. 그리고 이제 덩어리. 덩어리. 의문사, 투부정사 보이면은 덩어리 합쳐주면서 언제 to come to your house, 너의 집에 올지를 말해달라는 거죠. 끝. Do you know? 너 알고 있냐? How? 어떻게? 또는 뭐하는 방법? To cook spaghetti. 너 스파게티 요리하는 방법. 또는 어떻게 스파게티 요리하는지 너 알고 있냐? 끝. 간단하죠. 그래서 요거 해석 쭉 한번 해보시고요. B번에 보면요. 요거 이제 한국말 영어로 쓰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마무리 해주셔야 되고. 하여튼 그래머 코치 책은요. 쓰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그게 이제 하이라이트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들 다 써보시고요. 정답 확인하시고요. 의문사, 투부정사 저랑 정리하고 올게요. 자, 투부정사에서 우리가 또 하나 더하기 갑니다. 의문사를 붙여봤습니다. 의문사, 누가, 언제, 어디서 하는 게 의문사를 딱 붙였더니요. What, when, where, how 또는 이제 whether도 붙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투부정사를 딱 쓰게 되면은 얘네가 하나의 명사 덩어리가 되는 거고요. 해석은 원래 그 의문사와 whether의 의미들을 잘 살려가지고 투부정사랑 합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핵심이었고요. 특히나 whether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었어요. 사실 중1, 중2에게는 어렵습니다. 뭐 할지 안 할지 이런 느낌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 문장 통해서 복습하시고 우리는 다음 주가 문법으로 갑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걸 우리가 지금부터 하게 될 겁니다. 추가 문법 23번째 시간이고요. 뭐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뭔가 싶죠? Find it, 투부정사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지금 우리가 진짜 뭐랄까 고급스러운 문법을 다루게 됩니다. 아주 보편적으로 쓰이는 이름으로는 감옥적어, 진목적어예요. 이게 워낙 용어가 어려우니까 지금 다른 식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 건데 감옥적어, 진목적어라는 겁니다. 이거는 고등학생들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법이고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잡으면은 진짜 고2, 고3까지 쭉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가주어, 진주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주어가 되게 길고 복잡할 때
이거를요, 뒤로 빼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텅빈 공간에다가 가짜 주어인

이슬 갖다가 딱 써놓습니다. 이게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근데 가목적어, 진목적어라는 것도 있어요.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인데 얘는요,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되게 연결되는 연관 검색어랄까요? 연결되는 애가 5형식 문장이에요. 문장이 기본적으로 5가지의 형식이 있다고 봤을 때 1, 2, 3, 4에서는 가목적어가 나올 수가 없고요. 5형식 문장에서만 가목적어가 생겨나는데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5형식이 이렇게 생겼죠. 주어 쓰고요. 동사 쓰고요. 목적어 있고요. 목적격 보어인은 요런 식의 네 덩어리입니다. 근데 to 부정사가요. 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원래. to 부정사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려고 했어. 헌데 to 부정사가 이렇게 짧지 않잖아요. 보통 좀 길잖아요. 이 동사 때문에 뒤에 막뭐 따라오는 게 있어가지고요. 지금 이 노란색 덩어리들처럼 좀 길잖아요. 얘가 여기 들어가면은 문장이 되게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영어라는 것도 언어예요. 언어는 의사소통을 위해서 만든 거고,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말이 잘 통해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막 문장이 복잡하고 이래 버리면요, 서로 말이 잘안 통합니다. 이거는 좋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 정한 게 있어요. to 부정사 너가 이 목적어 자리에 지금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미안하지만 너는 못 들어간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요. 아니, 투부정사가 그럼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는 가짜 목적어인 it을 딱 적어 놓고요. 진짜 목적어인 투부정사는 제일 뒤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고요. 5형식 문장에서만 딱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합니다. 김밥 싸보셨어요? 김밥? 김밥 싸보면요. 안 싸봤을 수가 있는데, 김밥 쌀때 보면은 이렇게 재료를 많이 넣고 싶죠? 그래서 막 많이 넣어야 또 맛있잖아요. 막 밥맛 많고 막 속이 없으면 맛없잖아요. 그래서 재료를 막 많이 넣잖아요. 많이 넣어서 막 싸잖아? 그러면은 칼로 자를 때 옆구리가 터져요. 이게 재료 막 가득 집어넣으면 막햄 막 3개씩 4개씩 넣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딱 싸면은 자를 때 이게 옆구리가 터진단 말입니다. 얘가요, 이긴 투부정사가요, 여기 사이에 들어가면요, 옆구리가 터져요. 그리고 들을 때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가목적어, 진목적어가 등장을 하는 거고요. 5형식 문장에서 우리가 이걸 한번 해볼게요. 원래 이 문장은요, 주어가 있죠. I, 나는요, found, 알게 되었다. 무언가가 어렵다라는 걸 알게 된 건데요. 원래 이 자리에 얘가 있었던 거예요. 이 투부정사 덩어리가. 원래 it은 없었어요. 이 노란색이 it 자리에 있던 겁니다.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들을 때 또는 읽을 때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I found to work with her difficult 이렇게 들립니다. I found to work with her difficult.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대본에 조금 복잡하지 않아요? 중간에 어? 하는 순간에 뭐라 그랬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얘가 이제 가짜 목적어가 들어오면서 진짜 목적어를 제일 뒤로 빼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다시 들어봐요. I found it difficult. 나는 뭔가가 어렵다는 걸 알게 됐대. 그럼 딱 집중을 할거 아닙니까? 뭐가 어렵다고 알게 된 거지? To work with her. 그녀랑 일하는 거. 요렇게 되는 거예요. 가조도 마찬가지고, 가목적어 마찬가지인데, it을 딱 써가지고요. 먼저 집중을 시키는 겁니다. 야, 나뭐 되게 어려운 걸 알게 됐어. 그랬을 때. 딱 집중을 받은 다음에, 아, 그녀랑 일하는 거, 야, 이거 너무 어렵더라. 요런 식으로 뒤에 중요한 내용을 딱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가목적어, 진목적어고요. 또 해볼까요? They, 그들은요, thought it strange, 무언가를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이제 궁금하잖아요. 뭐가 이상한지. 그때 딱 말해주는 겁니다. To eat with chopsticks. 젓가락으로 먹는 거를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다. 뭐그 사람들이 뭐 서양 문화권에서 왔겠죠? 그래서 뭐그 젓가락으로 먹어? 야, 신기하다. 젓가락으로 먹는 거를 되게 이상하게 또는 낯설게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고요. 자, 이 어브는요. This oven은요. Makes it easy. 무언가를 굉장히 쉽게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뭐를요? To cook a meal. 이제 밥을 요리하는 거요. 식사를 이렇게 마련하고 요리하는 거를 굉장히 쉽게 만들어 준다. 요렇게.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 할수 있겠죠? 좀더 가볼까요? 자, 그리고
이것도 뭐 consider 하면은 대표적인 그냥 진짜 오형식 동사 아닙니까? 뭐를 뭐라고 여기다.

나는 뭔가를 굉장히 polite, 예의 바르다고 여겨요. 딱 집중되잖아요. 뭘까? 뭐가 예의 바를까? 인사 잘하는 거? 뭘까? To open the door for others.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문 열어주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나는 굉장히 예의 바른다고 여긴다. 좋아요.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 아주 좋고요. 그다음에 my English skills, 나 영어 기술은요, make it easy. 무언가를 굉장히 쉽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와우, 응용 갔어요. 야, 이거 봐라. For me가 붙었죠. 이거 뭡니까? 투부정사 왼쪽에 있는 요거 의미상의 주어 아닙니까? 의주가 딱 들어왔고요. 뭐가 쉽게 만드냐면은 for me, 내가. 여기서 나를 위해 가면 완전 재미없어요. 의미상의 주어니까 주어답게 내가 to travel abroad 해외 여행하는 거네요. 내가 해외 여행하는 거를 쉽게 만듭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괜찮아요? 할수 있겠어요? 요것이 바로 오형식에서 발생하는 의미상의 감옥적어, 진목적어고 여기는 이제 의미상의 주어까지 한번 더해 본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동사들이요, 전부 다 의미상, 자꾸 의미상이 나오네요. 감옥적어, 진목적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오형식 동사들이고요. 좀 낯설 수 있거든요. 하나씩 의미를 좀 잡고 갈게요. Find가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Find 하면은 발견하다, 찾다로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그것도 맞아. 근데 그건 오형식 의미가 아니고요. 삼형식. 뭐 보물 발견하다, 뭐 찾다 이럴 때 쓰는 거고요. 오형식으로 쓰게 되면은요, 뭐가 뭐하다고 알게 되다, 생각하다 이런 뜻이 많고요. Consider 뭐가 뭐하다고 여기다. Make는 뭐를 뭐하도록 만들다. Think는 뭐를 뭐라고 생각하다. Believe는 뭐를 뭐라고 믿다. 이런 상황에서 가짜를 놓고 진짜는 뒤로 빼는. 요게 바로 뭐다? 감옥적어, 진목적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엑서사이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사실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지금 이해가 되는 거지 진짜 어려운 문법이에요. 뭐 오형식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은요 이거 이해 못합니다. 지금 이게 이해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문법 수준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거예요.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되죠. 밑에 있는 A, B번 문제 전부 다 풀어 보셔야 되고요. 우리는 그 중에서도 요거 A번에 2번 한번 해볼까요? 2번, 4번. 감옥적어 이시 지금 가리키는 거를 찾아가지고요. 우리말로 옮기는 작업까지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들은요. Find 하고 뒤에 뭐 복잡한 거 나오는 거 보니까 오형식으로 find 쓰인 거잖아요. 뭐가 뭐하다고 알게 되는 겁니다. 무언가가요. 어렵다고요.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무언가가 뭔데요? 여기 있네요. 진짜 목적어 여기 있네요. To understanding. 그를 이해하는 거. 그를 이해하는 거. 원래 여기 있었던 거죠? 여기 있었던 거죠? 근데 저기 있으면 김밥 옆구리 터지죠? 그래서 뒤로 빼버렸죠. 감옥적어죠? 진목적어죠. 그럼 4번에. Consider도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고요. 정말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고3까지 진짜로 제일 많이 나오는 동사, 진짜 저거는 탑10 안에 들어요. Consider. 정말 많이 나오고요. 뭐를 뭐라고 여기다로 지금 활용되고 있고요. 무언가를, duty 하면요. 의무네요. 무언가를 그의 의무라고 여깁니다. 진짜 목적어 여기 있네요. To 부정사. To support his family. support 하면은 부양하다 이런 뜻이죠. 그의 가족을 부양하는 것을 그는 그의 의무라고 여깁니다. 이렇게 가면은 되는 거. 다른 것들도 같은 요령으로 뒤에 있는 투부정사 찾아서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할수 있겠죠. 가짜 목적어 그리고 진짜 목적어입니다. 복습하고 올게요. 자, 굉장히 어려운 거란 겁니다. 투부정사에서도 가장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인 여기는 감옥적어를 지금 공부를 한 거고요. 감옥적어 is을 쓰는 거죠. find라는 이런 오형식 동사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옥적어 is를 딱 써주고 진짜 목적어인 투부정사는 제일 뒤로 빼버리는 거예요. 왜? 영어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거 앞으로 가지고 오시면 안 되고 무조건 뒤로 빼야 되고요. 그래서 뭐 예문으로 find it difficult 무언가가 어렵다라는 걸 알게 되다. To work with her. 그녀와 함께 일하는 거요. 뒤에 있는 to work with her이 진목적어인 거, 그리고 위에 있는 is이 감옥적어인 거, 알수 있겠죠? 우리 이제 마지막 추가 문법으로 갑니다.
자, 투부정사의 이제 꽃이다라고 할수 있는 마지막 추가 문법으로 왔습니다. 기타 표현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기타라고 그러면 보통 뭐 이렇게 좀 뭐랄까 별로 안 중요한 것들 모아놔야 되잖아요. 아니요, 여기는 중요한 게 엄청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것들 많이 있으니까요. 기타라는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같이 한번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조건, 비투. 와, 이건 뭐 대단한 애들이에요. 하나씩 볼까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있습니다. 투부정사가 동사에다가 딱 투를 붙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명사로도 쓰고 형용사로도 쓰고 그리고 이제 부사로도 쓸수 있는데 부사로 쓰게 되면은 문장에서 막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지는 않죠. 그냥 의미만 더해줍니다. 근데 그 의미가 좀 다양해요. 그래서 그때그때 해석을 우리가 되게 잘해줘야 되는데요. 어떤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조건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얘가요, 지금 좀 쓰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요만큼만 끊어가지고요. 비투용법 같은 경우에는요. 또 예정, 의무, 의도, 운명적 일들을 나타내는데 이거 지금 여러분들 꽤나 좀 복잡합니다. 두 가지를 지금 다루는 거예요. 부사적 용법이랑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비투 용법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일단 먼저 부사적 용법부터 보겠습니다. 부사적 용법은요, 베티가요 이메일을 체크를 했죠. 그리고 요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자리 명사 아니고요, 꾸며주지도 않고요, 그리고 부사가 이제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하느냐? 좀 독특한 해석입니다. 부사적 용법은 기본적으로 목적의 의미가 강해요. 뭐뭐 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그녀가 50개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메일을 체크한 건 아니거든요. 체크해 봤더니 50개의 메일이 있던 거예요. 메시지가. 이게 결과입니다. 1번 동작을 했는데 그 결과 2번 동작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메일 체크해 봤는데 그 결과 50개의 메시지가 있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는요 try to forget her 그녀를 잊으려고 노력했어 헤어졌나 봐요 그리고 only를 잠깐 볼래요 이거 오직 아니에요 이건 오직이라고 해석하지 않고요 only가 투부정사 앞에 붙어 있으면은 나는 부사적 용법의 결과야 라고 하는 거를 얘가 표시해 주는 겁니다 only to fail 하면요 오직 뭐 이게 아니고요 결과 용법인 거예요 그는 그녀를 잊으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only to fail 하면요, 결국에는 이제 실패를 했다. 요렇게 그런 결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to see them talk 약간 조건 같은 느낌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거를 보게 되면요, 본다면은 너는 생각할 거다. 그들이 이제 친구라고 생각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마치 if의 느낌이죠. 만약 뭐뭐 한다면 그런 식으로도 얘네들을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조건의 느낌. 자, 이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제는요, 키워드가요, 비투 용법이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예정, 의무, 의도, 운명적 일, 요걸 이제 딱 주목을 해 주셔야 되는 건데요. 비투 용법이 사실은 뭐냐면요, 얘가요, 주어가 있고요, 비동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요, 투부정사를 집어넣을 수가 있죠. 이 자리가 문법적으로는 보어 자리입니다.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보어가 될수 있는 성분은 명사도 가능하고 형용사도 가능합니다. 근데 진짜 웃긴 게요. 그럼 투부정사가 이 자리에 들어갈 때요. 명사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형용사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명사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뭐, 내 취미는 우표 수집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명사로 들어가면은 해석은 우리가 이미 본강에서 다 살펴본 애가 되는데 얘가 형용사로 들어가게 되면요. 얘랑 달라지면서 형태적으로는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게 되겠죠. 근데 요게 해석이 오묘해집니다. 어떤 해석이 되느냐.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온다 그래서 비투용법이라는 독특한 용법이 되면서 해석이 예정, 의무, 의도, 운명적 일 같은 걸 나타내면서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해석을 굉장히 거기에 맞게 잘해줘야 돼요. 첫 번째 거 보세요. 그 기차는요, 오후 10시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정입니다. 떠날 예정이다. 그 다음에, 너는요, 너의 유니폼을 학교에서 입어야만 한다. 요렇게 가는 겁니다. 의무입니다. 의무.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생각나는 그런 해석이 아니죠. You are to wear 저거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의무인 거예요.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있는 비투용법이라서

의무의 느낌을 전달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얘는 어때요? If I am to pass the test, 이건 의도입니다.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내가 만약에 시험에 통과하고자 한다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I must study harder. 나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의도를 나타냅니다. 그 얘는요, years later, 수년 후에요. 그 남자가요, was to become king.

해야 된다고요. B2 용법에서 예정이라던가 아니면은 의무라던가 의도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가능성도 사실 가능하고요. B2 용법의 해석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체크를 잘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문장들 다 한번 해석해 보셔야 되고요. 저랑은 엑셀사이즈에서요. 이 문장 우리말로 옮기면서 이 투부정사 해석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실전처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실 투부정사는요. 요걸 딱 봤잖아요. 이게 지금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그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I came home. 내가 집에 왔어요. 문장 끝났어요. 그럼 얘는 지금 명사도 아니고 뭐 꾸며주는 애도 아니고 부사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사로 접근을 해보려고 했더니 네 개가 지금 없어진 거죠. 네 개가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목적으로 가면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부사적 용법인데 목적으로 가면 네 개가 없어졌다는 걸 알기 위해서 집에 왔어요. 그게 아니고 집에 왔는데 그 결과 알게 된거 아닙니까? 이게 결과죠. 집에 와서 나는 나의 개가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B2 용법 해석입니다. if랑 이거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게 의도입니다. 만약에 그들이요 성공하고자 한다면 이거 고등학교에도 정말 많이 나와요. 만약에 네가 성공하고자 한다면은 그들이 성공하고자 한다면은 they must work together. 다 함께 일을 해야만 한다. 이제 뭐 협력해야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B2 용법 적절하게 해석 잘해 주셔야 됩니다. 정리 한번 하고 올게요. 자, 우리 방금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을 배웠습니다. 이제 키워드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인데요. 자, 결과, 조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예정, 의무, 의도, 운명적 이런 B2 용법으로 별도로 여러분들 생각하셔가지고요. 걔는 사실 형용사 용법이긴 한데 좀 다양한 해석들을 지금 살펴본 겁니다. 이 다양한 해석들 전부 다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문장별로 해석하는 거 연습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무리하러 갈게요. 자, 전고체 명쾌한 개념 시크릿 같이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문장을 딱 보는 순간 눈에 띄어야 되는 게 있죠. 요거, 이게 이제 문법의 맛이라니까요. 오프닝 때는 그냥 뭐 승객 보이고 뭐 이렇게 뭐 안전벨트 매고 막 이런 내용밖에 안 보였다면 그게 이제 단어만 보이고 해석만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B2 용법이 보이는 겁니다. 승객들은요, 그들의 안전벨트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야만 하는 거죠. 웨어를 입단 여기서 이제 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안전벨트를 매야만 한다라고 하는 의무의 느낌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바로 B2 용법이었습니다. 할수 있겠죠. 요겁니다. 바로 투부정사의 B2 용법.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투부정사 특집에 가까웠는데요. 내용들 싹다 복습해 주시고요. 열공의 흔적들, My Grammar Coach 또는 이제 그래머 코치로 이 택으로 여러분들 우리 별스타그램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쌤이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당연히 마지막 강의까지 오실 거죠. 오늘 복습하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꼭 오세요. 감사합니다.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버머이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30강에 오셨습니다. 총 35강의 강의 중에서 여러분 30강까지 오셨다는 말은 정말 거의 다 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완강 할 때까지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합시다. 자, 30강 역시 어떤 내용이냐면요. 밑줄 친 어휘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얘들아, 한 가지 경고하자면, 경고는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부터 조금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기출문제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첫 번째 풀 문제는요. 41번 문항입니다. 41번 문항은 2022학년도 수능 30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능 문제는 우리 눈 크게 뜨고 살펴보기로 했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천천히 이해를 해볼 건데 어려워졌다고 했으니까 내용을 조금만 더 심도 깊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t has been suggested that 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자, 어떤 것이 시사되어졌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시사되어졌냐면요. Organic method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organic 하면 유기농이라고 하는 뜻이잖아. 그래서 이런 유기농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시사되어졌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그 유기농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 더 깊게 설명을 해줄 거야. 컴마 찍어가지고 동격으로 이런 유기농 방법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어. 유기농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라고 정의되어지는 것이냐면요, in which only natural products can be used as inpu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직 천연 재료들만, 즉 혹은 오직 천연 상품들만이 뭐로써 사용되어질 수 있는 거래. 투입물로써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묘사되어지는 것이 뭐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기농 방법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지금 말이 너무 조금 어려워서 그런데 여러분, 유기농 물품 혹은 유기농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떠올려봐. 그랬을 때 어떤 키워드들이 떠올라요? 유기농이라고 하면 뭔가 화학 재료를 써서는 안 되고 천연 재료 그대로를 쓰는 그런 이미지들이 떠오르잖아요. 딱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유기농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천연 재료들만을 input, 투입물로서 사용하는 그 방법을 우리는 유기농 방법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유기농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would be less damaging to the biosphe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생물권에 훨씬 더 피해를 덜 준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문장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내용이 어려워 보이기는 하지만 너무 쉬운 내용이야. 어떤 내용이냐면 유기농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물권, 즉 환경이라고 하는 것에 피해를 덜 준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이 정도는 우리가 원래 추측으로도 알 수 있지. 아, 유기농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에 뭔가 피해를 덜 줄 것 같아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야. 그치? 자, 그랬는데 large scale adoption of organic farming method, however. 얘들아, 어휘 문제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접속사의 활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얘들아, 여기서 어떤 접속사가 나왔냐면 however 이라고 하는 하지만 접속사, 즉 옆접 접속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나오는 내용이랑 밑에서 나오는 내용이 달라져야 된다는 말이거든. 맞지? 자, 그랬을 때 아, 유기농 방법을 채택하는 것 자체가 뭔가 환경에 피해를 덜 끼치네 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그럼 그 반대 내용은 뭐야? 사실은 이런 유기농 방법이 환경에 피해를 끼쳐 혹은 뭔가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해줘야 되는 겁니다. 어휘 문제에서 얘들아, 접속사의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거는 organic method, 여기서 친환경적인 뭔가 유기농적인 방법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으면 그 다음 내용은 그러면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겠네. 자, 그랬을 때 이런 유기농 farming metho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유기농적인 경작 방법을 너무 대규모로 채택을 하게 되면 would reduce yield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에는요 생산량이라고 하는 것을 줄어들게 만든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앞서서 말한 거는 환경에 피해를 덜 끼친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짚었지만 however 이라고 하는 접속사 다음부터는 지금 부정적인 측면 짚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reduce라고 하는 1번 키워드는 맞겠네. 그랬을 때 이 친환경적인 방법을 너무 많이, 너무 대중적으로 채택을 하게 되면요. 생산량을 줄여주게 될 거고요. 그리고 뭐는 높여주게 될 거래요? Increase production cost for many major crop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그런 작물들에 있어서의 생산 비용은 높여주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부정적인 측면을 짚고 있습니다. 맞지? 자, 그랬을 때 1번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었고요. 자, 그런데 inorganic nitrogen supplies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inorganic 하면 무기질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무기질의 이런 질소 공급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무기질의 질소 공급 하면 너무 표현이 어렵지. 그러면 이걸 조금만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얘들아, inorganic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앞서서 나오는 유기농적이 아니라는 거잖아. 자, 그러면 유기농이지 않은 거를 우리는 쉽게 설명해서 한번 화학적인 뭔가 재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화학적으로 만든 질소 공급이라고 하는 거, 친환경적인 거는 아닌 것 같아. 자, 그랬을 때 이러한 공급은요, are essential for maintaining moderate to high levels of productiv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어떤 moderate 하면 뭔가 보통의라고 하는 뜻이잖아. 그럼 보통 정도에서 높은 정도 수준의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친환경적이지 않은 혹은 무기질 질소 공급은 필수적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그런데 여기서 필수적인 2번이 왜 맞는지 한번 살펴보자면, 앞선 내용이 얘들아 뭐였어? 이렇게 유기농적인 방법을 대대적으로 채택하는 것 자체가 생산량을 줄여주고 그리고 뭔가 생산 비용은 높인다 그랬잖아. 부정적인 측면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무기질의 질소 공급은 무조건적이게 필수적이게 된 거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얘는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무기질의 질소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요, for many of the non-leguminous crop speci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많은 비콩과의 그런 종을 키워내기 위해서 이런 무기질 질소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필수적이냐면 organic supplies of nitrogenous materials often are either limited or more expensive than inorganic nitrogen fertilizers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얘들아 지금 단어들이 조금 어려워서 헷갈릴 수는 있지만 천천히 한번 짚어보자면 왜 얘네들이 필수적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지 설명을 해줄 거야. 자, 왜냐하면 organic supplies 라고 하면 얘들아 유기질 공급이에요. 뭐에 있어서의 유기질 공급이냐면 이런 질소성을 띠는 물질의 유기적인 공급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어렵잖아. 어려우니까 우리 식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들아, 유기농적인 공급을 계속 해주는 것은요, often are either A or B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제한적이거나 지금 여기서 유기농적인 방법으로 계속 제공한다는 말인 즉슨 뭐를 제공한다는 거냐면, 얘들아, 지금 여기서 비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 유기농적으로 비료를 제공한다는 거는 뭔가 가축으로 나온 것 같은 퇴비, 지금 그런 거를 말하는 건데, 그런 가축에서 나온 퇴비가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치? 내가 만 평의 땅에다가 퇴비를 댈 만큼 가축의 퇴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 제한적이거나 혹은 more expensive, 더 비싸기도 하기 때문에 아, 이런 무기질의 질소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겠구나. 2번은 확실히 해주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밑에 부분이, 그쵸? 자, 그랬을 때 이런 organic supplies, 유기질적인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제한적이거나 혹은 비싸게 되는 거죠. 뭐보다는 inorganic nitrogen fertiliz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기질의 질소 비료보다 너무 비싸고 그리고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필수적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에 더해서, 얘들아, 이에 더해서 라고 한다면 앞에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 나와야 돼. 그치? 같은 입장을 취해야 될 텐데, 이에 더해서 there are benefits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점이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 뭐에 있어서의 이점이 있냐면요, to the extensive use of either manure or 지금 여기서 콩과 식물이라고 계속 등장을 하고 있거든. 자, 그러면 어떤 거에 사용? 광범위적인 사용에 이점이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어떤 것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냐면 거름이나 혹은 콩과 식물을 친환경적인 거름 작물로 사용하는 것에는 얘들아 이점이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이런 거름 혹은 여기서 친환경적인 거름으로서 뭐를 사용하는 거? 이런 콩과 식물을 사용하는 것. 얘들아, 앞서서 나온 표현으로는 어떤 표현이야?
Organic supplies. 그치, 맞아요. 유기농적인 혹은 유기질적인 그런 공급을 말하는 건데 얘네들이 지금 이점이 있다 그랬어?

아니야, 얘들아. 앞에 문장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훨씬 더 비싸고 제한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3번 표현, benefit 이라고 하는 이점이 있다 라고 하면 안 되고요. 얘들아, 무슨 표현으로 바꿔주면 좋을 것 같냐면요. limitation. 뭔가 한계점들이 있다. 혹은 constraints 라고 하는 표현도 괜찮겠죠? constraints라고 하는, 아, 제한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3번, it 이미 답으로 등장하게 되었고요. 다음 문장을 한번 보면은, in many cases, 많은 경우에요. weed control can be very difficult. 이런 잡초 관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요. or require much hand lab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수작업을 요구하게 됩니다. 만약에 화학 물질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잡초를 관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수작업적인 일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fewer people are willing to do this wor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거의 사람들이 이런 작업을 하고 싶어 하지 않겠지. 왜? 지금 여기서 굉장히 까다롭다고 했고요. 많은 수작업을 요구한다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4변 fewer이라고 하는 표현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뭐 하게 됨에 따라서 as societies become wealthie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사회가 점점 더잘 살게 됨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고 수작업을 많이 요구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4번 표현 너무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some method 몇몇 가지 방법. 자, 그런데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냐면 used in organic farm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유기농적인 농장에서 사용되어지는 몇몇 가지 방법이 있대요. 그런데 얘들아,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요. however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또한번 등장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앞부분까지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냐면요. 유기농적인 방법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 라고 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계속 짚고 있었거든. 그치? 자, 그런데 however 이라고 하는 역접 접속사가 또한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용을 한번또 뒤바꿔준다는 내용이었거든. 그래서 얘들아, 지금 2022학년도 수능 30번 문제에서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내용이 엎치락 뒤치락 했기 때문이었겠죠? 자,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잘 살펴보면, however, 하지만이 또한번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등장하고 있는 organic farming, 유기농 농법이라고 하는 거, 유기농적인 경작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이점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밑에 부분으로 읽어볼게요. 자, 하지만 이러한 유기농 농장에서 사용되어지는 몇몇 가지 방법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such as sensible use of crop rot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crop rotation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윤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들아, 윤작이라고 하면 뭔가 같은 땅 내에서 올해는 뭐 밀을 심고, 내년에는 그 똑같은 땅에 순무를 심고라고 해가지고 농작물을 돌아가면서 심는 거를 우리는 윤작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윤작과 같은 합리적인 사용 혹은 specific combination 어떤 특정한 조합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뭐와 뭐 사이에 조합을 이루어내냐면 무언가 경작과 가축 경영 사이에 특별한 combination, 조합을 이루어내는 것 같은 그런 친환경적인 방법들은요, can make important contribu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이렇게 특별하게 조합을 이루어내거나 뭔가 이런 합리적인 사용을 하는 것은요, 뭘 만들어낼 수 있다? 아주 중요한 기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내용이 또한번 반전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 표현 맞는 거야. 그래서 이 앞에 문장까지는 아, 그 친환경적인 유기농적인 방법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측면을 말했는데, however 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또한번 등장하게 되면서 내용을 뒤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유기농적인 방법을 뭔가 합리적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기여를 하게 될 수도 있다. 자, 어디에 기여를 하게 될 수도 있냐면요. to the sustainability of rural ecosyste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농촌 생태계의 sustainability라고 하면 지속 가능성입니다. 지속 가능성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5번 선지도

맞습니다. 자, 얘들아, 지금 첫 번째 문제부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나왔어요. 반드시 복습할 때 한번 찬찬히 스스로 읽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요. 이 문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유기농 농법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대규모 도입 시에는 수확량을 낮출 수도 있고 그 비용을 높이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질소 공급의 제한과 잡초 제거에 필요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성 유지가 어렵지만 작물 순환과 같은 적절한 활용을 한다면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지문에서 짚어주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들아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라고 하는 표현까지도 같이 한번 짚어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 42번입니다. 같은 수능에서 42번 문제인 거죠.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자면요. Classifying things together into groups.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겠네. 그치? 그래서 어떤 사물들을 분류해서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은 is something we do all the time. 우리가 항상 하는 일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 물건들을요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는 일이고 and it isn't hard to see wh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왜 그렇게 분류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요. 자, 그랬을 때 imagine 한번 상상을 해봐라 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예시를 말해주겠네.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Trying to shop in a supermarket. 너가 슈퍼마켓에 가서 뭔가 시장을 본다고, 장을 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근데 그 슈퍼마켓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요. Where the food was arranged in random order in the shelv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음식, 내가 사려고 하는 식품이 선반에 random ord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작위적으로 막 늘어져 있는 그런 슈퍼마켓에 가서 내가 장을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예시가 등장하고 있는데 몇 개만 읽어보자면 토마토 수프가요 next to the white bread in one ais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찾으려고 했던 토마토 수프가 그 흰색 빵 옆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체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chicken soup in the back next to the 60 watt light bulb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찾으려고 했던 그 치킨 수프가 60W 전구 옆에 있는 즉 뭔가 random order, 체계적이지 않은 무작위적으로 배치된 슈퍼에 장을 보러 갔다고 생각해봅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얘들아, 내가 찾고 싶은 거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을까? 아닐 것 같아, 그치? 여러분 만약에 치약을 사러 갔는데 그 치약을 한 바퀴를 뺑 돌고 나서 돼지고기 옆에서 찾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어렵잖아, 그치? 자, 그래서 The task of finding what you want, 너가 원하는 것을 찾는 그 업무는 would be time consuming,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오케이, A번 표현 괜찮습니다. 왜냐면 너무 무작위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으니까 어디 있는지 감이 안 오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들 수도 있고요. And extremely difficult, 굉장히 찾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In the case of supermarket, 이러한 슈퍼마켓의 경우에서는요, someone had to design the system of classific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누군가는 반드시 이런 분류의 체계를 만들어내야 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렇지 얘들아, 분류의 체계를 design, 만들어내야 된다 라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랜덤하게 배치가 된다면 물건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든다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아, 분류의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니까 B번 괜찮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지만 여기서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얘들아 슈퍼마켓 예시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이라고 하는 접속사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There is also a ready-made system of classification embodied in our own languag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분류의 체계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어디에 내포되어져 있는 그 이미 만들어진 분류의 체계가 있냐면요 in our languag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언어에는 이미 만들어진 분류 체계가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지금 슈퍼마켓 예시에서 우리 언어에 대한 예시로 넘어오고 있어.
맞지? 자, 그랬을 때 the word dog,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강아지 혹은 개라고 하는 그 단어는 groups together a certain class of animal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특정 종의 그 동물들을요 서로 묶어준대. 그렇지 않을까, 얘들아? 강아지 혹은 개라고 하는 그 단어 아래 여러 가지 종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시추도 있을 수 있고 말티즈가 있을 수도 있고 닥스훈트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강아지나 개라고 하는 단어 하에 여러 가지 그 동물의 종들이 속해 있고요. And distinguishes them from other anima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강아지를 다른 종에 있는 그 동물과는 구분해 줄수 있게 되는 거죠. 뭐가? 단어가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such a grouping 이렇게 그룹을 묶어주는 거.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강아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고양이야. 라고 해서 묶어주는 것은요. may seem too abstract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어떻게 보여주냐면 너무나도 abstract, 추상적이래. 얘들아, 추상적이에요? 지금 강아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는 강아지 혹은 개라고 부를 거야 라고 하는 게 지금 추상적이야? 아니지, 너무나도 명확하죠? 명확하다 라고 하는 obvious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줘야 됩니다. 분명한, 명확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뻔할 수 있는 이라고 하는 obvious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룹 지어주는 거, 분류해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obvious, 뻔해 보여서, 명백해 보여서, to be called classification, 분류라고 불리기에는 너무 분명해 보인대. 자, 하지만 this is only because 왜 이렇게 뻔해 보이냐면요. You have already mastered the wor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이미 그 단어를 마스터했기 때문에 뻔해 보이는 거래. 그치? 자, 그럼 얘들아, 애기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강아지라고 하는 단어는 새로울 수도 있겠네. 그치? 너가 이미 그 단어를 마스터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해 보이는 거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As a child, 자, 어릴 때 learning to speak 어떤 어린 때냐면요, 너가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그 어린아이일 때. You had to work hard to learn the system of classific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는 이러한 분류의 체계를 배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노력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지. 그치, 얘들아. 이런 분류의 체계를 배워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류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요, Your parents were trying to teach you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의 부모님이 너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그 분류의 체계를 배우려고 많이 노력했을 거야, 초반에는. 이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Before you got the hang of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그 단어의 개념을 이해하기 이전에는요. You'll probably make mistakes. 너는 아마도 실수들을 많이 했을 거래. 자, 어떤 실수냐면요. Like calling the cat a do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고양이를 보고 어? 저거 강아지다 라고 부르는 실수를 했을 겁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그랬을 때, if you hadn't learned to speak, 너가 만약에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더라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는 분류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걸 말하는 거겠지. 자, 그랬을 때, 너가 만약에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더라면, the whole world would seem like the unorganized supermarke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이렇게 분류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더라면, 이 전체 세계는요, 마치 모인 것처럼 보일 거래. 정리되어지지 않은 슈퍼마켓처럼 보일 것이다 라고 지금 하는 게 맞지. 왜? 지금 여기서 너가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더라면 이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얘가 부정적인 키워드인 unorganized랑 연결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you would be in the position of an infant. 너는요,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너는 유아기에 위치하게 될 것이고요. 그 유아라고 하는 것은요, For whom every object is new and unfamilia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모든 것들이 새롭고 굉장히 낯설게 될 것이다. 뭐를 배우지 못하면? 분류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자, 그랬을 때 in learning the principle of classification 이런 분류의 개념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요, 그러므로 we will be learning about the structure. 우리는 뭐를 배우는 거냐면 구조를 배우는 거래. 어떤 구조? That lies at the core of our language. 우리의 언어의 핵심에 있는 그 구조를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해서 마무리 지어주고 있고요.
이 지문 같은 경우는요, 사물을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은 효율적인 삶을 위해서 필수적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라는 체계를 통해서 세상을 조직화하고 그 구조를 배움으로써 모든 사물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그 유아기적 상태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핵심 구조, core structure이라고 말했었죠. 핵심 구조를 이해하게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게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괜찮다면 우리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게 될 건데요.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30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In economic system. 자, 경제 체계 안에서 얘들아, 경제 얘기할 건가 봐. 경제 얘기하면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눈 크게 뜨고 한번 보자면 경제 체계 안에서 what takes place in one sector has impact on anot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 분야에서 발생한 것은요, 어디에 영향을 끼친대? 다른 분야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지. 그래서 한 분야에서 발생한 일이 다른 분야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demand for a good or service in one sector. 한 분야에서 발생한 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그치? 한 부문에서 발생한 수요가 is derived from 어디로부터 유발되어진 거냐면 다른 부문으로부터 유발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경제 지문이 나오면 밑에 예문을 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바로 예문으로 한번 넘어가서 이해를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a consumer, 소비자가 있었다고 쳐봅시다. Buying a good in a store, 만약에 어떤 가게에 가서 물품을 사는 소비자가요. Will likely trigger the replacement of this produc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상품을 대체할 만한 것을 trigger 이라고 하면 촉진한다 라고 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내가 어떤 가게에 가가지고 물건을 하나 샀어. 예를 들어서 쌤이 마트에 가가지고 샐러드를 하나 샀다고 쳐봅시다. 자, 그랬을 때 이러한 소비자는요, 무엇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냐면 이 상품을 대체할 만한 거, 보충할 만한 것을 유발해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왜? 얘들아, 왜 여기서 보충해 줘야 되냐면요, 쌤이 지금 샐러드를 하나 샀잖아. 그러면 매장 입장에서 10개가 있어야 될 샐러드가 9개가 된 거니까 당연히 하나를 보충하려고 하겠지. 자, 그런데 이러한 것은요, which will generate, 무엇을 만들어내게 될 거냐면, demands for activit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활동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내게 될 거래. 자, 어떤 활동인지 살펴보자면, such as manufacturing, resource extraction, and of course, transpor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언가 만들어내는 거, 제조해내는 거, 그리고 자원을 추출해내는 거, 그리고 당연히 운송이라고 하는 그 활동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당연하지, 얘들아. 쌤이 지금 샐러드를 하나 샀다고 했잖아. 그 샐러드를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조 과정도 거쳐야 될 거고, 그 자원을 추출해내는 과정도 거쳐야 할 거고, 샐러드를 만든 곳에서 그 상점까지 운송하는, 운송이라고 하는 그 액티비티, 활동도 당연히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치? 내용이 조금 이해가 가시죠? 그랬을 때, what is different about transport i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얘들아, 여기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운송에 있어서의 약간 다른 점이 있대. 뭔가 상품을 물건을 파는 것과 운송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 운송에 대해서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it cannot exist alo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운송, 운반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으로 존재할 수는 없고요. A movement cannot be stor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한 움직임, 운송, 운반이라고 하는 것은 저장되어질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그치, 얘들아. 지금 마트에서 샐러드를 못 팔면 내일 팔면 되지. 왜? 저장이 되니까. 근데 운송, 운반 같은 경우는 저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저장이 안 되는지 진짜 한번 살펴보자면, An unsold product can remain on the shelf of a store until bough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팔리지 않은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 상점에 shelf이라고 하면 선반이죠. 그 상점의 선반에 남아있을 수 있대. 언제까지 남아있을 수 있냐면, 사질 때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but,
An unsold seat on a flight. 예를 들어서 비행기에서 팔리지 않은 좌석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 팔리지 않은 좌석이 얘들아, 저장이 돼? 아, 이거 남겨놨다가 내일 손님한테 팔아야지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쵸? 좌석 같은 경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운송, 운반 같은 경우는 저장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오케이, 2번도 맞는 키워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비행기에 있어서의 unsold seat, 팔리지 않은 좌석, 혹은 or unused cargo capacity in the same flight, 그 똑같은 비행기에 있어서 팔리지 않은 혹은 사용되어지지 않은 그 화물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remains unsold. 어떻게 남아있는데? 팔리지 않는 채로 남아있는 거지. 저장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And cannot be brought back as additional capacity lat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 추가적인 용량으로서 다시 되돌려질 수가 없는 거지. 운송 같은 경우에는.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나중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출발하는 비행기의 좌석이 안 팔렸으면 그 좌석은 영원히 팔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랬을 때, in this case, 이러한 경우에 an opportunity has been seiz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경우라고 한다면, 지금 운송의 경우야. 운송의 경우에서 기회라고 하는 것이 포착되어진다. 얘들아, 안 팔렸어, 좌석이. 근데 기회가 포착이 되는 게 말이 돼? 아니지. 기회가 날아가 버리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때 seize라고 하는 포착하다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무슨 표현 쓸 거야? missed, 사라지게 된다, 놓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운송의 경우에는요, 그럼 기회가 당연히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 놓쳐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 왜 그런 거냐면, since the amount of transport being offered, 제공되어지는 그 운송의 양 자체가 has exceeded the demand for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수요보다 더 공급이 뛰어넘었기 때문이지. 즉, 원하는 사람보다 지금 공급하는 양이 더 많았기 때문에 기회가 놓쳐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치, 얘들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팔려고 하는 좌석만 많아. 그러면 당연히 기회는 놓쳐지는 게 맞겠고요. 그랬을 때, the derived demand of transportation is often very difficult to reconcile with an equivalent supply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때 derive이라고 하면 유도된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유도된 운송에 대한 수요라고 하는 것이요. is often very difficult. 굉장히 뭐 하기 어렵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냐면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합니다. 뭐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냐면요. 그 상응하는 공급과 조화를 이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지. 도대체 몇명 정도가 우리의 운송을 살까? 우리의 운반되는 시스템을 살까라고 하는 것을 맞추기가 어렵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and actually 실제로 transport companies, 이러한 운송회사 같은 경우는 would prefer to have some additional capac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추가적인 용량을 갖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용량을 갖는 걸왜 선호하냐면요. To accommodate unforeseen demand, often at much higher pric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엇을 수용하기 위해서 여분의 좌석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걸 수용하기 위함이래요? Unforeseen dema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수요가 있을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쌤이 지금 항공기 회사라고 쳐봅시다. 100개의 좌석을 만들어 놨어. 그런데 뭔가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발생하게 된 거야. 즉, 예를 들어서 쌤이 미국행 비행기를 100좌석을 마련을 해놨는데, 아, 미국에서 어떤 행사가 발생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미국행 티켓을 사게 된 거지. 좌석을 사게 되면서 뭔가 훨씬 더 높은 값으로 이러한 unforeseen demand. 예측하지 못했었던 티켓을 팔 수도 있으니까, 아, 항공사들은 여분의 좌석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를 선호하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아, 예측되어지지 않은 수요를 수용해내기 위해서 추가적인 좌석을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표현 너무 잘 들어맞고 있죠. 자, 그래서 5번까지도 맞는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지문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얘들아, 운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문의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파생된 수요의 성격을 가진다고 했었어. 쌤이 샐러드를 사서 그 샐러드를 운반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니까, 아, 운송이라고 하는 것은

부문의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파생된 수요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 상품과는 달리 물리적으로 저장될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과 그 수요를 초과해서 기회를 놓치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며, 즉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용량 확보와 수요 공급의 조화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지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예문을 통해서 이해를 하면 얘들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맞죠? 자, 그럼 우리 다음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42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자면 In studies, 자, 어떤 연구냐면요. Examining the effectiveness of vitamin C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타민 C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연구에서 자, 비타민 C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지금 그거를 실험을 하고 싶은가 봐요. 그랬을 때 researchers typically divided the subject into two group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연구진들은 그 피 실험자들, 즉 실험 대상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대. 자, 그러면 두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 그룹은요, 우리는 얘네들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the experimental group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실험 집단이죠. 실험 집단은 어떤 집단이야? 비타민 C를 제공한 집단이지. 자, 그리고 receives a vitamin C supplement, 이런 비타민 C의 그 영양제를 공급받은 집단이고요. And the other, 두 번째 그룹 같은 경우는요, control group이라고 해서 통제 집단입니다. 통제 집단인 경우에는요, does not, 비타민 C의 공급을 받지 못한 그런 그룹이겠죠. 그래서 실험을 두 개의 그룹을 나누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researchers observe both group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연구진들은요, 두 개의 그룹을 둘다 관찰을 한 거죠. 무엇을 밝혀내기 위해서? Whether one group has fewer or shorter colds than the ot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뭔가 감기도 덜 걸리고 감기가 걸려도 좀 짧게 걸리는 그런 효과성을 입증해내기 위해서 두 개의 집단을 다 관찰을 하게 된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랬을 때 the following discussion, 그 뒤따라 나오는 논의가요, 무엇을 밝혀주냐면 Some of the pitfalls inherent in an experiment of this kin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종류의 실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내재된 함정이라고 하는 것을 묘사해 줄 겁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아, 그래서 이런 비타민 C의 효과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이러한 경우의 실험에서 뭐가 발생한대? 함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고요. And ways to avoid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함정들을 잘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줄 겁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럼 얘들아, 지금 뒤따라 나오는 내용은 함정들을 잘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야 돼. 그치? 자, 그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리고 이 함정들이 어떤 함정들인지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in sorting subjects into two groups, 만약에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개의 집단으로 분류할 때, researchers must ensure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연구자들은 무엇을 보장해야 하냐면요. Each person has an equal chance of being assigned to either the experimental group or the control grou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각각의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된대요? Being assign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할당될 수 있는 그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쌤이 지금 이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쌤이 지금 실험 집단에 들어가는지 통제 집단에 들어가는지 그 확률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 현진 쌤은 건강하시니까 실험 집단으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치? 실험을 할때 이렇게 해야지 뭔가 동등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This is accomplished by a randomiz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앞에 문장을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이것은 뭐에 의해서 완수되어질 수 있냐면요. randomization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문의 키워드라고 할수 있고요. randomization이라고 하면 임의 추출입니다. 자, 그래서 임의 추출에 의해서 이런 것이 달성되어질 수 있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the subject are chosen

randomly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 피실험자들은 어떻게 골라질 수 있냐면 그 모집단으로부터 임의적으로 무작위로 지금 골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뭐를 통해서? By flipping a coin. 뭔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실험 집단 가지고, 뒷면이 나오면 통제 집단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임의 추출의 방법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혹은요, or some other method involving chance. 뭔가 운을 포함하고 있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런 무작위적인 방법을 통해 뭐 해야 된다? 실험 집단을 분류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랬을 때 이런 무작위 방법은요, helps to ensure that 무엇을 보장해 주냐면 result reflect the treatm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처치를 반영한다라고 하는 걸 보장해 줄수 있다고 합니다. 자, 얘들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처치는 뭘까? 이때 등장한 처치라고 하는 거는 비타민C를 제공하는지 제공하지 않는지 얘를 처치라고 하는 거거든? 그랬을 때그 결과가 정말 처치를 반영하는지 안 하는지 보여주는 것은 뭐다? 무작위 추출이라고 하는 것이다. 임의 추출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importantly 중요한 것은 뭐냐면 The two groups of people must be similar.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야? 그두 집단에 있는 사람들 모두 어때야 된대, 얘들아? 비슷해야 된대, 그치? 그래서 실험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건강한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그 나머지 통제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실험을 하면 실험 결과가 의미가 없겠지. 그러니까 이 실험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해야만 하고요. And must have a same track recor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같은 그런 의료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료 과정이 있어야 됐는데요. With respect to co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감기와 관련해서는 비슷한 진료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겠지. 뭐 하기 위해서? To rule out the possibil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가능성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뭔가 비슷한 집단을 데리고 와야겠지. 자, 어떤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냐면요. That observed differences in the rate, severity, and duration of colds might have occurred anywa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한 감기와 관련된 비율, 감기가 1년에 몇번 정도 걸리는지, 그리고 얼마나 심각하게 걸리는지, 감기가 한번 걸리면 그 지속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관찰된 차이점이 어떻게 해서든 발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가능성, possibility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실험 집단, 두 집단 자체가 비슷한 수준이어야 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rule out, 배제하다도 괜찮은 표현입니다. 자, 그랬을 때, if, for example,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만약에 the control group would normally catch twice as many colds as the experimental group 이라고 나오고 있어. 통제 집단이 그 실험 집단보다 1년에 2배 정도 감기가 많이 걸리는 사람들이야. 즉, 원래 건강이 많이 안 좋은 사람들을 통제 집단에다가 몰아놓는다면, then the finding proved noth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결과, 실험 결과는 그 어떠한 것도 증명해내지 못합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애초에 지금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래 건강한 사람들인데, 비타민C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입증해낼 수 없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D번 맞습니다. 자, 그랬을 때, in experiments involving a nutri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영양과 관련된 실험에서는 the diets of both groups must also be differ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두 그룹의 식단 또한 달라야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지금 다르다 그랬어? 앞에서 뭐 하라 그랬어? 그 실험하는 두 개의 집단은 서로 비슷해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말해주고 있잖아. 자, 그랬을 때 different가 아니고 어때야 된다? 유사해야 된다. similar이라고 하는 반의어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두 개의 실험하는 집단이 먹는 식단 또한 비슷해야지. 그치? 자, 그랬을 때, especially with the respect to the nutrition being studi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히나 실험이 되어지는 그 영양소에 관련해서는 식단이 비슷해야 돼. 즉, 여기서 실험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 비타민C를 엄청 많이 먹는 사람이고, 뭔가 통제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비타민C를 한 번도 먹어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식단을 비슷하게 맞춰놓고 시작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고요. If those in experimental group, 실험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were receiving less vitamin C from their usual diet, 그들이 원래 먹고 있던 식단보다 비타민 C를 덜 받게 된다면, then any effect of the supplement may not be appar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영양제의 그 어떠한 효과도 명백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식단도 비슷하게 맞춰놓고 시작해야 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러면 이 지문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뭐 해야 된다? 비타민 C 실험에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즉 여기서 말하는 오류가 뭐야 얘들아? pitfall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오류는 뭔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다르게 설정하는 거지. 그래서 비타민 C 실험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을 무작위로 배정한다. randomization이라고 하는 표현 썼었죠. 그래서 무작위로 배정해서 각 대상자가 어느 그룹이든 속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 자, 특히나 영양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연구되는 두 집단의 식단, 다이어트라고 했었습니다. 그 식단이 서로 비슷해야 실험 결과의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의 마지막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게 될 건데요. 45번이고요.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30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Spore can trigger an emotional response in its consum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반응을 유발해낼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그치 얘들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포츠를 보면 감정적인 뭔가 반응이 오죠. 그랬을 때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반응을 그 소비자에게서 끌어낼 수 있다, 유도해낼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감정적인 반응은 반응인데 of the kind rarely brought forth by other produc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상품에서는 거의 일으켜지지 않는 종류의 감정 반응이 일어난대. 아, 그래서 스포츠를 소비할 때 어떤 특별한 감정적인 반응이 등장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요. Imagine 한번 생각을 해보래요. Bank customers, 어떤 그 은행의 소비자가 buying a memorabilia to show loyalty to their ban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기념품을 샀대요. 뭐 하기 위해서? 그 은행에 본인의 충성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념품을 샀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래. 얘들아, 예를 들어서 쌤이 A라고 하는 그 은행에 충성도를 보이기 위해서 그 은행에서 주는 뭔가 티셔츠, 굿즈들을 막 사는 거야. 우산도 사고, 티셔츠도 사고, 응원봉도 사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일반적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은행의 충성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한 기념품들을 사지 않아요. 혹은 어떤 소비자를 한번 상상을 해볼 거냐면요. Identifying so strongly with their car insurance compan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의 자동차 보험 회사랑 너무 동질감을 느끼는 거야. 너무나도 동질감을 느껴서 that they get a tattoo with its logo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보험 회사의 로고를 자신의 몸에다가 타투로 새기는 그런 경우를 한번 상상을 해보래요. 일반적인가요? 아니죠.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들아, 1번에 밑줄 쳐져 있는 identifying, 동질화다, 동일시하다 라고 하는 표현이 괜찮은지 한번 보면요. 너무나도 동일시해서, 너무나도 동질감을 느껴서 그 자동차 보험 회사의 로고를 본인의 몸에다가 타투로 새긴다고 했으니까 너무 동질감을 느낀다 라고 하는 1번 표현 괜찮습니다. 자, 근데 얘들아,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지. 왜? 그 스포츠에 관련된 기념품을 사는 것도 사실 많이 발생하는 일이고요. 그 스포츠 팀의 로고를 본인의 몸에 타투로 새기는 경우도 꽤 종종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둘은 뭔가 다른 특성을 서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We know that.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냐면 Some sports followers are so passionate about players, teams, and the sports itself 이라고 나오고 있어.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냐면 몇몇 스포츠 추종자들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라고 하는 소댓 꿈은 등장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몇몇 스포츠 추종자들은 너무나도 열정적인 거야. 뭐에 대해서?
그 운동 선수에 대해서, 운동 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스포츠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도 열정적이어서 that their interest borders on obsess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흥미가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가까워진 거야? 뭔가 집착에 가까워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본단 말이죠. 알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얘들아, 너무나도 열정적이어서 그것이 이제 집착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표현 매끄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쵸? 그랬을 때, this addiction, 이러한 중독, 스포츠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provides emotional glu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감정적인 접착제 같은 것을 제공해준다라고 하는 거지. 자, 이런 감정적인 접착제 같은 경우는요, that binds fans to team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스포츠 팀과 스포츠 팬들을 연결시켜주는 끈끈한 접착제 같은 역할을 제공해주기도 하는데요. And maintains loyalty, 그리고 충성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심지어 어떤 경우에도 충성심을 유지할 수 있냐면요. Even in the face of unfilled fail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경기장에서 실패를 직면했을 때도 충성심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뭐다? 감정의 접착제 같은 거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치, 얘들아. Even이라고 연결되어지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내가 응원하는 팀이 경기장에서 실패를 했을 때도 뭐해? 우리의 충성심을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실패했을 때 괜찮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While most managers can only dream of having customers that are as passionate about their products as sports fan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대부분의 매니저들, 대부분의 관리자들이 무엇을 꿈꾸냐면요. Having custom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소비자를 갖는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자, 어떤 소비자냐면요. That are as passionate about their products as sports fa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들의 상품에 대해서 스포츠 팬들만큼이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 소비자들을 갖기를 희망하는 매니저들, 대부분의 관리자들이 있는 반면, 즉, 지금 여기서 말하는 스포츠 팬들은 어때, 얘들아? 완전 열정적이잖아. 그래서 몇번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 충성심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랬는데, 그러면 그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런 소비자들 있으면 좋겠다. 꿈을 꾸기는 하지만 여기서 진짜 말하고 싶어 하는 바는 뭐예요, 얘들아? 이 다음 내용이겠지. 하지만 the emotion triggered by sport, 스포츠에 의해서 유발된 이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can also have a negative impa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들아, 이 문장을 기점으로 해서 앞에 나오는 내용과 뒤에 나오는 내용이 반전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쵸? 앞서서 나오는 내용은 뭐였냐면, 이 스포츠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정적인 반응 같은 경우가 팬들과 스포츠 팀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준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짚었는데, 지금부터는 무슨 측면에 대해서 짚을 거야? Negative impact,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짚을 거야.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지금 내용이 한번 뒤집어진 다음 부분의 어휘를 조심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sports emotional intensity can mean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스포츠의 감정적인 격렬함, 강도, 이런 거 있잖아요. can mean that. 어떤 것을 의미할 수 있냐면, 그 조직이 strong attachment, 강력한 애착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대. 어떤 거에 강력한 애착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과거에 강력한 애착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뭐를 통해서, Nostalgia라고 하면 향수거든요. 그 과거에 대한 향수나 혹은 클럽 트래디션, 그 클럽, 스포츠 클럽의 전통에 굉장한 뭐를 가지고 있다? Attachment, 애착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거든. 자, 그러면 얘들아, 애착감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얘가 무슨 효과가 나타나야 돼? Negative impact,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야 되는 글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랬을 때그 결과, they may increase efficiency. 자, 얘들아, 벌써부터 이상하지? 그 결과로, 과거에 막 집착해. 과거에 집착하는 결과로, 그 조직은 may increase efficienc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효율성이 높아질까, 얘들아? 아니지, 지금 뭐에 대해서 짚는다 그랬어? Negative impact. 앞으로 부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짚겠다고 했는데 지금 효율성을 높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히려 효율

효율성을 저해한다, 혹은 이런 효율성들을 무시한다 라고 하는 표현 등장하면 좋겠죠. ignore 이라고 하는 표현이나 혹은 뭐 hinder, 저해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그 결과, 그 조직은요, 무엇을 무시하게 되냐면요, 효율성이나 생산성이나 혹은 and the need to respond quickly to changing market condi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재빨리 바뀌어

0: 어떤 제안을 했냐면 그 스포츠 클럽의 색깔을 바꾸자는 제안. 이건 좀큰 제안인 것 같기는 해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스포츠 클럽의 색깔을 바꾸자는 제안은 뭐 하기 위해서 색깔을 바꾸냐면, in order to project a more attractive ima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매력적인 이미지를 투영해내기 위해서, 아,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팀 색깔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바꿔봅시다. 라고 하는 그 제안은요, may be defeated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defeat 하면 패배하다라고 많이 알고 있을 텐데, 무산되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제안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자, 왜 무산되냐면요. Because it breaks a link with tradi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색깔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전통에 대한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제안이 무산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진짜 본질적으로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뭐야? 아, 스포츠가 유발하는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라고 지금 정리를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는 팬들에게 강력한 로열티, 충성심과 집착에 가까운 감정적인 유착을 제공하여서 팀을 지탱하는 힘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강력한 애착은 과거의 향수와 전통에만 머물게 해서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서 효율성을 높이거나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조직의 노력을 방해하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얘들아, 오늘 다섯 문제 푸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만나서 나머지 기출 문제 다섯 개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안녕.
1: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 행동 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관계 영어 해볼 텐데요.
1: 네.
0: 자, 친구의 친구가 궁금해. 라고 해서 동네에서 친구의 친구를 뭐 아는 그런 situation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1: 약간 관심이 생기는 건가요?
0: 약간 로맨틱하게 변할 수도 있고요.
1: 이성으로서?
0: 뭐 그러기에는 지금 뭐 초등학교 때 알던 친구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1: 예.
0: 이러다가 친구끼리 오히려 더 친해질 때가 있어요.
1: 맞아요.
0: 그렇지 않아요?
1: 네. 잠깐만, 내가 들어갈 공간이 없네.
0: 맞아요.
1: 너네 둘이 이렇게 친해졌다고 하면서 약간 또 질투도
0: 약간
1: 나요.
0: 약간 질투도 생기거든요.
1: 맞아요.
0: 자, 이런 시츄에이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할게요. 미션 공개!

0: 아이, 첫 번째 미션은요. 우리 같은 초등학교 다녔어. 라고 할 겁니다. 어디에 다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초등학교는 당연히 스펠링도 알아야 되겠죠.
1: 그쵸,
0: 그쵸?
1: 그쵸.
0: 아이, 두 번째 미션은요. 너희 둘도 잘 어울려 지낼 것 같은데. 요때까지는 둘이 친해질지 몰랐던
1: 그렇죠, 그렇죠.
0: 거예요.
1: 예, 어쨌든 뭐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면 좋으니까
0: That's
1: 라는
0: right.
1: 의미로 그냥 이렇게 소개시켜 준 거죠.
0: 그렇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친구의 친구를 더 깊게 만나러 한번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짜잔! How do you know that guy?
1: 아! That guy? You know?
0: How do you know that
1: How do
0: guy?
1: you? 아, 내가 어떻게 아냐고?
0: How?
1: 이렇게 우리 같은 초등학교 다녔어. 우리 같은 초등학교.
0: Sorry.
1: When we were young,
0: Young.
1: same school.
0: Oh,
1: Yes.
0: elementary. Oh,
1: 그거.
0: same
1: Yeah, same
0: school
1: school.
0: when you were young.
1: Yeah.
0: I think I've seen him around.
1: No? Around?
0: Yeah, I think I've seen him around here and
1: 아,
0: there
1: 둥글게
0: sometimes.
1: 둥글게 둥글게 around?
0: Sorry?
1: 둥글게
0: Here
1: 둥글.
0: and there
1: Here and there. You
0: sometimes.
1: see?
0: Maybe last week, 2 weeks
1: 아,
0: ago. Yeah.
1: 너는 둘도 되게 잘 어울려 지낼 것 같은데.
0: 응?
1: 너희 둘도 잘 어울려 지낼 것 같아.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아,
0: Fighting.
1: no. 그 저기 him, you and close.
0: Close?
1: Be close.
0: I don't know him.
1: 아니면 앞으로. Future. In the future.
0: In the future? Really?
1: 친구해. Let's be friend.
0: Me? Oh, you think so? 오, 오케이.
2: 네, 원래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1: 네네.
2: 아차 잘못하면 진짜 약간 로맨틱한 스토리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1: 그쵸. 저또
2: 거.
1: 그러고
2: 아,
1: 좋아하거든요.
2: 그렇군요. 네. 자, 어찌됐든 내용 자체에 우리가 쓸수 있는 패턴들이 너무나 많이 오늘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
1: 네.
2: 같이 한번 흡수해 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How do you know that guy?
4: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3: I think I've seen him around.
4: I think you two will get along well.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2: 자, 일단 우리 첫 문장 볼게요. 너저 남자애 어떻게 알아?
1: 오. 그쵸. How do you know? 어떻게 알아, 너?
2: 어떻게? 넌
1: 너
2: 아니.
1: 알아? 저 남자애네요. 그럼
2: 남자애를.
1: 남자애, that a boy 할게요. 저 소년, 남자. Yes.
2: 오케이. 자, how, 어떻게, do you know, 넌 아니, that boy를, boy도 가능하네요. 자, 그런데, guy로 가겠습니다.
1: 가이.
2: 이게 boy하고 guy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쵸? 근데
1: 예.
2: 진짜 우리는 왜 boy 하면 소년, 이런 느낌 있잖아요.
1: 조금 어린 친구에게?
2: 맞아요. That's right. 그래서, 근데 꼭 그게 boy가 무조건 자기보다 한참 어려야 된다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통
1: 네.
2: 또래들끼리 얘기할 때는 guy를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의문문이 나왔죠. 의문사가 나왔습니다. 바로,
1: How?
2: 자, how라고 하는 거뭐 물어보는 거라고 했었죠?
1: 어떻게?
2: 어떻게? So, 방법이 될 수도 있고,
1: 네.
2: 뭐 상태를 물어보는 게될 수도 있고, 그거는 맥락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너 어떻게 알아? 어떤 식으로 알게 된 거야?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러분, 의문사 뒤에는 어순 항상 뭐라고 그랬죠?
1: 의문문.
2: 의문문 뒤에는 질문이
1: 의문문.
2: 가야 돼요. 질문,
1: 질문.
2: right? 평소문이 가면 안 됩니다.
1: 네.
2: 그렇죠? Right?
1: 그쵸, 그쵸.
2: So, you know. 이런 평소문이 가는 게 아니라, do you know? 이렇게
1: 아하.
2: 질문이 항상 어순이 완성이 돼야 돼요. So,
1: 네.
2: 우리 how 뒤에 질문 어순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왕초보 영어에서 의문사로 시작을 해서 문장을 이어가는 걸 엄청 많이 해봤기 때문에
1: 아마 단련이 좀 되게 쉴것
2: 꽤나 많이
1: 같아요.
2: 트레이닝이 되셨을 것 같아요.
1: 네.
2: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도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는 거 아시죠?
1: 그럼요.
2: 반복을 계속할 거기 때문에 자, how, 어떻게, 뭐뭐뭐야 정도의 느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 같은 거
1: 소프트웨어.
2: 설치하는 거 영어로 뭔지 아세요? 설치하다?
1: 설치하다? 픽스.
2: 아, 그거는
1: 아.
2: 고치는 겁니다.
1: 고치는 것도 설치
2: 아, 그거
1: 아니에요?
2: 아니에요.
1: 아.
2: install이라고 해요.
1: 와.
2: install.
1: 인스톨?
2: 예.
1: 그 어디 브랜드 이름 아닌가요?
2: 아닙니다.
1: 인스톨?
2: install, install. 자, 그러면은 제가 그거 어떻게 설치해요?
1: 인스톨. 에?
2: 제가 어떻게 그거

0: 설치해요? 인데요.
1: How do I install?
0: 그것.
1: It.
0: It. Oh, very nice. Oh, not bad, not bad, right? So, how do I install it? Right? So, do I install it? 이거 질문 어순이죠.
1: 네.
0: 제가 그걸 install 하나요? 이기 때문에 그 앞에 how만 붙인 겁니다. Very nice. 자, 이번에 과거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뭔가를 알아내는 거 영어로 뭔지 아세요?
1: 알아내다.
0: 물건 찾아내는 건 뭐예요?
1: 물건 찾아내는 거는 find.
0: Find, right?
1: 예.
0: 그런데 그 뒤에 뭔가를 붙이면 사실을 알아내다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1: Look into?
0: 아,
1: Look?
0: find 뒤에 뭐만 넣으면 돼요?
1: Find
0: Find.
1: out.
0: 나이스.
1: 다
0: 오케이.
1: 갖다 붙여봐요.
0: 다 붙여봐요. 자, find out이 알아내답니다. 너 그거 어떻게 알아냈어? 너 비밀로 하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너 그거 어떻게 알아냈어?
1: How did you find out it?
0: 오케이. 용어는 find out만 해도 되고요. Find that out.
1: Find
0: 뭔가
1: that out.
0: 목적을 넣어도 되고요.
1: 아, 가운데
0: 괜찮아요?
1: 들어가야겠군요.
0: 괜찮아요. Right. 자, let me show you. So, 이왕이면 오늘 install, 설치하다,
1: 네.
0: 그리고 find out, 사실을 알아내다까지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알아두면.
1: Yes.
0: 그런데 이것을 알더라도 이걸 질문 어순으로 쓸수 없으면 안 되겠죠.
1: 네.
0: Right? So, you found out이 아니에요. 평소문이 아니라 did you find out? 넌 알아냈니? 라는 질문으로 이어가 좋습니다.
1: 네.
0: You guys, 같이 읽어볼게요. How do I install it?
1: How do I install it?
0: How did you find out?
1: How did you find out?
0: 자, 이번에는 너 어떻게 알아? 저 남자애를. 자, 볼게요. How do you know that guy?
1: How do you know that guy?
0: Alright.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미션 문장인데요. 아, 우리 같은 초등학교 다녔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1: We went to the same 초등학교. 그쵸?
0: 우리는 갔죠.
1: 우리는 갔다 같은 초등학교를.
0: Yes.
1: 예. 여기 초등학교 나와야 되는데,
0: 초등학교 여러분 기대해 보겠습니다. 스펠링.
1: 아, 제가 초등학교를 알긴 알아요.
0: 오케이.
1: 예. 킨덜가튼이 그, 저기, 유치원.
0: 오케이.
1: 예.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가 저기, 엘리멘터리.
0: 오호.
1: 엘리멘터리. 그 다음에 스쿨까지죠.
0: 오호.
1: 예. 여기까지입니다.
0: 긴 것을 뭔가 느낌을 받았어요. 어때요?
1: 아,
0: 좋아요.
1: 힘드네요.
0: 자, elementary school. 지금 보시는 분들도 잠깐만, 저게 맞나? 내가 쓴게
1: 그러게요.
0: 맞나? 엄청 고민이 되실 것
1: 아, 이렇게
0: 같은데요.
1: 긴 거는 솔직히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0: 자, 95% 맞았습니다. T
1: A-R-Y예요?
0: A-R-Y예요. 터리가
1: 아,
0: 아니라, 그죠?
1: 엘리멘터리.
0: 네, elementary school이라고 하는 게 초등학교. 아마 뭐 많이는 들어봤지만 스펠링이 너무 길다 보니까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Elementary
1: 맞아요.
0: school. 사실 그런데 이 elementary school이라고 하는 게또 나라에 따라 부르는 게 달라요. 그래서 어떤 데는 무슨 어떤 지역의 몇번 school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elementary school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 나온 김에 슬기 씨가 방금 초등학교 가기 전에
1: 네.
0: 어디 간다고요?
1: 유치원.
0: 유치원 얘기를 했죠.
1: 네.
0: 이거 제가 점검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1: 아.
0: 유치원 이거 많이들 실수합니다.
1: 어린이집은 왜안 나와요?
0: 거기까지 가면은 너무, 이거 너무 힘들어?
1: 시간
0: 이러실 것
1: 없어요.
0: 같아서.
1: 네. 킨더예요, 킨더. 킨더. 갈든 아니거든요. 갈튼 아니에요, 이거.
0: 오,
1: 갈튼.
0: 잠깐만, 단어 두 개입니까?
1: 두 개.
0: 두 개.
1: 예.
0: 알겠습니다. 자, 정답. 아, 원
1: 다
0: 워드입니다. 원
1: 왔는데.
0: 워드인데. 그런데 저는 지금 높게 사고 싶은 게 벌써 느낌 왔을 것 같아요.
1: 네.
0: 많은 분들이 garden이라고 잘못
1: 나도
0: 써요.
1: 갈든이라고
0: 맞아요.
1: 생각했어요.
0: 대부분, 왜냐면 garden이 정원이란 뜻의 단어가 있다 보니까,
1: 네.
0: 킨더가든, 킨더가든. 이건 마치 원래 옷 입을 때 cardigan인데,
1: 네.
0: 가디건이라고 읽는 경우 많죠?
1: 맞아.
0: 실수예요. 그래서
1: 아.
0: 이것도 garden이 맞습니다. kindergarten인데, 이게 현실적으로는요, garden 발음할 때, T 사운드를 거의 안 내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kindergarten처럼 은처럼 발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들을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되기는 해요. 그래서
1: 네네.
0: kindergarten or kindergarten 이런 식으로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1: 네.
0: 여기 지금 보면 보세요. Elementary school 다녔다라고 했는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1: The same.
0: Right? Same이 뭐죠?
1: 같은.
0: Right, 뭔가 쌤쌤, right?
1: 네.
0: So, the same, 이거 항상 제가 알려드릴게요.

0: 때 얘 같이 넣어요, 일부러. 네.
1: 아.
0: 그래서 same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은 딱 한정돼 있잖아요. 정해져
1: 네.
0: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강조하고 한정하기 위해서 더를 넣는 거.
1: 그 같은 초등학교 이런
0: 맞아요.
1: 느낌.
0: 그래서 이거를 항상 그냥 same 뭐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The same 뭐뭐 이렇게
1: 네.
0: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색이 뭐 1번 색이 있고 2번 색이 있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이 색들은 같아라고 얘기를 하면 이 색들이 뭐예요?
1: 이 색들?
0: This
1: These colors.
0: 복수니까 these colors,
1: 예.
0: right? 근데 같다. These colors are.
1: These colors are same. At the same.
0: 그렇죠. 지금 또 놓칠
1: 아,
0: 뻔했죠. Right.
1: 맞아요.
0: So these colors are the same. 자, same은 다른 형용사처럼 그냥 명사 앞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 네.
0: 예를 들어서 같은 시계. 그럼 어때요? The
1: The
0: same
1: same watches.
0: watch. 이렇게 하면 돼요. Okay? So, 나도 같은 시계를 가지고 있어. 그럼 어때요?
1: I have the same
0: Watch.
1: watch.
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Alright. So,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일반 다른 형용사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단독으로도 쓸 수도 있고 그냥 they're the same.
1: 네.
0: 그걸 끝날 수도 있고 the same 뭐뭐야. 이렇게 명사 앞에서 꾸밀 수도 있고 얘도 지금 보면은 명사 앞에서 꾸민 거죠. 그렇죠?
1: 네.
0: The same 한 elementary
1: Elementary
0: school이다.
1: school.
0: 그래서 두 개를 다 보여드렸습니다. 오케이?
1: Yes.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se colors are the same.
1: These colors are the same.
0: Oh, I have the same watch.
1: I have the same watch.
0: 그렇죠? 그러면 완전히 같은 게 아니라 만약에 비슷한 뭐뭐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1: 이거 지난번에 했잖아요. 네, 비슷한 거는 제가 그 옷을 또 비슷하게 맞춰 입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때 이제 스펠링이 근데 좀 헷갈리네요. Similar.
0: 맞아요.
1: 네.
0: 그때 시밀러 룩뭐 이렇게 해가지고
1: 아,
0: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1: 맞아요.
0: Alright, similar 맞습니다.
1: Yes.
0: 어떻게 보면은 the same, similar, different 이런 것들 친구로 같이 가져가 줘야겠죠, 그렇죠? Right? 자, 그리고 어디에 간다라고 할때 지금 뭘 썼어요?
1: Went.
0: Went, right? So 현재형은 go to 어디예요?
1: 네.
0: 이게 여러분들 복잡할 필요가 없고요. 정말 실제로 어떤 물리적인 장소에 가는 것도 go to 어디라고 하지만, 나 학교 다녔어라고 흔히 말할 때, 그렇죠?
1: 그것도
0: 그런
1: went가 돼요?
0: 개념도 go to 어디, went to 어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1: 아, 그러면은 여긴 지금 과거지만 나 초등학교 다녀. 뭐
0: 네.
1: 이러면은 I go to.
0: I go to.
1: 그렇게
0: 그러면 나
1: 쓰면 되는 거죠.
0: 다닌다. 현재형으로 쓸수 있겠고요. Attend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렇죠? 어디에
1: 그쵸?
0: 다니다. 근데 그거 조금 격식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거
1: 아,
0: 쓰시면 되겠습니다.
1: 편하게.
0: Right. 읽어볼게요.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1: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0: 네,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ow do you know that guy? How do you know that guy?
0: 네, 다음 볼게요. 동네에서 본적 있는 것 같아. 쟤, 우리 어디 거의 살지 않아? 막
1: 진짜 나
0: 이러면서.
1: 직죠.
0: 네.
1: 네. I've seen him around. 나 그를 본적 있어? 주변에, 주위에서. 근데 더 들어갈 게 없는데요?
0: 말투가 약간 본적
1: 아,
0: 있어라는
1: 있는 것
0: 그런
1: 같아.
0: 것 같아.
1: 아,
0: 네.
1: 나 그런 것 같아. 그러면은 I think. 나 생각해. 그렇게 생각해.
0: 너무 좋아요. 네.
1: 오.
0: 뭐뭐인 것 같아. 뭐뭐인 것 같아. Right?
1: 네.
0: 자, 정답. 맞습니다. I think, 뭐, 직역을 하면 뭐라고 생각해. 이건데 좀 자연스럽게 하면 뭐인 것 같은데. 나의 생각을 얘기를 할 수가
1: 저
0: 있겠죠. 그쵸?
1: 솔직히 I guess랑 조금 헷갈렸어요.
0: I guess. 그런가 보네. 그거는 꽤나 확신이 있어요.
1: 아, 그래요?
0: Right. Okay.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좀 중립적이죠, 얘는. Alright.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거 뭐 줄인 거죠?
1: Have.
0: have. 그리고 see는 현재형이 아니라 pp
1: PP.
0: 형태입니다.
1: 네.
0: have pp가 여기 지금 나왔어요. have pp는 사실 한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용도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거가, 더 많이 쓰는 거가 바로 경험을 얘기할 때 have
1: 네.
0: pp를 씁니다. 뭐 해본 적 있다. Right? So 여기서는 과거에 한순간 봤다라는 거 강조가 아니라 그냥 본적
1: 있다.
0: 있다.
1: 에.
0: 그겁니다. So have pp 썼고요. 얘는 그냥 하나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자주 나오니까.
1: Yes.
0: 혹시 하마 영어로 뭔지 아세요? 하마?
1: Hippo.
0: hippo,
1: 네.
0: right? 자, 히퍼를 나 본 적이 있어. 라고 친구에게 얘기를 한다면 나 하마 본 적 있다? 그러면
1: I've seen hippo.
0: 어, 하나니까
1: I've seen a hippo.
0: 그렇죠. I've seen a hippo.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I saw 라고 해도 안 통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는 단순하게 과거에 한번 봤다라는 느낌이라 뭐 한 적 있어 할 때는 have pp 쓸 거고요. 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요거는 짚어볼게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 병작을 또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바로 see him around예요.
1: 네.
0: 아, 여기서는 pp 형태를 썼을 뿐이지만 자 see someone이라고 하면 누가 보이는 거죠.
1: 그렇죠.
0: 근데 around가 저번에 네.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느낌?
1: Walk around.
0: Yeah, walk around, jump around, right?
1: Run around.
0: Yes.
1: yes.
0: 그래서 see someone이 아니라 see someone around 하면 어 주위에서 나 봤는데 나 주위에서 뭐가 보여 이런 느낌을 더 강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1: 네.
0: So 예를 들어서 have pp 이대로 그대로 써서 나 그녀를 본 적이 있어. 나 오. 주위에서 본 적이 있어 그녀를.
1: I've seen her around.
0: 그렇죠. I've seen her around. 그러면 yes. 오고 오며 가며 본 적이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죠. 자, 매번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1: Every time.
0: Every time도 나쁘진 않은데
1: 네.
0: all the time 써볼게요. All the time.
1: All the time.
0: 매번. 오케이. 나는 그를 매번 주위에서 봐. 아, 오고 가면서 이상하게 커피숍 가면 걔가 있고 뭐 you know, 문방구로 예. 가면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럼 현재형으로 그냥 쓰면 되겠죠. 나 보인다.
1: 네.
0: 현재형으로.
1: I see him around all the time.
0: All the time. I see him around all the time. 이러면서 I see him around까지면 또 문장이 돼요. 그렇죠?
1: 네.
0: 나는 그가 주위에서 보인다. 근데 언제?
1: All the time.
0: 매번. 아,
1: 그렇게 주변에 보인다는 거는 이제 서로 마음이
0: 거기까지 생각을 못
1: 어느 정도 에이.
0: 이게 우연이 아닐 수 있다.
1: 에이.
0: 약간 나를 따라다니는 게 될 수 있다.
1: 그래서 우연을 가장한 필연.
0: 아, 그렇군요. 아, 또 드라마로 네. 오케이 읽어볼게요. I have seen her around.
1: I have seen her around.
0: Oh, I see him around all the time.
1: I see her. I see him around all the time.
0: All right.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I think I've seen him around.
1: I think I've seen him around.
0: Alright, 자 이랬을 때 우리의 마지막 미션입니다.
1: 네.
0: 어, 너희 둘도 잘 어울려 지낼 것 같은데.
1: 그쵸. 이게 둘 다 아는 입장에서 얘네들 성향이 비슷하니까
0: 맞아요.
1: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0: 약간 그럴 때 뿌듯하지 않아요? 소개를 해줬는데 그 친구들끼리 또 친해지면
1: 맞아요.
0: 또 괜찮은 거죠.
1: 그리고 또 셋이 어울려서 놀러 다니면 또 재밌거든요.
0: 아, 재밌어요?
1: 둘보다 재밌습니다. 예. I think we'll get along well. 자, 나는 생각해. 아까랑 똑같네요. 그럼 여기서 끊어볼까요?
0: 오케이, 좋아요.
1: 예, 나는 너희 둘도 여기 주어가 너희 둘이네요.
0: 네.
1: We'll get along.
0: 뒤에는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잘 뭐 따라서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
0: 뭐 이렇게 된다.
1: 네네. 그럼 너희 둘이니까.
0: 너희 둘입니다.
1: 그러면 너희 일단 너희 써요. You 너희 둘 다 보스. You boss. You boss. We'll get along.
0: Okay. You both.
1: You boss.
0: Okay.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1: 네.
0: 엄청 사실 간단해요.
1: 어 그래요?
0: 둘이 뭐죠?
1: You too.
0: You too.
1: 아.
0: 이거 이렇게 쓰면 어? You too 뭔가 어색한데? 너도 마찬가지 할 때 T-O-O랑 헷갈릴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같은, 그렇죠?
1: Me too, you too 같아요.
0: 맞아요. 네. 근데 영어에서는 너희 둘이라고 할 때 You both라고 하면 너희 둘이 같은 다른 것을 한다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조금 뉘앙스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너희 둘 너무 간단하죠. 그렇죠? 너희 둘 You two, 뭐 yes. You three 이런 것도 돼요. 너희 셋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뒤에를 아예 통째로 모르겠죠. 그렇죠?
1: 맞아요.
0: Get along well.
1: 너무나 왜냐하면, 썰어요.
0: 네, 덩어리여서 그래요.
1: 아.
0: 얘는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자 사실 get along 자체가 이거 자체가
1: 네.
0: 어울려서 지내는 것을 얘기를 해요.
1: 아.
0: 그리고 그 뒤에 사실 well, 잘이라는 게 안 붙어도 나름대로 get along 하면 별 문제가 없구나
1: 네.
0: 라는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get along well 하면 아주 잘 어울려서 지내는 거예요. 말도 잘 통하고 싸우지도 않고 아주
1: 네,
0: 좋아요.
1: 네.
0: 분위기가 좋아요. 이렇게 할 때 get along well. 과거형은 get이 아니라
1: got
0: along yes. well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예를 들어서 현재형으로 그냥 팩트를 전달해 볼게요.
1: 네.
0: 우리는 잘 어울려. 우리는 잘 어울려 지내.
1: We get along well.
0: We get along well. Alright.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는 그러면 좋겠어. 그러길 바라.
1: 네.
0: 하면 우리 어떻게 출발했죠?
1: I hope.
0: I hope. 자, 나는 바란대요. 내가 잘 어울려 지내기를. 누구랑? 그녀와.
1: 아하.
0: 자, 그러면 난 바래.
1: I hope.
0: I hope. 해. 나 내가 잘 어울리기를.
1: You.
0: 아, 내가.
1: 아, I

0: get along
1: Well,
0: we get along well
1: well, 그녀와
0: with her?
1: with her.
0: 어.
1: So 여기서는 with를 안 썼지만 아,
0: 네.
1: 누구와 잘 어울린다라고 하는 것도 추가할 수 있는
0: 어,
1: 거야.
0: 그쵸,
1: With
0: 그쵸.
1: her, with my brother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So 첫 번째 거는 정말 난이도 zero에 가까워요.
0: 그죠.
1: 우린 get along well 해.
0: 주어에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됐네요.
1: 맞아. 두 번째는 얘가 들어가서 조금 헷갈리고요. 그리고 아, 이게 가능하구나. Right? I hope 하는 것은 가능성이 아직 살아있는 거에 대해서 바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 좋겠어. I hope I get along well. But with who? Oh, with her.
0: Her.
1: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단체를 주어로 쓰면은 뭐 with가 필요 없겠죠. 그렇죠?
0: 그쵸.
1: Right? 그래서 we 이건 상관없는데 내가 잘 어울리는 거니까 누구와 잘 어울리는지를 쓰는 게 맞겠죠. So
0: 구체적으로.
1: with her
0: Yes.
1: 추가해 줍니다. 자, 읽어볼게요. We get along well.
0: We get along well.
1: I hope I get along well with her.
0: I hope I get along well with her.
1: 네. 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 뭐 암기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참고로 이거는 아주 잘 어울리는 거예요.
0: 네.
1: 그런데 well 대신에 fine을 쓰면요. 뉘앙스가 조금 달라져요.
0: 어,
1: 뭐냐?
0: fine도 근데 좋다라는
1: 이것도
0: 건데?
1: 결국 잘 어울리긴 하지만
0: 네.
1: 얘는 아, 그냥 별 문제 없이 그냥 그럭저럭 잘 지내. 이 정도 느낌이에요. 큰 문제는 없다. 이런 느낌으로 좀 약해져요.
0: 뉘앙스 제가 좀 많이 차이 나는데요?
1: 네, alright. 자, 읽어보겠습니다. I think you two will get along well.
0: I think you two will get along well.
1: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워 트레이닝 할게요. I think I've seen him around. I think I've seen him around. 'I think you two will get along well. I think you two will get along well. 네, 미션 정리할게요. 우리 같은 초등학교 다녔어.
0: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1: Alright, 두 번째는요. 어, 너희 둘도 잘 어울려 지낼 것 같은데.
0: You too will.
1: I think.
0: I think you too will get along well.
1: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1: How do you know that guy? How do you know that guy?
2: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3: I think I've seen him around. I think I've seen him around.
2: I think you two will get along well. I think you two will get along well.
1: 네, 입으로 하는 영작,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요. The same 하고 명사하면은 같은 명사. 물론 the same을 그냥 단독으로 써도 됩니다. 자, 가볼게요.
0: 네.
1: 나 똑같은 시계 있어. 어, 나도 같은 시계 있어.
0: 오, I have the same watch.
1: Alright. 두 번째, 이것들은 같은 색이야. 어, 이 색들은 같아. 이렇게 쓰시면 돼요.
0: These colors are the same.
1: 그렇죠. Very nice. 자, 세 번째. 우리 같은 초등학교 다녔어. 우리는 갔다. 같은 초등학교에.
0: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1: Very, very nice. 자, 읽어볼게요. I have the same watch. These colors are the same.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다음은요. Get along well.
0: Yes.
1: 아예 붙여서요. 가봅니다. 우리 잘 어울려 지내.
0: We get along well.
1: That's it. 어, 걔랑, 자, 그녀랑 잘 어울려 지내면 좋겠네. 난 봐라.
0: I hope.
1: 내가 잘 어울리길.
0: I get along well. Well, with her.
1: 그녀와, with her까지. Very nice. 자, 세 번째. 너희 둘도 잘 어울려 지낼 것 같은데. 자, 난 생각해.
0: I think.
1: 너희 둘이 잘 어울릴 거라고.
0: You two will get along well.
1: Very nice. Alright. 자, 그렇다면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0: We get along well. I hope I get along well with her. I think you two will get along well. Alright, very nice.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How do you know that guy?
2: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1: I think I've seen him around.
2: I think you two will get along well.
0: 미션 해결할게요.
3: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How do you know that guy?
5: Ah,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4: I think I've seen him around.
5: I think you two will get along well.
4: Really?
5: Yeah.
4: Me and him?
5: Yeah, it's good.
4: Okay.
0: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작 퀴즈 정답 지난 시간 거 알려드릴게요.
3: 너 몇 시에 학교 갔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hat time did you go to school?
0: Right, what time을 활용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 The same 명사 이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나 똑같은 문제 있어. 어? 나도 똑같은 문제가 있다. 오. 이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3: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네?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여러분들 이병작 하실 때 항상 제가 잔소리하지만 목소리 키우는 거
3: 네.
0: 그리고 처음에는 좀 목소리 키우는 거로 시작을 하시다가요. 나중에는 약간 자연스러움이 중요합니다.
3: 그렇죠, 연기하듯.
0: 꼭 그것을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 day.

0: 우리는 AI의 답 앞에서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찾아낸 정보에
1: 이 정도면 충분하지.
0: 받아든 조언에
2: 에이, 그래. 보내지 말자.
0: 완성된 결과에
3: 다 했다.
0: 돌아온 설명에
4: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0: 그런데 그 마침표가 내 생각에 끝이어도 될까요?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볼까?
2: 나 오늘 수빈이랑 싸웠거든?
5: 네가 먼저 나.
0: 다른 의견도 들어볼까?
6: AI에 물어봤거든. 괜찮다고 그러지.
0: 내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7: 시체랑 전체적인 배치 거두기 많은데.
0: 네.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0: 안녕하세요 여러분. K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C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메간 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Good to see you and good to see you guys as well.
1: Yes. 네. So wonderful.
0: Okay, so let's not be strangers and study together.
1: Yes, that's true. We're 네. not strangers. And this is conveniently this week's topic, right? 네.
0: 이번 주의 주제는 talking to strangers.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내용도 이와 관련이 있는데요.
1: Perfect. Let's introduce what we're going to talk to today, which is we shouldn't tell kids to avoid all strangers.
0: 아하, 우리는 아이들에게 낯선 사람을 피하는 거는 좋은데 모든 낯선 사람을 피하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라는 내용입니다. We shouldn't tell kids to avoid all strangers. All strangers가 핵심입니다.
1: That's right.
0: 네, 물론 피하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모두 다 피하라고 하는 거는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We have Billy from the USA.
0: 네, 빌리 씨이고요. 빌리 씨의 요약 문장을 그럼 먼저 만나볼까요?
1: Sounds great. Billy 씨, 나와주세요.
2: Not all strangers are strange, and avoiding all strangers might not be the most solid advice. Not all strangers are strange, and avoiding all strangers might not be the most solid advice. Not all strangers are strange, and avoiding all strangers might not be the most solid advice.
0: 영어에서는 stranger가 또 편리하기도 strange하고 관련이 스펠링상으로는 최소한 있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strangers하고 strange가 어떻게 나오는지 문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 So Billy said, not all strangers are strange and avoiding all strangers might not be the most solid advice.
0: Not all strangers are strange. 모든 strangers가 strange 한 건 아니다. 모든 낯선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은 아니다. 사실 stranger라고 하는 끝에 er로 끝나는 게 일반적으로 er라는 것이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상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 stranger가 만들어진 건 아니고 그냥 낯선이.
1: Yeah, something you're not used to. It's strange.
0: Yeah, right? So it can be a strange thing if you are not used to the concept.
1: Right. But it doesn't mean it's strange itself.
0: 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요즘 지금 현대 어원을 따져봤을 때는 그 만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영어에서 strange는 이상한 거고 stranger는 낯선 사람이니까 뜻이 겹치진 않지만 영어에서는 말할 때 스펠링 거의 똑같으니까 약간 말장난을 할 수 있고요.
1: Yeah.
0: 모든 낯선 사람이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 avoiding all strangers, 모든 낯선 사람을 피하는 것이 might not be the most solid advice. Solid advice라는 것은 좋은 충고를 말해요.
1: Yeah. Good advice.
0: 네, 좋은 조언. 그래서 가장 좋은 조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1: Mm-hmm. All right. For sure. Great. How about we review his speaking summary?
2: Not all strangers are strange, and avoiding all strangers might not be the most solid advice. Not all strangers are strange, and avoiding all strangers might not be the most solid advice. Not all strangers are strange, and avoiding all strangers might not be the most solid advice.
1: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그 놓치는 거죠. 거기 그쪽을 향해서 뭔가를 던지거나 쏘거나 해야 되는데 전곡을 벗어나다.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exponentially, exponentially.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Repeat after me, starting with all together, all together, all together. Next we have miss the mark, miss the mark, miss the mark. And lastly, we have exponentially, exponentially, exponentially. Great! Let's take a look at Billy's clip once again, but with English subtitles.
2: Everyone probably remembers as a kid being told not to talk to strangers, but I don't think that's good advice. Of course, if you're a kid and a random person asks you to go somewhere with them, you should say no. But avoiding strangers altogether is next to impossible and I think misses the mark. We interact with strangers everywhere. We pass by them on the street and say hi, and kids who go trick-or-treating are literally knocking on strangers' doors and accepting candy. In fact, there have been studies about stranger danger that show the probability of someone close to you hurting you, such as a family member, is exponentially higher than a stranger. But then, what should kids do? Well, kids shouldn't follow around random people anywhere. And I think that kids should also carry around a basic cell phone for emergencies. But that's it, because when it comes down to it, a stranger is just a person we haven't met yet.
1: This is true. Mm. A stranger is just a person who you haven't met yet, right? Mm-hmm. Doesn't necessarily mean that they're strange.
0: 아직 이제 알게 되기 전이니까 모르는 사람일 뿐 다 이상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1: Yep.
0: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1: Let's start.
2: Everyone probably remembers as a kid being told not to talk to strangers. But I don't think that's good advice. Of course, if you're a kid and a random person asks you to go somewhere with them, you should say no.
1: Everyone probably remembers as a kid being told not to talk to strangers.
0: Remember being told 하면 mm-hmm. remember doing something. 어떤 것을 한 기억이 있다는 뜻인데
1: yes.
0: remember being told니까 말을 들은 기억이 있는 거예요.
1: Yeah.
0: 언제? As a kid, 어렸을 때. 다시 종합하면 everyone probably remembers as a kid being told not to talk to strangers.
1: Mm-hmm.
0: 여러 가지 지금 요소들이 있어요. Tell someone not to do something 하면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1: Mm-hmm.
0: 그래서 모두 다 아마 어렸을 때 낯선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1: Mm-hmm. All right, great. And next he says, but I don't think that's good advice.
0: 그렇지만 저는 그게 좋은 조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I don't think that's good advice.
1: Mm-hmm.
0: Advice는 셀 수가 없어요.
1: Yes.
0: 네.
1: It's just advice.
0: 네. 적어도 영어에서는 세지 않아요. 그래서 a good advice라는 말은 영어에서는 안 되고 a piece of advice라든지 a good piece of advice.
1: I was just going to say that.
0: 네. 굳이 센다면 조언 한 개, 조언 세 가지 뭐 이렇게 센다면 셀 수는 있어요. But usually
1: you don't need to.
0: Yeah,
1: just say, I got some good advice.
0: Yeah.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이제 조언 하나만 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세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조언을 정말 구체적으로 세 개, 네 개 한다면은 four pieces of advice.
1: Yeah.
0: First, 이거. Second, 이거. Third,
1: right.
0: 이거.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1: Mm-hmm.
0: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셀 수 없습니다.
1: That's true.
0: I don't think that's good advice.
1: True, And true. He says... Of course, if you're a kid and a random person asked you to go somewhere with them, you should say no.
0: 물론, of course, if you're a kid, 어린아이라면, and a random person, 그냥 아무나 와서, 여기서는 random person이 사실은 stranger하고 같은 의미로 쓰인
1: stranger.
0: 겁니다. A random person asks you to go somewhere, 어디 같이 가자고, with them, 같이 mm-hmm. 가자고 말하면, You should say no.
1: Yeah.
0: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아무나 다가와서 어디를 가자고 하면 싫다고 해야죠.
1: Of course. Mm-hmm. Let's see what else he has to say.
2: But avoiding strangers altogether is next to impossible and I think misses the mark. We interact with strangers everywhere. We pass by them on the street and say hi, and kids who go trick-or-treating are literally knocking on strangers' doors and accepting candy.
1: But avoiding strangers altogether is next to impossible, and I think misses the mark.
0: 먼저 완전히 전적으로
1: all together. 네. all together.
0: all together.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ll ALL 쓰고 띄어쓰기 하고 together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랑 이거랑 뜻이 달라요. 모두 다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All
1: yes.
0: together.
1: We're all together.
0: 네, we're all together. 아니면은 we are going all together. together. 우리 모두 같이 갈 겁니다라고 말할 때는 we're going all together인데요. I'm going to quit coffee all together 하면 우리는 모두 다 같이 저는 모두 다 같이 커피를 끊을 거예요가 아니고 아예 완전히.
1: Yeah. I'm really gonna cut coffee. I'm not just cutting back. 네. It's gone.
0: 굳이 이제 좀 장난스럽게 말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We're going to quit coffee altogether.
1: All together.
0: 네. 우리는 모두 다 함께 완전히 같이 쓸 수도 있을 거예요.
1: Yeah.
0: But avoiding strangers altogether, 아예 낯선 사람을 모두 피하는 거는 is next to impossible. impossible. 하나의 굳어진 표현입니다. Impossible 옆에 있는 거니까 거의 불가능하고
1: yeah. next to impossible.
0: Almost right. impossible. 그 perfect가 완벽한 거잖아요. Perfect는 또 next to perfect보다는 near perfect,
1: near perfect.
0: 많이 쓰고 yeah. impossible은 next to impossible을 많이 씁니다. And I think 그것이 제 생각에는
1: it misses the mark. To miss the mark.
0: 네, miss the mark. It misses the target.
1: The target, 네. right? The idea of that is, you know, it doesn't help.
0: 네, 정곡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을 피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겠죠.
1: Yeah, 위험하니까, to be safe.
0: 네, to be safe. 안전하기 위해서인데 다 피하라고 하는 거는 또 거기에서 논점을 벗어난다.
1: Yeah.
0: 다음 줄 볼까요?
1: He says, we interact with strangers everywhere. We pass by them on the street and say hi.
0: 적어도 미국의 경우에는 네. In Korea, people don't really say hi.
1: You don't?
0: Unless it's in the same apartment building that you live in.
1: Yeah, and you've seen them regularly in the elevator.
0: Yeah, in the elevator. Yeah. Probably only in the elevator.
1: Yeah.
0: Anyway, back to the sentences. We interact with strangers everywhere. Mm-hmm. 그 아까 이게 not good advice라고 말했던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방에서 낯선 사람과 소통을 합니다. We pass by them on the street. 길에서 항상 지나다니고 we say hi, 인사도 하죠. Especially in the States.
1: In the States, we say hello. And next, he gives us another example of talking to strangers. And kids who go trick-or-treating are literally knocking on strangers' doors and accepting candy.
0: Trick or treating이라고 동사처럼 아예 써버렸는데요.
1: Trick-or-treating.
0: 네, trick-or-treat 하러 가는 거죠. 할로윈 때 이렇게 과자를 얻으러 가는 아이들은 are literally, 말 그대로 진짜 knocking on strangers' doors, 아는 사람 집에 가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1: Yeah.
0: 그래서 accepting candy,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문에 노크를 하고 그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과자를 받아오는 거죠.
1: Okay.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In fact, there have been studies about stranger danger that show the probability of someone close to you hurting you, such as a family member, is exponentially higher than a stranger. But then, what should kids do?
1: In fact, there have been studies about stranger danger that show...
0: Stranger danger.
1: Stranger danger.
0: Yeah, it rhymes.
1: Yeah, it's an expression that we use a lot for kids. Stranger danger, don't talk to that person.
0: 네, stranger하고 danger 둘 다 jer로 끝나다 보니까
1: yeah.
0: 또 기억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굳어진 표현으로 많이 쓰이는데 낯선 사람의 위험성 이런 뜻이죠. In fact, there have been studies, 연구들이 있어 왔습니다. Stranger danger, 낯선 사람의 위험성에 대해서 that show, 이하 내용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어 왔습니다. 내용은요?
1: They show the probability of someone close to you hurting you, such as a family member, is exponentially higher than a stranger.
0: 사전적인 정의로는 일단 기하급수적으로란 뜻이에요.
1: That is exponentially. Exponentially.
0: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본다면 1, 2, 4, 8, 16, 32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거죠.
1: 시간, exponentially.
0: 네, 오른쪽으로 X축이 가면 갈수록 Y축으로 올라가는 속도도 빨라지는 걸 말하는데 항상 그것만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에요. 요즘엔 no. 특히나 exponentially 하면 그냥 much more.
1: Yeah, much more. 네. It's much more higher, right? 네. It's much higher.
0: 그래서 지금 이 낯선 사람하고 가족을 비교하면서 뭔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런 그래프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No. 그래서 probability of someone close to you, 당신에게 가까운 누군가가 hurting you, 당신을 다치게 하는 확률이 such as a family member, 가족과 같은 사람이 is exponentially higher라는 말은 much, much higher.
1: It's much higher.
0: 네, 훨씬 더 높다고 그냥 mm-hmm.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Than a stranger
1: yeah.
0: hurting you.
1: True.
0: 그래서 가까운 사람 때문에 다칠 확률이 낯선 사람 때문에 다칠 확률보다 훨씬 높다고 하는 연구들이 있대요.
1: Mm-hmm.
0: So stranger danger is smaller than close people danger.
1: Family danger.
0: Family danger.
1: All right.
0: Okay.
1: So he says, but then what should kids do?
0: But then what should kids do? 그렇다면 mm-hmm.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말로는 어떻게 하다, 어떻게 하죠? 라고 하는 것이 영어에서 right. 항상 What should I do?
1: Yeah. What should I do? What 네. should they do?
0: 네. 어떻게가 what으로 바뀌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서 다음 부분 볼까요?
1: Let's take a look.
2: Well, kids shouldn't follow around random people anywhere. And I think that kids should also carry around a basic cell phone for emergencies. But that's it. Because when it comes down to it, a stranger is just a person we haven't met yet.
1: Well, kids shouldn't follow around random people anywhere.
0: 네,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Mm-hmm. 그러니까 모든 낯선 사람을 피하지 말라고 한다면 무슨 말이죠? 라고 했을 때 설명을 합니다. Kids shouldn't follow around random people anywhere. Mm-hmm. 여기서 around는 빼도 같은 의미입니다.
1: Yes.
0: 네, 그냥 아무나 여기저기 따라가면 안 돼요.
1: Mm-hmm. For sure. And he says what else he thinks. And I think that kids should also carry around a basic cell phone for emergencies. But that's it.
0: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되고 And I think that kids should also carry 뒤에 나오는 carry around도 이제 around를 빼도 같은 의미입니다. Carry mm. around, carry a basic cell phone, yeah. carry a basic cell phone on them, with them, 여러 가지 형태 가능하겠고 mm-hmm. for emergencies, 급한 상황에 대비해서 mm. basic cell phone, 기본적인 전화기라는 것은 그냥 기본적인 기능이 있는 전화만 yeah. 걸고 뭐 문자
1: yeah.
0: 정도
1: They can just call their mom or send a message or something like
0: yeah,
1: that,
0: yeah.
1: right?
0: But that's it, 그게 전부래요.
1: Yeah. And lastly, he says, because when it comes down to it, a stranger is just a person we haven't met yet.
0: 왜냐하면, when it comes down to it,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봤을 때, 또는 mm-hmm. 결국,
1: yeah.
0: 뭔가 하면, a stranger is just a person we haven't met yet.
1: True.
0: 낯선 사람이란 우리가 아직 만나지 않은 사람일 뿐이니까요.
1: Mm-hmm.
0: Okay.
1: This is true. All right, perfect. Let's review his clip once again.
2: Everyone probably remembers as a kid being told not to talk to strangers, but I don't think that's good advice. Of course, if you're a kid and a random person asks you to go somewhere with them, you should say no. But avoiding strangers altogether is next to impossible and I think misses the mark. We interact with strangers everywhere. We pass by them on the street and say hi, and kids who go trick-or-treating are literally knocking on strangers' doors and accepting candy. In fact, there have been studies about stranger danger that show the probability of someone close to you hurting you, such as a family member, is exponentially higher than a stranger. But then, what should kids do? Well, kids shouldn't follow around random people anywhere. And I think that kids should also carry around a basic cell phone for emergencies. But that's it, because when it comes down to it, a stranger is just a person we haven't met yet.
0: 네,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the probability of something 하면은 뭐뭐의 확률을 가리키는 패턴이고요. 그리고 when it comes down to it 이라고 하는 굳어진 표현이 나왔는데 이 패턴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결국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봤을 때 그런 말을 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패턴이에요.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 영어 문장의 우리말 번역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0: 오늘은 빌리 씨처럼 모든 낯선 사람을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의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When we teach kids not to talk to strangers, we're teaching them to be suspicious, antisocial, and afraid, and perhaps even worse, rude. As kids, we were warned to stay away from strangers on the internet, yet I've made the best friends and met the greatest people through the internet.
0: 다시 한번 볼게요.
1: Shane says,
0: When we teach kids not to talk to strangers, 우리가 아이들에게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하지 말라고 가르칠 때 우리는 we are teaching them to be 이렇게 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Suspicious, 의심 많고

0: antisocial 또는 mm-hmm. antisocial, mm-hmm. 반사회적이고 반사교적인 거죠.
1: Right.
0: And afraid. Afraid. 두려워하게끔 가르치는 거예요.
1: Hmm.
0: And perhaps even worse, 그리고 더 안 좋은 이 영향은
1: yeah.
0: rude, 무례하게 rude. 만들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뭐 인사도 안 하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동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자 오늘은 정말 재밌는 그런 시간이 준비되어 있어요. 자 다른 얘기하기 전에 곧장 오늘의 문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주 간단해 보이죠? 읽어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The house needs painting. The house needs painting. 어? 선생님, 저 이 문장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한 문장이 아닙니다. 특히나 needs painting. 이 부분 조금 잘못 해석해버리면 이 문장의 의미를 완전히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별로 특별한 거 없어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 제가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요, 동명사의 수동의 의미입니다. 와, 이름 참 거창해요. 동명사의 수동의 의미. 먼저, 수동, 특히나 수동, 태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아직 우리가 Grammar Inside에서 구체적으로 다룬 적이 없어요. 이 수동태에 대해서.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디서 조금씩은 들어본 것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이런 게 있었지 싶은 마음으로 살짝만 훑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수동태라는 거 비동사와 과거분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배우죠. 특이한 점은 그 뜻이 뭐뭐 되어지다처럼 어떤 그 동작을 당한

것을 표현할 때 우리가 수동태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뭐 되어지다. 뭐뭐 하다가 아니라 뭐뭐 되어지다. 이렇게 당하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이 바로 이 수동태라는 거죠. 재밌는 점은요. 자, 여기서부터가 포인트예요. 동명사가 이 수동태의 의미를 담아서 사용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need, 원하다라는 뜻이죠. 아, need는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want, 이 want가 원하다라는 뜻이고요. deserve는 무언가를 가질만하다, 뭐뭐 할 가치가 있다 정도의 뜻으로서 deserve, 그리고 require, require는 필요로 하다, need와 상당히 비슷한 뜻인데, 이렇게 네 가지 동사 뒤에 동명사가 쓰이면요, 그때는 이 동명사가 뭔가 수동태의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아, 역시나 설명 말로만 들으니까 이게 딱 와닿지가 않아요,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지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need, want, deserve, require와 함께 동명사가 쓰이는 경우 어떻게 그 수동의 의미를 담아서 해석되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동명사만 여러분들 해석을 해보세요. celebrating, celebrating, celebrate가 축하하다 라는 뜻이니까 celebrating 하면은 축하하는 것, 뭐 축하하기 정도의 뜻이 되죠. 근데 그 앞에 방금 제가 언급했던 네 개 동사 중에 하나를 딱 넣어보는 겁니다. 이렇게요. deserve celebrating, deserve celebrating, 요렇게 deserve와 함께 동명사가 붙게 되면, 사용되게 되면요, 뭔가 그 해석에 우리가 수동태 의미를 덧붙여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deserve celebrating을 축하받아 마땅하다, 축하받아, 축하받다라는 게, 이 받다라는 게 뭔가 수동태적인 의미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석을 하게 될 건데, 요게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동명사의 수동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수동태로 바꿀 수도 이렇게 있는 거죠. deserve to be celebrated. 요 두 가지의 모습 생각해 보시면서 자, 문장 속에서 사용되는 것 함께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 문장 같이 읽어 봅니다. His achievement deserves celebrating. His achievement 하면은 그의 업적들, 그가 이룬 것, 요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것이 deserves celebrating, 축하받아 마땅하다. 와, 걔가 진짜 엄청난 일을 해낸 거야, 그건 우리가 축하해줘야지 정도의 뜻이 되는데, 실제 영어 문장에서는 수동태가 쓰이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해석할 때 수동의 의미가 덧붙여지게 된다는 거. 아, 요런 특이한 또 재밌는 케이스가 있구나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간단한 문장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sweeping이라는 거, sweep 하다는 게 이제 쓰는 겁니다. 빗자루 갖다 이렇게 바닥 같은 거 쓰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동명사가 됐으니까 sweeping, 뭐 바닥 쓰는 것, 또는 그냥 쉽게 청소하기 정도로 볼게요. 이 동명사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네 개의 동사 중에 하나 그냥 툭 던져 봅니다. need sweeping,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청소하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이걸 조금 더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다 보면 수동의 의미가 묻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되어야 한다, need sweeping이라는 건 청소되어야 한다라고 해석이 되고, 이걸 이제 영어 문장으로 바꿔보자면 이런 식으로 아예 수동태 써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need to be swept, 이런 식으로요. 굉장히 재밌죠. 자, 이거 사용된 영어 문장 곧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loor needs sweeping. 바닥이 필요로 한다는 거죠. 청소하기를. 바닥이 청소하기를 필요로 한다고? 결국 그래서 그건 무슨 뜻이냐? 바닥이 청소되어져야 한다. 바닥이 지금 더러우니까 바닥을 청소해야 해요 정도의 뜻으로서 이 문장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 이거 모르면 분명히 헷갈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였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들 가지고 직접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두 문장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잔디를 깎아야 할 것 같아요 라는 말. 자, 우리말 자체를 먼저 바꿔볼게요. 잔디가 배기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로 굉장히 어색하죠. 근데 이거 그대로 영어 문장을 만들면요. 자,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요? 잔디, the grass. 이것이 필요로 하는 거죠? needs. 뭘 필요로 하는 거예요? 배기를. 동명사 써서 mowing. 이렇게 만들어주면 the grass needs mowing. 이라고 말하면, 아, 잔디가 기니까 베야 할 것 같아요, 잔디를 깎아야 할 것 같아요 라는 의미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재밌죠. 모르면 이거 오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문장은 어때요? 이 수영복은 손빨래를 해야 해요 라는 것도. 우리말 자체를 좀 바꿔볼게요. 이 수영복은 손빨래하는 것을 필요로 해요.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그리고 이걸 그대로 영어 문장으로 만들면 이게 또 아주 정확한 영어 문장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수영복, this swimsuit, 이게 필요로 하는 거예요. 뭐 needs 써도 되는데 살짝 바꿔서 requires 이렇게 다른 단어 넣어주고, 손빨래하는 것, 동명사죠? hand washing 넣어주면 문장 완성이 됐어요. This swimsuit requires hand washing. 그러면 이 수영복은 손빨래 해야 합니다 라는 의미가 완성된다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명사가 수동의 의미로 해석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그럼 오늘의 문장 어떤가요? The house needs painting. 참고로 이게 헷갈릴 수 있는 게, painting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하나의 명사로 그림 한 점 을 뜻하기도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그렇게 해석하셨으면요, 그 집에는 그림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그 집에 그림을 걸면 좋을 것 같아, 이런 뜻이 아닐까 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 페인팅이 그림 한 점을 표현하고자 했다면 앞에 부정관사 어가 붙었을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 어가 없단 말이죠. 이건 동명사예요. need 다음에 동명사가 쓰인 겁니다. 수동의 의미 담아서.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장을 어떻게, 이렇게 그 집에 페인트칠을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페인팅이 그 페인트칠하는 것,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공부하지 않으면 이 문장 분명히 헷갈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지금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여기서 이거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동명사가 수동의 의미로 쓰인다는 거 말 자체가 되게 복잡해 어려울 것 같다 라는 생각 가지실 수 있지만, 실제로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봤던 예문들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나중에 이런 거 보셔도 절대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복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0: While you sweat. 오늘의 영어 표현 제가 설명해 드리는 동안 오늘의 자세 하고 계셔도 괜찮고 편히 쉬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to catch someone off guard라는 뜻이에요. To catch someone off guard.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전혀 예상치 못할 때 누군가를 깜짝 놀래키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들키게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somebody might catch us off guard wobbling really bad 이랬어요. 우리가 이 자세를 굉장히 어려운 자세였잖아요.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우리를 딱 들키게 만들 수도 있어요. 막 엄청 엄청 흔들리는 wobbling really bad. 굉장히 심하게 흔들리고 있을 때 그거를 우리가 현장에서 딱 들키게 만들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우리를 딱볼 수도 있지만 That's okay. 이랬죠? 그래도 괜찮아요. 이런 의미였어요. 대화문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문 보러 가실게요.
1: How was your birthday?
2: My friends threw me a surprise party.
1: That sounds so nice.
2: Yes, they completely caught me off guard.
0: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How was your birthday? 생일 어떻게 보냈어?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My friends threw me a surprise party 이랍니다. Throw a party 이렇게 표현을 해요. 파티를 던지다라는 뜻이 아니라 파티를 연다는 걸 throw a party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threw me a surprise party,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줬대요. 깜짝 파티를 해줬대요. 그랬더니 That sounds so nice 이랍니다. 와, 진짜 좋았겠다. 좋게 들린다. 그랬더니 Yes, they completely caught me off guard 이랍니다. 그들이 나를 caught me off guard. 정말 깜짝 놀래켰어요. 예상치도 못하고 있었는데 정말 깜짝 놀래켰어요. 예상치도 못했어요. 이런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 대화도 함께 보실게요.
1: Did you hear about Felix?
2: I did. He got caught off guard cheating on his test, right?
1: That's what people say.
2: What a drama.
0: 두 번째 대화도 살펴봤습니다.
1: Did you hear about Felix?
0: 야, 너 필릭스 얘기 들었어? 필릭스 얘기 들었어?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I did. 들었어.
1: He got caught off guard cheating on his test. Right?
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딱 들켰대요. 현장에서 정말 딱 들켰대요.
1: He got caught off guard cheating on his test.
0: 시험, 컴닝이라고 하죠. 시험, 컴닝을 하는데 딱 들켰대지? 그렇게 하니까 That's what people say. 이랍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 That's what people say. 그랬더니 What a drama. 완전 드라마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0: to catch someone off guard, to be caught off guard. 잘 쓰실 수 있으시겠죠? 마무리할게요. Guys, we did Warrior 3 today, and that was hard, but good job. And next time, we will do something even harder. It's called the Standing Bow Pose. So, good job.
1: 오늘 우리 전사 3 자세 같이 해봤는데요. 굉장히 어려웠죠. 저도 어려웠어요. 다음 시간은 서서 활 자세. 오늘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잘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영어 표현 to catch someone off guard라는 표현이었는데요. To catch someone off guard, 누군가를 깜짝 놀리키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딱 들키게 만들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우리 내일 만날 때까지 I will miss you, okay? Bye!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0: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혜킴의 고고 레싱.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혜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노부인이 무엇을 준다고 하시는데 그 주는 것이 무엇에 비유되어져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지 바로 뒤에 나오는 그 부분을 놓치지 말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잘 이해하셨죠?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1: And so, they try to share their knowledge on the medicinal herbs like this. The lady gives something to them who came all the way for her. So, it's like treatment fee. We return happily as the old lady sees us off with her laugh.
0: Did you catch them well? Good job. 잘하셨어요. 멀리서 온 그 치유자들에게 무언가를 주시잖아요. 감자인 것 같은데 그것이 마치 뭐뭐와 같은 거라고요? 네, 맞아요. It's like a treatment fee 라고 이 부분을 캐치하셨으면 됩니다.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give something to them who came all the way. 먼 길을 온 그들에게 무언가를 주다. 이런 의미죠.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old lady sees us off with her laugh. 노부인이 웃으며 우리를 배웅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Sees us off, 이게 이제 배웅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또 어떻게 들리는지 들어보세요.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The lady gives something to them who came all the way for her. The lady gives something to them who came all the way for her. 2. We return happily as the old lady sees us off with her laugh. We return happily as the old lady sees us off with her laugh.
0: 네, 잘 들리셨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의미 파악 들어갑니다.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The lady gives something to them. Who came all the way for her. 그 아주머니는요, 자신을 위해서 먼 길을 온 그들에게 무언가를 줍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3: We return happily as the old lady sees us off with her laugh.
0: 자, 노부인이 웃으며 우리를 배웅해 주시니까 우리는 행복하게 돌아갑니다. 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전체 이야기 이번엔 자막과 함께 보면서 또 확인하면서 한 번 더 들어보세요. Let's listen one more time.
1: And so, they try to share their knowledge on the medicinal herbs like this. The lady gives something to them who came all the way for her. So, it's like treatment fee. We return happily as the old lady sees us off with her laugh.
0: All right, it's time for us to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Wow, 깁니다. Gives is something is 겹자음이에요. Gives something이 아니라 gives something 넘어가시면 돼요. To them, who까지 모두 다 기능어. Came all, 그리고 way가 내용어죠. 더 빼고, 그러면 give something to them who came all the way.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Google listening 1, give something to them who came all the way. 네, 저랑 똑같이 흉내 내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2, give something to them who came all the way. 어려운 부분 없죠. Google listening 3, give something to them who came all the way. 잘하시네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try it. The lady gives something to them who came all the way for her. 한 번 더. The lady gives something to them who came all the way for her.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old lady sees us off with her laugh. 자, 여기서 us와 with her 제외한 나머지가 내용어죠. 올드의 드라는 자음과 레이디가 이렇게 약간 겹치면서 old lady, 드 사운드 거의 안 들리죠. old lady sees a z, a s, a 연음 현상 자음으로 끝나고 모음으로 시작이 됐으니 sees us, sees us off. 자, sees도 내용어, off도 내용어거든요. off가 여기선 부사인지라 이때 동사와 부사가 같이 맞물려 있는 경우 off에 더 힘을 주시면 돼요. sees us off with her laugh. with her 할 때 her 소리의 흐 사운드가 잘 안 들리죠. with her, with her, with a laugh.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거 리스닝 1. Old lady sees us off with her laugh. Alright, 그거 리스닝 2. Old lady sees us off with her laugh. Good. 그거 리스닝 3. Old lady sees us off with her laugh. 잘하셨어요. Give her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We return happily as the old lady sees us off with her laugh. 한 번 더. We return happily as the old lady sees us off with her laugh. Excellent. 자, 그럼 영국식 발음 들어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The lady gives something to them who came all the way for her. The lady gives something to them who came all the way for her. 2. We return happily as the old lady sees us off with her laugh. We return happily as the old lady sees us off with her laugh.
0: All right, it's time for us to go over along the story. All right, and so, 그래서 they try to share their knowledge on the medicinal herbs like this. 이처럼 그들은요, 그들의 그 약초에 관한 지식을 공유합니다. 공유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할머니에게 이건 뭔가를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모습 보이죠? The lady gives something to them. 그 노부인께서는요, 줍니다. 무엇을 줍니까? 어떤 것을 주는데 그들에게.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Who blank for her 했습니다. 빈칸에 came all the way. 먼 길을 온 그들에게. 누구를 위해? 그녀를 위해 먼 길을 온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줍니다. 이런 의미죠. So blank. 여기 첫 번째 빈칸에 it's like a treatment fee. 이게 치료비와 같다. 이것은 치료비와 같은 것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건 치료비와 같은 것입니다. We return happily as the old lady blank with a laugh. 방금 연습하셨던 부분이죠.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sees us off. 그런데 이게 연결되어서 소리가 들리게 되면 sees us off, sees us off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배웅하다라고 할 때 see 누구누구 off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를 배웅합니다. 자, 다시 이 문장 보시면 우리는 돌아가는데요. 행복하게, 기쁘게 돌아갑니다. 뭐 하면서, 뭐뭐 하니?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때 as는 노부인께서 웃으면서 우리를 배웅해 주시니 우리는 행복하게 돌아갑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1: And so they try to share their knowledge on the medicinal herbs like this. The lady gives something to them who came all the way for her. So, it's like treatment fee. We return happily as the old lady sees us off with her laugh.
0: 하셨어요. 반복 학습 아시죠? www.davis.com 오셔서 지나킴의 고고 리스닝 많이 많이 들으면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Take care, everybody. See you next time. Bye.

Welcome to Kristen Cho is 슬기로 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출근해요. 아니, 은퇴하셨다고요? It doesn't, Dashi, let's go to work again. Alright. Of course, this is focused on business English, but actually, you'll find that a lot of the expressions that we learn, we can use in other situations. 그래서 단지 이렇게 사무실에서 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회화에서도 많이 쓸 수 있는 표현들과 pattern을 배울 겁니다. Are you guys ready? All right, let's check out today's dialogue. 제가 지금 중요한 전화가 들어와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려도 될까요? I've got an important call coming in. Can I call you back? 아, 물론이죠. 그런데 저도 잠시 후면 전화가 안 될 거예요. 내일 전화 주세요. Sure, but I won't be available in a few minutes. Call me tomorrow. Great. 좋아요. 제가 아침에 제일 먼저 전화할게요. All right.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Do you want to find out? Okay. Let's find out. Okay. 자, 이런 상황도 많죠. 이렇게 전화가 할 때 어떤 중요한 전화가 들어와서 잠깐 나중에 전화할게.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근데 또 in the office, 그 사무실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좀 나이스하게 말할 때. Alright, let's check it out. I've got an important call coming in. Can I call you back? 자, 이 중요한 전화가 들어오고 있는데 다시 전화해도 될까요? 네, 이 중요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Important call. 그냥 아 전화가 오고 있어 이러면은 조금 상대방이 그러면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오 이건 좀 꼭 받아야 되는 전화. I've got an important call and of course coming in. 들어오는 거죠. Coming in. All right. So I've got an important call coming in. Can I call you back? And we learned this expression, to call someone back, 다시 전화하는 거죠. All right, so then the person says, sure, but I won't be available in a few minutes. 자, 저도 바쁘잖아요. 그래서 아, 물론 전화할 수 있지만 저도 잠시 후면은 전화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Call me tomorrow. 자, 여기에서는 사실 이 사이에 이 두 분들이 서로 이렇게 잘 알고 그래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call me tomorrow. 근데 만약에 조금 더 polite하게 한다 그러면 could you call me tomorrow? Would you call me tomorrow? 이렇게 물어보겠죠? Alright? So, I won't be available. I won't be free. 자, 제가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Right. So, available, free. I cannot take your call. Okay? All right. So then the other person says, great. 자, 좋아요. I'll call you first thing in the morning. All right, so this is also another very important 출근 영어 phrase. 자, I'll call you, 전화할 거죠? First thing in the morning. 그냥 in the morning 할 수도 있겠지만, 아침에 전화할 수 있겠지만, 왜 여기에다가 first thing을 할까요? All right, so this means basically 제일 먼저, 그러니까 first thing in the morning, 사무실 도착하자마자, 전화를 하겠습니다. 네, 그런 뜻이죠. 조금 더 강조하고 빨리 전화하겠습니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All right, let's look at the whole dialogue. I've got an important call coming in. Can I call you back? Sure, but I won't be available in a few minutes. Call me tomorrow. Great. I'll call you first thing in the morning. Okay, let's take a closer look at some key patterns and sentences and phrases. So here goes our first key phrase. In a, and then you put the time. 그러니까 무슨 어떤 시간 후에. Yes. So this is very handy. 뭐, I will call you later. 할 수도 뭐, 2 weeks later, 1 week later 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in a. 아주 간단하죠? I'm going to London. 자, 런던을 갑니다. 저는. I'll be back in a week. 자, 일주일 후에 돌아옵니다. All right. So 일주일 후에죠. In a week. So if you say, I'll be back in 3 days, 그러면 3일 후. I'll be back in a month, 한 달 후. So in a week, 이거는 뭐, I will be back, 뭐, you know, after a week, 이렇게 할 수도 있고, a week later,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세요. In a week, 너무 편하잖아요. It's just so easy, and it's also easy to say, after, later, 하는 것보다, in a week, in 3 days, 뭐, in a month, 아주 좋죠. 이렇게 흘러나가요. Okay. All right. Next example. I'll be with you in 10 minutes. 이런 거는 특히 뭐, 이렇게 식당이나 사무실이나 이렇게 서비스 업체에서 그분이 지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할 때 10분 후에 갈게요. 아니면은 제가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이럴 때 I'll be with you in 10 minutes. Or 우리가 쇼핑 갈 때 I'll be with you in a minute. I will be with you in a moment.
moment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이면 10분 아니면은 in a minute, in a second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So I'll be with you in 10 minutes. I'll be with you in a minute. Oh, I need some help. Oh, 그러면은 거기에서 일하신 분이 I'll be with you in a minute 이런 말을 많이 하죠. All right, so.

여러분,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but confusing words. Extraordinary versus exceptional. Extraordinary versus exceptional.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extraordinary 그리고 exceptional. 네, 두 단어들이 매우 긍정적인 단어들이긴 하지만 뉘앙스 차이는 있어요. 네,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할게요. extraordinary. 네, 이렇게 보시면 두 단어가 합친 느낌이죠. 하지만 발음할 때는 extraordinary. 그래서 A를 그냥 아예 무시를 하시는 게 좋아요. extra보다는 그냥 바로 O로 넘어가서 extraordinary. extraordinary. Very good. 네, extraordinary. 네, 아까 보셨지만 두 단어가 extra랑 ordinary가 합쳤잖아요. 네, ordinary가 평범한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평범하지 않은 이 됩니다. 네, 그리고 주목할 만한 거나 아니면 보기 드문 거를 extraordinary라고 합니다. 뭔가 놀랍게 해주는 거예요. 네, 예문들부터 볼게요. What an extraordinary story. It took an extraordinary amount of work. He has an extraordinary appetite. Extraordinary. 놀라운, 대단한. Extraordinary.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What an extraordinary story. What an extraordinary story. 네, 이렇게 what 뭐뭐뭐라고 할 때는 감탄사 느낌이죠.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What an extraordinary story. 뭔가 이 스토리는 흔하지 않고 되게 놀랍고 대단한 스토리예요. 그래서 What an extraordinary story.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It took an extraordinary amount of work. Okay, 여기서는 extraordinary amount of work. Extraordinary가 amount of work를 꾸며주네요. 그것은 엄청난 양의 작업이 필요했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엄청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같이 해볼게요. It took an extraordinary amount of work. 엄청난 양의 작업. It took an extraordinary amount of work. 네, 그래서 이 단어를 쓸 때는 뭐 물론 그냥 extraordinary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원어민들은 좀더 강조하고 싶을 때좀 extraordinary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려서 말해요. It took an extraordinary amount of work. It took an extraordinary amount of work. Very good. 네, 세 번째 문장입니다. He has an extraordinary appetite. 네, 여기서 appetite, 식욕이죠. 그래서 extraordinary는 appetite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는 대단한 식욕을 가지고 있어. 엄청 많이 먹을 수 있다는 말이죠. He has an extraordinary appetite.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He has an extraordinary appetite. He has an extraordinary appetite. 네, extraordinary 배웠고요. 다음은 exceptional로 넘어갈게요.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Exceptional. Exceptional. 네, 여기서 EX로 시작하지만 exceptional보다는 exceptional. I 발음으로 주로 많이 발음합니다. 그리고 exceptional. exceptional. Okay. 우수한, 특출한 이런 뜻들 가지고 있어요. 네, 이거는 희귀하거나 예외적으로 뛰어난 거를 exceptional라고 하고요. 이례적으로 뭔가 우수한 것을 exceptional라고 합니다. 그래서 extraordinary 같은 경우는 뭔가 오, 되게 놀라운 거예요. 흔치 않고 놀라운 건데 exceptional는 뭔가 정말 뭐를 좀 스탠더드가 높고 뭔가 기준이 높고 또 되게 뭔가 진짜 좋은 거예요. 예외적으로 뭔가 뛰어나게 뭐를 잘할 때 exceptional 단어를 사용합니다. 네, 문장도 볼게요. This dish is exceptional. The quality of this product is exceptional. She's a woman of exceptional talent. Exceptional. 우수한, 특출한. Exceptional. Exceptional. 네, 첫 번째 문장은요. Oh, this dish is exceptional. 이 요리는 아주 뛰어나. 그래서 this dish is good. This dish is great. 보다 훨씬 더, 우와, 아주 뛰어나. This dish is exceptional. 최고의 칭찬이겠죠?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quality of this product is exceptional. 그래서 그냥 good, 그냥 great가 아니고 exceptional.
매우 우수해. 이 제품의 품질은 매우 우수해. The quality of this product is exceptional. The quality of this product is exceptional. 좋아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She's a woman of exceptional talent. 그녀는 재능이 특출한 여성이야. She's a woman of exceptional talent.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She's a woman of exceptional talent. She's a woman of exceptional talent. 네, 정리해드릴게요. Extraordinary, 여기 ordinary 단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놀라운, 대단한, 평범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exceptional, 이거는 우수한, 특출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하세요. What an extraordinary story. What an extraordinary story. What an extraordinary story. What an extraordinary story. What an extraordinary story. This dish is exceptional. This dish is exceptional. This dish is exceptional. This dish is exceptional. This dish is exceptional. Well done! 수고 많으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b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again soon. Bye!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과 우리의 경험 중에서 상처를 받았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다 우리의 경험 이야기예요. 그렇죠?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누구랑 싸웠거나 갈등을 빚었거나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쭉 몇 개 주제 남았는데 상처를 받았던 경험. 자, 요것은 뭐 남녀 관계에서 이별을 통해서 얻었던 상처라든가 뭐 이런 쪽에 조금 초점을 맞춰보긴 했거든요. 자, 그럼 이제 마음의 상처란 건 그만큼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 어떤 표현들을 어떻게 영어권에서 하는지 그 표현을 좀 찾아보자는 차원인데, 요 상처 두 가지가 상처를 주다도 있고요, 상처를 받았다도 있고요. 자, 공통점은 뭐냐면 heart란 단어를 씁니다. heart, 심장에 해당하는 그 단어. break one's heart. 자, 이거는 누군가한테 상처를 준 거죠. 예를 들어 he broke my heart. 그러면 그가 나한테 큰 상처를 준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살짝 기분 상했을 때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상당히 큰 상처를 줬을 때 쓰는 표현이라는 거 알아두시면서 익혀주셨으면 좋겠어요. Break one's heart. Break one's heart. 들어보세요.
1: Break one's heart. Break one's heart.
0: 오케이. 자, 그럼 이거는 상처를 주는 거고, 내가 상처를 받은 거면 heart와 break를 묶어서 한 단어로 만들어줘요. heartbroken이라고 하는 합성어가 있습니다. be heartbroken. 자, 요 break의 과거분사 형태가 되겠죠. heartbroken. heartbroken. I was heartbroken. 그러면 나는 상처를 받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들어볼게요.
1: be heartbroken. be heartbroken.
0: 그 뭐 문장에 굳이 두 가지를 다 쓴다면 she broke my heart. I was heartbroken.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다음에 헤어지다. 헤어지다 많이 들어보신 표현일 텐데 break up이죠? break up. break up with 누구누구. 사람을 붙인다면 with랑 붙입니다. 누구누구와 헤어지다. break up까지가 헤어지다고요? 누구누구와는 뒤에 with를 붙인 거예요. break up with someone. 들어볼게요.
1: break up with someone. break up with someone.

0: someone.
1: 오케이. 자, 우리 헤어졌을 때 난 큰 상처를 받았어. 그렇게 얘기한다면 뭐 이별의 상처는 누구나 한 번씩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헤어졌을 때 broke up 했을 때 내가 heartbroken이었어. 받은 거니까. 그럼 비동사를 과거로 바꿔주면서 I was heartbroken when we broke up. we는 뭐 상대방과 그랬으니까 we라고 해야겠죠. When we broke up 했을 때 I was heartbroken. 강세 I was heartbroken when we broke up. When we broke up. 강세 뒤에다 주시고 여기다 주시면 됩니다. 들어볼게요.
2: I was heartbroken when we broke up. I was heartbroken when we broke up.
1: 됐죠? Very good. 자, 그 다음에 상처를 받으면 그 이제 잊고 잘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극복하다와 잊고 넘어가다. 그 다음에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자, 힐이라고 하는 단어가 실제 이럴 때 영어로 씁니다. 우리도 힐링 하잖아요. 시간이 필요하죠. Need time to heal. People need time to heal. If you are heartbroken, you need time to heal. Need time to heal. 느낌 오시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즉, 마음의 어떤 치유를 하기 위한 그런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들어볼게요.
2: Need time to heal. Need time to heal.
1: Very good. 자, 극복하는 건 뭐라고 하냐면요. Get over. Get over someone. Get over. 자, 이게 뭐 overcome의 어떤 단어도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Overcome. 보통 뭐 난관 극복할 때 많이 쓰는데 주로 이별의 상처에서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 사람을 극복하다의 의미로 get over somebody라고 합니다. 물론 어떤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something을 제가 여기 써드린 겁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나한테 좀 충격이었네. 그걸 잊고 넘어가는 걸 get over라고 해요. Get over. You need to get over that. You need to get over it. 그러면 그 잊어. 잊고 넘어가. You need to get over her. You need to get over him. 사람이 오면 그 친구 잊고 빨리 넘어가. 잊어 빨리. 극복하고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Get over. 들어볼게요.
2: Get over something or someone. Get over something or someone.
1: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Move on. Move는 움직이는 건데? 맞아요. 근데 on이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잊고 넘어가는 거예요. You need to move on. You need to move on. 강세는 뒤에 줍니다. 노란색 보이시죠? 강세. Move on. You need to move on. 아, I need to move on. 무슨 뜻이에요? 잊고 넘어가야 돼. 아유, 나도 이거 빨리 잊고 넘어가야 되는데. Move on. Move on. 느낌 오시죠?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자, 들어볼게요.
2: Move on. Move on.
1: 좋습니다. 글을 읽고 넘어가는데 제법 오랜 시간이 걸렸다. 자, 그럼 get over하고 move on을 둘 다 써볼게요. 네, 아주 문장이 고급스러워질 것 같아요. 시간이 걸렸다. It took me quite a while. 자, 제법 오랜 시간이 걸렸다를 영어로 뭐라 하냐면 It took me quite a while. 제법 오랜 시간이 걸렸다. It took me quite a while. 이거 그대로 외우세요. 그대로 쓰세요. It took me quite a while. It took me quite a while. To 붙여서 To get over him and move on. To get over him and move on. 그 친구를 좀 극복하고 move on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다시 한번. It took me quite a while to get over him and move on. 요거와 요게 연결되면 너무 좋은 영작이 되는 겁니다. 자, 들어볼게요.
2: It took me quite a while to get over him and move on. It took me quite a while to get over him and move on.
1: 좋습니다. 자, 상처를 받고 나서 힘들죠. 심적으로 힘들고 괴로우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근데 나름대로 성장통이라고 깨닫는 것도 있겠죠. 교훈을 얻을 수도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 깨달은 바가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성숙하죠.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자, 그런 얘기를 만약에 한다면 영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교훈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less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learn과 lesson을 붙이면 이런 뜻이 되는데요. learn one's lesson. 그러면 lesson을 배우다가 아니라 교훈을 얻다 혹은 깨달음을 얻다. 깨달은 바가 있다. 요럴 때 쓰는 말입니다. Learn one's lesson. 들어볼게요.
2: Learn one's lesson. Learn one's lesson.
1: 오케이? 성숙해지는 건 여러분 다 아시는 단어 있을 텐데요. Mature. 그죠? 예, 성숙해지다. 변하니까 become. Become mature. Become mature. I became mature. Mature. 강세가 완전 뒤에요. Mature. Mature. 한 번 더. Mature. Mature. 됐죠? 자, 들어볼게요.
2: Become mature. Become mature.
1: Okay. 자, 나는 깨달은 바가 있고 더 성숙해졌다. 그러면 깨달은 바가 있다. 성숙해졌다. I learned my lesson. 깨달은 바가 있다죠? 과거요. I learned my lesson and became

0: More mature. Become mature에다가 요거 한번 붙였어요. More mature. 그랬으니까 내가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됐지. 그것 때문에. 됐죠? 그래서 became, 과거 became more mature. Became more mature. 자, 강세 잘 보세요. 들어볼게요.
1: I learned my lesson.

0: heartbroken. heartbroken. 이거 꼭 기억할게요. heartbroken. heartbroken. 자, 들어봅니다.
1: Be heartbroken. Be heartbroken.
0: 그래서 예전에 그 한때 유행했었던 노래 제목에 heartbreaker라고 있었죠? 기억나실 거예요. heartbreaker. 그렇죠?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 자, 극복하다의 의미로 get over, get over. 강사 뒤에 주시는데 이게 뒤에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상황이 올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get over something or get over someone. 이렇게 들어볼게요.
1: Get over something or someone. Get over something or someone.
0: 오케이, 두 가지 다 되어라는 거. 자, 교훈은 lesson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걸 배우다라고 하죠. Learn one's lesson. Learn one's lesson. 교훈을 얻다, 깨달음을 얻다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상처를 얻고 나서 뭔가 성숙해졌다라는 얘기를 할 때 쓰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들어볼게요.
1: Learn one's lesson. Learn one's lesson.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처를 입었던 경험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라고 했냐면 나의 여태까지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이야기할 때 각각 이런 상황에 이런 표현들을 갖다 쓰면 너무너무 좋다. 그 매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방송뿐만 아니라 그 전에 정말 좋은 방송들 수백 편이 다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저희 다시 보기 무료로 제공되니까요. 홈페이지에 오시든가 EBS English 앱 설치하시면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 또 볼 수 있거든요. 그거 설치해서 이용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랑 또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실 때는 단톡방에 오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올 때 EBS 1004 넣고 들어오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 질문 직접 답변 드립니다. 오케이?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이 되게 손님이었을 때 그거 편하게 하셔도 돼요 라고 상대방에게 좀 여러분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줄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하게 그거 하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그거 편하게 하셔도 돼요 라고 그렇게 상대방에게 이제 다양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거나 허락을 해주거나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feel free to 동사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feel free to 동사 라고 얘기를 하면 네, 그거 하셔도 돼요, 편하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래서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은요, 이런 얘기들 여러분이 자주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feel free to 동사가 되겠습니다. 마음 놓고 편하게 그 행동 하시면 돼요 라고 얘기를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feel free to 동사가 과연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일단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하셔도 됩니다 라고 허락해 줄 때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바로 you can 동사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행동 하셔도 돼요 라는 의미가 되죠. 그런데 오늘은 어떤 의미였어요? 그냥 네, 그거 하셔도 돼요 라는 의미가 아니고 괜찮아요, 편하게 그냥 집처럼 혹은 내 것처럼 그냥 이렇게 하면서 되게 여러분이 강조를 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는요, 마음 놓고 라는 의미가 돼서요, feel free를 여러분이 넣어서 얘기를 하면 돼요. feel free 어떤 의미일까요? 그쵸? 느낍니다. 자유롭게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유롭게 여러분 마음을 놓고요, 투동사를 하시면 됩니다 라는 의미가 되면서 you can feel free to 동사를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 핵심 패턴은 뭐였어요? 그쵸? you can이 빠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you can을 빼고요, 그냥 feel free to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마음 놓고 편하게 그 행동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이제 허락을 해줄 때 조금 강한

0: 과거의 액션을 여러분이 취해줘야 될 때는 feel free to 동사로 여러분이 얘기를 하면 되게 손님에게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편하게 그 행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셔도 돼요 라는 얘기하고 싶을 때는요. feel free to 동사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상대방이 막 고민하면서 막 뭔가를 써보려고 할 때 그거 편하게 쓰시면 돼요. 편하게 한번 써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쓰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use라는 동사도 있지만 여러분이 try라는 동사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한번 시험삼아 써보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try 많이 쓰시죠. 그래서 상대방이 우물쭈물할 때 그거 편하게 한번 해보세요. 써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Feel free to try it.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Feel free to try it. 한 번만 더. 시작. Feel free to try it. 그거 한번 써보세요. 괜찮아요. 라고 여러분이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이거 정말 많이 쓸 수 있습니다. 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상대방이 편하게 마음 놓고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ask 많이 씁니다. 물어봐 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feel free to ask me. 불편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혹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 feel free to ask me가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Feel free to ask me. 한 번만 더. 시작. Feel free to ask me.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요거 하나는 오늘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요거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편하게 연락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연락하다라는 동사는 되게 contact라는 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요, feel free to contact me 라고 얘기를 하면 네, 편하게 연락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feel free to contact me. 한 번만 더. 시작. feel free to contact me. feel free to ask me, contact me. 요거 두 개는 여러분이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네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상대방에게 편하게 둘러보셔도 돼요. 편하게 살펴보셔도 돼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되게 둘러보는 거는요. look이라는 동사만 있습니다. 그래서 feel free to look around. look around. 이렇게 얘기를 하면 둘러보다 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feel free to look around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feel free to look around. 한 번만 더. 시작. feel free to look around. 네, 편하게. 네, 살펴보셔도 됩니다. 둘러보셔도 돼요. 라는 표현 feel free to look around으로 또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편하게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셔도 됩니다. 라고 여러분이 강조해서 얘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요? 그쵸? feel free to 동사였습니다. you can 동사보다 훨씬 더 강조된 부분이 되겠죠? 이거 기억해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feel free to try it. Feel free to try it. Feel free to ask me. Feel free to ask me. Feel free to contact me. Feel free to contact me. Feel free to look around. Feel free to look around.
0: 우리 이 문장 배웠어요. 편하게 연락 주세요. Feel free to contact me 라고 배웠거든요. 자, 그러면 되게 연락할 때는 시간에 구애하지 말고 아무데나 연락 주세요.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시간에 구애하지 마시고요. 아무데나 그냥 편하게 연락 주세요. 라고 강조해서 연습 한번 해보죠. 아무데나. 여러분이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Anytime을 넣어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feel free to contact me anytime 요거 강조해서 anytime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를 하시면은요. 아무 때나 그냥 편하게 연락 주세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많이 쓸 수 있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feel free to contact me anytime 한 번만 더. 시작. feel free to contact me anytime 지금 제가 feel free to 에서 이 to 를 살짝 날렸어요.

feel free to contact me. 이런 식으로 원어민이 많이 쓰니까 to 소리를 약간 누로도 누로도 낼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Feel free to contact me 혹은 feel free to contact me anytime. 이렇게도 여러분이 들어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라는 문장이었습니다. Feel free to ask me였어요. 자, 그럼 여기에 한번 살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죠. 되게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땐 앞에 뭐가 많이 붙죠? 그렇죠?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편하게 물어보세요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 표현을 써주시면 좋아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라는 살은요, 이렇게 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If you have any questions, 이렇게 얘기를 하면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어떤 질문이라도 있으시면은요, 편하게 여쭤보세요. 편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요거 하나로 다 기억해서 줄술술술 얘기를 하시면은요, 굉장히 여러분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Feel free to ask me if you have any questions. 한 번만 더. 시작. Feel free to ask me if you have any questions 라고 얘기를 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뒤에 anytime까지 넣으면 아무 때나 언제나 라는 강조의 의미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편하게 그 행동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Feel free to 동사였어요. 자, 요거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죠. 자, 오늘도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always great, fantastic, and marvelous to have you back here. I'm your host, Jake, who is always here for you. 여러분과 함께 매일 10분 동안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바로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 사실 무엇인가를 갖고 내가 이만큼 해야 되는데 나 요만큼밖에 못했어 이러면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와, 나 기대를 별로 안 했는데 뭔가 딱 생겼을 때 이거 예상 밖으로 대단한데 이러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래서 오늘의 기대치를 딱 한 문장이라고 진짜 한 단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바로 출발합니다.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나왔던 상황이 무엇입니까? 그가 지금까지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아. 상황 뭐예요? 어떤 근거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판단 근거가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래서 뭐뭐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오늘은 이 표현이 바로 since가 되겠습니다. since가 뭐뭐한 이래로란 뜻도 있지만 뒤에 연도나 숫자가 오지 않으면 누가 뭐한 그러면은 바로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죠. 근거로서의 설명. 좋습니다. 아니면 원인이나 이유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연습하는 게 중요하니까 Let's go and try it out. Okay, step one. 자, 뭐뭐한 이래로란 뜻 말고 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because를 쓰셔도 돼요. 그런데 상황 설명을 쫙 할 때 보통은 since를 많이 쓰거든요.

거거든요. 자, 그가 나한테 거짓말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since he lied to me. 이것만 단독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다라는 식으로, 그죠? 그래서 since he has lied to me. 그러면 보세요.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거기 때문에 since he has lied 이렇게 쓴 거고요. 만약에 옛날에 거짓말을 했다면 since he lied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잠을 잘 못 잤기 때문에, 그러면 뭐예요? 그렇죠. Since I didn't sleep well. 됐죠? Since I didn't sleep well. 예, since I didn't sleep well. 됐죠? 예, 그 다음에 이미 점심 식사를 했기 때문에 라고 한다면 since I ate. 그렇죠? 예, 그 다음에 my lunch already. 좋습니다. Since I ate 아니면 since I had lunch already. 그다 뭐 그냥 런치만 쓰셔도 되겠고요. 자, 맨 마지막에 내가 초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since I'm not invited, 그렇죠? 예. Since I'm not invited to the party 아니면 뭐 to the concert, 뭐 어디 어디에 초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I can't go there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동작과 함께하는 이유는 제일 중요한 게 그래야 실제 그 동작이 연관된 상황에서 여러분도 모르게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글자만 외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이거 반복해봐야 별로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같은 말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바꿔서 자꾸만 반복하는 이유는 그만큼 가장 심플한 것이 The simplest thing is the most powerful thing. 아시겠죠?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한테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Your turn? 맞습니다. Since he has lied to me. 됐죠? 자, 내가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자, 그러면 your turn. 맞습니다. Since I didn't sleep well. 됐죠? 됐고요. 그 다음에 이미 점심 식사를 했기 때문에. 그 뭐예요? Had lunch. 그죠? Your turn. 네. Since I had lunch already. 됐죠? 발음도 이것도 already 그거 아니고 already. Ready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돼요. Re 발음만. 초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since I'm your turn. 네, since I'm not invited. 됐죠? 그렇게 연결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가지고 한번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Let's go and practice more. Step 2. 거짓말을 많이 해서 난 그의 이야기를 믿지 않아. 보세요. 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가 believe 쓰셔도 돼요. I don't believe what he says.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구어체에서 이 표현을 진짜 많이 써요. I don't buy his story. 이때 buy는 사단 뜻이 아니라 believe. 아유, 내가 안 믿어. 이런 뜻을 구어체에서 buy가 상당히 믿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I don't buy his story since he has lied many times. 그렇죠? Since he has lied. 이때는 He is의 줄임말이 아니고 He has를 줄여서도 이렇게 his라고 쓰고요. He is를 줄여서도 his라고 씁니다. 선생님, 이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맥상 그가 거짓말을 한 거니까 has lied라고 써야 되겠죠? 자, many times만 쓰시면 되겠어요. 종종 주위에서 혹은 우리가 이야기를 여러 영역에서 듣잖아요. 누가 뭘 한다고 했다가 안 하거나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또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예, 바로 그 믿는 거나 혹은 내가 그런 말을 믿는다면 내가 그 사람한테 혹은 그런 상황에서 얻을 이득 때문에 아마 그런 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면 딱 나오잖아요. 물론 100%는 아닐 수 있더라도 그래서 나의 이익을 빼버리면 예, 내가 받을 이익을 빼버리면 이 사람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겠죠. I don't buy his story since He has lied to me. To me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many times. 됐죠? 자, 그 다음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자서 지금 졸려. I'm sleepy. 그럼 너무 졸리면 I'm so sleepy. I'm so tired. I'm so sleepy. 이거 비틀즈의 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I'm so sleepy since I didn't sleep well last night. 어렵지 않습니다. 됐죠? 자, I'm so sleepy since I didn't sleep well last night. 맨 마지막 거는요. 점심을 늦게 먹어서 그런지 배가 그렇게 고프진 않네. 그러면 I'm not hungry. 근데 그렇게가 뭐예요? I'm not that hungry. 생각보다 되게 쉽죠? I'm not that hungry. 이게 대신 그렇게란 뜻이에요.
I'm not that hungry since I had lunch. 그렇죠? 예, 그런데 뭐예요? 예, late lunch에 늦은

점심이니까. Since I had a late lunch. 하나 주의하세요. 보통 점심을 lunch라고 하지만 앞에 late, early, big, small 이런 식으로 뭔가 꾸며주는 말이 들어가면 앞에 어가 들어간다는 것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부담되시면 항상 말씀드리죠. I always say, focus your energy on this key sentence here. Try it again.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샘이 너를 도우려고 지금 이걸 하는 거라고 라고 했더니 B의 반응이 뭐예요? 야, 걔가 지금까지 나한테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얘기하기를 믿질 않아. 자, 영어로는요. Sam's doing this to help you. Sam's doing this to help you. 라고 했더니 I don't buy his story since 그렇죠? He has lied. 줄여서 he's lied many times. 좋습니다. 그게 뭐 사람이 살면서 white lies. 하얀 거짓말, 선의 거짓말을 할 때도 있겠지만 무엇인가 blackmailing, 남을 해코지 한다거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때는 절대로 그 이전 행동을 보고 판단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Okay, it's time to say goodbye.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ebse.co.kr is just right there for you.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wealth and health. Bye!

0: 우리는 AI의 답 앞에서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1: 이 정도면 충분하지.
2: 다 했다.
3: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0: 그 마침표가 생각의 끝이어도 될까요?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볼까? 내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우리는 AI의 답 앞에서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2: 이 정도면 충분하지.
3: 다 했다.
4: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1: 그 마침표가 생각의 끝이어도 될까요?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볼까? 내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박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불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배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Hello, everybody. Welcome back to H분 영어. 진아킴의 Google Listening.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여러분,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누가 집안의 가장이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야기 길지 않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Take a listen.
1: We return home the way we came. Here, where field continues vastly, is the home of Kalawaya. This is the fate of Kalawaya's wife. The children take the place of the husband.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바로 집안의 가장은 부인이네요. Okay. All 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where field continues vastly. 어마어마하게 이어지는 들판이 있는 곳. 이런 의미고요. 두 번째 listening point 볼게요. The wife works as the bread earner. 네, 여기 나옵니다. 아내는 집안의 가장으로서 일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Okay. 자, 그럼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어떻게 들릴까요? 함께 들어보죠.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Here, where field continues vastly, is the home of Kalawaya. Here, where field continues vastly, is the home of Kalawaya. 2. The wife works as the bread earner in place of Kalawaya husband. The wife works as the bread earner in place of Kalawaya husband.
0: 잘 들어보셨죠? 뜻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Here, where field continues vastly, is the home of Kalawaya. 들판이 어마어마하게 이어지는 이곳이요. 캘라웨야의 고향입니다. 집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두 번째 문장 볼게요. The wife works as the bread earner in place of Kalawaya husband. 자, 아내가 칼라와야의 남편, 그 칼라웨야인 남편을 대신해서 집안의 가장으로 일을 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The bread earner가 바로 집안의 가장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실 텐데 아시죠? 이번엔 자막을 보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We return home the way we came. Here, where field continues vastly, is the home of Kalawaya. This is the fate of Kalawaya's wife. The children take the place of the husband.
0: Well, are you ready to enjoy practicing your pronunciation? All right, let's go for it. 첫 번째 listening point부터 연습해 볼게요. Where field continues vastly. 자, where field continues vastly 모두 다 내용을 전달하는 단어들이 맞죠? That's 틀리만 안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때는 틀리보다는 트사운드 거의 안 들리고요. Vastly, vastly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특히나 앞발음 시작하실 때 V 발음인지라 윗니로 아랫입술을 살짝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살짝만 긁어주세요. Vastly, 제 입 보시면 vastly. Where Phil continues vastly 갑니다. Google listening 1. Where Phil continues vastly. 그렇게 하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2. Where field continues vastly. Alright. Google listening 3. Where field continues vastly. Well done.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Here, where field continues vastly is the home of Kalawaya. One more time. Here, where field continues vastly is the home of Kalawaya.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the wife works as the bread owner. The, as the, 제외한 나머지가 내용 오죠. The wife works as the bread earner. 여기서는 여러분, wife 끝소리 내지 마시고 I 부분에 강세를 주세요. Wife. 그리고 인바양은 잡아주시고 works as. 여기서 works as, as에 연결하면 리어전, 연음현상이 보이시죠? Works as. The wife works as the bread earner. 여기서도 bread earner가 아니라 bread의 the 사운드가 지금 에, 어라는 모음 사이에 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flap 현상에 의해서 the가 아닌 르에 가깝게 들리게 되죠. Bread earner, bread earner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Google listening 1. The wife works as the bread earner. 천천히 똑같이 아시죠? Google listening 2. The wife works as the bread earner. Okay, Google listening 3. The wife works as the bread earner. 네, 잘하셨어요.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The wife works as the bread earner in place of Kalawai's husband. 한 번 더. The wife works as the bread earner in place of Kalawai's husband. Excellent. 자, 이제 영국식 발음 들어볼게요.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Here, where field continues vastly, is the home of Kalawaya. Here, where field continues vastly, is the home of Kalawaya. 2. The wife works as the bread earner in place of Kalawaya husband. The wife works as the bread earner in place of Kalawaya husband.
0: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We blank the way we came. 자, 우리가 온 그 길 어디로 갑니다.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은데 빈칸에 return home, 귀가하다. 우리가 온 그 길로 귀가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의미죠. Here where field continues. 네, 앞에서 충분히 연습을 하셨으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캐치하셨을 텐데 vastly. 이 vastly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이런 뜻이에요. 여기 어떤 곳? 이 평야가 쫙 계속 이어집니다.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면 is the home of Kalawaya. Kalawaya의 고향, 즉 집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되셨죠? 간단하네요. The wife works as the blank in place of Kalawaya husband 했어요. 자, 부인은요, 일을 합니다. 뭐뭐로서 as the blank 했는데 여기에 들어갈 말들이 바로 bread earner, 즉 가장을 뜻합니다. 생계 유지자 또는 집안의 가장을 뜻하거든요. 누구 대신에 in place of가 누구누구 대신에 in place of something, in place of somebody 하게 되면 누구 대신에 뭐뭐 대신에 라는 의미로 instead of와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누구 대신에 집안의 가장으로서 일을 한다고 해요? 부인이 칼라와야인 husband, 남편을 대신해서. Okay, this is the blank of Kalawaya's wife 했는데 두 번째 빈칸에 fate, 운명이라죠. 칼라와야의 부인의 운명입니다. 이것이 the children blank the husband. 역시 세 번째 빈칸에는요, take the place of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도 모모를 대리하다, 모모에 대신하다라는 의미로 아이들이 남편을 대신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이야기 모두 이해되셨다면 100% 도전해보세요. Give it a shot.
1: We return home the way we came. Here, where field continues vastly, is the home of Kalawaya. This is the fate of Kalawaya's wife. The children take the place of the husband.
0: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www.abc.co.kr로 오셔서 반복 학습 부탁드립니다. 청취 실력은요, 반복 학습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아셨죠?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See you later. Bye.

0: Welcome everyone to 슬기로운 즐거운 영어. And I a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And so 반갑습니다. Okay. All right. We are going to have fun. 저랑 같이 출근을 하고 만약에 출근을 안 해도 그래도 같이 해요. Yes, we're going to learn some great English expressions and patterns that will help you not only in the office but just in general. All right, let's get started with our main dialogue for today.
1: 저는 이번 주에 너무 바빠요.
0: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1: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0: When are you free to talk?
1: 저는 다음 주 아무 때나 괜찮아요.
0: I'm free anytime next week.
1: 그러면 15일 오전 10시 어때요?
0: Then how about the 15th at 10 a.m.? All right, so this is the dialogue. Let's find out how we say that in English. So our situation today is that everybody is busy.
1: 정말 친구들 사이도 뭐 너 언제 통화 가능해? 그래 다음 주에 목요일날 뭐 오후 저녁 7시 이렇게 해서 전화를 통화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businesses는 그러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너무 바빠요. 그럴 때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제 바빠요 하면은 뭐 어떻게 생각이 나죠? 띵띵띵 busy. 네, 우리 그 단어 알죠? 그렇지만 이거는 어떨까요?
0: I'm swamped this week.
1: 네,
0: okay. So here is a new word and we use this very often. Swamp라는
1: 거는 swamp는 원래 명사로 늪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형용사로 써 있는 거예요.

거예요. So I am to be swamped. Okay? I am swamped. 할 때는 이 제가 일이 너무 많아서 이게 늪 속에 있는 느낌이에요. 너무 일이 많으니까 막 움직이지도 못해요, 제대로. 그래서 정말 정말 바쁘다. 그런 뜻입니다. All right. When are you free to talk? 이 free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뭐 I'm free, you're free 할 때는 I'm available. So 언제 시간이 괜찮으세요? Right? And the next person says, I'm free anytime next week. Or you can say, I'm okay anytime next week. 자, 저는 다음 주에 아무 때나 괜찮습니다. So I'm free anytime. I'm free 뭐 on Monday. I'm free next week. 네, this is very useful too. So then, 여기에서는 이제 시간을 딱 정하는 거죠. Then, how about the 15th at 10 a.m.? 이 패턴도 좋아요. 날짜, at, 시간. Okay? So, 그러면 15일, 오전 10시 어때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보면은 다이얼로그 보면, 아,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네. 그렇지만 요런 이렇게 심플한 패턴이나 이런 구조를 잘 익숙해주면은 it makes it much easier to speak English. Alright? So let's look at the whole thing again. I'm swamped this week. When are you free to talk? I'm free anytime next week. Then, how about the 15th at 10 a.m.? Okay, very real conversation, right? Okay, let's look at some key phrases, sentences, patterns. All right, here's our first key phrase, to be swamped. 재밌는 표현인데, 네, swamp는 늪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형용사일 때는 아주 매우 바쁘다, 뭐 일이 쌓였다. Okay, so you are very, very, very busy. All right, could you help me? 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And then I'm swamped. 지금 굉장히 바빠서요. Okay. 자, I'm swamped. 이럴 때 그냥 딱 요것만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I'm swamped this week. 뭐 I'm swamped this month. 그래서 이렇게 사무실에 있는 분들이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은 할 일이 많으니까. All right. Next one. Our department is swamped because of the Busan project. 자, 우리 부서는 부산 프로젝트 때문에 매우 바쁘다. 네, 일할 때 막 갑자기 일이 한꺼번에 쏟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그냥 busy 갖고는 안 되죠. Right? I'm swamped. So our department is swamped or my department is swamped or our company is swamped. Or actually you could be a student and you could be swamped with, you know, studying or, you know, studying for tests. I'm swamped with housework. 자, 집안일이 너무 많아서 산더미 같이 있어가지고 너무 바쁘다. I'm swamped with housework.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All right,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It's key pattern. 아주 기본이죠. How about or what about? Okay, so 뭐뭐는 어때요? Okay, how about dinner at Roma's? Okay, 자, Roma's에서 저녁을 먹는 거 어때요? 이렇게 뭐 추천을 할 때 아니면 제안을 할 때, 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뭐 would you like to have dinner at Roma's? 네, 그것도 괜찮지만 아주 간단하게 그냥 던지는 거예요. How about this? Okay, how about that? Now, how about next Friday? 다음 주 금요일 어때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회의할 때도 이렇게 던질 때, well, how about this? How about that? 이렇게 아이디어를 던질 때도 how about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건 어때요? 이건 이 아이디어는요? 이건 어때요? How about? How about this design? How about let's have a conference call? Okay, how about next Friday? How about next month? It's just such a great pattern. And you're just kind of throwing out an idea, throwing out your opinion, or even a suggestion. So how about? What about? Okay, how about changing the website? How about changing the color? Wow, so many ways you can use this expression. All right, let's move on to shadowing.
All right, guys, it's time for shadowing. And remember, 이 속도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rhythm을 타야 돼요. 이렇게 좀 pausing 하면서 좀 빨리 가고 pausing 하면서 빨리. That's the rhythm. All right, let's begin. I'm swamped this week. When are you free to talk? I'm free anytime next week. Then how about the 15th at 10 a.m.? All right. Na-na-na-na-na-na-na-na-na. All right, let's try that again. I'm swamped this week. When are you free to talk? I'm free anytime next week. Then how about the 15th at 10 a.m.? Good. Then, 네, 조금 좀 재밌지만, 네, 그렇게라도 연습해도 괜찮습니다. Okay, let's see how much you remember from the dialogue. 저는 이번 주에 너무 바빠요.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저는 다음 주 아무 때나 괜찮아요. 그럼 15일 오전 10시 어때요? 그레이트 잡 에브리원. Alrighty, so we learned a great word to use instead of busy. 자, 우리는 요새 현대인들은 busy 갖고도 안 돼요. 너무 바빠. Alright, I'm swamped. 근데 특히 이거는 사실 조금 더 이렇게 일 관련된 그런 바쁨이죠. Right, so 막 친구들이 막 너무 많이 만나야 돼. I'm swamped. 이럴 때는 안 쓰죠, 거의. 네, 그래서 just busy doing things. But swamped는 정말 특별히 일이 많아서 swamped입니다. Alright, and how about, what about? That's right. It could be like you're giving a suggestion. You could be giving your idea or just like throwing something out. 그래서 이런 pattern도 굉장히 아주 실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Alright, I hope you enjoyed today's dialogue and 출근 영어. Of course, I'll be back next time. So, see you soon. Bye-by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but confusing words. Like versus similar. Like versus similar.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like 그리고 similar입니다. 뭐와 비슷하다, 뭐와 같다라고 할 때 이 두 단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차이점이 뭘까요? Let's find out. 네, 첫 번째 단어는 like입니다. 발음 연습해 볼게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like라고 외래어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하지만 영어식으로 발음하실 거면 like가 아니고요. 이름절로 like 해볼게요. Like. 좋아요. 네, like는 뭐와 같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사람들이 서로 닮은 경우에 like 정말 많이 씁니다. 그리고 사물의 종류나 뭔가 특성이 같은 경우 이럴 때도 like를 정말 많이 써요. 일단은 예문들 통해서 한번 볼게요. She's like her mother. Friendship is like wine. Like father, like son. Like, 뭐뭐와 같은. Like. 좋아요.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She's like her mother. She's like her mother. 네, 그녀는 엄마를 좋아한다 아니죠?

여기서는 엄마와 닮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she is like 혹은 she's like. 네, 누구 닮은 거예요? 그녀의 엄마와 닮았어요. Her mother. She's like her mother. She's like her mother. 네, 아빠 닮았으면 she's like her father. 아니면 남자면 he's like his father.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문장이요. 네, friendship is like wine. 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와인은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야지 맛이 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정은 와인과도 같다. 그러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더 좋다라는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사물과 뭐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정은 와인과도 같다. Friendship is like wine. Friendship is like wine. Do you agree? Do you think friendship is like wine? Okay.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Like father, like son. 아니면 like mother, like daughter.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어머니의 그 딸. 그래서 아빠와 아들은 똑같다. 정말 비슷하다. 닮았다. 이런 말입니다. Like father, like son. Like father, like son. 주로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아, 그거 봐. 당연하잖아. 아들은 아빠 닮았잖아. Like father, like son. 좋아요. 이거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Like father, like son. Like father, like son. 다음은 similar입니다.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세, 메, 그 다음에 L 발음, lur. 네, 끝까지 R 발음을 힘을 주시면서 마무리하셔야 돼요. similar. 오케이? 강세는 앞부분이에요. similar. similar. Very good. 오케이, similar. similar는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similar 단어를 사용하고요. 형태나 성질이 유사한 경우에도 similar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similar가 단어가 조금 길어서 그러는지 살짝 더 포멀한 느낌은 나긴 해요. 하지만 회화에서 둘다 사용해요. 오케이, 문장들 좀 볼게요. She's similar to her mother. My thoughts are similar to yours. They are very similar. Similar, 비슷한, similar.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She's similar to her mother. 그녀는 엄마와 비슷해. 네, 그리고 like와 좀 다르게 similar 다음에 누구를 비교를 할 때는 to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A는 similar to B. 이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she's similar to her mother. On the other hand, if you use the word like, like를 사용하게 되면 그냥 she's like, 그 다음에 바로 her mother 나오면 됩니다. 오케이, 두 번째 문장입니다. My thoughts, 내 생각들은 are similar to yours. 내 생각도 너와 비슷해. 그래서 너와 그리고 너의 생각들과 비교를 하는 거니까 my thoughts are similar to yours. My thoughts are similar to yours.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y're very similar. 그것들은 아주 유사해. 그래서 뭔가 물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품 두 가지 있는데, 오, 그것들은 아주 유사해. 그러면 they're very similar.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They're very similar. They're very similar. 정리해 드릴게요. 네, like는 뭐와 같은이라는 의미고요. like, 그다음에 similar, 뭐가 비슷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비교를 하면 like가 좀 더, 정말 더 많이 비슷한 느낌이 사실 좀더 나요. 오케이? 근데 similar도 이거를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많이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very similar 이런 식으로 꾸며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similar는
A와

0: 책을 펼치면 도시가 가장 큰 도서관이 됩니다.
1: 지금 이제 개강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잠시나마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2: 뭐 야외라서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됐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읽고 싶은 책 직접 가져와서 읽을 수 있다 보니까 재미있게 잘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조금 시끄러울 때도 있고 한데 그 안에서의 느끼는 고요함이 좋아가지고
0: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그런 주제들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뭐를 좀 골라봤냐면요. 이 다친 경험에 대해서 좀 골라봤습니다. 주변에 보면 이렇게 좀 허리를 다친다든가, 뭐 발목을 다쳤다든가, 뭐 손목을 다쳤다든가, 이런 경우가 좀 있죠. 자, 이 다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쓸수 있는 흔한 아주 관용구에 해당하는 그런 표현들을 지금부터 좀 정리를 좀 해볼 텐데요. 일단은, 뭐 어디가 다치다, 뭐 발목을 삐다라든가, 뭐 뼈가 부러지다, 약간 이쪽으로 일단 초점을 좀 맞춰가지고 일단 해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부상이라든가 다친 경험들이 또 다양하게 있겠지만, 자, 여기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다치다란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나 다쳤어. 이럴 때 영어로 hurt라는 형용사를 쓰는데 그 앞에 뭐가 도와줘야겠죠? Get hurt. Get hurt. He got hurt. 너 어디 다쳤니? Did you get hurt? Did you get hurt? Did you get hurt? 정말 기본적인 베이스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조차 안 나오면 다치다라는 말 자체가 거의 영어로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Get hurt. Get hurt. 들어볼게요.
1: Get hurt. Get hurt.
0: 가장 흔하게 다치는 이유, 뭡니까? 넘어져서죠. 그냥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걸려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에? 물건이나 본인이 다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겠죠. 자, 넘어지다 가장 흔한 건 fall over, fall down. 쟤 왜 두 개입니까? 두 개를 씁니다. 원어민들이. 그래서 I fell over, 발라랑 넘어진 거고, I fell down, 퍽 넘어진 거고. 둘다 써요. fall over or fall down. 과거 시제가 뭐예요? fell이죠. fell. 과거 시제 fell, 현재 시제 fall. fall. 자, 현재 시제로 fall down, fall over, fall over, fall down. 들어볼게요.
1: fall over, fall down. fall over, fall down.
0: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에 걸려 넘어졌다라고 할때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trip이란 말을 써요. 여행이란 단어 있죠? trip. 그게 걸려 넘어졌다의 뜻입니다. So trip over something.

0: over something. 그러면 뭐에 다리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발을 내딛어야 되는데 그 내딛는 발이 안 나가서 넘어진 거예요. Trip over something. Trip over something. 뭐에 걸려 넘어졌다가 바로 여기 나오겠죠. Trip이 뭐예요? 동사로 걸리다라는 얘기입니다. 뭐에 걸려 넘어지다. Trip over something. 들어볼게요.
1: Trip over something. Trip over something.
0: 자, 그러면 얘와 얘를 묶어서 문장 하나 만들어 볼게요. 무엇인가에 좀 걸려서 내가 넘어졌어. 어? 뭐에 넘어졌어? 뭐 걸려서 넘어졌어. 그럴 때. I tripped over something and fell down. 다시요. I tripped over something and fell down. Tripped over something and fell down. 과거 시제죠? 내가 뭐에 걸려서 넘어졌지 뭐니? 들어볼게요.
1: I tripped over something and fell down. I tripped over something and fell down.
0: 자, 그러면 뭐 그냥 잘 일어났으면 모르겠는데 어디가 다친 경우가 있습니다. 상처가 나다. 멍이 들기도 하죠. 시퍼렇게 멍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발목을 삔다든가 뭐 손목을 삔다든가 주로 이렇게 딱 딛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처는 이제 피가 났을 때, 그죠? 뭔가 그 다음에 멍이 들었을 때 이 상처를 영어에서 뭐라 하냐면요. cut이라고 합니다. cut. 베인 상처를 cut이라고도 하지만 그냥 넘어져서 피가 났으면 cut. cut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명사입니다. get a cut. get a cut. 뭐 get a haircut처럼 뭔가 그럴 때 머리 자를 때도 쓰는데 I got a cut. I got a cut. 그러면 상처 났다는 얘기입니다. get a bruise. 요거는 멍들었다 얘기죠. bruise. 다시요. bruise. 요 두 가지 다 해볼게요. get a cut. get a bruise. I got a cut. 그죠? 넘어져서 들어볼게요.
1: get a cut. get a bruise. get a cut. get a bruise.
0: 무릎에 상처 났다 이럴 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삐다가 두 가지가 있어요. 동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도 뭐 삐다, 우리는 삐다를 쓰는 것 같은데 영어에는 하나가 sprain이라는 동사가 있고요. twist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둘 다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발목을 삐었다. 그러면 sprain one's ankle. sprain 먼저 기억할게요. 다시요. sprain. sprain. 삐다. sprain one's ankle 하면 발목을 삐다. 들어볼게요.
1: sprain one's ankle. sprain one's ankle.
0: 요 친구가 어떻게 바뀌냐면 twist로 바뀝니다. twist one's wrist. 발목. wrist. 그죠? 내가 넘어졌는데 팔목을 이렇게 짚어서 이게 twist가 됐다는 얘기가 삐었다는 얘기예요. twist one's wrist. twist one's wrist. 그래서 얘를 여기다 줘도 돼요. sprain one's wrist, twist one's ankle. 그죠? 요 조합은 이렇게 대각선으로도 가능합니다. 들어볼게요.
1: twist one's wrist. twist one's wrist.
0: 네. 그래서 이왕이면 오늘 하시면서 두 가지 동사를 다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sprain, twist. 이렇게. 문장 만들어 볼게요. 무릎에 멍이 엄청 크게 들었어. 그죠? 넘어졌는데 와, 무릎에 피멍이 들었어. 이럴 때. 멍의 크기를 키워주는 형용사만 넣으면 돼요. huge. I got a huge bruise on my knee. 무릎에 이만한 멍이 들었어. I got a huge bruise on my knee. bruise 앞에 huge. I got a huge bruise on my knee. 강세를 huge 해 줄게요. 들어볼게요.
1: I got a huge bruise on my knee. I got a huge bruise on my knee.
0: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좀 많은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입니다. 넘어져서 뼈가 부러졌어요. 골절상을 입었어요. 깁스를 하다. 요 세 가지 해보겠습니다. 뼈가 부러진 건 그냥 break one's bone입니다. I broke my bone. I broke my bone. 이런 식으로. 이 뼈가 이제 몸에 어디든 간에 뭐 특정 부위를 얘기해야 돼요. I broke my arm.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뼈가 부러진 건데 팔에 있는 뼈가 부러진 거죠.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뼈 부러졌다 하면 I broke my bone. Broke one's bone. 자, 과거 시제고 현재 시제는 break죠. Break one's bone. 들어보세요.
1: Break one's bone. Break one's bone.
0: 골절상은 fracture란 단어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Fracture. 이게 골절상입니다. 금간 거. Get a bone fracture. Get a bone fracture. 그러면 뼈이고요. 이건 fracture가 골절상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get a fracture라고 써도 되고 get a bone fracture라고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골절상을 입다. 이렇게 포멀하게 갈 때 들어볼게요.
1: Get a bone fracture. Get a bone fracture.
0: 오케이. 그 다음 깁스는 영어로 깁스라고 하진 않고요. cast라고 그래요. 이거 알아두면 돼요. cast. get a cast. 내가 팔이 부러져서 깁스를 했어요 라고 할 때 I had to get a cast. I had to get a cast. 다시 한번 I had to get a cast 하면 됩니다. get a cast. 들어볼게요.
1: get a cast.

0: Podcast.
1: Bingo. 자, 문장에 넣어보면 나 팔이 부러져서 한 달 동안 깁스를 했어. 혹시 팔 부러진 경험 있으신 분들 이 문장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I broke my arm. 그죠? 아까 뼈는 broke my bone 해도 되는데 나 팔이 부러졌으면 그 부위를 얘기하면 돼요. I broke my ankle. I broke my arm. I broke my arm. 과거 broke my arm and had to get a cast for a month. 한 달 동안 기간 주고. I broke my arm and had to get a cast for a month. 이렇게 하면 됩니다. 깁스했다. 이 문장은 그냥 상황까지 다 주면서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들어볼게요.
0: I broke my arm and had to get a cast for a month. I broke my arm and had to get a cast for a month.
1: 자, 오늘 내용 정리합니다. 오늘 다친 경험들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처음에 이제 넘어지다란 말, 멍들다란 말, 마지막 뼈가 부러지다. 자, 넘어지다. 두 가지가 있었죠? fall down도 있었고 fall over도 있었고요. 둘 다 기억하시는데 마지막 복습은 이거 하나만 fall down. fall down. I fell down. I fell down. 힘을 뒤에줘야 되죠. 강세를 구동사니까. 들어볼게요.
0: fall down. fall down.
1: 멍이 영어로 뭡니까? bruise죠. bruise. 멍이 들었어. get a bruise. get a bruise. 멍의 크기가 크면 get a huge bruise 하면 되겠고요. big 써도 되고. 들어볼게요.
0: Get a bruise. Get a bruise.
1: 뼈가 부러지다. Break one's bone. I broke my bone. 뼈가 부러졌다. 팔이 부러졌으면 I broke my arm. 여기다 부위를 넣어도 되긴 됩니다. 먼저 들어볼게요.
0: Break one's bone. Break one's bone.
1: 자, 다양한 경험들에 대해서 얘기해봤죠? 이번 주에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각각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잘 정리해드렸는데 방송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이용하시거나 EBS English 앱 가셔가지고 여러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요. 저한테 질문하고 싶으시면 오픈 단톡방에 가셔서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돼요.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패턴 잉글리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사과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뭐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간단한 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핵심 패턴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해서 죄송해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I am sorry 뒤에 for 사과할 일을 넣어주시면은요, 뭐해서 죄송합니다 라는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우 시끄럽게 해서 죄송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I am sorry for 사과할 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어떻게 이거를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쵸, 바로 I am sorry 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미안한 일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I am sorry 하고 나서 for 사과할 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 일 때문에 죄송합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과할 일은요, 되게 명사의 형태로 여러분이 말씀을 해 주시면은요, 그 일 때문에 사과 좀 드릴게요,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I am sorry for 사과할 일이라는 패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리라고 얘기를 할 때 convenience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불편은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그쵸, 바로 convenience 앞에 in을 붙여주시면은요, 불편이라고 얘기를 해서

convenience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 그쵸? 바로 I am sorry 하고 나선 for the inconvenienc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요. 불편

0: convenient, 그쵸? 편리한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T로 끝나니까 이 의미 차이도 조금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요, 시끄럽게 해서 죄송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소음을 낸 점에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표현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음을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쵸, 바로 nois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음을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noise를 넣어서 I'm sorry for the noise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아요. I'm sorry for the noise.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m sorry for the noise. 한 번만 더. 시작. I'm sorry for the noise. 라고 얘기를 해서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I am sorry for the noise로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답신이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게 답을 해서 죄송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대개 여러분이 답신이라고 얘기를 할 땐 reply라는 명사를 많이 씁니다. 자, 그럼 늦은 답신에 죄송합니다.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그쵸? 늦은 late를 넣으세요. I'm sorry for the late reply.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요, 아, 제가 답신 늦게 해서 죄송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표현도 많이 쓸 수가 있겠죠? I'm sorry for the late reply.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am sorry for the late reply. 한 번만 더. 시작. I am sorry for the late reply. 여기에서 발음을 살짝 주의하실 부분은요, late 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늦은은 여러분 치경이라고 얘기를 해서 윗니 뒤쪽을 꾹 눌러주시는 late이고요, reply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입이 모아지는 reply, reply에서 L 소리랑 R 소리를 조금 구분해서 얘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m sorry for the late reply. 이렇게 여러분들 L 소리랑 R 소리 구분해 주시고 답신 늦어서 죄송합니다. I'm sorry for the late reply로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다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요, wai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동사로도 쓰이고 그리고 명사로도 쓰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기다린 기대, 오래 기다림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요, long wait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요, I am sorry for the long wait. 이렇게 여러분이 표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 am sorry for the long wait. 한 번만 더. 시작. I'm sorry for the long wait. 라고 얘기를 해서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라는 표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뭐 해서 죄송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사과할 일을 넣고 싶을 때는요, I am sorry for 사과할 일을 명사의 형태로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m sorry for the inconvenience. I'm sorry for the inconvenience. I'm sorry for the noise. I'm sorry for the noise. I'm sorry for the late reply. I'm sorry for the late reply. I'm sorry for the long wait. I'm sorry for the long wait.
0: 우리가 이 표현 배웠습니다. 시끄럽게 해서 죄송해요 라는 거를요, I am sorry for the noise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나의 기준으로 얘기를 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과하는 사람이 둘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 저희가 시끄럽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이제 그 대상이 이제 둘 이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그쵸? 우리가 시끄럽게 해서 저희가 라고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We are sorry for 사과할 일, 이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시끄럽게 해서 죄송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땐 We are sorry for the noise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We are sorry for the noise. 라고 얘기를 해서 I am

I'm sorry만 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을 달리도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개는 we are sorry, I am sorry 이런 것들로 많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한 문장만 더 볼게요. I'm sorry for the long wait.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얘기들을 간간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I'm sorry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니, 뭐가 미안한데요? 라고 얘기를 여러분이 또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뭐 때문에 미안해요? 뭐가 미안한 건데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at을 넣어주세요. 그 뒤에 for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what are you sorry for?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뭐 때문에 사과하는 거예요? 뭐가 미안한 건데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많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What are you sorry for? 한 번만 더. 시작. What are you sorry for? 해서 뭐가 미안한 건데요? 뭐를 사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미안한 표현을 얘기를 했습니다. I am sorry. 뒤에 미안한 일? 그쵸? For, 사과할 것을 명사의 형태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아!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excited to have you back here today. I'm your host Jake.
1: Three, two, one.
0: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인생에서 어느 순간 진짜 도전의 그런 순간을 갖다가 맛보게 된다, 직면하게 된다라고 할 때 포인트가 뭐겠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삶에서 어느 순간, 인생에서 어느 순간 이렇게 뭔가 일반적인 얘기를 하거나 회상을 하거나 시점을 얘기할 때 이 표현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 표현도 알아두시라고 오늘 잡아봤습니다. 자, 영화에서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At some point 까지만 쓰셔도 되고요. 뒤에 in life를 생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At some point in your life, your life라 써도 되고 일반적이면 in life도 좋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가능하지만 at some point, 한 지점을 얘기할 땐 at이더라. 이걸 연습하러 갑니다. Where? Just right here.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첫 번째 스텝은요. 자, 어느 순간은 똑같고요. 대면하고 성장하고 진실을 보고 이해하게 될 거야. 그러면 머릿속에서 적어도 보다, see, 대면하다. 대면하다는 얼굴을 들이대는 거죠. 그래서 face를 나눠 쓰시면 돼요. 그래서 at some point in life. In life를 생략해 볼까요? At some point, we all face ourselves. 아, 우리 자신과 대면하게 된다라는 얘기니까 멋진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face를 동사로 쓰신 거, 동사로 쓰시면 됩니다. 쓴 거니까요. 그래서 we all face. 이때 all을 집어넣은 이유는 우리 모두 다 그렇다라는 일반성을 더 강조하고 싶은 거겠죠. 두 번째, 어느 순간 우리는 모두 더 성장하게 된다. At some point, we all grow. 됐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더니까 more 하나 쓰시면 되겠고요. 어느 순간 너는 진실을 보게 될 거야. 앞으로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at some point in the future인데 그 말을 안 써도 상관없다고요. In the future를. At some point, you will see the truth. 그렇죠? You will see the truth. 됐고요. 어느 순간 넌 그걸 이해하게 될 거야. 이것도 역시 앞으로, 미래의 일이네요. At some point, you will understand.

understand it. 그렇죠? You will understand it. 자, 이렇게 무엇인가 연동되는 어떤 그림들을 머릿속에 그리시면서요. 예, 뭐 시제란 단어가 부담되시면 늘 그렇다 그러면 그냥 현재형으로 쓰시면 되는 거죠. 모두 자신과 대면하게 된다. 남이 나를 바라보는 내가 아니고 내가 스스로 무엇을 제일 행복해 하는지를 보게 된다는 뜻이겠죠. 누구의 기대에 자꾸 부응하기 위해서 하기 싫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at some point we all face ourselves. 됐죠, 여러분? 아, 귀에 안 들었다고요? 아, 들리면 되죠, 뭐. Your turn again. 맞습니다. We all face ourselves at some point. 더 성장하게 된다. Your turn. 맞습니다. We all grow more. 앞에 건 반복. 너는 진실을 보게 될 거야. 그러면 미래 일이잖아요. You will만 힌트 드릴게요. Your turn. 예. At some point, you will see the truth. 좋습니다. 너는 어느 순간 그걸 이해하게 될 거야.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렇죠. Understand 쓰시면 돼요. Your turn. 맞습니다. At some point, you will understand it.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걸 살짝 더 늘려볼 테니까요. 항상 두 분이 연습, 세 분이 연습, 아니면 뭐, 포스트잇 같은 걸 붙여놓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이거 뭐라 그랬지? 우리말로? 예, 그러면 영어로 바꾸시는 거 연결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tep 2. 인생에서 어느 순간 우리 모두 진짜 도전을 맞게 되지. 자, 그러면 face 한 단어 아까 나왔습니다. At some point in life, 아니면 in our life, 혹은 복수형태를 쓰셔도 돼요. In our lives. 아시겠죠? 그래서 at some point in life, we all face, 그렇죠? 모든 걸 그렇게 다 직면하게 되는데 도전은 challenge 아니에요. 예, 그래서 real challenges. 그래서 여러 도전들이 나오면 challenge 이렇게 복수형태를 쓰시면 되는 거죠. At some point in life, we all face real challenges.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생에서 어느 순간 우리 모두 편견을 가지게 되지. 자, 똑같아요. At some point in life, 그렇죠? 예, 똑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모두 갖는다. We all have. 간단하죠? We all have. 그 다음에 prejudice가 바로 뭔가요? 편견이죠. 근데 편견들이니까 prejudices. 해서 we all have prejudices.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뭐 unfair, 공정하지 않은 prejudices. 당연히 그 자체가 편견이 그런 말이 포함되겠지만 살다 보면 내가 몰라서 관심이 부족해서 남을 더 헤아리지 못한 그런 큰 그림을 보지 못한 그러한 편견도 있을 수 있지만 알면서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편견을 고수하려고 하는 그래서 거짓말을 해대는 자, 그런 경우는 경험하시고 스스로 한번 줄이시고 그 다음에 뒷걸음쳐서 더큰 그림을 보시면 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줄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아마 매번마다 판단이 서시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회사건 혹은 기업이건 혹은 국가이건 뭐 지방정부이건 간에요. 그죠? 좋습니다. 삶에서 어느 순간 내가 지금 보는 걸 너도 보게 될 거야. 너 지금 이해 안 되겠지만 그거 이해하게 될 거라고. 자,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At some point in life, you will understand. I mean, you will see. 너 보게 될 거야. You will see. 내가 지금 보는 것을 what I see now. 일부러 라임즈 맞춰봤어요. At some point in life, you will see what I see now, yo. 자, 이런 식으로 you will see what I see. 내가 보는 것을 너도 본다. 자, 이렇게 즐겁게 리듬 타보시고요. 얘도 부담되면 버리시고 이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key sentence, try it again.

어린이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인생에서 어느 순간 우리 모두 그렇죠? 도전을 맞게 되지. 진짜 도전. 그랬더니 나는 항상 그렇게 도전을 반겨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영어로 뭐라 할까요? At some point in our lives. 아니면 그냥 in life. We all face real challenges. 그랬더니 나는 항상 반긴다. Welcome! 이거죠. I always welcome. 아니면 always도 발음 좋고요. Always welcome challenges. 자,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에 따라서 그걸

것이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를 그렇죠 긴장감을 주고 행복하게 하는 성취감을 맛보기 위한 깔아놓은 즐거운 게임 속의 장애물일 수도 있습니다. It's all up to you. Alright? 자, your mindset is the most important part in your life. 그런 점에서요 다시 한번 반복해 보시고 싶으시면 이제입니다. Seo.kr 와서 여러분의 멋진 생각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Time to say goodbye, but not forever. Until I see you agai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happiness, and confidence. Thanks a lot.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이번 주 동안 우리 쭉 해서 동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동명사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도 있으셨을 거고요. 알고 있었던 것도 아마 저와 함께 즐겁게 복습해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와중에 아, 동명사라는 게 참 그 쓸모가 많은 친구구나라는 사실 분명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을 텐데, 이 동명사를 가지고도 사실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 외적인 쓰임들 많이 많이 평소에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 중에 하나, 조금은 예외적인 재미는 구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문장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동명사 구문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There is no denying the fact that John likes Jane. 자, 먼저 여기에 denying이라는 ing가 들어가 있으니까 오, 얘가 동명사겠네 라고 여러분들 감을 잡으실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볼 친구는요 조금 더 깁니다. There is no denying 까지가 오늘 우리의 어떤 그 문법 요소가 되겠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하나의 패턴처럼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There is no 다음에 그냥 동명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한 번 더. There is no 한 다음에 동명사가 나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there is라는 것은 무엇이 있다란 뜻인데, 근데 그 앞에 no가 붙었으니까 there is no 하고 명사가 나오면 그게 없다란 뜻이 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이제 there is no 다음에 지금과 같이 동명사가 쓰이는 케이스에는 그 동명사가 없다란 맥락에서부터 무엇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무엇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뜻이 완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한번 설명을 듣고 또 예문들을 만나다 보면은 아, 그래, there is no 동명사, 뭐뭐 하는 것은 없다, 뭐뭐 할 수 없다, 뭐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뜻이 완성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데, 이게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이런 구문을 만나버리게 되면 이거 뭐야? 뭐라고 해석해야 돼?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의 내용 그리고 특히나 연습 저와 함께 해주시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거 함께 문장들 읽어보면서 조금 더 익숙해져 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곧장 영어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석해 보려고 노력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읽어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죠. There is no changing him. 사실 모르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와, 이거 뭐라고 해석해야 돼?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changing이라는 동명사는 바꾸는 것이란 뜻인데, 그 뒤에 이 동명사가 목적어 him을 취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changing him을 얘기하면 그를 바꾸는 것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 앞에 there is no가 붙어 있으니까 그를 바꾸는 것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해요 까지도 우리가 의역해 볼 수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굉장히 고집이 세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나 보네요.

와 같은 맥락까지도 읽어낼 수 있는 문장이 완성이 됐다는 거죠. 이렇듯 there is no 다음에 동명사가 쓰이는 문장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익숙해지셨으면 한 문장 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추측해보면서 해석해보시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자, 먼저 문장 읽어보면 이렇게 되죠. There is no accounting for taste. 와, 이 문장 어려워요. 먼저 taste가 맛이란 뜻도 있지만 사람의 취향을 말하기도 합니다. 취향. 그럼 여기 사용된 동명사 accounting은 무슨 뜻일까요? 어, accounting? 뭔가 이거 회계 관련된, 돈 관련된 거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account란 동사가요, 설명하다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accounting for taste라는 동명사 9만을 놓고 보면, 취향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there is no accounting for taste는 취향이란 것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라는 뜻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과연 취향이라는 걸 설명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죠? 즉 누군가가 무언가를 좋아하는 걸 갖다가 논리적으로 뭐 이렇게 설명하고 또는 뭐 논리적으로 그 이유를 찾고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뭐 어떤 향을 좋아해요? 그럼 그냥 좋은 거지. 그걸 굳이 설명할 순 없는 거예요. 와 같이.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개인의 취향을 존중해 주시겠어요? 뭐 이런 말 우리나라 말로 종종 하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사용되는 문장이다. There is no accounting for taste 까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요 there is no 동명사 활용해서 문장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만 먼저 읽어볼게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굉장히 어떤 그 로맨틱한 영화에서 나올 것 같은 문장이죠. 물론 이거 굳이 동명사 안 써도요. 우리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살 수 없어요. I cannot live without you. 당신 없이는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동명사 구문 활용하면 문장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먼저 시작은 자 there is로 갈게요. There is.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있는 건데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살 수 없다. 뭔가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니까 요 뒤에 no 빼먹으면 안 되겠죠. There is no. There is no. 뭔가가 없어. 뭐가 없냐? 자, 사는 것이 없는 거예요. There is no living. There is no living. 사는 것이 없다. 그래서 조금 의역하자면 살 수 없다라고까지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그냥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로맨틱한 의미를 전달하고 싶으면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 당신 없이는 이라는 말이 빠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without you까지 붙여주면 문장이 완성되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두 번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There is no living without you. 한 번 더. 시작! There is no living without you. 당신 없이 사는 것은 없어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는 뜻이 완성되었고요. 자, 이 문장은 어떤가요? 이것도 길지 않죠? 수업 시간에 떠들면 안 돼요. 여기 제가 진짜 학교 다닐 때 진짜 선생님들한테 엄청 많이 들었던 건데, 자, 수업 시간에 떠들지 마. 라는 거. 역시나 뭐, shouldn't. 이런 거 써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뭐, you shouldn't talk. 뭐, during class.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데, 오늘의 구문을 활용해보자면, 자,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There is. 똑같죠? There is. There is no까지는 똑같아. 그래 놓고 말하는 것, 말하는 것이 없어야 되니까 말하는 것이라는 동명사 talking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during class, 수업 시간 중에 라는 의미의 during class까지 붙여주면 수업 시간에 떠들면 안 돼요라는 문장이 완성이 됐죠. 자, 두 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There is no talking during class. 한 번 더. 시작! There is no talking during class. 이렇게도 뭔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 금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 할 수 있다는 거 보셨습니다. 자, 오늘의 문장으로 좀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이거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There is no denying the fact that John likes Jane. 자, there is no denying. Deny라는 것이 이제 뭔가 거절하는 거, 거부하는 거 이런 뜻이거든요. There is no denying. 부정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죠. 뭘 근데 부정하는 거예요? The fact that John likes Jane. 해서 사실, 어떤 사실? 존이 제인을 좋아한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뜻으로 우리나라 말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바꿔보면 존이 제인을 좋아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와 같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문장으로서 해석되게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고

많은 그리고 재밌는 게 상당히 많아요. 이런 동사 구문 중에 하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이렇게 해서 아주 모든 것을 다 말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겠지만 동명사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들 속속 골라서 모두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번 영상뿐만이 아니라 지난 동명사에 관련된 영상들도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컨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0: while you sweat. 아시죠? 오늘의 영어 표현 제가 설명해 드린 동안 오늘의 자세 한번 연습해 보고 계세요. 알겠죠? 오늘의 영어 표현. To throw someone off입니다. To throw someone off.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던지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집중이 안 되게 방해하고 계속 거슬리게 하는 것을 to throw someone off라고 합니다. 뭐 disturb, interrupt, bother 이런 뜻도 있지만 to throw someone off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don't let your thoughts throw you off in this pose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여러분의 생각들 또는 잡생각들이 이 자세에서 당신들을 집중하는 데 방해하도록 냅두지 마세요. 이런 의미였습니다. 대화문 통해서 조금 더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문 보러 가실게요.
1: Stop making that noise. You're throwing me off.
2: Oh, come on. This can't bother you.
1: It's so disturbing.
2: Okay, I'll stop if you pay more attention to me.
0: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1: Stop making that noise.
0: 아, 그 소리 좀 그만 내. 이렇게 거슬린 소리를 내고 있나 봐요. Stop making that nois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You're throwing me off. 오늘 표현 나왔죠? 집중이 안 되잖아. 너 때문에. You're throwing me off. 이럽니다.
2: Oh, come on. 에이, 야, 왜 그래? This can't bother you.
0: 이게 무슨 방해가 된다고 그래? 설마 이것 때문에 무슨 방해가 된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It's so disturbing 이러면서 너무 거슬려 집중이 안 돼 It's so disturbing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2: Okay 알았어 I'll stop if you pay more attention to me
0: 나한테 집중 좀 나한테 관심 좀 더 주면 내가 그만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 I'll stop if you pay more attention to me
0: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화 봤고요 두 번째 대화도 보겠습니다
1: He thinks she threw him off during the speech. That makes no sense. No one was throwing him off. He just wants an excuse. That's exactly it.
0: 네, 두 번째 대화도 살펴봤습니다.
1: He thinks she threw him off during the speech. 이렇게 얘기합니다.
0: 그가 연설을 하고 있을 때 그녀가 그를 방해했다고 집중이 안 되게 이렇게 막 거슬리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That makes no sense.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2: No one was throwing him off. 이럽니다.
0: 아무도 그를 방해하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아무도 그를 방해하고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1: He just wants an excuse. 이럽니다.
0: 그냥 핑계거리가 필요한 거겠죠. 연설을 못한 것에 대한 핑계거리가 그냥 필요한 건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That's exactly it. 바로 그거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That's exactly it.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대화 다 살펴봤고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 So we did the standing bow pose together. Whew, that was hard, but really good job. Next week, we will start with plank. I'm so excited, okay?
0: 오늘 우리 서서 하는 활 자세 해봤는데요. 굉장히 어려웠죠? 다음 시간부터는 플랭크 자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영어 표현, to throw someone off라는 표현 배워왔어요. 정말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누군가 집중이 안 되게 막 방해하고 거슬리게 한다는 걸 to throw someone off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니까요. 잘 활용해 주시고 그럼 우리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I will see you so soon. And I hope you have the best day ever, okay?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네.
0: 이번 주의 주제는 우리가
1: Talking to strangers에
0: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alking to strangers라고 하면은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1: Right.
0: 인사를 하는 것도 Talking to strangers라고 할 수 있겠고 mm-hmm. 아니면 그 인사를 넘어서서 조금 더 대화를 나누는 것도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 That's right.
0: 자, 오늘의 핵심 내용은요. 바로 이겁니다.
1: Perfect.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 want to be friendly but cautious around strangers.
0: Mm-hmm. I want to be friendly. 저는 친근감 있게 대하고 싶지만 mm-hmm. but cautious. 조심하고 싶어요. Mm-hmm. Around strangers. Around라는 것은 이렇게 around 뒤에 사람을 쓰게 되면 mm-hmm. 그 사람 주위에서라는 뜻도 가능한데 mm-hmm. 그 사람과의 어떤 교류를
1: Yeah.
0: 가리킵니다. 그래서
1: when you're with them, when 네. you're around them.
0: 그렇죠. 그래서 낯선 사람들에게 친근감 있게 대하면서도 조심하고 싶어요라는 내용을 준비했고요.
1: That's right.
0: 오늘 이야기를 해 주실 분은
1: 영국에서 살고 있는 마거리타 씨입니다.
0: 네, 그럼 마거리타 씨의 요약 문장부터 만나보고 공부 이어갈까요?
1: Sounds great. 마거리타 씨, 나와주세요.
2: When talking to strangers, it's hard to strike a balance between wanting to be friendly and having to stay cautious. When talking to strangers, it's hard to strike a balance between wanting to be friendly and having to stay cautious. When talking to strangers, it's hard to strike a balance between wanting to be friendly and having to stay cautious.
0: 네, 일종의 균형, balance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장 다시 볼까요?
1: So, Margarita said, when talking to strangers, it's hard to strike a balance between wanting to be friendly and having to stay cautious.
0: 네, when talking to strangers, 낯선 사람과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mm-hmm. when you are talking to strangers라는 mm-hmm. 그 전체 문장에서 mm-hmm. you are가 생략되었습니다.
1: Mm-hmm.
0: It's hard, 어렵습니다. To strike a balance. Strike a balance라는 것은 to mm-hmm. have a balance.
1: To have a balance,
0: 같은
1: right.
0: 거예요. 균형을 yeah. 유지하는 거, 균형을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1: Right.
0: Between 이것과 이거 사이에 balance between A and B 형태죠. A는 wanting to be friendly, mm-hmm. 친근감 있게 대하고 싶은 마음
1: right.
0: and having to stay cautious,
1: right.
0: 조심해야 하는 것. 그러니까 친해지고 싶은데 그래도 또 모르는 사람이니까 조심해야 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찾는 것이 hard, 어렵다라고 mm-hmm. 이야기하네요.
1: That's true.
0: Mm-hmm.
1: All right. How about we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When talking to strangers, it's hard to strike a balance between wanting to be friendly and having to stay cautious. When talking to strangers, it's hard to strike a balance between wanting to be friendly and having to stay cautious. When talking to strangers, it's hard to strike a balance between wanting to be friendly and having to stay cautious.
1: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Had anyone talk to me like that after yeah. they stepped on my foot? 자, 그러면
1: I'll do it for you.
0: Okay.
1: When you get new shoes.
0: 새로운 신발을 사면 메간 선생님이 밟은 후에
1: Hello.
0: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 줄 한 줄 공부해 볼까요?
1: Let's start.
2: I have conflicting opinions about talking to strangers. On one hand, I want to encourage people to spark up a conversation with a person sitting next to them on the train, for example, just to be friendly and spread good vibes.
1: I have conflicting opinions about talking to strangers.
0: 네, 앞에서 모순되는, 상반되는이라는 이 단어 설명드렸죠?
1: Yes, that's conflicting. Conflicting.
0: Conflicting. Conflicting mm-hmm. 자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conflict라고 mm-hmm. C-O-N 이 부분, con 부분에 강세를 두시면 conflict, 갈등이나 충돌을 뜻하는 명사입니다. 그런데 conflict라고 하면 동사로 이렇게 모순되다, 상반되다, 갈등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mm-hmm. conflicting으로 바꾸면 모순되는 건데 mm-hmm. 뒤에 이런 의견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오죠. Conflicting mm-hmm. ideas, conflicting opinions.
1: Opinions, those are the main two.
0: Yeah, well, conflicting...
1: Conflicting ideas,
0: values.
1: opinions, values.
0: 네, 가치. 이것이 옳다 생각하는 것, 저것이 옳다 생각하는 것이 서로 yeah. 모순되거나 상반되는 거죠.
1: Mm-hmm. Some 그래서, people even say conflicting thoughts.
0: 네, conflicting thoughts. Yeah. 서로 상반되는 생각들. 아무튼 mm-hmm. 지금 여러 사람이 의견을 다른 걸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mm-hmm. conflicting opinions about talking to strangers. Mm-hmm. 저는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생각도 들고 저런 생각도 드는 mm-hmm. 거죠. 다음 문장 볼까요?
1: She says, On the one hand, I want to encourage people to spark up a conversation.
0: 한편으로는 저는 사람들에게 대화를 시작하라고 격려하고 싶어요. 시작하다.
1: Spark up. Spark up.
0: 보통 spark 하면 불꽃을 말해요. 그래서 spark up, 불꽃을 뭔가 일으키면서 시작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mm-hmm. 그냥 start a conversation,
1: yeah.
0: strike up a conversation mm-hmm. 비슷한 표현들이 있고요. Mm-hmm. 나머지는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실 텐데 한편으로라고 할 때 이 표현이 on one hand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mm-hmm. on the one hand라고
1: hand.
0: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 Uh-huh. And she says next, she wants to spark up a conversation with the person sitting next to them on the train. For example, just to be friendly and spread good vibes.
0: 네, spread good vibes로 끝나는 이 문장인데요. Mm-hmm. 다시 여기로 돌아오고 처음으로 uh-huh. 돌아가면 spark up a conversation, 대화를 시작하는데 누구랑? With the person sitting next to them. 그러니까 자신과 자신 옆에 앉아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라고 mm-hmm. 격려하고 싶대요. 그런데 어디에서? On the train.
1: Train.
0: 열차라고 번역은 했지만 실제로 영어에서 train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국에 생각하는 기차뿐만이 아니라
1: no.
0: 네, 지하철도 기차파? 포함입니다.
1: Yeah, for us, trains are subways and also trains, you know, above 네. ground on tracks as well. 네. They're all trains.
0: Train의 종류 중에 뭐
1: yeah.
0: 고속 열차도 있겠고 지하철도 있는 거죠.
1: 그래서 They're all trains. 네,
0: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들자면 열차에 옆에 앉은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데 목적은 just to be friendly, 그냥 mm-hmm. 다른 목적 없이 친근감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and spread good vibes.
1: Nice.
0: Good vibe 자체가 분위기를 뜻하는데
1: Yeah.
0: 네.
1: And you can kind of think of it as giving positive energy.
0: 맞아요.
1: Right? It's the energy you put off. The 분위기.
0: 그 열차 맞아요. 그 기분이나 분위기. 열차 전체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내 주변 에너지를 생각해 보면은 mm-hmm. 내가 먼저 헤이 hey, 인사하고 그러면 vibe 자체가 좋아진다는 yeah. 의미죠. 그래서 좋은 에너지를 공유하기 위해서 대화를 시작하라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1: That's right. Let's see what else she has to say.
2: I do that myself quite often, especially during rush hour. In London, rush hour gets very bad and the trains get super packed.
1: I do that myself quite often, especially during rush hour.
0: 방금 이야기한 내용을 저도 그렇게 합니다라고 말할 때 I do that too 해도 되는데 to 대신에 I do that myself. Myself가 원래는 내 스스로, oh, 내가 yeah. 직접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1: I'm going to do it myself.
0: Myself.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않고 yeah. 도움받지 않고 내가
1: I'll
0: 직접 할 거야.
1: Yeah.
0: 그래서 DIY, do it yourself.
1: Yeah. Oh, yeah.
0: 스스로 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mm-hmm.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저도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1: Yeah. I also do it.
0: 네.
1: Right?
0: 저도 quite often, 꽤 자주 합니다. Especially during rush hour. Mm-hmm.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그렇게 많이 한대요.
1: That's right. Let's see what else she says. In London, rush hour gets very bad and the trains get super packed.
0: super

0: 네. packed.
1: packed. pack 자체가 짐을 싸는 거, 어떤 물건을 어떤 다른 장소에 넣는 것을 말하는데 mm-hmm. packed니까 꽉 들어찬. In London, 런던에서는 rush hour gets very bad. Mm-hmm. 출퇴근 시간대가 아주 bad, 나빠진다라는 거는 bad가 나쁘다는 뜻도 있지만 상태가 안 좋다라는 뜻도 있어요.
0: Yeah,
1: 아니면
0: for sure.
1: 정도가 심하다.
0: Yeah, it just means that something is severe. So in this case, we know, oh, there must be a lot of people, 네. right?
1: 그러니까 rush hour gets very bad는 두 가지 뜻이 있을 거예요. Mm-hmm. 차가 진짜 많이 막힌다.
0: Yeah,
1: 아니면
0: a lot of cars.
1: 예, 아니면 사람들이 대중교통에 정말 많다.
0: There's a lot of people using public transportation.
1: Exactly. And the trains get super packed. Mm-hmm. 그래서 이제 열차가 정말 꽉 차는 거죠.
0: Mm-hmm. Mm-hmm. Let's move on to the next part.
2: People tend to get annoyed at each other a lot, and there's always this tension in the carriages. And that's when I try to have small conversations to relieve that tension. Even saying sorry for stepping on someone's foot can be a great conversation starter.
0: People tend to get annoyed at each other a lot, and there's always this tension in the carriages.
1: 네, 열차의 객차를 가리키는 말은
0: carriage. Carriage.
1: 원래 carriage 하면은 마차란 뜻이었어요.
0: Right.
1: 예전에.
0: Horse and carriage.
1: 네, 물론 지금도 마차를 가리킬 때 carriage라고 하지만요.
0: Yeah.
1: So people tend to get annoyed at each other a lot. 사람들이 서로에게 짜증도 많이 내는 편이고요. Mm-hmm. 그런 경향이 있고, and there's always this 어떤 긴장감, tension이 있다고 합니다. In the carriages. 열차 안에 항상 긴장감이
0: tension,
1: 감돌아요.
0: Right?
1: Yeah. This라고 한 이유는 지금 머릿속에 그려지기 때문이에요.
0: That's right.
1: 이 긴장감이라는 뜻은 아니고 그냥 무언가.
0: Yeah. yeah. The one she's thinking of right now.
1: Mm-hmm. 다음 문장.
0: Mm-hmm. And that's when I tried to have small conversations to relieve that tension.
1: And that's when. 그리고 그게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I tried to have small conversations. Mm-hmm. 간단한 대화를 나누려고 그때 바로 제가 노력을 합니다. Mm-hmm. To relieve that tension.
0: Mm-hmm.
1: 그 긴장을 풀기 위해서 relieve라는 것은 긴장이나 아니면 고통이나 통증 아니면
0: yeah.
1: 스트레스 같은 거를 풀어줄 때 완화해줄 때
0: yes.
1: relieve라고 하거든요.
0: Mm-hmm.
1: 그 긴장을 풀기 위해서 그렇게 한대요.
0: Mm-hmm. She says, she gives us an example. Even saying sorry for stepping on someone's foot can be a great conversation starter.
1: Don't do that on purpose, though.
0: Oh, I wouldn't.
1: 일부러 하시면 안 돼요.
0: Oh,
1: 저한테.
0: Of course.
1: Even saying.
0: I'll make it look like an accident.
1: Okay, okay. Even saying, 뭐 이것조차도 라는 뜻인데요. Even, 그래서 even saying sorry, 그냥 미안하다고 하는 것조차도 for mm-hmm. stepping on someone's foot. Mm-hmm. Step on something 하면 그 위에 발을 올리는 거니까 밟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발을 밟았을 때 미안하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can be a great conversation starter. Conversation starter, 대화를 시작하게 해주는 어떤 소재.
0: Yeah. It's like
1: 사건.
0: something you use to strike up a conversation.
1: Conversation starter는 아니면 a great conversation starter 아니면 a good conversation,
0: conversation starter.
1: starter 이거는 물건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0: yeah.
1: 목걸이가 정말 예쁜 게 있다.
0: Yeah.
1: 그러면 this necklace is always a great conversation,
0: conversation starter.
1: starter. 이걸
0: Because everyone asks about
1: 그렇죠.
0: it, right? It's so special.
1: 항상 사람들이 질문을 한다. 그런 mm-hmm. 걸 이제 a great conversation starter라고 부를 수 있어요.
0: Mm-hmm.
1: 다음 부분 볼까요?
0: Mm-hmm.
2: On another hand, I am sometimes cautious of talking to strangers because, let's be real, I don't know who they are, what they might do, and I don't know if I'll be getting myself in trouble by talking to them.
0: On another hand, I'm sometimes cautious of talking to strangers because...
1: 네, 아까 on the one hand가 나왔고, on another hand가 나왔는데 다른 한편으로는이라고 할 때 또 다른 표현이 on the other hand도
0: hand.
1: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알아두시면 그러니까 총 네 가지를 지금 소개해드렸는데 다 알아두시고요. Mm-hmm. 다른 한편으로는 I am sometimes cautious 가끔씩 주의를 하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됩니다. Of talking to strangers mm-hmm. 낯선 사람과 대화할 때 왜냐하면
0: Because let's be real. I don't know who they are, what they might do.
1: 문장 중간에 이렇게 let's be real 넣을 mm-hmm. 수도 있고 아니면 let's be real 하고 마침표를 찍고 한 문장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0: Yes.
1: Let's be real이라는 것은 직역하면은 진짜가 됩시다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솔직히
0: Yeah,
1: 네.
0: just like, you know, honestly.
1: Honestly.
0: Or, 네. you know, in reality.
1: Let's face the reality.
0: Yeah, 네. face the reality or honestly.
1: 네, 그냥 솔직히 현실을 직시하면 I don't know who they are.

0: 영어 문장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패턴인 tend to get 이용해서 첫 번째 문장은 저는 쉽게 주의가 산만해지는 편이에요. 주의가 산만해지다, get distracted죠. 그래서 I tend to get distracted easily. I tend to get distracted easily.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Repeat after me. I tend to get distracted easily. I tend to get distracted easily. Great. Let's look at another example.
0: 그 다음으로는 그들은 시험을 앞두고 긴장하는 편이에요. They tend to get nervous before an exam. They tend to get nervous before an exam.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 They tend to get nervous before an exam. They tend to get nervous before an exam. Great.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pattern.
0: 다음 패턴은 even 동사 ing can be 이건데요. 첫 번째 문장. 공부하는 것조차도 취미가 될 수 있어요. Even studying can be a hobby. Even studying can be a hobby.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 Even studying can be a hobby. Even studying can be a hobby. Great. Let's look at our last example.
0: 마지막 예는요. 물 마시러 가는 것조차도 좋은 휴식이 될 수 있습니다. 물 마시러 가는 것을 물론 뭐 going 이런 동사를 쓸 수 있지만 그냥 getting water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 마시러 가서 물을 얻는 거니까 마시기 위해서 물을 뭐 따르고 이런 걸 다 그냥 get

0: 네, 이번에는 낯선 사람에게 친근감 있게 대하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준비했습니다.
1: Let's take a look. Don't teach your child to avoid strangers. Teach them to be friendly and open-minded, but still skeptical and cautious. I choose to offer a friendly hello to everyone I meet, being cautious of lending my real self out to strangers, but also being open to the possibility of friendship and comforting the lonely.
0: 다시 한번 볼까요?
1: Stephen says,
0: Don't teach your child to avoid strangers. Mm-hmm. 아이에게, 자녀에게 낯선 사람을 피하도록 가르치지 마세요. Teach them to be friendly and open-minded. Mm-hmm. 친근감 있게 대하고 그리고 마음을 열어둔 상태를 가르치세요. But still skeptical and cautious. 그러니까 친근감을 가지고 마음을 연 상태가 돼 skeptical, 회의적이고 조심하는 법을 가르치세요라는 말이었고요.
1: And Sarah says,
0: I choose to offer. Choose라는 것은 이러기를 선택한다라는
1: yes.
0: 말이죠. 그래서 I choose to offer a friendly hello to everyone I meet. 저는 만나는 모두에게 친근감 느껴지는 hello를
1: hello.
0: 네, hello라고 말을 하는데 being cautious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조심한다고 해요. Being cautious of lending my real self out to strangers. 이 부분 lend는 원래 빌려주는 거지만
1: yeah.
0: lending myself 아니면 lending my real self out to strangers는 진짜 내 모습을
1: mm-hmm.
0: 보여주는 거, 마음을 터놓고 보여주는
1: yes.
0: 것을 말하고요. 그렇게 하는 건 조심하면서 but also being open to the possibility of friendship.
1: Mm.
0: 친구, 우정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에도 열려있고
1: yeah.
0: and comforting the lonely.
1: Mm-hmm.
0: 외로운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것도
1: mm-hmm.
0: 하려고 동시에 노력한다고 해요. 조심하면서도 이렇게도 하려고.
1: Mm.
0: Very
1: That's
0: good
1: true.
0: approach, right?
1: Very, yeah. Amazing. Perfect. Those ar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But unfortunately, it'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Don't be a stranger.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0: everyone, and welcome to Yongo Storytime. I'm Kristen Cho. It's time to finish our wonderful story, Little Bear. 네, 지난번에 너무 슬펐죠. 네, 이제 할머니가 이 아기같이 자기 자식같이 키운 곰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it's not safe, it's dangerous, 위험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좀 안 좋아요. 그쵸, 친구들? 근데 이제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사라졌을까요? I don't know. We'll have to see. All right. So, before we begin reading, let's look at our three words for today. Our first word is to belong. To belong. 속하다. Okay? Our second word is very important. Wild. 야생의. Okay? And the third word is to thaw. To thaw, 녹다. So freeze, 얼고, and then it thaws, 녹다. All right, so these are the three words that we're going to focus on today. Let's begin. So, how will this story end? 자, 어떻게 이 이야기가 끝날까요? 참 궁금한데, let's begin reading. The old woman stood looking out into the whiteness. The children of the village came and stood by her. They would miss their friend too, but they understood that it was too dangerous for him to stay. They understood that a bear belongs in the wild. Without a word, they slipped their hands into hers, and together they watched the falling snow cover his tracks for the last time. 네, 아직도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아이들도, 마을 아이들도 더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작별 인사를 하고 싶은 거죠. They understood that it was too dangerous for him to stay. 다들 알고 있었어요. 이 곰이 여기에 계속 있으면은 위험하다. 이거를 알았고, 그리고 또, they understood that a bear belongs in the wild. 자, 여기 우리 핵심 그 two words, 네, 단어가 있는데요. First one, to belong, 속하다. 그리고 second word, wild, 야생의. 곰은 당연히 야생에 있어야 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애들이 위안을 주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서 끝날까요? Let's continue reading. When darkness fell, the old woman's neighbors came and led her home. Once more, she was alone. Okay, 친구들. 네, 참 안타깝게도 할머니가 혼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제 데리고 다시 갔어요. 집으로 같이 갔는데 이제 이렇게 혼자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죠. 너무 슬프고. 자, 이제 여기서 끝날까요? Let's continue reading. A long time passed. The sea thawed and froze again. One midwinter's day, the old woman walked far out onto the ice. She stood there for a long time. The wind whistled and blew snow around her face. It carried her scent across the wild like a silent shout. 자,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자, the sea thawed and froze again. 자, thaw, this is our third word for today. 자, thaw는 녹다. 그리고 freeze again, 또 얼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렸으니까 봄이 가고 겨울이 오고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네. So it froze and then it thawed. It froze and thawed. 네. 그래서 자, 한번 이제 겨울에 이 할머니가 아마도 너무 외로워서 나갔을 것 같아요. The wind whistled and blew snow around her face. 자, whistle는 휘파람이죠. 그래서 친구들, 이 바람이 부를 때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and 이제 눈이 왔어요. 눈이 막 오고 있어요. Around her face. 자, 이 마지막 문장 너무 멋있어요. It carried her scent across the wild like a silent shout. 네, 너무 문학적인 이런 문장인데요. It carried her scent. Scent는 향기예요. 그래서 it carried 이 바람이 이 할머니의 향기를 확 갖고 갔어요. 이 silent는 원래 조용한, 고요한 네, 이런 뜻인데 shout는 외치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 굉장히 문학적인 거예요. 네, 헷갈리지 말고요. 이게 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은 그만큼 조용하게 아무 말도 없었지만 외치는 거예요. 네, 이 향기가 외치는 거예요. 뭐를 외칠까요? 이 할머니가 이 곰 이름을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없죠? 네, 네, 그런 어떤 문학적인 거죠.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그걸 외치는 거예요. 어딨어? 네. Alright, 자, 우리 마지막 페이지 읽어볼까요? And from out of the whiteness, a sleek, strong bear came to meet her. By setting him free, she saved his life, and he in turn saved hers. Now once a year in midwinter, the old woman walks out onto the ice. She stands, she waits, and always he comes to her, her little bear. Oh, wow. 자, 우리 little bear이 등장을 했네요. 자, 이제 그렇게 서 있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 곰이 이 할머니의 향을, 네. 맡았겠죠. 그래서 왔습니다. 자, 여기 문장을 보면은 By setting him free, she saved his life and he in turn saved hers. 네, 친구들 예전에 할머니가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이 곰을 자연으로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이 곰을 생명을 구해줬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He in turn saved hers. 자, 반대로 이 곰이 이 할머니를 구해준 거예요. 친구들, 어떻게 구해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할머니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슬펐어요. 그쵸? 근데 이 곰이 돌아옴으로써 네, 이 할머니를 구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자, once a year in midwinter, 자, 한 겨울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할머니가 바깥으로 나가 있으면은 이 곰이 항상 와요. She stands. 자, 서 있고 she waits 기다리고 그러면은 he always comes to her, her little bear. 자, 1년에 한 번씩 이 곰이 할머니를 보러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끝납니다.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동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친구들. 네, I hope you like the story too about the little bear, a folk tale from Greenland. Okay, thank you so much for reading with me and I will see you next time with a new book. Take care. Bye.
1: AI의 답 앞에서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2: 이 정도면 충분하지.
3: 다 했다.
4: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1: 그 마침표가 생각의 끝이어도 될까요?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볼까? 내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You don't want to make new friends. Then let's play. Woo! Woo!

0: too.
1: Bear, hold on! I actually do!
2: Huh?

Yeah.

Look over there! A fish! A fish!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폰 리딩 스텝 업의 효린 파파 성기용입니다. 영어를 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좋은 글과 함께 그 내용에 빠져서 많은 영어를 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최고의 매체, 수단이 바로 책이겠죠. 우리는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에마 왓슨의 바로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공개가 되었었죠. 이 에마 왓슨이라는 분은 바로 해리포터의 주인공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에마 왓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친구들도 싹 바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In, at,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를 주제로 상세히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음원으로 먼저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보겠습니다.
1: Growing up, Emma's family lived in Paris until she was 5 years old. After her parents divorced, the family moved to England. Emma lived with her mom and brother in Oxford. In 1998, Emma started attending Dragon School in Oxford. She was a good student. She enjoyed art, debate, and field hockey. At school, people noticed Emma's talent as a performer. At age 7, she won an award for performing a poem. She also acted in school plays.
0: 에마 왓슨의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이제 에마 왓슨의 그 과거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지 여기 나와 있네요. Growing up이라고 되어 있죠. Growing up이라고 하면 바로 성장 과정이 되겠습니다. Emma's family lived in Paris until she was 5 years old라고 되어 있네요. 엠마의 가족은 lived in Paris, 파리에서 살았습니다. 언제까지 살았냐면 until she was 5 years old. 그녀가 엠마가 5살 때까지 파리에 살았다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in 좀 헷갈리지 않으신가요? At Paris, in Paris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조금 이따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After her parents divorced, 그녀의 부모님이 divorced, 이혼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divorce라는 것은 이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부모님이 이혼한 다음에 The family moved to England. The family. 그 가족은 엠마의 가족이겠죠. 엠마의 가족은 England로 이사를 갔답니다. 자, England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좀 큰 의미에서는 영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England는 사실은 United Kingdom. 대영제국이라고 하죠. United Kingdom. 네 개의 왕국이 합쳐진 나라가 바로 UK가 되겠습니다. United Kingdom. 그 안에 하나가 England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네 개의 왕국, Kingdom은 무엇이냐면 바로 Wales, Northern Ireland, Scotland, 그리고 England가 됩니다. 스코틀랜드, 웨일

웨일즈, 잉글랜드, 노던 북 아일랜드가 되겠죠. 이렇게 네 개가 되는데요. 이게 합쳐져서 UK, United Kingdom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실제로 잉글랜드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영국, 영국이라고 할때 그냥 잉글랜드라고 그냥 편의상 그렇게 칭하기도 하고 좀 넓은 의미로는 영국,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영국을 의미하는데요. 좀더 세분화해서 보자면 이네 개의 나라 중에 잉글랜드.

0: 그녀의 어머니와 그 다음에 그녀의 남동생이라고 지난 강의에서 나왔었죠. 남동생과 함께 in Oxford. Oxford는 영국의 남부지방입니다. 남부지방에서 템즈강 유역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Oxford라는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짧게 끝났었죠. 이 부분을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Growing up, Emma's family lived in Paris until she was 5 years old. After her parents divorced, the family moved to England. Emma lived with her mom and brother in Oxford.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In 1998, 1998년에 Emma started attending Dragon School in Oxford. 1998년에 엠마는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시작했냐면 attend. attend라는 것은 참석하다라는 의미인데 이 뒤에 보니까 Dragon School in Oxford라고 되어 있죠. 옥스퍼드시에 있는 옥스퍼드에 있는 Dragon School 학교 명입니다. 대문자로 시작하죠. 그래서 Dragon School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라고 하면 되겠죠. 왜요? 학교에 참석하다보다는 학교에 다니다가 훨씬 더 잘 어울리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물론 attend를 찾으면 다니다라는 말이 그 사전에 있지만 처음에 기본적인 뜻은 참석하다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참석하다를 보고 학교에 참석하다, 학교에 이거를 말을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독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Dragon School, 옥스퍼드에 있는 Dragon School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She was a good student. 그녀는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She enjoyed art, debate, and field hockey.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녀는 즐겼습니다. 무엇을 즐겼냐면 art, 미술 혹은 예술이 될 것이고요. debate라고 하면 바로 토론이 되겠죠. 토론과 and field hockey, 그리고 필드 하키를 즐겼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조금 더 익숙한 게 보면은 빙판 위에서 하는 아이스 하키가 좀더 익숙한데 필드 하키, 빙판이 아니라 그냥 잔디 위에서 하는 필드 하키도 있거든요. 그 필드 하키를 즐겼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At school, 학교에서 people notice, 사람들은 알아챘습니다. notice라는 것은 바로 알아채다. 이렇게 알아채는 거죠. 무엇을 알아챘냐 하면 Emma's talent, 엠마의 재능을 알아챘습니다. 엠마 너? 이렇게 알아채는 거죠. 어떤 재능이었냐면 as a performer, performer이라는 것은 바로 연기자, 연기자로서의 엠마의 재능을 사람들이 알아챘다는 거죠. 무언가를 하는데 단순히 반에서 역할극을 하는데 심상치 않아라는 느낌이 들거나 혹은 뭔가 행사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데 어디서 배웠나 연기를 배웠나 이런 느낌을 평상시에 누군가가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At age 7, 7살에 she won an award for performing a poem이라고 되어 있네요. 7살 때 그녀는 탔습니다. 이기다 혹은 타다. 무엇을 탔냐 하면 상을 탔습니다. 상을 타다라는 말은 뭐 우승하다 혹은 수상하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상을 이기다라는 말은 좀 부적절하겠죠. 상을 탔습니다. 뭐 해서 상을 탔냐면 for performing a poem. 자, 그래서 perform이라는 것은 공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도록 말을 조금 고쳐볼 필요가 있겠죠. poem이라는 것은 바로 시가 됩니다. 운문이 되겠죠. 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시를 공연하다. 시를 공연하다라는 말이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시를 낭독하다라는 말이 훨씬 더잘 어울리겠죠. 그래서 perform도 아주 여러 가지 분야에서 perform을 다쓸 수가 있겠죠. 맞죠? 노래를 부르다, 연기를 하다, 시를 낭송하다,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 뒤에 나오는 poem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게 바로 낭송하다겠죠. 그래서 시를 낭송해서 상을 탔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7살에 상을 탔고요. She also acted in school plays. 그리고 그녀는 역시나 연기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연기를 했냐면 학교 연극, play라는 것은 연극이 되겠죠. 학교 연극들에서 연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많이 헷갈리는, 사실 성인 학습자도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at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fun reading grammar로 넘어가 볼까요? 자, fun reading grammar. 오늘은 in과 at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in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고, at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고, 제가 장소와 시간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의 in과 시간의 in, 함께 묶어서, 동일한 개념을 같이 적용할 수 있고, at도 장소, 시간, 동일한 개념을 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같이 적용해서 확실하게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D님들도 잘 보시면, 아, 이게 이거구나. 제 목표, 입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At the restaurant, in the restaurant. 자, 레스토랑은 식당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in the, at the restaurant.

0: In the restaurant.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글자 차이밖에 없죠. 사실 한 글자죠. 두 글자밖에 차이 안 나죠. At in. 근데 의미는 물론 중복되는 게 조금 있지만 확실히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도 한번 생각해 보았나요? 짧게나마. 자, 그러면 이 at과 in의 정확한 차이는 무엇이냐면 at은 하나의 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내비게이션이나 혹은 지도상에서 식당이 여기야라고 그 점을 콕 찍는다고 칠까요? 그러면 그점 찍히는 그 자리가 식당이 되겠죠. 그러면 나 지금 식당에 있어. 라고 할 때, 식당은 여기야, 혹은 나 지금 식당에 있어, 라고 할 때, 식당 그 지점, 지도상에서 점이라는 것은 식당의 주차장일 수도 있고요. 식당 문 앞에 서 있을 수도 있고요. 식당 안에 있을 수도 있겠죠. 식당 주변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 것도 식당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at the restaurant은 지도상에서 하나의 점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at이 시간을 가리킨다면 하나의 지점을 표현할 수 있겠죠. 조금 이따 시간의 예시 따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in이라는 것은 조금 더 명확합니다. 어떤 테두리 그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왔을 때 i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in the restaurant이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냐면 레스토랑 그 식당이라는 경계선이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건물의 외 벽이 있잖아요. 건물 내부가 되겠죠. 건물 안과 밖을 구분하는 그 분명한 벽과 천장이 있을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 경계선 안에 들어오면은 in the restaurant이 되겠죠. 그래서 in이라는 것은 어떤 테두리 경계선 안. 근데 그 테두리나 경계선이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공원 한번 볼까요? 공원. 공원이라는 것은 공원이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벽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공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이런 어느 정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경계선이 있잖아요. 울타리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뭔가 이렇게 좀 다른 구분선이,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구분선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계선 안쪽에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경계선이 있다면 in을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at은 하나의 점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양한 예시들 한번 볼까요? 일단 at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t 7 o'clock. 자, 그럼 우리가 시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늘이 있는 시계입니다. 그러면 7시 정각이라는 것은 단 하나의 점으로 콕 표시할 수 있죠. 맞죠? 시침이 7에 가 있고요. 분침이 12에 가 있는 딱 하나의 그 지점입니다. 어디 여러 개에 걸쳐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콕 지점이죠. 그게 전자시계도 마찬가지죠. 그 숫자 중에서 단 하나의 지점으로 콕 찍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at입니다. 하나의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At the park라는 것은 지도를 쭉 펼쳐두고, 예를 들어서 일산의 지도, 서울의 지도, 그 공원. 그럼 그 공원을 콕한 점으로, 볼펜으로 콕 찍을 수가 있겠죠. 그게 at the park입니다. 그다음 at 30 km per hour 이건 속도입니다. 속도계. 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타고 간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자동차 계기판에 우리 스쿨존에서 30km 이내로 서행해야 되죠. 그러면 30km, 시속 30km 같으면은 그 속도 여러 가지 속도 중에 그 바늘이 가리키는 30그 지점, 그한 속도 그것만 딱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점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at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실히 이해가 되셨죠? in으로 넘어가 볼까요? in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in the morning. 자, morning이라고 하면 해가 뜨고 정오, 난 12시가 되기 그 직전까지를 의미합니다. 이 테두리가 있어요, 없어요? 아침에 해가 뜨고부터 12시가 되기 전까지 그 테두리가 있잖아요.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in the morning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in September, 9월이죠. 9월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8월 마지막 날이 딱 지나고 9월 1일에 그 시작점부터 9월의 마지막 날까지 그 테두리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경계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in September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in 2024, 2024년이라고 하면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계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in을 쓴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in the park, 공원 안에. 공원 안이라는 것은 어떤 그 공원의 그 테두리. 그게 울타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 공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테두리 그 안에 있으면 in the park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in the house라는 것은 집 외벽 안쪽에 들어와 있대 집 안에 실내에 있으면 in the house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at은 하나의 점으로 나타낼 수 있고 in은 어떤 테두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테두리 안쪽에 들어왔을 때 in 뭐뭐뭐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시간 그리고 장소, 관계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올바르게 이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많이 활용하시고요. 이제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그다음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In 1998, Emma started attending Dragon School in Oxford.

0: She was a good student. She enjoyed art, debate, and field hockey. At school, people noticed Emma's talent as a performer. At age 7, she won an award for performing a poem. She also acted in school plays.
1: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Divorce. Divorce. After her parents divorced, the family moved to England. Debate. Debate. She enjoyed art, debate, and field hockey. Notice. Notice. At school, people noticed Emma's talent as a performer. Poem. Poem. At age 7, she won an award for performing a poem. Play. Play. She also acted in school plays.
1: 자,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영어 학습법의 그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학습법은 바로 여러 가지 단어 학습법 중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단어를 외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단어장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쓰면서 외울 수도 있고요. 단어를 외울 때 쓰면서 외울 수도 있고요. 아, 나는 쓰기 싫어. 말로 하고 계속해서 읽어보면서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단어를 암기를 할 때 제가 평소에 종종 말씀드리는 것이죠. 단어를 이렇게 잘라서 분석적으로 아, 요거는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이게 두 개 합쳐져서 어떤 의미가 된다. 이렇게 어원이나 어근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자기만의 또한 암기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복습의 주기는 어떻고 어떻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남의 방식을 꼭 따라하거나 공부 잘하는 친구, 영어를 잘하는 친구의 방법을 무조건 따라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혹은 내가 지금 현재 본인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방식이 나에게 효과가 없다면 효과가 없다라는 것은 아, 왠지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과감하게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그래도 좀 더 잘 맞는 방법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냥 나는 주변에서 쓰면서 단어를 외우면 좋다고 해서 막 쓰는데 이게 쓰는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춘 나머지 잘 머릿속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럴 때는 계속해서 읽어보면서 혹은 그 단어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보면서 혹은 쓰는 횟수를 줄이던가 이렇게 조금 변형을 가하거나 방법을 달리하는 그런 방법도 아주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단순히 우리말과 영어 이 두 개의 매칭만 봐서는 좀 덜 외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품사도 보고 그다음에 예문도 보고 또 어떨 때는 단어를 분석적으로 아, 이 어근을 활용해서 앞에는 어떤 게 붙어서 단어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렇게 단어의 결합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혹은 이걸 병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방법과 A 방법, B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이렇게 병행하다 보니까 조금 더 서로서로 약간 신선하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나만의 맞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누가 정해주지? 누군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방법, 저 방법 한번 사용해 보시면서 나 자신에게 맞는, 꼭 맞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한번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혈입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초대를 잡으러 갯벌로 가려나 이차 뭐가 있을라나.
1: 아, 다리가 안 빠져.
2: 갯벌 안전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갯벌에는 위험한 골짜기로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갯골인데요. 갯골은 골짜기처럼 형성되어 있어 바닷물이 차오르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집니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갯벌에 빠졌을 때는 등을 대고 누운 상태로 자전거 페달을 굴리듯